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각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엔 이미 또 배웠던 거예요.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 이미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직사각형이 뭐냐 마름모가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또는 마름모로 이게 뭔가 변해가는 그 과정, 그 조건은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이 무엇이냐? 직사각형.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하나의 몇 도예요? 하나의 90도잖아요? 그러면은 A랑 C, B랑 D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여기 같아요? 여기 같아요. 서로 같네요? 그러면은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직사각형은 뭐의 일종이다? 평행사변형의 일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성질, 어떤 성질을 갖냐?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질은 다 만족해요. 대변의 길이 같고요. 대각의 크기 다 90도로 같고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데 직사각형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바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즉 대각선의 입장에서 우리 사각형을 바라보기로 했잖아요. 직사각형을 잘 보면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요. 거기에 플러스 덤으로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2등분하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길이가 같다. 근데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AO, BO, CO, DO 요 네 파트의 길이가 전부 같습니다.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이 AC랑 BD랑 길이가 같아요 라고 줘도 되지만 평행사변형의 성질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까지 말하고 싶으면 AO, BO, CO, DO가 전부 같아요.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각선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언제 직사각형이 되는지 그 조건을 알아볼 건데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비스듬히 있던 평행사변형이 탁 똑바로 누우려면 한 내각이 직각, 즉 90도를 이루면 됩니다. 하나가 90도가 되면요. 나머지 대각도 90도가 돼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럼 이제 180도 남았네요. 또 대각 같으려면 90도, 90도 돼야겠죠. 오케이. 확인됐고요. 두 번째, 아니면 평행사변형 주고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이 대각선에 길이가 같아진다면 걔는 직사각형이 된대요. 신기하죠. 자, 이 직사각형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X와 Y의 값을 찾아라. 일단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Y는 16. 그 다음에 X를 보니까 OA, OB, OC, OD 우리 전부 다 같기로 했잖아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은 20의 절반인 각각이 전부 10, 10, 10, 10이 돼야 되네. X는 10, Y는 16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왜 직사각형인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좀 해볼 건데요. 뭐 일단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 얘는 평행사변형인 거 알고 있죠. 그럼 그런 평행사변형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면 직사각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거를 증명할 건데요. AP와 일단 DC, 여기 길이가 같대요. 이 증명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엔 요두 삼각형, ABC와 DBC, 요두 개가 합동이 된대요. 그래서 대응각이라서 여기가 90도, 90도 된대요. 이거를 말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증명 과정을 쭉 따라가 볼게요. 자, AB랑 DC가 같아요.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AC와 DB도 길이가 같대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BC라는 밑변을 둘다 공유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 요두 삼각형은요, 한 변, 두 변, 세 변,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결국 S, S, S 합동이 되고, 그러면은 각 B와 각 C의 크기가 대응각으로 크기가 같아지겠죠. 같아지는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도 점,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도 점, 대각의 크기가 전부 같아지고요. 네 개의 각의 크기가 전부 같네? 오케이. 하나의 몇도? 90도.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어요. 어쨌든 알아가야 될건 뭐다? 이 증명 과정도 중요하지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면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몇이냐? 비스듬히 누워있는 걸 90도로 딱 올려주면 되더라. 오케이. 한 내각이 직각, x는 90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얘가 직사각형이 되려는 조건은 두 가지였죠. 빨리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한 내각을 직각으로. 두 번째는?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11번. 각 ABC 여기를요, 90도, 즉 직각으로 만들어준다면 직사각형이 될까요? 네, 됩니다. 두 번째. 14번이죠. AO랑 BO랑 길이만 맞춘다면 얘가 직사각형이 될까요? 뭔가 부족해요. 부족해 보이는데 얘만으로도 직사각형이 됩니다.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아요. 근데 AO는요, 원래 CO랑 길이가 같아요. 평행사변형이니까. BO도요, 원래 DO랑 길이가 같아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럼 네 개의 길이가 똑같이 맞춰졌네? 오케이, 이거 직사각형이네. 그렇게 11번과 14번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직사각형은 여기까지 딱 설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봐야죠? 마름모 봐야죠. 자, 마름모는 무엇이었냐? 마름모는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네? 그러면은 AB랑 CD랑 BC랑 DA랑 서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네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뭐다? 평행사변형이다. 따라서 마름모 또한 평행사변형의 일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벌써 평행사변형이 어쩔 때는 직사각형이라고 불리고 어쩔 땐 마름모라고 불리네? 여기까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름모 하면 어떤 성질을 가질까? 마름모의 두 대각선, 대각선의 입장에서 바라봤더니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직입니다. 별표를 딱. 이등분한다는 당연해요.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이등분해요. 근데 어떻게 이등분하냐? 수직 이등분하더라. 이런 그림으로 나오지더라 이거죠. 마름모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AC와 BD가 수직이다. 이런 대각선의 성질을 가진대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또 생기겠죠. 평행사변형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마름모라는 이름으로 불릴까? 아까 공부했던 건 뭐예요? 직사각형이라고 불리려면 평행사변형에서 한 내각이 직각이 되던가 아니면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던가 둘중 하나에 만족하면 됐는데 이번엔 마름모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던가 또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대요. A, B, C. 여기까지 줬을 때 AB랑 BC랑 길이가 같다면 AB의 대변인 CD 또한 길이가 같을 거고요. BC의 대변인 AD 또한 길이가 같겠죠. 평행사 변형이니까. 따라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가 된다. 체크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2번 조건을 보면은 대각선을 줬더니 2등분은 해요. 근데 서로 수직이다. 서로 수직하는데 2등분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 꼭지점을 딱 이어주면 정확하게 마름모의 형상을 그리더라라는 거죠. 요거까지 우리가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 일단 평행사 변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거는 대각선이 몇 도로 만난다? 90도로 만난다. X는 90. 이렇게 답을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계속 사각형에서 뭐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대각선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죠. 자,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사 변형 ABCD가 왜 마름모가 되는지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 평행사 변형이니까 AB랑 CD랑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AD랑 BC랑 길이가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얘가 마름모가 되려면 결국 AB, BC, CD, DA 얘네 개가 길이가 같아져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요 왼쪽에 OAB란 삼각형과 오른쪽에 ODA란 삼각형 요두 개가 서로 합동이 됨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합동이 됩니다. OB와 OD는요. 평행사 변형이니까 일단 대각선이 2등분해서 여기 길이가 같고요. 또 문제에서 수직이라고 줬으니까 AOB와 AOD는요, 90도로 각이 크게 같죠. 그 다음, OA를 공통으로 갖고 있네요. 무슨 합동? 두변 사이에 각 하나가 같아요. SA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변이었던 AB와 AD의 길이가 같아지죠.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AB는 AD와 같고, AD는 또 BC와 같고, 또 AB와 CD가 같으니까, 결국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더라. 오케이. 뭐다? 마름모다.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대각선이 수직이다? 오케이. 마름모다. 자, 그럼 얘가 마름모가 되려면 대각선이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 X는 90. 이런 식으로 8번은 쉽게 해결을 해볼 수 있어요. 자, 10번 봅시다. ABCD에서 이웃하는 두 변, AB랑 BC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평행사 변형이니까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아집니다. 즉, 마름모 됩니다. 10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마름모의 성질까지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찾아봐라.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빨리 생각해야죠. 멈춰놓고. 두 가지. 하나는, 그렇죠. 90도. 두 번째. 대각선. 길이가 같더라. 그러면은 90도가 되는 거랑 길이가 같음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단 AC랑 BD가 그렇지. 길이가 같대요. 얘도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 하나가 90도래요. 얘 또한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럼 2번, 4번, 5번 중에 답이 아닌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AO가 DO랑 길이가 같다. 이 말인즉슨 OD는 OB와 같고요. OA는 OC랑 같다. 평행사 변형이니까. 즉, 얘가 결국엔 1번을 의미하는 말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평행사 변형에서는. 그래서 2번 또한 되고요. 4번도 아주 중요해요. 각 A랑 각 C를 더했는데 180도가 됐대요. 근데 평행사 변형이니까 둘의 크기는 원래 같아요. 하나당 몇 도다? 90도다를 주는 거기 때문에 4번 또한 3번과 같은 말을 하더라. 직사각형 되는 조건 맞고요. 5번이 틀렸죠. 5번은 누구의 조건? 마름모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 자, 반복 체크 5번. 마름모에서 여기가 120도다. ABD 구해라. 사실 이런 거 보면요. 머릿속에서, 아, 이거 뭐지? 억각 찾아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좀 멀리 돌아가서 멀리 쫙 문제를 떼어내고 마름모 성질 뭐가 있더라? 그냥 적다 보면 어이 뭐야? 2등분 삼각형이네. 120도니까 밑각 하나에 몇 도다? 30도.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엄청 뭐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쉽잖아요. 자, 실력 체크 4번 봅시다. BD의 수직 이등분선이 EF다. 그럼 이 사각형 EBFD는 무슨 사각형이 될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얘가 대각선이 되는데 대각선이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못될것 같아. 일단 평행사변형 되는데 대각선 수직이니까 마름모가 될것 같아. 그럼 마름모의 성질로서 옳은 거는 몇 번이냐? 그러면은 마름모의 성질 중에 옳은 거는 요거죠. 3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얘가 마름모가 되려면 그 전에 선행돼야 될 조건은 뭐냐면 얘가 평행사변형인 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평행사변형이 실제로 되냐 하고 보니까 선분 EF와 BD가 수직, 여기 둘이, 얘네 둘이 합동이 보일 거예요. 직각 막꼭지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엇각이네. 직사각형이니까 평행이죠. 엇각이네. 그럼 뭐다? OE와 OF의 길이 같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 평행사변형 되고요. 거기에 수직까지 있네. 마름모네. 마름모의 성질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봐야 돼. 이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5번. 평행사변형 ABCD에서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찾아라. 또 빨리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뭐다? 이유타는 두변 길이 같다. 두 번째. 저보다 빨리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다? 대각선이 그렇지, 수직이다. 그래서 요게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찾아라. 그럼 일단 대각선이 수직이 되는 조건과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빨리 찾아보면 2번 AB랑 BC랑 길이가 같대요. 얘 마름모의 성질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직이다, 수직이다.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5번 BOC 여기가 90도다. 즉,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맞는다. 2번과 5번.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 볼수 있고요. 1번. 대각선 길이가 같아요. 얘는 직사각형이죠. 또, BAD와 ABC의 크기가 같다. 요거 방금 얘기했지만 얘네들의 크기가 같다. 하나당 90도다. 직사각형의 성질이다. 1번도 직사각형, 2번도 직사각형. 3번. ADC가 90도다. 얘도 직사각형. 1, 3, 4는 직사각형의 성질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서술형 마무리. 마름모 ABCD에서 대각선 교점을 했는데 BD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서 이제 쉽게 가면은 BE가 BF가 둘이 길이가 같다라고 줬으니까 여기가 10이에요. 그럼 우리는 F에서 D까지만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일관성을 잃지 않고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면 우리는 아 뭔가 여기랑 여기도 같을 것 같아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근거를 똑바로 들어야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서술이 아니라 그냥 유추만 해도 되는 거면 마름모래. 그러면은 CD도 20이니까 FD도 20일 거야. 그러면은 12와 20을 더해서 우리는 32cm가 정답이 될 거야.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일단 여기가 이등변이 되는지부터 근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어떻게 들지? 근거를 어떻게 들지 하고 보니까 일단 보이는 대로 이등변이니까 여기 각의 크기가 같아요.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인데요?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얘랑요, 여기 같아요. 왜? 막꼭지각이니까요. 이거 설명에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엇각하면요,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도 점이에요. 즉, 무슨 말이야? 아, 얘, DF랑 DC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여기가 20이면 여기 20 맞네요. 20, 12 더하면 32다. 이렇게 가는데요. 그럼 우린 답안으로 어떻게 적을까? 하고 봤더니, 이렇게 잡니다. 첫 번째, 요 BEF, 여기를 X라고 하면요. 이제 좀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X라고 한다면, 여기가 X라면 이 밑에도 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막꼭지각이니까 여기도 X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 여기가 X, X, X까지 써 있는 상태에서 엇각이라 여기도 X가 된다.
즉 이등변삼각형이 되고 20cm, 12cm, 32cm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 숨가쁘게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 탐구를 해봤는데, 자, 지금까지는 좀 할만했죠? 우리는 다음 시간 정사각형이 언제 되는가 그 성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인데 유닛 2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유닛 2는 우리 Education and Knowledge, 교육에 관련된, 지식에 관련된 파트에 쭉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 표현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주제로 배우게 될지 단어들 궁금하죠? 한번 쭉 보고 왔으면 훨씬 좋을 텐데 이 단어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고민도 한번 가지고 오시면 저렇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외우기가 쉽네 라는 좀 깨달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팁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소제목 한번 볼까요? 네, knowledge and skills, 기술에 관련된 그리고 지식에 관련된 단어들. 어떤 것들이 지식이나 기술을 다루는 내용을 다루는 단어들일까? 일단은 기본적인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basis라는 단어인데요. basis, 기반, 기초라는 정말 기본에 관련된 기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고 얘가 근거나 이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반이나 기초라는 의미부터 시작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요 의미를 먼저 알고 근거나 이유라는 의미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oundation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found가 설립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find의 과거 PP 형태도 find, found, found 이렇게 불규칙 변화를 하지만 found라는 단어 자체가 원형으로 쓰이게 되어서 기반을 다지다 라는 의미, 설립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foundation이라고 하면 기반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기반, 기초라는 basis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기초라는 기반이라는 단어에 base라는 단어도 역시 비슷한 의미로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 형태는요 조금 특이합니다. es를 붙이지 않고 여기에 있는 i라는 이 철자를 e로 바꾸게 됩니다. 어떤 단어들에서는 이렇게 철자 중간에 있는 철자의 특히 모음을 바꿔서 복수 형태를 만드는 녀석들이 있죠. 이게 바로 basis가 그것의 또 다른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에다가 es를 붙이지 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cept 이 단어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별표 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모든 단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많이 빈출이 될 수 있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빈출이면서 특히 어떤 것에 대한 핵심 설명을 할 때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게? 개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중요한 핵심 소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개념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단어, concept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의미 단어 보시면 idea, notion. notion이라는 단어도 개념이라는 의미로 쓰이는구나. 한번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teacher explained. 선생님은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The concept of gravity.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뭐의 개념이라는 의미로 the concept of something. 무언가의 개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gravity라는 단어가 맞아요. 중력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와서 많이 볼 거예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좀 챙기라고 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이 중력의 개념이라고 해석이 여기서는 되겠죠. 자, 뭐에? 뭘 사용해서? Using simple experiments. 단순한 실험을 사용해서

중력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요. 자, 뭔가 물건이 떨어지는 거, 이게 중력의 개념이잖아요. 어떤 실험을 이용해서 쌤이 이걸 개념을 설명해 주셨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형용사 형태는요, 끝에 UAL를 붙여서 conceptual 이라고 발음이 되는 형용사 개념의, 구상의 라는 의미를 만들게 되는 단어도 챙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 bias라고 읽어요. bias라고 읽지 않습니다. bias라고 읽어요.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얘도 역시. 특히 이 단어를 모르면 전반적인 의미를 놓칠 수 있는 굉장히 핵이 되는 단어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무슨 뜻이냐? 네,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향이나 편견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아니면 편견을 갖게 하다. 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A라는 컨셉, 개념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한쪽으로 편향, 치우쳐진 거죠. 그러니까 편견을 갖게 하다, 편향을 갖게 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 의미에서 출발을 하고요. 명사 의미로 편향이나 편견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요, prejudice라는 단어입니다. judge가 판단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judice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pre가 붙게 되면 미리 먼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죠. 먼저 판단해 버린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알기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SNS에 그 친구가 올린 그 글들을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미리 판단해 버리는 거.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편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prejudice, bias 요두 개의 단어는 짝꿍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이 언어라는 특징상 언어는 반복이나 중복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bias가 한번 나왔으면 prejudice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으니까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고요. 편견이나 편향과 반대가 되는 개념의 단어는 뭘까? 우리말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주관적인 어떤 성향이 아니라 objectivity, 객관성이라는 단어가 반대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objectivity, object라는 단어가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물, 동그란 걸 보면서 이걸 네모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세모, 이것도 역시 누가 봐도 다 세모의 모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 물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object라는 단어가 사물이나 물체라는 명사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연결해서 objective, 객관적인, objectivity, 객관성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자, bias가 들어간 예문 한번 볼게요. Exploring various sources, 다양한 원천, 다양한 자료, 다양한 출처를 exploring, 탐색하는 것은 helps us,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reduce bias, 선입견이나 편견, 편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라는 얘기야.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편견이나 편향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단어 갑니다. 자, critical thinking. 자, 여러분들, critical이라는 단어가 비판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죠. 동사는 뭐예요? criticize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맞아요. 비평하다, 비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의 형용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비판적인 사고, 무언가 어떤 그 의견이나 혹은 생각들을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누군가가 주고 지시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생각으로 이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잘못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바로 비판적인 사고죠.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가 굉장히 학습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은 정말 많이 나오는, 우리가 시중에서 볼수 있는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이다.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 다섯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Strategy, 중간에 A의 강세가 오겠고요. 얘는 무슨 단어냐? 무슨 의미냐면 전략이나 전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trategy라는 단어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tactic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고등학교에 올라오셔서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tactic이라는 단어는 고 1, 2 정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단어고요. strategy라는 단어 먼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할때 어떤 전쟁에 사용할 전략이나 전술이라는 건그 전쟁에서 사용할 어떤 자신들이 쓰는 이런 무기에 관련된 혹은 어떤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닌 거 알죠? 그죠?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즉, 영어 단어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 얘가 어떤 기원으로 시작해서 어떤 의미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갖고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열심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 전략적인 공부입니다. 전략적인이란 형용사가 strategic이라고 IC를 붙여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strategically라고 해서 여기 끝에 있는 A, L 대신에 AL 다음에 LY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보통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라는 부사의 의미도 만들 수 있다. 한번 챙겨두시고 여섯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요 단어는 말이에요. valid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valid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value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value가 뭐야? 맞아. 가치, 값어치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어떤 것에 가치나 값어치가 있다. 요거 선생님이 유효한이라는 단어 우리 앞에 강에서 나왔었어요, 여러분. 예, valid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이렇게 우리 유효기간이 있는 이런 그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valid date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이 증빙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 언제까지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value에서 출발해서 valid라는 건 이것이 가치가 있는 기간이라고 해서 validate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효한, 타당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거의 명사 형태가 끝에 ity를 붙여서 validity, 타당성, 유효성, 정당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되겠고요. 반대말은 valid의 반대어가 invalid, in을 똑같이 앞에 접두어를 붙인 것처럼 invalidity라는 무효라는 명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in이 여기서는 not, 아닌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구나 이렇게 챙겨두시고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 갑니다. reliability. reliability. 이 단어도요, 밑에 있는 reliable 이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붉은색으로 rely라는 동사. 여러분들 동사. 이게 무슨 동사야? 이게 원래 원형이죠. R-E-L-Y. 여기서 Y를 I로 고치고 A-B-L-E를 붙이게 되면 믿을 수 있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란 의미입니다. 원래 rely라는 동사는 무슨 의미예요? 맞아요.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건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eliable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이란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자, 이 단어 꼭 챙겨두셔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그거의 명사 형태, able, 할수 있는, 할 만한의 명사 형태가 ability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reliability라고 하면 신뢰성. 믿을 만한 가능성을 지닌이란 뜻이니까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는 부정 반대말은 unreliability, on을 붙인다. 역시 방금 전에 invalid와 마찬가지로 in이라는 접두어랑 마찬가지로 on이라는 접두어가 부정의 의미를 갖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e high reliability of the data. 데이터의 높은 신뢰성은 made the report valid. 그 보고서를 valid, 유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valid라는 단어도 같이 응용해서 나온 문장입니다. 좋은 문장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killful, skillful.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skill, 기술이란 뜻이고요. 기술을 갖춘, 즉 기술을 굉장히 잘하는, 기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능숙한, 능란한, 우리 능수능란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능숙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련한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competent라는 단어가 우리가 유능한이라는 의미로 봤죠. 여기다가 in을 붙이면 incompetent, 무능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skillful의 반대 의미가 된다라는 게 되겠고요. skilled라는 PP 형태의 굳어진 형용사 형태도 숙련된이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무언가에 굉장히 기술이 많다,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숙련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ly를 붙이면 부사로 skillfully라는 솜씨있게라는 부사가 된다. 한번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capable, capable. 이 단어도 기본 단어죠.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able이라는 단어가 할수 있는, 할 만한이라는 능력, 가능을 나타내고 capable이라는 단어도 역시 비슷하죠. 할수 있는, 유능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skillful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competent에 in을 붙인 incompetent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비슷

의미의 단어는 competent가 되겠고, incompetent라고 하면 반대말로 무능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New employees, 새로운 직원들은요, don't know, 몰라요. What they are capable of at first.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것에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뭘 잘하는지, 어떤 분야에 능숙한지 잘 모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apability, 끝에 역시 A, B, L, E를 명사 형태로 붙여서 ability라는 명사로 만든 거죠. Capability, 능력, 역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수거적인 표현, be capable of라는 의미를 잘 살린 이 문장을 보시면 수거적인 표현 of라는 전치사를 붙인다. Be capable of.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만들게 된다. 이것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 번째 단어. Competence. 역량이나 능력.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Competent의 명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competence in. 어디 어디에 있어서의 능력. Lack of competence. 그러면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부족. 명사에 lack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11번째. Efficiency. Efficiency. 자, 일단 efficient라는 형용사 형태 먼저 보셔야 되겠죠. 효율적인, 유능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의 명사 형태로 바꾼 CY를 붙여서 바꾼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를 빼고 efficiently라고 하면 형용사에다 부사를 붙여서 ly를 붙여서 부사를 맞는 게 되겠고요. The efficiency of learning, 학습의 효율성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뭐뭐의 효율성 이렇게 해서 the efficiency of something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의 효율성은 increases 증가하게 돼요. When students apply prior knowledge, 학생들이 사전의 지식, 이전 지식을 적용할 때 그때 학습의 효율성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학습에 efficient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efficiency라는 명사를 의미를 챙길 때 그럴 때 학습의 효율은 훨씬 올라가죠. 반대말은 역시 in을 붙여서 아닌이라는 의미 inefficiency라는 의미를 만들어서 비효율, 비능률이라는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 12번째 adaptability. adapt라는 단어 먼저 챙겨 두겠습니다. adapt는 적응하다, 각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adaptable이라는 형용사는 적응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만드는 형용사입니다. 그것의 명사 형태가 adaptability가 되겠죠. 명사 형태의 의미는 적응성, 적응력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라는 우리 이거 앞에서 쌤이 굉장히 중요해라고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flexibility, 얘가 뭐예요? 융통성, 유연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할 때그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걔가 바로 유연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flexibility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구나 라고 볼수 있겠고요. inflexibility라고 하면 반대말로 경직성, 융통성 없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tention span. attention span. span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한 뼘이라는 뜻입니다. 손에 이렇게 한 뼘. 근데 얘가 기간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우리가 이걸 잴때한 뼘, 두 뼘, 길이를 재기도 하고 시간적인 길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attention, 집중하는 span, 기간. 그래서 주의 지속 시간 혹은 주의 집중 범위라는 의미를 만드는 표현이에요.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experienced. 자, experience라는 명사이자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경험하다. 겪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되고요. 얘가 경험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돼요. 근데 동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동사에다가 보통 D나 ED를 붙이게 되면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의 굳어진 형용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된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많은 것들이 경험이 되었다라는 건 어떤 한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경험이 있다라는 건그 분야에 능숙하다라는 의미까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skillful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experienced, 그 다음에 어떤 직책이 나온다. 뭐 experienced manager라고 하면 아주 노련한, 능숙한, 아주 기술이 많은 그런 매니저, 관리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숙한 혹은 기술이 있는 이런 의미의 경험을 많이 갖추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될수 있다.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자, inexperienced 역시 in이라는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듭니다. 경험이 부족한, 미숙한이라는 의미를 만들게 돼요. 자, 다음 단어 expert.
앞에 강세가 오고요. 얘는 전문가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죠. 그래서 professional이라는 단어가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있지만 명사의 의미로 전문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저 사람은 프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professional의 줄임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pecial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specialist, IST를 붙여서 역시 전문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말의 단어는요, 요거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amateur, amateur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아마추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추어는 professional의 반대적인,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라는 의미로 expert의 반대 의미의 단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expertise 끝에 IT, IS, E를 붙이게 되면 전문 지식.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experti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xpert, expertise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째 단어, professional, professional이란 단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단어예요. 전문직 종사자, 전문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expert라는 반가운 단어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두 개가 연이어서 나오니까 우리 확실하게 외울 수 있겠다요. 자, specialist는 방금 전에 봤고, 요 amateur라는 단어도 봤습니다. 직업의 전문적인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profession, 직업, 전문직. professionally, ly를 붙이면 전문적으로라는 부사가 되지요. 17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amateur, amateur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아마추어, 비전문가. 자, professional을 활용해서 none을 붙여도 비슷한 말이 됩니다. 아, 비전문가라는 게 뭐겠어요? 아마추어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professional이라는 형용사이자 명사의 의미, 여기 professional, 그리고 expert라는 단어 반대말로 우리 계속 세 개의 단어가 연이어서 비슷한 말과 반의어로 보여지니까 충분히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8번째, qualify라는 단어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단어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단어를 먼저 연상시켜주고 싶어요. quality라는 단어가 뭐죠? 네, quality는 질이라는 뜻이죠. 반대적인 좀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는 quantity, 양이라는 단어고. 질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음식의 질을 중요하세요, 중요시하세요, 아니면 양을 중요시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되는데요. quality는 질, 자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는 의미가 실제로도 있어요. 자질, 특징, 특성이라는 의미도 quality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연상시켜서 qualify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한테 그 자질을 부여하다, 즉 자격을,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qualify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어를 활용해서 한번 연상해서 연결해서 외워보자 이런 의미예요. 예문 한번 볼게요. This certificate, 이 자격증은요, will qualify you,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할 겁니다. To work, 일할 수 있는 자격이요. As a tour guide, 여행 가이드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Qualification, 여기 CATION을 붙여서 명사, 자격이라는 의미를 만들었고, qualified, 자격을 부여받은 이란 뜻이니까 자격이 있는 이란 의미까지 확장될 수 있어요. 그 다음 19번째, authorize. 자, 이 단어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외우자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에 출발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quality처럼요. 그러니까 author라고 하면 얘는 작가라는 의미가 되겠죠. 작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떤 작품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author, 권이나 권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authorization이라고 하면 authorize라고 하면 권한을 부여받은 그 권리를 부여받은이라는 PP 형태가 되겠고요. authority라고 하면 권한이나 권위라는 의미가 되겠죠. authorize라는 동사가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의미로 아까 우리가 봤던 방금 전에 봤던 자격이나 권한을 주다라는 qualify라는 동사와 상당히 비슷하구나. 라고 볼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작가라는 author에서 한번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uthority라고 하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권한을 생각해 보시고 authorize라고 하면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반대의 의미는 on을 붙입니다. 그래서 not의 의미를 in이 아닌 this가 아닌 on을 쓰는구나 라고 unauthorized라는 단어도 챙겨 두시고요. 그럼 external. 자, ex가 들어가면 맞아요. 아웃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이거는 internal.
in, 안, 내부의 의미를 갖고 있는 in을 접도어로 바꾸게 되면 internal, 내부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external, 외부의, 대외의라는 의미가 되어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outer, outside, internal, inside 이렇게 반대말도 같이 연이어서 연결해 볼수 있겠죠. 그죠? external, 외부의, 대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이렇게 챙기시고 다음 단어. 자, 21번째, virtual. Virtual. 여러분들 이 표현 되게 많이 보지 않아요? 실제로 요즘 많이 듣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VR이라는 표현으로요. 아, VR? 그거 왜 우리가 뭐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마치 현실을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느끼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게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 VR은 Virtual Reality의 줄임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Virtual이라는 단어가 가상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상의라는 의미와, 얘는 가상이면 실제가 아니지 않나? 근데 얘가 사실상의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로 들어가면 사실상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가상이 사실상의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가상의라는 의미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의미인 사실상의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단어가 virtual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가상의 반대는 진짜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real이라는 단어가 반대말이 된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internet has become 인터넷이 되었습니다. A virtual world of endless knowledge. 끊임없는 지식의 가상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virtual world, virtual reality 이런 것들은 같이 많이 나오는 짝꿍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한번 눈에 다시 한번 담아두시면 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22번째 단어 format, format. form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form이라는 단어가 형태나 형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 at를 붙인 겁니다. format. 비슷해요. 그래서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우리가 어떤 것의 포맷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서적이나 어떤 잡지, 책이나 어떤 잡지의 그 판형, 판의 형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컴퓨터의 포맷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design, style 이란 단어도 있다. format이란 단어, 형식이나 구성 방식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부터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format이란 단어요. 13번째, describe. 이 단어도 참 많이 나오는 단어죠. de가 붙으면 여기서는 noun의 뜻입니다. scribe라는 단어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prescribe, 미리 사전에 써주는 것. 의사쌤이 약 받기 전에 미리 써주시는 것. prescription, 처방전이죠. 그래서 scribe라는 동사가 write, 쓰다라는 뜻이고, de는 down, 아래로 쓴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아래로 써서 묘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설명하다, 묘사하다, 서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술하다나 설명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챙겨두시면 설명한다는 의미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description이라고 하면 묘사, 서술, 기술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보통요, 어떤 대상을 뭐뭐로 서술하거나 기술하거나 묘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as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시면, Could you please describe, 묘사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Your previous work experience, 당신의 이전의 업무 경험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술하다, 서술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언가를 설명한다라는 의미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describe라는 단어예요. 다음 단어 combine. com. 전부 다 함께 together의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죠. A라는 대상, B라는 대상을 함께 bind,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합하다, 연합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형태 combination. 여러분들 피자 중에서 피자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콤비네이션 피자 들어봤죠? 그래서 콤비네이션 피자 우리말로는 그렇게 쓰던데요. 콤비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ingredients.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 피자가 바로 컨비네이션 피자가 되는 거죠. 그죠? 컨비네이션이란 단어가 결합, 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be combined into라고 하면 뭐뭐로 결합이 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예문 볼게요. Good leaders, 훌륭한 리더들은요, combine,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한다고 나오면 무엇과 무엇을 결합시킨다. 적어도 두개 이상의 대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 and B, A와 B를 결합시킨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Knowledge and experience. 훌륭한 리더들은 지식과 경험을 결합시킵니다. 뭐할 때? When making decisions. 의사결정을 할때 그냥 단순히 자신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잘 이렇게 체득한 경험을 다 합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combine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니까 얘도 한번 꼭 눈에 그리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assemble, assemble 이란 단어고요. 얘는 무엇을 모아서 정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한데 모으다 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그래서 gather, collect 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얘가 조립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은다 라고 해서 집합시키다 라는 뜻도 돼요. assembly 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조회, 모든 학년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이 강당에서 모여서 하는 조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 조회, 집회라는 단어가 assembly라는 단어입니다. 조립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죠. 조립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assemble the information, 정보를 조립했다, 정보를 모아서 정리했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는 지금 잘 보여줄 수 있는 표현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utilize, utilize는요, 여러분들 use, make use of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활용하다, 이용하다 라는 의미의 use, utilize, make use of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utility라고 하면 유용, 유익, 즉 utilize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tility라는 단어가 공익사업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utilize의 명사 의미구나라는 거 먼저 챙겨두시고 그게 확실하게 여러분 것이 되었을 때 공익사업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번째 단어, highlight, highlight. 얘는 이렇게 한번 나눠 볼까요? light, 빛을 high, 아주 높게 비춰준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쌤처럼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높이, 빛을 비추는, 이게 뭐예요? 그치, 강조하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형광펜이 highlight 펜입니다. 높은 빛을 주는 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높은 빛을 왜 줘요? 그렇지. 강조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강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emphasize라는 단어, 그리고 underline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데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요한 것, 두드러진 부분이라는 의미요. The recent study, 최근 연구는요. highlight the importance,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of training programs, training.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 highlight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ierarchy, hierarchy. 이 단어 조금 어렵죠. 그죠? 사실, 쌤이 고3 수업을 하는데, 고3들도 이 단어가 아주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이도 복화니까, 요거까지 완전히 잘 챙겨 두시면, 엄청 나중에 여러분들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hierarchy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이게 뭐지? 뭐 지구상에 많은 신분제도가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인도의 카스트제도, 아주 많은 계급직이 있다고 하지만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스드라 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피라미드가 되죠. 즉 신분계를 나타내는 이런 피라미드가 바로 하이라키의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딱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체계의 그런 위계나 체계를 가리키게 돼요. 계급 혹은 계층이라는 의미의 class라는 의미의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복수 형태로 쓰이게 되면 지배층이나 권력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social hierarchy, 사회적인 위계라는 의미, 이렇게 하나의 의미군으로 같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은 hierarchy, hierarchy라고 발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째, vertical, vertical. 얘는요, 수직의라는 뜻입니다. 세로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로에, 수평에라는 단어도 있겠죠? horizontal, horizon이라는 단어가 수평선, 지평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horizontal이라고 하면 수평에, 가로에라는 뜻이 되겠고, vertical이라고 하면 세로에, 수직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vertical, horizontal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vertically,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다. 이 vertical hierarchy, 수직적인 위계 구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hierarchy랑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선생님이 highlight 강조의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founder, founder 이것도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founder라는 동사가
find, found. find의 과거 PP의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를 설립하다, 만들다라는 뜻, 세우다의 의미가 있다 이겠어요. foundation, 설립이나 재단, 기초라는 의미가 돼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 창립자, 설립자, creator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우리 30개의 단어 잘 배웠으니까, 이제 뭘로 daily practice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풀고 왔죠? 네, 한번 볼게요. 72페이지 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문맥상 적절한 단어. 딱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혼동하기 좀 쉬운 녀석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bias는 뭐고? 편견이나 편향. basis는 기본, 기초라는 단어. 첫 번째 단어였습니다. 자, a prejudice. 딱 보니까,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는 단어니까 어떤 단어가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밑에 있는 단어가 연결되는 것 같죠? For or against one person of or group.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반대가 되는 편견이라는 것이 as a bias, 편견이나 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는 거죠. 3번. 자, an abstract idea.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맞아요. 추상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생각. 어떤 생각인데? That exists in the minds.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생각, 뭔가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개념이라는 단어가 뭘까? 그렇지. concept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claim이라는 단어는 주장하다, 주장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B 파트 가볼게요. 두 단어의 관계. 일단 앞에 있는 단어의 묶음 한번 볼까요? founder, creator, 만드는 사람, 창립자, 비슷한 의미의 creator. 그러니까 유의역 관계구나. 뒤에도 그럼 볼게요. emphasize, 강조하다. 자, 강조하다. H로 시작하는 단어 뭐였더라? 그렇지. Highlight라는 단어가 되겠죠? Highlight. 밝은 빛을, 높은 빛을 비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Utilize. 이용하다라는 동사. Utility. 명사가 됐죠? 자, adapt. 적응하다. 조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명사 형태? Adaptability라는 명사 형태. 전미사 끝에 ity 붙여서 만드는 명사입니다. Assembly라고 하면 조립. 혹은 조회라는 명사였고, assemble, 모아서 정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였습니다. 그러면 combination, 조합이라는 명사. 그러면 조합하다, 결합하다, 결합이나 결합하다. 명사, 동사의 관계를 가지려면 여기에는 ation을 빼고 이를 붙여서 combine이라는 단어를 만드시면 되겠죠. 조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C 파트, 영작으로 오늘 마무리해 볼까요? 자, 일단 영작이 되어 있는 파트는 제외하고 우리가 영작해야 되는 부분을 표시 한번 해보고 들어가라 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작 문제에서. The teacher asked. 선생님은 요청하셨습니다. 뭐뭐 해달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학생들에게요. 뭐뭐 해달라고? ask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거든요. 자,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자, 그럼 투부정사니까 to. 그 다음 설명하다, describe.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겠죠? 뭘 설명해 달라고? 주요 내용. 이야기의 주요 내용이니까 the main idea 이렇게 되겠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The teacher asked the student to describe the main ide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번 갑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student should 학생들은 해야만 합니다. To improve their thinking skills 그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자원들을 활용해야 된다. 자, 그러면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먼저 나와줘야 되겠죠? 활용하다, 이용하다. utilize 첫 번째 갑니다. 뭐를요? 다양한 various 온라인 online 자원들 resources 자 붙여보겠습니다. utilize various online resourc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자 요거 뭘로 정리할까요? 네, 데일리 리뷰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 변함없이 문법의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번 챕터의 마지막 시간으로 바로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모두 다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1번, 2번 문제가 빈칸에 알맞은 거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나와주고 동사의 자리가 비어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매를 맛이 쓴 이란 힘의 형용사가 나와줍니다. 그렇다면 주어, 동사, 이 형용사는 당연히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가 되겠죠. 이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동사 찾아주셔야 되고요. 3번과 5번이 보이는데 지금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적절한 거 바로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주시면 돼요. Black coffee, 블랙커피는 맛이 난다. 어떤 맛이 나는 건가요? 쓴 맛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했죠? 자, 2번입니다. 요번에는 일단 표현 하나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요. Lose weight, 체중을 줄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이에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우리 공부했던 대로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나 to를 빼버린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나와주는 동사가 바로 help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1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to lose 또 다른 보기 가운데 있었다면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뭔가요? 규칙적인 운동이 can help, 도와줄 수 있다. 당신이 뭐 하는 거를? 체중을 줄이는 것을. 됐죠? lose 또는 to lose 문법적으로 맞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3번, 4번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let 이라는 동사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목적을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도록 두다, 뭐뭐 하는 걸 허락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그렇지요. ing 형태가 아니라 동사 원형, 우리 원형 부정사가 나와주는 동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자, 내용은 뭔가요? 나의 아버지는 허락해 주지 않으실 거다. 내가 뭐 하는 거? go surfing every weekend. 매 주말마다 서핑하러 가는 것. 됐죠? 3번에 우리 1번 보기 정답이었고, 4번 갑니다. 자, blanket, 담요란 의미죠. 그리고 wool, 뭐 여러분들? 울, 양모, 양털을 얘기하는 거야. 이 담요는 양털로 만들어져 있다. 담요가요, 양털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이 feels, 느껴지는데요. very softly, softly가 부드럽게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들리네. 그것이 매우 부드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말로는 괜찮지만 그런데 영어로는요, 그러네. 감각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보호 자리에 우리 말로는 뭐뭐하게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늘 뭐뭐하게 이거 부사잖아. 부사는 보호 자리에 오지 못하거든요.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부드러운. 우리 형용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자, 그것이요, 매우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감촉이 매우 부드럽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4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싹 지어진 거. 자, 여기는 보니까 by란 동사가 과거형으로 but 이렇게 나와줬고요. 이 동사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모모에게 모모를 사주다. 이런 식으로 4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처럼 모모를이 먼저 나와주고 모모에게가 뒤에 보이게 되면 모모에게 앞에 그렇죠. for라는 전체사를 필요로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 구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빈칸에 for가 들어가지고 소라가 나에게 새 코트를 사줬다라는 의미 문장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에스크란 동사가 보이고 있고요. 과거형이네요.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줄 때 뭐뭐 하는 거 그렇지요. 투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나와주게 됩니다. 다시 에스크란 동사가 자 5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뭐뭐 하는 것, 투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에 나와주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for와 to. 바로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제시카가 나에게 부탁했다. 뭐를? To lend her some money.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달라고. 됐죠? 자, 6, 7번.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6번 우리 바로 정답 가볼까요? 3번 보기 이상하죠. 왜냐면 his attitude, 그의 태도가 made them, 그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던 거예요? 화난 상태로 만든 거죠. angrily가 아니라 angry. 형용사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자를 나와주는 거야. 그의 태도가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우리말로는 화나게 마치 부사인 것처럼 해석이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어 나와주고요. 목적어 그들을 어떤 상태로 만든 거야? 화난 상태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자리 부사가 오지 못하고요. 자,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바로 형용사가 나와주는 겁니다. His attitude made them angry. 이렇게 바꿔줘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6번에 3번 보기 정답 확인해 주고요. 보호자리에 부사가 오지 못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기 1번이 어법상 어색한 문장이었죠. 요번에는 원트란 동사의 특징을 기억해 줘야 되는데요. 얘가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한다. 네가 뭐 하는 거? To do your homework now. 지금 너의 숙제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원트는 목적어 나와주고 그다음에 자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투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자를 써주게 된다라는 거 문제 통해 또 확인해 줘야 돼요. 7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8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make란 동사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the movie 주어입니다. 그리고 made 과거형의 동사가 나와줬고요. him 자, 목적어예요. 그 영화가 그를 만들었대. 뭘로? a big star 대스타로 만든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설명이네요.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그렇죠. 5형식 문장 구조예요. 2번도 그렇죠. 이 검정 셔츠가, 자, 동사 나와주고요. 목적 자리에 you가 나왔네. 이 검정 셔츠가 너를 날씬해 보이게 만든다. 뒤에 나와준 부분,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적격 보호니까 역시 5형식 문장 구조예요. 3번도 마찬가지죠. 나의 엄마는 makes me, 자,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야? Water flowers. 꽃들에 물을 주게 한다. 자, 내가 꽃들에 물을 줘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한 설명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역시 5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계가 made our work,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게 만든 거야? Go quickly. 빠르게 진행하게 만들었다. 자, 역시 5형식 문장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5번은요. 피터가 made, 만들었대.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목적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주는 축제 동안. 이거는 없어도 되는 말이야. 꾸며준 말, 수식어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3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죠. 피터가 축제 동안에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피터가요 축제 동안 몇몇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조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8번에 우리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9번, 10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걸 골라주는 문제가 9번과 10번 문제 나와 있는데요. 일단 9번. 하늘에 있는 구름은 용처럼 보인다. 자, 여러분들, 뭐뭐처럼 보이다. 이거 뭐 여러분들? look like를 활용해 주는 거죠.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렇지요. 바로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the cloud in the sky. 다음에 주어에 맞게 하면 될 look이란 동사 현재형 만들어주기 위해 s가 붙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like가 나와주고요. 뭐처럼 보이는 거야? a dragon. 용처럼. 그치요? 우리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걸 전달해 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정확하게 기억해 줘야 되고요. 자, 이어진 열 번째 문제. 그는 나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했다. 여기는 tell 이란 동사의 특징을 잡아줘야 돼요. tell 여러분들 5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실 때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목적어 나와주고 뭐뭐 하는 거 그렇죠?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보여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바로 4번 보기가 되겠네요. He told me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자, 말했다니까 과거형의 동사가 보이고요. 나에게 뭐라고?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됐죠? 10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 11번.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ask란 동사가 우리 뭐뭐에게 뭐뭐를 목적어 두 개치 해주는 4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는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이니까, 뭐뭐에게 앞에 of라는 전치사를 써줬고요. 이렇게 되면 3형식 문장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of라는 전치사를 써주지 않으려면, 뭐뭐에게를 먼저 써주고, 뭐뭐를 뒤에 써줘갖고, 목적어를 두 개치 해주는 4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보기 가운데 바로, 자, 지금 2번 보기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봤다. 자, 여기는 뭐뭐에게 뭐뭐를.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어진 문장은 뭐뭐를이 먼저 나왔고요. 뭐뭐에게가 뒤에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of을 써줬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11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12번. 자, 빈칸 A에서 E에 알맞지 않은 거 하나 골라주는 건데요. 자, 정답은 그렇죠. 4번이었죠. 보면 이 동사가 make란 동사의 과거형 made예요. Miss Oliver, 올리버 씨가 made him.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한 거야? 그녀의 차를 고치겠다? 우리 make란 동사 여러분들 문제 여러 번 문제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할때 뭐뭐 하는 것? 그렇죠. to 동사 원형이 아닌 to 부정사가 아닌 그냥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여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Miss Oliver made him fix a car. 이런 식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됐죠? to를 지워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보기는 다잘 써줬네요. 12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 make라는 동사 우리 5형식 문장 구조 만들었을 때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다. 목적어가 뭐뭐 하게다라고 할때 뭐뭐 하는 것? to 동사 원형이 아닌 동사 원형 써준다. to 부정사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보기에 밑줄 친 룩과 쓰임이 같은 것. 여기는 보니까 이 반지가 보인다. 정말 비싸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자, 비싼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나와줬죠, 여러분들. 바로 감각 동사로 2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룩이라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보이는 보기를 골라줘야 돼요. 바로 2번 보기가 그렇고요. 이 빵이 맛있게 보인다. 맛있는 이라는 delicious 형용사가 뒤에 나와주지요. Can I try? 제가 그거 먹어봐도 되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2번 보기 정답인데 참고로 1번 같은 경우에는 look 앞에 여러분들 어가 붙었네. 이때는 보기라는 의미의 명사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take a look 하게 되면 한번 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4번에 look forward to 라는 중요한 표현이 보이지요. look forward to 뭐뭐를 고대하다.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어쨌든 이 표현 잡아줘야 돼요. look forward to 뭐뭐를 고대하다. 고대하는 게 뭐지요? 뭔가를 몹시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고대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look for to가 뭐뭐를 고대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다라는 거 잡아주시고 했죠? 어쨌든 이 문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14번째 문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거를 모두 골라주는 건데요. 일단 1번 맞죠. 왜냐면 must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필요로 합니다. keep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1번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우리말로는 깨끗하게, cleanly가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게요, 앞에 나오는 너의 손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뭐야? 깨끗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와줘야 돼요. 너의 손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지요? 2번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트란 동사가 두 번째 문장에 보입니다. 과거형인데요. 어쨌든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원하다, 뭐뭐 하는 것, 투 동사 원형, 투부 정사가 보이는 거지요. 3번 정답이네요. 나의 어머니는 원하셨다. 뭐를? 내가 to it, 먹는 걸 원하신 건데요.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그치요? 세 번째 문장, 어제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as가 아니라 had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have란 동사가 지금 과거형인데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는 것, 그렇지요.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나와주는 거죠. to return 이거를 return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 4번, 5번은 정답이 아니네요. 1번과 3번만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return은요, 반납하다의 의미로 사용됐고요. 토니가 그의 여동생으로 하여금 그 책들을 도서관에 반납하게 했다. 언제? 어제 그랬단 이야기예요. 15번. A에서 이중 어법상 옳은 것끼리 작지어진 것. 일단 첫 번째 우리 A번은 틀린 문장이지요. 이 이야기가 sounds, 들린다. 어떤 상태로? 이상한. 우리말로는 이상하기가 자연스럽지요. 하지만 한들, 아, 그래요. 우리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보호자리에 우리말로는 뭐뭐하게 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영어 여러분들 보호자리에 부사가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ly를 떼어주셔야 되고요.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린다. 이상하게지만 실제로는 이상한 strange라는 형용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잘못된 거 없지요. 나의 할머니가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셨다. for라는 전치사가 잘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C번은요, I gave a letter. 내가 편지를 드렸다. 누구에게? 나의 아빠에게. 아빠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자,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to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네요. 언제? 그의 지난 생일에. 됐지요? 올바른 문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D번. 잘못된 거 있나요? 없지요. tell이라는 동사가 목적어에게 뭐뭐하라고 말하다, 뭐뭐하는 거.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나와주고요. 나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 to follow, 따르라고. 자, instructions, 지시사항들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below, 아래에 지시사항들을 따르라고 그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우리 두 개의 문장도 잘못된 거 없지요? 지호가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행복하게. 해석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준 거지요. happy가 잘 활용이 됐죠. 우리 b와 d와 e가 올바른 문장이기 때문에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16번, 17번 빈칸에 알맞은 말 써주는 건데요. 여기는 보니까 아 그러네요. 우리 send란 동사가 과거형으로 sent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여러분들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일 때는 to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죠. to가 정답이고요. 나의 친구 알렉스가 나에게 약간의 간식과 책들을 보내줬다. 라는 의미 문장이에요. 17번. 요번에는 make라는 동사가 is making. 현재 진행형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제시카가 가구를 만들어주고 있다. 누구에게? 유진이에게. 자, 이럴 때 우리 make라는 동사는 그렇죠. for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고요. 바로 for. 빈칸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as a wedding present. 결혼 선물로. 제시카가 유진이에게 가구를 만들어주고 있다란 이야기예요. 됐지요?

자, 그 다음에 18번부터 20번까지는 어법상 어색한 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줄 문제인데요. Look at the old couple. 나이든 부부를 봐. They look happily. 그들이 행복하게 보인다. 우리말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Look 다음에 그렇지요. 형용사 보호가 나와줍니다. 행복하게가 아니라 행복한 형용사가 맞겠네요. Happily를 happy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18번의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문제. 헬프란 호사의 특징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돕다라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ing 안 되고요.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나 아니면 그냥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choosing을 뭘로 to choose 또는 choose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녀가 도와줬다. 뭐를? 터미가 몇 벌의 새로운 옷을 고르는 것을 도와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20번. 요번에는 에스크란 동사의 특징 또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5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줄 때 목적어가 나와주고요.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뭐뭐 하는 거. 그렇죠.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explain 이거를 to를 붙여준 형태로 to 부정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용은 뭔가요? 그 문제를 설명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지 마. 나에게 그 문제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지 마. 너 이해하지 못할 거야. 됐죠? 우리 에스크란 동사의 특징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되는 문제였고. 자, 이어지는 세 개의 문제는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는 건데요. 이 운동복은 편안해 보여요. 이거는 그렇죠. 어떤 상태로 보이는 거 얘기할 때 우리 그래요. look이라는 감각 동사를 활용해 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어에 맞게 look에 s가 붙어줘야 되고, 편안한. 우리말로는 편안해 보여 이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한 이라는 의미의 comfortable. 형용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 빈칸에 looks comfortable. 바로 정답이에요. 22번. 소미와 미로는 그들의 정원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일단 소미와 민호가 최선을 다했다까지 나와 있고요. 우리는 to 다음에 그들의 정원을 아름답게 유지하다라는 표현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keep이란 동사가 여러분들 그래요. 목적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여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투부정사라는 건데, 이 투부정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뭐 하기 위해, 이거예요. 나중에 또 공부할 내용이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는, keep 나와주고요.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아름답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목보라고 적을게요. 이 자리에는, 뭐뭐 하게,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줘야 되는 거야. 정답 확인해 볼까요? keep 나와주고요. 그들의 정원, their garden. 그 다음에 아름답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주는 거죠. 됐죠? keep이라는 동사의 특징 기억하셔야 되는데,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우리말로는 뭐뭐 하게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괜찮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의 상태 성질을 얘기할 때는 이 자리에, 그렇죠. 형용사가 나와준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어진 문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Can you do me a favor? 제게 물한 컵을 가져다 주세요. 명령문인데요. Please를 붙여준 정중한 요청이 되는 겁니다. 우리 bring이 뭐뭐에게 뭐뭐를 가져다 주다. 이런 식으로 하면들 뭐뭐에게 뭐뭐를 목적어를 두 개치해 주는 것이 가능한 4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줄 수 있는 동사인데요. 여기는 to를 필요로 하네. 아, 그에게는 뭐뭐를 먼저 써주고 to 다음에 뭐뭐에게가 나와주는 3형식 문장 구조로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한 컵, 이게 먼저 나와주는 거지요. Please 나와주고 bring 다음에 물한 컵, a cup of water. 그 다음에 제게, to me. Bring a cup of water to me. 이런 식으로 우리 23번의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두 개의 문제는요. 밑줄 친 우리말을 3형식과 4형식 문장으로 영작해 주는 건데요. Mr. Jacob 씨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A가 묻고 있고요. 제이콥 씨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시오. 일단은 4형식부터 먼저 써보도록 합니다. Mr. Jacob, 주어고요. 자, 가르친다, teaches. 우리에게. 뭐를? 영어를. 자, 이런 식으로 4형식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뭐뭐에게 뭐뭐를.

그런데 3형식이 되려면 그렇죠. 얘가 먼저 나와주고 얘가 뒤에 보이는 거죠. 우리 이 동사는 따로 for나 of를 필요한 동사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런 경우에 그렇죠. to를 필요로 하는 거야. 정답은 Mr. Jacob teaches English to us.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25번. 이번에는 그녀가 그 상점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물어봐 주는데요.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에게 장갑 한 켤레를 사주었다. 이번에는 by란 동사를 활용해 줍니다. 일단 사형식으로 그녀가 she 사줬다. 당연히 과거형 bought 이게 나오겠죠. 그녀의 남동생에게 brought it. 장갑 한 켤레를 a pair of gloves. 보세요. She bought. 그녀가 사줬다. 그녀의 남동생에게 뭐를? 장갑 한 켤레를. 3형식이 되려면 얘가 먼저 동사 다음에 나와주는 거고요. Her brother가 뒤에 보이게 되죠. by란 동사는 이런 경우에 뭐뭐에게 앞에? 그렇죠. for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정답. She bought a pair of gloves for her brother. 자, 26번부터 28번까지는 상황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 써주는 건데요. 알렉스가 제인에게 Can I borrow your textbook? 내가 너의 교과서를 빌려도 되니? 근데 No! 라고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제인 여러분들 허락해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야. 뭐를? 레시한 동사가 보입니다. 목적어 나와주는 거죠. 알렉스로 하여금 그녀의 교과서를 빌리는 걸. 그러니까 자, 알렉스가 목적어로 나와주고요. 중요한 거 빌리다라는 borrow라는 동사가 그렇죠. 동사 원형 형태로 원형 부정사로 목적격 보조에 나와주는 거예요. 알렉스 대신에 여러분들 힘이라는 대명사 써줘도 괜찮다라고 우리 교재 나와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27번 지안의 오빠가요. 지안에게 너 나의 선글라스를 써도 된다. 지안이 고맙다고 얘기하죠. 지안의 오빠가 허락해 준 거야. allow 동사가 여러분들 과거형으로 보이죠? allow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허용하다, 뭐뭐 하는 것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지안 또는 허가 목적어에 나와주고요. 중요한 거 그렇죠. To wear his sunglasses.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 확인해 주시고요. 자, 28번이에요. 이번에는 아빠가 너손 씻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너한테 너의 손을 씻으라고 말했잖아. When you get home. 너 집에 오면 손 씻으라고 얘기했잖아. Okay, I'll do that. 남자애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나의 아빠는 makes. 나를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야? 집에 오면 손을 씻게 한다. 이거 여러분들. 요번에는 우리 make라는 동사가 지금 현재형으로 나와주는데요. 목적을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그랬을 때 뭐뭐 하는 것. 그렇죠.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이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그러니까 빈칸에 me wash my hands. 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두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서 주는 건데요. 일단 A가요. 이번 주말에 콘서트에 가는 거 어때? 라고 얘기하죠. 미안한데 안 된대요. 왜? 나의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먼저 목적어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는 ing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my mom won't let me go there.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나의 엄마는 내가 거기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왜 그런 거야? 수학 경시 대회가 it's just around the corner 하게 되면 임박해 있다. 곧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나의 엄마가 will make me 다음에 그런데 make란 동사 목적을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는 거 그렇죠 to 부정사가 아닌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를 필요로 하지요. 그러니까 to study가 아닌 study로 바꿔줘야 돼요. 자 수학 경시대회가 임박하다 임박해 있는 거야 곧 있을 거예요. 나의 엄마는 will make me study for the contest 그 경시대회를 위해 공부하게 할 거다 언제 이번 주말에. 됐죠? 그랬더니 A가, 그러면 다음에 우리 콘서트 가자. 고마워.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make라는 동사의 특징,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할 때, 뭐뭐 하는 것, to 부정사가 아닌,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보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번 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려 11번째 챕터의 첫 번째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주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었죠. 이번 단원에서는요, 여러분, 시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또 비유적인 표현은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작품을 즐기자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시, 이야기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작품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선생님은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에서 로봇은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 로봇이 얘기하잖아요. 휴머니드라는 로봇이 이제 박사님이 개발했는데 인간의 감정을 로봇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사람이 로봇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선생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 예전 강의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있으면 기다려도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우리 사랑의 감정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에 좀더 집중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퀴즈 답을 올려줄게요. 선생님, 저는 우리가 6단원에서 함께 읽었던 작품, 시 이것 또는 이야기 이것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것들 알려주면 선생님이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았던 비유적인 표현을 적어줘도 좋고요.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앞부분이 좀 길어졌는데요. 단원 정리학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교재는 160쪽 펴주시면 됩니다. 이번 단원의 첫 번째 핵심은요. 시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을 아는 겁니다. 이야기도 있지만 시라는 이 글의 갈래에서 비유적 표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비유적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리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현상, 사물을 설명하고 싶어. 근데 그대로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비슷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공통점이 없는데 빗대어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빗대서 표현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게 바로 비유적 표현인 거죠. 특히 시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적인 표현을 왜 사용하느냐?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원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로 비유적인 표현 사용된 걸 보니까 평상시엔 모르고 넘겼지만 새롭게 보게 되니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고 정말 그런 비슷한 점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작품에서 봤었던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딱지라는 시에서요, 말하고 싶은 것, 설명하고 싶은 대상은 딱지였는데,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 무엇에 빗대었어요? 딱정벌레에 빗대었어요. 딱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뭔가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비슷했었죠. 마음 저울이라는 시 기억나시나요?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쪽으로 기울기도 한다. 그리고 자려고 누웠을 때, 저울을 거둔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오락가락하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빗댄 것이 있죠. 무엇이요? 접시 달린 양팔 저울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 여러분 과학실에 가면은 볼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저울에 이렇게 양팔이 달려서 뭔가를 올려놓으면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이 양팔 저울이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비유한 거예요. 왜요? 이쪽이 더 좋기도 하고 이쪽이 더 좋기도 하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해 그것을 재밌게 생생하게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시 달린 양팔 저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한 예입니다. 또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 다시 내용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런 친구 좋아했던 그 시의 내용입니다. 친구를 설명하고 싶은데 비유적인 표현 뭘 썼어요? 풀잎 그리고 바람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풀잎 같은 친구 좋아하면서 왜 친구를 풀잎에 비유했었죠? 헤어질 때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하면서 풀잎 같은 친구라고 했었고요. 바람 같은 친구는 뭐였죠? 만나면

반갑다고 얼싸는 우리가 바람 불때 바람이 막 손등을 스치고 이런 것들 느껴지잖아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그것을 얼싸안는 모습에 비유를 해서 풀잎 바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죠.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에서 태어나다 주몽 이야기할 때도 나왔었어요.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말. 그럴 때는 바람이 어떤 특성이에요? 빠르다라는 특성을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건데 이 시, 풀잎과 바람이라는 시에서는 같은 바람이기는 하지만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 같은 친구 좋아 이 부분에서 사용됐었죠. 자, 그 다음에 난 지금 12살이라는 시 기억나시나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절 또는 나무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잖아요. 계절이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나를 나타내고 싶은 계절로 무엇을 선택했었죠? 그렇죠. 봄이라는 계절을 선택했습니다. 난 지금 흔들리고 있어. 난 아직 봄 하면서 나를 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나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봄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하면서 나와 나무에 또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표로 정리하니까 아, 맞아. 각각의 시가 이런 내용이었고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했었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됐었지? 딱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단원 정리 학습인 겁니다. 또 볼게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한 다른 대상을 일상에서 찾아봅니다.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도 표시를 했었죠. 모양 색깔이 전혀 다르면, 전혀 다른데 이것을 왜 빗대서 표현했지 한다고요. 모양,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물풍선이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같아라고 했으면 이두 가지 사이에 어떤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뭐가 비슷할까요? 갑자기 뭐 쏟아지는 것 또는 뭐 물이 들어있다. 물, 소나기도 비잖아요? 물풍선도 풍선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뭔가 주변을 흠뻑 젖게 한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점이겠죠? 여러분들이 비유적 표현을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나 제가 지은 시에서 써보고 싶어요 하면은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한 다른 대상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훨씬 더 생생하고 재밌는 내용의 작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비유적 표현의 효과 왜 사용할까요? 그냥 적으면 안 되나요? 말이 빨리 달린다. 뭐 친구가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나요? 물론 그래도 되지만 비유적인 표현을 썼을 때 좋은 점이 있단 말이죠. 한번 볼게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면 대상을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요? 생생하게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장면이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그것이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양팔 저울에 빗대어 표현하니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오락가락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하면 읽는 사람이 왜 마음을 양팔 저울이라고 했을까? 궁금한 마음도 들고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나면 아, 그랬구나 하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무엇한대요? 낭송하는 겁니다. 자, 낭송이라 하는 건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동을 담아서 느낌을 살려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선생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듭니다. 쓰는 것을 말해가 아니라 낭송의 핵심은 뭐예요? 읽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자신의 생각, 그리고 감동을 담아서 느낌을 살려서 읽는 것을 낭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요, 시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속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면서 분위기가 어땠지? 만약에, 기쁜 분위기인데 차분하게, 우울하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시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슬퍼요. 그런데 막 들떠서 흥분해서 기쁘게 읽으면 안 되고요. 반대로 기쁜 일, 뭔가 이제 활기찬 내용의 시인데 우울하게 읽으면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인물의 마음에 내가 이입해서 분위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건을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읽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낭송이라고요. 자, 낭송하는 방법 볼게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낭송합니다. 방금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어떤 분위기인지 내용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을 사용하여 낭송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서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어울리는 표정, 이렇게 웃기도 하고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울상을 짓기도 하고요. 몸짓을 사용할 수도 있죠. 뭐, 큰걸 얘기할 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작은 할 때는 이렇게 몸짓을 할 수도 있고요. 시에서 말하는 이의 처지 나 마음을 상상하며 낭송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상상하면서 거기에 이입해서 어울리게 읽어야 되겠죠. 비유적 표현이 주는 느낌을 살려 낭송합니다. 우리 지금 비유적 표현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그것이 주는 느낌을 생생하게 살려서 낭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세 번째 핵심 내용은요. 이야기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입니다. 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묘사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묘사,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도 들어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친절하게 여기 말풍선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묘사란 인물, 사물, 장면, 정서, 느낌을 얘기하며 다양한 감정, 이 정서 등의 성질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해 독자로 하여금 생생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마치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이러한 성질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표현해서 독자, 읽는 사람이 생생하게 그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묘사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야기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더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느낀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읽는 사람도 같이, 아, 정말 그런 감정이었구나. 나도 같이 느껴진다. 쉽게 느낄 수 있도록인데 이런 것도 어렵게 느끼도록 합니다. 이렇게 문제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뭔데요에서 사용한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는요, 김수철 박사 기억나시죠? 삭막한 도시에 살고 있던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운 감정인 거죠. 어머니, 오랫동안 못 뵙고 도시에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로봇 같은 거 개발하느라 삭막한 곳에서 감정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런 감정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냈어요?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장이라고 했었죠.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장.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것처럼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장을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빗댄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 곳을 손으로 탁 이렇게 내리치면 물결이 막 일면서 한순간에 물결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크게 이렇게 파장이 일었다가 점점 파장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고요해지는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움이란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추를 켜고 끄듯이, 그리움, 이제 그리움이라는 감정 거둬야겠다, 끝! 아니라 점점 그 그리움이란 감정이 줄어들면서 초연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선생님, 이것이 인상적인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장을 그리움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인상적인 까닭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서술형 문제에서도 만났었는데, 뭐, 자라와 물고기들이 다리를 만든 것이 왜 인상적이었나요? 신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상적인 까닭이었죠. 이야기의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도 생각해 보고요. 이야기의 장면에서 어떤 표현이 인상적이었는지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인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알에서 태어나다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 되는 주몽이 알에서 태어나는 그 이야기, 신화였었죠. 그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장면을 떠올린대요. 우리 여기 위에 적혀 있잖아요. 이야기의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를 쭉 떠올려 보면 그 중에서도 주몽이
태자였던 대소의 무리를 피해 도망갈 때 강에서 일어난 일이 나는 인상적이었어. 아, 그럼 그 장면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또 무엇이었을까? 막 무리를 피해서 도망가죠, 말을 타다가. 근데 갑자기 힝 하고 주몽이 타던 말이 달리다가 멈췄습니다. 왜요? 앞에 강물이 있기 때문에 강에서 막혔잖아요. 그때였습니다!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라와 물고기 등의 동물이 주몽을 도와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죠. 그것이 신비로워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상적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왜 머릿속에 남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야기의 인상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야기의 주요 사건의 장면에 따라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요 사건, 중요한 사건을 장면에 따라 그리고 시간 순서에 맞춰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도 풀었죠, 우리. 시간 순서에 따라서 문장 있고, 화살표 있고, 문장 있고, 화살표 있고 했던 그런 문제들도 풀어봤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야기에서 장면이 다음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 일이 있었고, 아,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유아의 몸을 비췄고, 그 다음에 유아의 배가 불러서 알을 낳았잖아요. 그런 것도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장면은 뭐였어요? 금왕이 너무 해괴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알을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장면이 다음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표를 한번 살펴보니까 첫 번째 장면에서는요, 삭막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김수철 박사,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봅시다. 감정을 잃어가는 인간과 감정을 느끼는 로봇 휴머니들을 개발해요.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에 살고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도시로 상경을 하시게 됩니다. 도시에 방문해서 실험에 참여하게 되죠. 휴머니들과 어머니가 막 대화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면은 어머니를 통해서 김수철 박사도 그렇고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사건의 장면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맞춰서 정리하는 것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파악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이랑 방금 단원의 내용들 정리한 것을 기억한 채로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별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우리 첫 번째 문제 볼게요. 1번부터 2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시의 제목 뭐였죠? 딱지였습니다. 딱지.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 자,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기 쉽다고 했었죠.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니까 실제로 딱정벌레가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딱지가 생겼는데 그게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정벌레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빗대는 겁니다.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두 가지 딱정벌레와 딱지의 비슷한 점이 뭐예요? 무릎 위에 있다. 물론 지금 실제로 딱정벌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살갗을 꽉 붙잡고 있다. 벌레가 뭔가 손등이나 무릎 위에 있으면 위에 살갗을 꽉 붙잡고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도 딱지와 딱정벌레의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시에서 활용을 한 것이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쓰시오. 자, 말하는 이. 우리가 읽는 독자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읽는 독자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볼 수 있죠. 뭐예요? 딱지를 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말하는 이가 어떤 말을 했었죠?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딱지를.
딱지 위에 약을 발랐다 이런 거 아니죠. 딱지를 떼려고 한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떼다 할때 여러분 어입니다. 아이 아니고요. 떼려고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정벌레를 데리고 논다 이런 내용 쓰시면 안 됩니다. 딱지를 떼려고 한다. 2번. 기억에서 딱정벌레를 딱지에 빗댄 까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뭔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 왜 이렇게 빗댔을까?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딱정벌레가 딱지 위에 앉았기 때문이다. 아니죠. 딱정벌레가 물어서 딱지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주로 무릎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댄 것도 아니고요. 딱정벌레와 딱지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딱이라는 글자로 시작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뭔가 비슷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딱정벌레와 딱지의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뭐 아예 선생님 옷처럼 빨간색도 아니고요. 이렇게 빨간색이었다가 조금 굳어서 검붉은 색이라고 하죠. 약간 갈색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 색깔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뭔가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빗대어서 활용을 하게 됐었죠. 정답 5번인데요. 꼭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거,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딱정벌레가 나타났다, 실제로 딱정벌레가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벌레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무릎 위에 있는 딱지를 보면서 딱정벌레 같네라고 상상하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문장이 나온다면 모두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비슷한지 모양과 색깔이 비슷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정답을 5번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이거 무슨 시예요?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하면서 내 마음을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접시 달린 양팔 저울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죠. 꼭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도 이렇게 내 마음은 양팔저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니까 두 개를 빗대어서 비유했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알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자, 우리는 여기 들어갈 내용을 알고 있죠. 시를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로 나오려는 거 보니까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자, 양팔저울의 특징을 생각하면 되겠죠.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이긴다는 건 뭐예요? 양팔저울처럼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 저울을 거둔다 하면서, 아,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했지만,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이제 양팔 저울을 거두고,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시가 마무리됐었죠. 자, 3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내 마음을 무엇에 빗대었는지 생각하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고르시오. 내 마음은 양팔 저울이다. 이렇게 마음과 접시 달린 양팔 저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비슷한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어떻게 돼요? 기운다. 2번의 정답이네요. 두 가지의 비슷한 점, 기운다. 내 마음도 기울고 양팔 저울도 무거운 걸 뭔가를 올려놓으면 기울잖아요. 그래서 기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서술형 문제인데요. 니은은 어떤 상황인지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겪은 내용과 관련지어서 적으면 되는데요. 그냥 경험을 적으면 안 되죠. 이 조건이 있잖아요. 니은은 어떤 상황인지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 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정말 배고플 때 친구가 뭐 많은 양의 음식을 준건 아니어도 빵한 조각 자신이 갖고 있던 빵한 조각을 이렇게 떼어서 조금 떼어서 줬어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엄청 행복한 감정을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라는 표현을 썼겠죠. 이러한 상황처럼 여러분의 경험과 관련 지어서 써보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왔어요. 나에게 잘해주거나 칭찬해준 친구 때문에 기분이 좋은 상황.
기분이 좋은 상황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경험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답이 처리될 수 있겠지만, 기분이 나쁘

0: 상황, 뭐 친구랑 싸웠어, 동생이랑 뭐 다투었어, 이런 상황을 적으면 안 됩니다. 왜? 이기기도 하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기울지만 나에게 잘해줬거나 칭찬해준 친구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았다, 이런 예시를 적으면 모두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5번과 6번은요, 이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줄 아는 풀잎처럼, 처럼이라는 말도 붙었네요.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은 드는 친구 좋아.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친구 좋아. 풀잎하고 헤쳤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여기도 처럼 붙었네요. 만나면 얼싸하는 바람, 바람, 친구 좋아. 문제에서 우리 바로 만나볼게요. 친구와 풀잎, 바람을 비유적인 표현,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용한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비유적 표현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찾아봅시다. 은수, 헤어질 때 손은 들어 인사하고 다시 반갑게 만나는 친구를 풀잎과 바람에 빗대어, 재밌게 빗대어 표현했어. 바로 정답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친구를 풀잎, 바람에 빗대서 표현한 시였고요. 현우, 풀잎과 바람을 좋아하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빗대어 표현했다. 아, 이 친구가 풀잎과 바람을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거죠. 다연, 바람에 흔들리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풀잎처럼 고난을 겪더라도 묵묵히 자기를 하는 친구를 풀잎에 빗대어 표현했어. 풀잎의 특성, 여기서는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은 드는 거였지, 뭐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은수 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까요? 6번인데요. 친구를 바람에 빗대어 표현할 때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보다, 같은, 또는, 따라,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바람, 친구 좋아. 바람, 친구 좋아.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 뭐예요? 바람, 같은 친구 좋아였었죠. 친구긴 친구인데 바람이랑 비슷한 그런 특성이 있는 친구 나타내기 위해서 바람 같은 친구 좋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여섯 개의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는데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고요.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시를 낭송할 때는 시와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을 사용한다. 정답은 무엇일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네, 오늘 공부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밌는 내용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올 테니까 재밌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요, 조금 더 친숙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물과 에너지 첫 번째 수업으로요, 오늘 시간은 우리 몸 중에서도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 소화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식물과 관련된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몸속을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요, 끊임없이 항상 식사라는 걸 합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 우리 몸을 지나면서 있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 우리가 먹은 음식들 어떻게 형태를 바꾸어 가는지 오늘 시간에 단계별로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의 개념 아이템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요. 또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음식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양소요, 다시 크게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누고 있거든요. 3대 영양소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를 우리가 3대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거 어떤 뜻이에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3대 영양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단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3대 영양소로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엔 부영양소예요. 부영양소는 에너지를 내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여러 생명현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60%에서 70% 뭘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물이요. 물도 이 부영양소에 들어가고요, 우리 과일에 많은 바이타민, 그리고 우리 이와 뼈를 구성하는 그러한 무기염류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우리는 부영양소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 영양소, 도대체 어떠한 음식들에 들어가 있는지 검출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검출 방법 잘 나와 있거든요.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검출 시약은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입니다. 녹말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떨어뜨리면요, 우리가 무슨 색깔로 변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청람 색깔이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이오딘 반응에서 색 변화가 무슨 색깔로 청람색으로 나타났다면, 아, 이 음식물엔 어떠한 영양소가,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요, 베네딕트 용액으로 우리가 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베네딕트 용액은 좀 특이한 게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가열을 해야지 색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네딕트 반응은요, 무슨 색깔로 변하면, 황적 색깔로 변하면, 여기에 포도당 들어가 있네 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엿당도 베네딕트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백질이요. 단백질은 무슨 반응? 뷰렛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이거 뷰렛 용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요두 용액을 섞은 걸 뷰렛 용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랑 1%의 황산구리토 수용액을 섞은 것을 뷰렛 용액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단백질에 똑 떨어뜨렸을 때 보라 색깔로 색 변화가 나타나면, 아, 이 음식물에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방입니다. 지방은 수단3 반응으로 우리가 검출을 하고요. 수단3 용액으로 확인을 합니다. 수단3 용액을 지방에 떨어뜨리면 어떠한 색으로? 선홍색으로 색깔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이 내용 실험으로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수행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양소 검출하기 실험이고요. 가. 반물을 준비하여 4개의 시험관 A와 D에 각각 얼마씩? 10ml씩 넣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영양소 검출 시약을 넣은 후색 변화를 관찰.

박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읽어보시면 시험관 A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대요. 밤물에다가 아이오딘 반응을 시키는 거죠. 무엇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녹말이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관 B는 베네딕토 용액 넣고 그다음 뭐예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어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야 반응합니다. 아, 베네딕트 반응은 우리 포도당 들어가 있나라고 검출하고 싶은 거고요. 시험관 C에는 뷰렌 용액 넣는데요. 무엇을 검출하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지시약이고요. 마지막 수단 3는요. 지방을 검출하는 지시약이었습니다. 즉, 단물에 어떤 영양소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결과 보면요. 우리 어디에만 반응했어요? 나머지에는 색 변화가 없지만 아이오딘에만 반응을 하여서 청남색으로 변했구나. 아, 밤물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구나. 녹말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딘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밤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무엇이에요? 녹말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워야 하는 게 바로 소화계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 소화계와 관련된 소화 정의 읽어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큰 영양소를 세포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 분해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밥 먹고 나면, 아, 이제 소화시켜야지 이런 말 굉장히 잘 하잖아요. 이 소화는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영양소를 정말 작은, 얼마나 작은 세포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작은 물질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요, 단순히 이로만 씹어서 잘게 부숴서 일어나지 않고요, 화학적으로 결합도 끊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무슨 이런 기계적 소화도 중요하지만 화학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정말 작은 단위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게 바로 소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어느 기관에 어떤 소화 효소가 작용하냐라는 걸 차례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소화 효소는요, 영양소를 정말 작은 크기로 분해를 해요. 매우 작은 크기로. 그래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라는 이 소화 효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뒤에 소화 효소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소화를 알았으니 소화계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사람의 소화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소화계라고 하는 건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집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 보면요. 우리 음식물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식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식도에서요, 어디? 위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위에서 어디로? 여기 바로 가운데 있는 작은 창자로 음식물 내려오게 되고요. 작은 창자 다 돌고 나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무슨 창자? 큰 창자로 음식물 들어가서요. 그리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소화 과정, 음식물 어디로 들어와서?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 그리고 위, 그다음 작은 창자, 큰 창자로 우리 소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음식물이 직접 가는 이러한 관이라고 하거든요. 길. 우리가 이러한 기관들을 소화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화관.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소화계 그림에 간도 보이고요, 침샘도 보이고요, 쓸개도 보이고요. 이자도 보여요. 얘네는 소화관이 아니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얘네는 소화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액을 만들거나 분비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침샘, 무얼 만들어요? 침을 만들어서 입으로 분비를 하겠죠. 그럼 침과 음식물이 입 안에서 잘 섞일 거예요. 자, 간은요, 여러분들 쓸개즙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쓸개즙 쓸개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요. 쓸개는 그 쓸개즙을 잠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쓸개즙을 어디로 내보냐면요, 내보내냐면 작은 창자로 분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자입니다. 이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게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이 이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자는 이자액을 만들어서 작은 창자로 분비를 할 거예요. 그때 이자액 안에는요, 녹말,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에 대한 이야기, 입부터 큰 창자까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에서의 소화입니다. 우리가 침 안에는 어떤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소화 효소가 하는 일은요, 녹말이라고 하는, 즉 이렇게 굉장히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된 이 형태의 이 결합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소화시켜요? 무엇으로? 엿당으로 분해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엿당은 보시면 지금 두 개의 입자만 붙어 있죠. 아,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이자에게도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미 입에서 녹말 엿당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뀌었는데, 우리 음식물이 입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말이 전부 다 엿당으로 바뀌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작은 창자에 이자에 들어오면서 아직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지 못한 것들을 마저 다 엿당으로 바꿔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입에서의 소화는요, 침속 소화 효소인 무엇이 아밀레이스가 무엇의 일부를, 녹말의 일부를 엿당으로 분해해주는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이와 관련된 실험 교재에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침의 소화작용 실험하기라고 하는 탐구 실험이고요. 혀 밑에 거즈를 넣어 침을 충분히 적시고, 침을 적신 거즈를 10ml의 물에 넣고 헹구어 침 용액을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시험관 A와 D에 녹말 용액을 각각 3ml씩 넣고요. 시험관 A와 C에는 증류수를 넣고 시험관 B와 D에는 침 용액을 각각 넣는다고 합니다. 아, 지금 침이 녹말을 분해시키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녹말, 증류수, 녹말, 침, 녹말, 증류수, 녹말, 침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아마 소화가 되고 나서 지시약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할것 같습니다. 35에서 40도씨의 물이 담긴 비커 4개의 시험관을 넣고 10분 정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왜 35에서 40도씨의 물에 넣어둘까요? 우리 소화 효소는요, 우리 몸의 온도에서 가장 잘 작용을 합니다. 즉, 우리 체온 36.5도에 비슷한 온도에 맞춰주어야지 소화 효소가 잘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시험관 A와 B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색변화 보고요. 그리고 시험관 C와 D에는요, 베네딕토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80에서 90도씨의 물이 담긴 비커에 5분 정도 담가둔 후 색변화 보고 있대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녹말을 검출하고 싶은 거고요. 베네딕토 용액은 여기서 엿당을 검출하는 지시약이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녹말과 증류수에다가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더니 청남색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녹말 남아 있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녹말과 침을 섞은 용액에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연한 갈색? 아이오딘이 원래 연한 갈색이에요. 즉, 색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색변화가 없었다라는 건 여기 녹말이 이제 없어졌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이 녹말을 소화시킨 거죠. 침속 소화 효소가. 녹말과 증류수 섞은 용액에 베네딕트 반응을 시켰더니 파란색이 나왔대요. 여러분들 파란색 원래 베네딕트 색깔이거든요. 즉, 색변화가 없었어요. 즉, 여기는 녹말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베네딕트에는 반응하지 않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마지막, 녹말과 침을 섞은 용액에 베네딕트 반응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황적색으로 색변화가 나타났네요. 그럼 여기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녹말이 무엇으로 바뀌어서? 엿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분해가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침 용액을 넣은 녹말 용액에서 베네딕트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침속 소화 효소가 무엇을? 녹말을 무엇으로? 엿당으로 분해했구나. 그리고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앞에서 배웠던 아밀레이스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위에서의 소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위에는요, 위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안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액에는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염산도 들어가 있는데 염산은 펩신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액에 들어가 있는 소화효소의 이름은 펩신입니다. 이 펩신이라는 친구는요, 단백질을요, 조금 더 작은 크기,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분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단백질의 결합을 좀 이렇게 막 끊죠. 그래서 단백질이 조금 중간 크기로 소화되었구나, 분해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위액 속 소화 요소인 무엇은? 펩신은요, 단백질을 중간 크기로 분해해 주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창자 왜 중요하냐면 작은 창자의 모든 영양소, 우리 3대 영양소가 다 여기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흡수까지 되고요. 그런데 우리 소화 효소 알아보기 전에 어디에 이 작은 창자의 쓸개즙 들어오거든요. 분비가 되거든요. 이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쓸개즙은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디에서 저장되었다가 쓸개에서 저장되었다가 또 어디로? 작은 창자로 분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쓸개즙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작은 창자에서 지방이랑 만나면요, 이 지방을 작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이때 쓸개즙은요, 소화 효소는 아니에요.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지방을 작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나중에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지방의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쓸개즙 안에는 소화 효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지방을 작은 크기로 나눠주는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은 창자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화 효소들이 분비되는지, 작은 창자로 분비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자에서 만든 이자액이 작은 창자로 분비되거든요. 그럼 이 이자액에는 어떠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림 볼게요. 우리가 침에도 아밀레이스가 있어서 침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켰지만요. 이자액에도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의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자액에는요,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도 들어가 있어요. 이 트립신이 하는 역할은 아까 위에 그 펩신에 의해서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바뀌었잖아요. 이 중간 크기의 단백질을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 또 이렇게 막 결합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자액에 또 들어가 있는 소화효소는 무엇이 있냐? 바로 이자액의 라이페이스예요. 라이페이스는요, 지방을 라이페이스로 다, 라이페이스가 지 지방을 다 분해합니다. 즉, 소화를 시켜요. 무엇으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완전히 이렇게 분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자액에 들어있는 게 정말 많죠. 다시 보시면 아밀레이스, 그리고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에는 우리 무엇을 녹말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이,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다 분해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작은 창자에서 모든 음식물이 3대 영양소가 다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금 엿당이랑 작아진 크기의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소화가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엿당 분해 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작은 창자에서 이 나오는 엿당 분해 효소에 의해서 엿당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녹말은 포도당으로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마지막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고 이것이 어디에서 작은 창자의 벽 융털에서 흡수가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흡수되는 융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각각 소화 효소의 이름이 조금 낯설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낯선 거지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한 번씩 그려가시면서 그리고 소화 효소 한 번씩 읽고 써보시면서 이 소화 효소 이름을 좀 친숙하게 느끼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녹말, 단백질, 지방에 따라 또 입,
위, 그리고 작은 창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어떻게 소화가 일어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작은 창자에서 음식물 무엇으로 큰 창자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작은 창자에서 아까 봤던 그 영양소들 다 흡수할 거거든요. 그러면 큰 창자에서 일어나는 소화는 바로 물을 흡수하는 게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흡수하고요.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점점 단단해져서 우리가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영양소가 어떻게 흡수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영양소는 작은 창자 안쪽에 어디에서 융털에서 흡수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작은 창자는 이렇게 보면 주름이 막져 있어요. 그걸 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여러 개의 털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털을 우리가 융털이라고 하는데 이 융털 하나를 골라서 또 확대를 시켜 볼 거예요. 융털을 확대시켜 봤더니 이 가운데 노란색의 무엇이 암주관이 있어요. 그리고 암주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무엇이 보여요? 모세혈관이 보이네요. 아, 융털은 암주관과 암주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모세혈관과 암주관이 흡수하는 영양소가 좀 다릅니다. 모세혈관은요, 어떤 영양소 흡수하냐면요, 물에 잘 녹는 영양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영양소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를 바로 모세혈관에서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암주관은 그 다른 것들을 흡수해야겠죠. 바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그 가운데 암주관입니다. 여러분들 물에 잘안 녹는 거 하면 여러분들 지방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무엇과 무엇?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어디에서 암주관에서 흡수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영양소의 흡수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으니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소화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생명과학 파트 공부할 때는 꼭 그림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식물의 구조나 동물의 구조나 애초에 그 구조 안에 구조를 이해하고 기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그림을 보고 그 구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시험 문제를 또 그림 혹은 그래프 표가 응용이 되는데 특히나 이 동물과 에너지 파트는 이런 그림을 통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기관 이름 얘기해 볼게요. A는 입이 될것 같고요. B는 뭐예요? 뭐 만드는? 쓸개진 만드는 간입니다. 간. 자, C는요. 여기 식도에서 연결되는 위가 될것 같고요. D는요. 여러분들 위와 여기 큰 창자 사이에는 그 길쭉한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D는 이자가 됩니다. 이는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작은 창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F는 작은 창자 밖에 조금 더 두꺼운 친구죠. 우리가 큰 창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창자, 큰 창자. 자, 그럼 우리 이제 기관의 이름을 알았으니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소화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A는 입 맞고요. B는 간이 맞습니다. C는요, 위가 맞고요. 그리고 D는 이자. 이자는 선생님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소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게이 이자고, 이자 안에 이자액이고, 그 이자액은 작은 창자로 분비된다. 그래서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요, 이는요, 큰 창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큰 창자 아니고 작은 창자구나.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곳, 장소를 물어봤어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곳 말고, 모두가 소화가 되는 장소. 어디라고 얘기했었죠? 작은 창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은 창자는 그 소화되는 과정을 한 번에 다 보여줬어요. 왜? 대부분의 그 분해가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창자의 기호는 2가 될것 같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영양소와 소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기역과 디귿은 소화 효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 기역과 디귿 어떤 소화 효소인지 봐야 될것 같아요. 탄수화물, 즉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소화 효소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아밀레이스입니다. 아밀레이스는 어디에서? 입에서도 작용을 했고요. 또 이자액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 이자액이 작은 창자로 분비되면 입에서 분해되지 못한 녹말을 다시 엿당으로 바꿔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엿당은 다시 그 엿당 분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있고요. 단백질은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한번 분해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트립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니은은 뭐여야 돼요? 트립신 전에 단백질 작게 만드는 거. 그렇죠. 펩신이죠. 펩신은요, 위액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작용을 하는 소화효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 트립신은 이제 이자액에 들어가 있었고, 작은 창자로 분비되죠. 그리고 또 작은 창자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도 나와요. 최종적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분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은요, 쓸개집에 의해서 크기가 좀 작아진 다음에 어디에? 이자액에 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라이페이스. 어디에서? 작은 창자에서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분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역과 디귿 다 이름을 찾아줬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 아밀레이스 맞고요. 2번, 기역은 입에서 작용하나요? 네, 아밀레이스 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작용합니다. 니은, 니은은 펩신이 맞고요. 니은은 작은 창자에서 작용하나요? 니은 펩신이고요. 펩신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위액이 들어가 있어요. 위액은 어디서? 위에서 작용하죠. 따라서 작은 창자가 아니라 위에서 작용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5번. 디귿은 라이페이스죠. 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는 효소가 라이페이스이니까. 자, 우리 이 내용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그냥 수업하고 바로 끝내시면은 기억이 잘안 나요. 꼭 복습하고 오늘 책 덮는 거 선생님이랑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은 작은 창자의 융털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융털의 구조도 오늘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융털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올라온 관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죠. 암주관입니다. 그리고요, 암주관 주변에 있는 이 혈관, 모세혈관이었죠. 그러면요, 가와 나를 통해 흡수되는 영양소 고르라고 했어요. 모세혈관은 물에 잘 녹는 영양소였고요. 암주관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였어요. 그러면 물에 녹는 영양소 뭐가 있어요? 포도당 맞고요. 지방산 아니에요. 아미노산 맞고요. 모노글리세리드 아닙니다. 무기염유도 맞죠. 그러면 세개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고요. 나는 암주관이요. 물에 녹지 않는 거. 선생님이 지방 떠올리면 편하다고 했어요. 즉, 뭐랑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고 암주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물에 녹는 영양소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동그라미 된 것은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역시 원대한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습니다. 개념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자액은요, 이자에서 분비되고요. 녹말을 분해하는 이것이,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것,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이거와 같은 소화효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선생님이요, 소화효소 꼼꼼히 복습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 개념 클리어에 들어가는 답 어디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답안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동물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45강까지 왔다고요? 진짜?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가만있어 봐. 오늘 45강이고, 그 다음에 46, 47, 48까지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우리 라면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도 라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열심히 라면을 잘 먹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 라면.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비판적 읽기잖아요? 자, 그래서 비판적 읽기의 관점에서 이 글을 보셔야 합니다. 비판적 읽기. 자, 비판적 읽기. 즉, 판단하면서 읽기가 비판적 읽기가 되겠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주장하는 글 속에서 예, 내용의 타당성을 잘 유심히 봤었어요. 내용의 타당성. 네. 자, 내용의 타당성을 유심히 우리가 좀 보면서, 아, 이 내용은 타당하지 않아. 옳지 않아. 이런 것까지 다 찾아봤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광고글을 보시면서 표현에 집중해 주세요. 네, 표현. 표현에 적절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 거 맞아?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광고글을 통해서 이번엔 표현의 적절성을 파헤쳐 보자.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1번부터 읽어볼게요.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올여름 물놀이, 이것 하나면 준비 끝. 보송보송 물놀이, 신발은 여름, 여름 필수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 표정을 한번 보세요. 광고에 나오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고 어떤 표정을 지으면 좋을까요? 이 신발 아니, 이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나 드디어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신게 되었어. 하고 자랑스럽게 이게 이제 얼굴과 이손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웃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광고예요. 이 신발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물 빠진 구멍. 이 자그마치 70개가 있어서 1초 만에 물이 빠진대요. 와,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이제 바닥면이잖아요? 바닥면과 여기 윗면까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네요. 왜? 물 빠진 구멍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자, 1초 만에 물이 빠진다는 것을 광고하고 있고요. 물 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하대요. 물 속에 들어갔는데 발이 보송보송하다고? 자, 여러분들이 이 광고 글을 보면서 무엇을 보라고? 표현의 적절성을 잘 보시라고. 과연 이 표현이 적절한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3번입니다. 물놀이용 신발의 최강자. 최단기간 최다 판매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단기간 최다 판매래요. 거기에서 1위를 차지했대요. 그런데 증거는 일단 없네. 그쵸?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정들도 보세요. 나 이거 신었어요. 그래, 아주 멋있다. 너 멋있는데? 좋아, 좋아. 뭐 이런 표현이 이제 얼굴에 나타나고 있죠? 역시 광고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예, 절대로 안 미끄러진대요. 예,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신발에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음. 네, 이렇게 아주 작은 글씨로 보세요. 이거 커요? 굉장히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신발에 모래가 묻으면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이 주의사항은 아주 작게만 드러났어요. 이게 이 광고 표현의 특징이 되기도 해요. 최고 기술, 최다 판매, 절대 안전, 최고다, 최다다, 절대 때 안전하다. 뭐 올여름 보송보송이 책임집니다.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자 크기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글자는 크고요. 또 어떤 글자는 아주 작아요. 특히나 이렇게 주의사항은 뭐라고 쓴 거야? 할 정도로 작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단기간 최다 판매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는 안 보여주고, 그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세상에 그런 신발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살짝 힌트를 줬는데 여러분이 발견한 이 광고글의 적절성, 표현의 적절성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더 힌트 드릴게요. 세 군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정답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짠!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자, 물 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 거짓말이지. 왜? 어떻게 물 속에 신발이 빠졌는데 보송보송할 수가 있어? 게다가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송송송송 났는데 어떻게 발이 보송보송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거짓된 표현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죠? 자, 최단 기간, 최다 판매, 최강자 막 이렇게 광고를 했지만 감추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은 감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적절성의 면에서, 표현의 적절성 면에서 바르지 않다. 자,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데요. 아니, 세상에 그런 신발이 있을까요? 덜 미끄러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역시 적절성 면에서, 만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의 적절성 면에서 이세 군데의 표현이 알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광고 글을 보면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무엇을 광고하고 있는지 찾아 쓰시오. 자,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있죠? 널리 알리는 것이 광고라고 했습니다.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물놀이용 신발 쓰셔도 되고요. 그 앞에 보송보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단, 보송보송만 쓰면 안 되지. 그치? 자, 신발의 바닥과 윗면을 크게 보여줬어요. 그 까닭이 있을까요? 신발의 크기 자랑하려고 물이 잘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신발의 독특한 생김새를 강조하려고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려고 이 신발이 많이 팔렸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자, 바닥과 윗면을 크게 보여준 장면이 있었었죠? 물이 잘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요. 광고를 보고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었었죠. 과장된 표현이 있나, 거짓된 표현이 있나, 감추는 내용이 있나 보셔야 되고요. 재미있는 표현, 상상할 수 있는 표현, 요것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과 5번. 광고 문구에서 거짓된 표현을 찾아 동그라미 표해보자. 여기였죠. 어떻게 물 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야. 아, 그런데 이 광고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도 찾아보고 과장된 표현도 찾아보는 것은 표현의 적절성 공부하는데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상의 식탁, 소반, 예, 작은 상이란 뜻이죠? 작은 상, 예. 지금으로 치면 식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지금의 식탁과는 좀 다르겠죠? 자, 이제부터 아주 재미있는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장하는 글 진짜 진짜 많이 읽었죠? 아, 반갑게도 이제 설명하는 글로 넘어갑니다. 자, 이 중에 읽어가시면서 혹시 이거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다.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 재미로 이번 단원 공부하는 거니까. 아, 이건 글이 적절하지 않은데. 여긴 아니야. 이건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면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반에 대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하는 친구 있고, 모르겠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소반은 옛날 우리 조상이 사용했던, 와, 이런 표현을 움직이는 식탁이래요. 소반은 크기가 작은 상이랍니다.
상판과 그것을 받쳐주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딱 받쳐주는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판이 뭐냐면, 요거. 요거, 요게 상판이야. 그리고 여기 다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리가 쫙돼 있는 거야. 봤죠? 이런 거. 아, 네, 봤어요. 이런 게 이제 소반이에요. 보통 이렇게 네 개가 딱 다리가 있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서 여기다가 뭐 밥그릇도 놓고 반찬도 몇 가지 놓고 그쵸? 근데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식탁처럼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예, 아주 자그마한 예,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작은 상, 즉 소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상판이에요. 상판과 그것을 받치는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상판. 네, 그리고 여기가 다리. 예.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반의 다리 모양이 만약에 개다리처럼 생겼다. 그러면 구족판, 아, 구족판이라고 부른대요. 이 구가 개예요. 개다리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소반 중에 구족판. 그 다음에 호랑이 다리처럼 생겼다. 그러면 호랑이 호자를 써서 호족판. 네, 그렇게 부르고요. 만약에 대나무처럼 생겼다. 그러면 대나무 죽자를 넣어서 죽절반, 절은 마디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 다리 모양이 지금 이건 이제 개다리 모양이야. 그래서 구족반 그렇게 부르고요. 여기 죽절반은요,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대나무 보신 적 있죠? 네. 다리가 이렇게 마디가 있어. 그러면 죽절반이야. 죽절반. 예. 그 대나무 마디처럼 보인다 해서 죽절반. 예. 이게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지. 소반의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죠. 죽절반. 그 호랑이 다리처럼 생기면 호족반.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구족반이거든요. 호랑이 다리는 예, 약간의 그 S자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동그랗게 예, 보이죠? 예, 요런 걸 우린 구족반이라고 하고 요렇게 이렇게 약간 S자로 되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호족반. 예. 자, 일단 그렇고 소반은 집마다 적게는 서너 개, 많게는 수십 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살림살이였대요. 야, 이 호족반이 수십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아마도 사람이 많이 드나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커다란 재산을 가진, 많은 재산을 가진 뭐 양반?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조상이 소반을 사용한 것은 조상들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답니다. 소반은 그 당시 집의 모습, 그리고 식사하는 풍습, 바닥에 앉는 생활 방식, 온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계속 읽어볼게요. 소반은 우리 조상이 살던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대요. 자, 이 집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집에서 사용하기 알맞았다. 소반은 사람들이 들고 나르기 편하게 만들어졌어. 작으니까 지금 식탁을 들고 날라요? 아니죠. 네. 자, 옛날 집에서는 부엌이 실외에 있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민속촌에서 볼수 있죠. 예, 막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자, 여기 와서 드세요. 안 하죠. 직접 부엌에서 만든 그 반찬을 들고 갔어요. 예, 먹을 사람이 있는 곳까지. 그러다 보니 부엌에 가려면 신발도 신어야 해서 부엌에 신발을 두기 어려웠고요. 식사하기에도 알맞지 않았죠. 부엌에서 절대 안 먹었습니다. 조상들은 부엌에서 밥과 반찬을 다 만들고 식사하는 방으로 음식을 가져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집하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집의 구조와. 아하, 지금처럼 부엌과 거실, 뭐, 방이 싹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엌은 부엌, 마루는 마루, 방은 방, 딱딱딱딱, 예, 구분이 딱 되어 있었던 그런 집. 이때 소반을 사용하면 편리했죠. 소반은 크기가 작으니까 깃털보다 가벼웠을 것입니다. 아유, 속을 뻔했어. 물론, 작아. 하지만, 가벼워도 가벼워도 깃털보다 가벼울까? 아니죠. 예,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찾아내는 재미예요. 예. 아, 옛날 소반과 비슷한 쓰임의 가구는 식탁이 되겠죠? 네.
자, 기억에 바치다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동그라미 해볼게요. 상판과 그것을 받쳐주는 다리잖아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다.

물건의 밑이나 옆다위에서 다른 물체를 대다.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하다. 아유, 요 뜻으로 사용된 것이 많네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짧은 글짓기를 한다면, 아, 이 배경음악이 그 영화의 분위기를 잘 받쳐주고 있어.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하다. 이런 건 정말 여러분 많이 사용하죠. 일상생활에서. 와, 나 이거 셔츠 굉장히 예쁘지 않아? 그런데 이 셔츠를 잘, 이 셔츠에 잘 받쳐 입을 뭐 바지나 치마 없을까? 뭐 이렇게. 이 셔츠에 잘 받쳐 입을 바지가 없을까?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 받치다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뜻이 많기 때문에 뜻이, 뜻 의자죠? 뜻이 많아요. 뜻이 많은 낱말이에요. 네. 뜻이 많은 어휘예요. 그래서 다의어라고 합니다. 소반의 이름은 무엇에 따라 달라졌을까요? 다리 모양에 따라 달라졌다. 보통 이 소반은요, 예, 뭐, 느티나무, 은행나무, 예, 요런 나무로 예, 많이 만듭니다. 재밌지 않아요? 다리 모양에 따라서 소반의 이름이 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 니은 표현의 적절성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우리 이런 재미로 이 단어 공부하고 있죠? 아, 이 표현, 적절해. 타당해. 아니, 아니야.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아. 요거 골라내는 재미. 소바는 크기가 작으니까 깃털보다 가벼웠을 거야. 감추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소바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알수 없으니까.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 소바이 아무리 가벼워도 깃털보다 가볍겠어? 뭐 이런 거? 거짓된 표현이야. 왜냐하면 소반의 크기가 작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힘들기 때문이지. 어떤 것 같아요? 여기 현수죠. 소반은 작아요. 네, 현수가 바르게 판단했습니다. 즉, 바르게 비판하며 읽었습니다. 비판적 읽기를 잘 했습니다. 소반은 조상의 식사 풍습과도 관련이 있대요. 자, 식사 풍습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옛날에는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허, 진짜요? 예, 진짜예요. 자, 오늘날 식사 모습과는 당연히 다르죠. 모든 상황에서 각자 밥을 먹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에 꼭 하나씩 먹었다 이건 아니지만은,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통은 되었다.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알수 있대요. 이거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예,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요, 왕실이나 관청의 연회, 연회는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잔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를 하고 있다. 예, 이걸 이 모습을 볼수 있다. 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즉, 이런 모습이 실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소바는 한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작은 식탁 역할을 했답니다. 아, 그래서 소바는 이렇게 작은 모습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소바는 조상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알맞은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럴듯하지요? 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식탁은 좀 높이가 높아. 근데 이 소바는 예, 굉장히 낮잖아요, 높이가. 예, 앉아서 생활한다. 좌식 생활. 예, 거기에 알맞은 그런 가구였다. 한옥에서는 사람들이 마루나 방에 앉아서 지내는 일이 많았고요. 지금처럼 높은 식탁보다 바닥에 앉아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상이 필요했대요. 소반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바닥에 앉은 사람이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소반은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어느 높이? 무릎 높이쯤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네. 보니까.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거짓. 진실 혹은 거짓. 거짓이죠? 거짓된 표현이죠. 사실이 아니죠. 그쵸? 이거 다알수 있어. 저희는 소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어디야, 거기. 예, 거짓이죠. 이런 거 찾아내는 재미예요. 예. 자, 기억이 가리키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이런 모습,
어떤 모습? 예,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소바는 조상의 어떤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지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 아마 세 개인 것 같아요. 자, 조상의 식사 풍습, 살던 집의 모습, 입던 옷의 재료, 읽던 책의 모양, 또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이 글에 그대로 나온 거 찾아보면 되죠? 1번과 2번과 5번. 네. 식사 풍습. 상, 작은 상 앞에 다 갖다 놓고 각자가 먹었다. 그 다음에 살던 집의 모습. 부엌, 방, 따로. 네, 그래서 부엌에서 만들어서 으이차 들고 가서 먹었다. 그 다음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앉아서 높이에 딱 맞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먹은 것이죠. 그래서 무릎 높이. 네. 소반의 높이는 어느 정도? 예, 무릎. 무릎. 무릎 높이쯤 된다. 피읍 받침이에요. 네, 비읍 받침 아니고. 자, 가, 나의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에 알맞게 연결하세요. 자, 예를 들어 왕실이나 관청의 연회를 그린 그림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상에서 각자 식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것은, 네, 사실적인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은 거짓 표현. 네. 사실이냐, 거짓이냐. 요걸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소바는 뜨거운 온돌방에서, 예, 온돌 알죠? 음식을 먹을 때는, 예, 이 뜨거운 온돌에 위에서 그냥 먹는, 네. 그럴 때 아주 알맞았다. 온돌은 겨울에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데, 그때 바닥이 많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예. 소바는 다리가 있어서 음식을 바닥에 바로 놓지 않죠. 바닥과 조금 떨어진 곳에 음식들이 놓여 있게 되지요. 즉, 조금 띄워서 올려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 띄운다. 이게 뭐예요? 공중에 좀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음식이 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반의 다리에는 조상들의 똑똑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 그렇죠. 예. 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우리의 식사 풍습, 그리고 이 온돌, 여기에 다 맞게 만들어 놓은 작은 상이 소반이다라는 것이죠. 소반은 우리 조상의 이 생활과 관련이 깊은 전통 가구다라고 했습니다. 소반은 그냥 음식을 올려놓는 상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위한 온전한 식사를 차릴 때 쓰는 상이었습니다. 참이말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위한 온전한 식사를 차릴 때 쓰는 상이었다. 왠지 그 사람 귀해 보이지 않아요? 예. 물론 이렇게 커다란 식탁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식탁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또 반찬도 있고 그걸 나 혼자만의 어떤 여유를 가지면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상. 멋있는 것 같아요. 소반을 보면 생활에 알맞게 도구를 만들었던 우리 조상의 지혜와 식사 풍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소반의 다리가 한 역할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일단, 다리가 한 역할이라고 했어요. 상을 받치는 역할, 음식을 차갑게 식히는 역할, 음식의 향기를 좋게 하는 역할,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는 역할, 음식이 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는 역할. 일단, 상을 받치는 역할 할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예, 음식이 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적절한 온도에 있지 않으면 너무 계속 따뜻하거나 이러면 또 음식이 상하거든요. 자, 그래서 1번과 5번을 선택해 주세요. 자, 기역의 띄우다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 봅시다. 자, 띄워서 차분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게 들떠 가라앉지 않게 하다. 우와, 뭐 분위기 좀잘 띄워봐. 뭐 이럴 때, 그쵸? 그다음에 물 위나 공중에 있게 하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게 하다. 예, 음식을 이 바닥 온돌방에 있는 그 바닥과 적당히 잘 띄워서 이렇게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소반의 역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 띄우다는
1번의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2번의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요. 자, 그래서 뭐 풍선을 띄우다 그러면 이제 이쪽 뜻이 되죠.

0: 그러니까 뜻이 두 개나 되네. 여러 가지가 되네. 그래서 뜻이 많아요. 많을다. 뜻이 많은 어휘다. 낱말이다. 그래서 다의어라고 합니다. 아까 받치다. 받치다도 뜻이 여러 개 있는 다의어였고요. 이것도 다의어 맞습니다. 자, 니은에 쓰인 다의어, 차리다를 넣어서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차리다, 밥상을 차리다. 자, 짧은 문장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만드시면 돼요. 차리다, 밥상을 차리다 해도 되겠죠? 네, 아주 쉽게. 상을 푸짐하게 차리다 이래도 되고요. 여기에 이 차리다가 있기는 하지만은 예, 좀 활용해서 써도 됩니다. 활용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리다. 여기서는 지금 차리다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차리다도 되고요. 차리어 해도 되고요. 차려 해도 되고요. 다 돼요. 차린 해도 되고요. 이걸 활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습을 좀 변형시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찌 됐든 요 뜻만 잘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이 연필 있으면 시험 점수 무조건 100점. 자, 이거 적절한 광고일까요? 어때요? 표현이 적절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연필을 쓰면 난 무조건 100점 받을 수 있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 표현에 속은 거야.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4: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서술형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봐야죠. 자, 서술형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객관식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흐름대로 그냥 쓰시면 그게 정답이 될수 있는 서술형이 그다지 크게 고민되지 않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구원픽은 7번과 8번 두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두 문제에서 예전에 배웠던 기억들 혹은 선생님이 또 틀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서술형 대비 문제 시작하죠. 그림과 같은 각 A, 각 B가 90도인 사다리 꼴이 존재하는데 그때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봐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AC의 제곱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C라는 선분이 어디 있는지 그림부터 그려봐야겠죠? 자, 다음과 같이 연결된 선분이 AC입니다. 자, 그런데 A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고, 그럼 선분 AB의 길이만 알면 우리는 AC의 제곱을 구하는 게큰 어려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을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

1의 제곱에다가 10의 제곱 더해주면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뭡니까? A, B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네요. 자, A, B의 길이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D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있는 이 점을 H라고 이야기하면 이 DH의 길이가 A, B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H, B의 길이가 5니까 C, H의 길이도 5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쪽 직각삼각형이 눈에 하나 보여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C, D, H라는 직각삼각형 눈에 보이십니까? 5, 어떤 변? 13 하고 주어지니까 선분 DH의 길이가 12구나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5, 12, 13 떠올라야지.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도 12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거 그대로 대입해 줍시다. AC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하고 쓰여지고요. 144에다 100 더하니까 244가 AC의 길이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직각삼각형 두 개 눈에 보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문제였었죠. 선생님이 지금 서술형이니까 그림에다가 점 H도 잡고 식도 이렇게 다 써드렸던 거예요. 혹시나 노란색 부분도 생각해보고 싶다면 13의 제곱이 선분 DH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다라고 쓰고서 선분 DH의 길이가 10이다라고 이렇게 중간 서술 하나 해주신다면 서술형으로 큰 무리가 없겠죠. 물론 이거 굳이 쓰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왜? 여기에 이미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을 10이라고 찾아 놓았으니까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풀이와 서술형 문제의 풀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단원이다. 지난 단원, 우리 도형의 닮음 단원 쪽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됐었는데, 이번 단원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과 빗변의 길이는 똑같지만 합동이 아닌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근데 문제는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 1과 8을 직두 변으로 하는 빗변 말고 또 다른 삼각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볼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해 보면요. L의 제곱, 너는 뭘로 만들어지느냐? 1의 제곱 더하기 2의 1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니까, 자, L제곱이 65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빗변으로 하는 다른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아예 새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L을 빗변으로 하는 또 다른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때 여기 있는 L이라는 빗변의 길이 말고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AB를 결정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A를 제곱한 것과 B를 제곱한 걸 더해서 L을 제곱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 L제곱은 이미 65라고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연수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65가 되도록 하는 A와 B를 결정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서 더해야 65가 될까? 한 번에는 찾을 수 없지. 그래서 제곱수를 써놓고 생각합니다.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 49, 88의 64. 여기까지만 한번 써보죠. 그다음부터는 65보다 커질 테니까 더해서 65가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거두 개를 더해야 65가 되니?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 1과 64를 더하면 65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너는 1의 제곱이고 너는 8의 제곱이니까, 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삼각형이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다른 두 개를 더해야 65가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16과 49를 더하면요, 65가 됩니다. 그러니 16은 4의 제곱, 49는 7의 제곱이라서 결국 L이라는 똑같은 길이의 빗변을 갖는 다른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한 변의 길이가 4, 한 변의 길이가 7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넓이를 생각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7 하고

쓰여져서 14제곱센티미터를 넓이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넓이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큰일 날 뻔했다. 자, 지금 이 문제 잘 보세요. 단위가 쓰여져 있나요? 안 쓰여져 있죠. 지난번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강조했었는데 단위가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 단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를 빼고 그냥 14라고만 써주셔야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3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4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그거의 무게중심이 G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G가 무게중심이라면 AD가 중선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BD와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더불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을 이등분하는 선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기도 할 거고, 위에 있는 각도 정확하게 이등분할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 각이의 이등분이다라는 걸이 문제 풀때 활용하진 않겠지만, 뭐 연습이니까 저 내용까지 한번 점검하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너 직각 삼각형이다.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 너 직각 삼각형이다. 두개 근데 합동이다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넓이 구해보래요. 그럼 이제 뭐할수 있어요? 밑변의 길이와 DG의 길이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근데 DG의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AG 대 DG가 2대 1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이 길이는 4cm네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높이가 12cm가 되겠죠. 12? 라는 숫자를 딱 듣자마자 13과 짝이 지어집니까? 5, 12, 13. 선분 DC의 길이가 5cm네? 그럼 선분 BD의 길이도 5cm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선생님은 여기서 5, 12, 13을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13의 제곱이 12의 제곱에다가 선분 DC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식을 쓰고서 DC가 5다라고 찾아내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넓이 구해보자. 너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곱하기 높이 12 생각할 수 있으니까 60제곱센티미터를 넓이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때문에 밑변이 수직 이등분되고 그 위에, 그 수직 이등분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4번 문제였었습니다. 자, 5번으로 가자. 자, 다음과 같이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삼각형 들어있는데 그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풀이 방법이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 그래도 제일 보편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왼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 한번 살펴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 이게 뭡니까? 3, 4, 5라는 변의 길이를 갖는 직각 삼각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선분 AH의 길이를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닮음 활용해 보면 되겠다. 얘들아, 여기 있는 각 B를 지금 주어져 있는 삼각형 ABH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커다란 삼각형을 생각해도 이 커다란 삼각형이 역시나 각 B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너를 직각, 너를 세모라고 하면 커다란 삼각형에서의 직각이 여기 있으니까 이 각이 세모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선분 AC라는 건 뭐다? 직각과 세모를 연결한 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삼각형에서 직각과 세모를 연결한 변이 4cm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 표시해 보자. 선분 AC 대 4cm. 그건 우리 커다란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연결한 5cm 대 작은 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연결한 3cm라고 비례식 세워볼 수 있겠네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다라고 식 세운 거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얘기한다면 선분 AC의 길이가 3분의 20cm야라고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 가지고 값을 하나 구한 다음에 닮음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가능하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선생님은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 피타고라스 정리만 활용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길이 하나 구하고 닮음이 제일 문제의 계산이 간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풀지 않는 친구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자, 이 길이가 4야. 그렇다면 4의 제곱이 3과 CH를 곱한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16이라고 이야기하는 값이 3 곱하기 선분 CH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분 CH의 길이가 3분의 16이더라라고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C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AC의 제곱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라는 식 만들어낼 수 있겠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좀 쉽진 않죠. 험난하죠. 그래서 요거 요런 식의 방법 있지만 안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른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길이가 4라고 구했고요. 이 길이가 3분의 16이라고 구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할 수도 있겠죠. AC의 제곱이 4의 제곱에다 3분의 16의 제곱 더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계산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그래서 닮음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친구들이 닮음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직각삼각형 안에서 너 전체가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세 개의 직각삼각형들이 모두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사용할 이야기입니다.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AC의 길이 3분의 20cm로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6, 4로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이 있고, 그 직사각형에 4개의 꼭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이 원의 넓이 구할 땐뭐 알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 알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A라는 점과 C라는 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주면 지름이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지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해결해 볼수 있겠다. 할수 있겠니? 참고로 여기 있는 이점 O가 외접원의 중심이다라고 지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 반지름, 요 길이 반지름, 요 길이 반지름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 충분히 반지름의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할 수 있겠다. 자, 요 AC의 길이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분 AC의 길이를 제곱해 봐라고 얘기했더니, 그 너는 4의 제곱에다 6의 제곱 더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라고 식쓸수 있어요. 결국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은 36에다가 16 더하는 거니까 52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네요. 선생님, AC를 제곱했는데 52가 됐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제곱해서 52가 되는 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 이걸 잠시 저장해 두고요. 우리가 진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호로 써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원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을 때그 원의 넓이가 파이의 r 제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AC의 길이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있어서 그걸 구하기 쉬우니까 AC로 접근을 했지만 실제로 알고 싶은 건 뭡니까? R의 제곱을 알고 싶은 겁니다. 괜찮아? 근데 R은 뭐예요?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게 AC니까 R이 AC의 절반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AC가 2R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52라는 값이 2r의 제곱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2r의 제곱이 50이다라는 식에서 뭐만 알아내면 r제곱만 알아내면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식 정리합시다. 너는 52가 4r제곱이다라고 쓸수 있고요. r제곱은 13이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죠. 그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13파이 제곱 센티미터라는 넓이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할수 있겠니? 자, 이 문제가 진짜 쉬운 문제였다면요.
여기 있는 4와 6이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시키는 수가 나오면서 선분 AC의 길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딱 떨어지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A씨의 길이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A씨의 제곱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A씨의 제곱이 얼마인지 저장해 두고 실제로 필요한 거 반지름 R이라고 생각해서 저 R의 제곱이 얼마인지를 따로 계산해서 찾아내서 풀어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반지름 R의 제곱이고 그걸 찾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다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죠. 그치? 자, 7번 문제 가보자. 자, 7번. 오늘의 구원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 16으로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저 삼각형의 네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네 저번에 원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네요. 네 저번 반지름 구하면 원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이 문제 구원픽으로 골라봤어요. 왜 그럴까요? 주어져 있는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우리 예전에 정말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이 접기 했으니까 길이부터 옮겨봅시다. 여기 있는 20cm 어디로 옮겨옵니까? 이쪽으로 옮겨오죠, 여기에. 그대로 접기 전과 접은 후 똑같으니까 이 길이 20cm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너는 16cm네?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할 수 있겠죠. 20의 제곱이 16의 제곱과 선분 PC의 제곱이랑 같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길이가 12cm가 되어야 3대 4대 5라는 비율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치? 자, 그럼 결국 선분 PC의 길이가 12cm가 되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어떻게? 원의 중심이 있고 네 저번의 반지름 R이라고 이야기하면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 있는데 그때 이 각각의 삼각형의 높이들이 전부 다 R이더라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식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뭐였어요? 이런 거였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네 저번의 반지름이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값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6이더라라고 식 써볼 수 있는 거죠. 자, 둘레의 길이 생각해 볼까요? 12에다 16에다가 20 더할게요. 그러면 48이 둘레의 길이니까 다음과 같이 2분의 1 약분시키고 12랑 48 나눈다면 4하고 남을 거니까 좌변은 4R, 우변은 16 남아서 반지름 R이 4cm다라고 반지름 R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반지름 구했으니까 원의 넓이 구해라라는 거 아무런 어려움 없다. 그냥 구하시면 되네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4의 제곱하고 쓰여지면서 16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주어져 있는 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습니다. 날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문제 구원픽으로 고른 이유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데 넓이로 접근하는 거 이거 기억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네 저번의 반지름이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식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앞에서도 너무 많이 강조했었던 이야기지만 시험에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거기에 섞어 놓은 그런 문제인 거예요. 됐죠? 자, 다음 거 가자. 8번 문제 봅시다.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고 AB 대 BC가 5대 3으로 주어져 있을 때 BC의 제곱분의 AC의 제곱의 값이 될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하고 3을 보면 머릿속에 3, 4, 5 요걸 떠올리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있는 이 문제 5가 제일 길다라는 거 절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지금 직각삼각형이 존재하는데 직각삼각형에서 AB가 5가 되면서 가장 긴 변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비율이 5대 3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 길이를 OK라고 써주고요. 선분 BC의 길이가 3K다라고 이렇게 쓴 상태에서 AC의 길이 구하면 되겠네요. 할수 있겠니? 자, 그럼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겠죠? 왜? KK 없다고 생각하면 3, 4, 5가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하는 건데, 실제 길이는 비율에 K 곱한 거니까, 실제 길이 4K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BC의 제곱.

제곱분의 선분 AC의 제곱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요. BC 제곱분의 AC의 제곱이 9K 제곱분의 4K, 16K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해서 9분의 16이라는 값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값이에요. 근데 5가 제일 길다라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서 AB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5가 되고요. OK가 되고. 자, 그림 조금만 더 예쁘게 그릴게요. 자, AB라고 이야기하는 게 OK가 되고 BC라고 이야기하는 게 3K가 돼서 내가 모르는 AC가 빗변이면서 가장 긴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AC의 제곱을 이렇게 5가 빗변이 아닌 경우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AC의 제곱은 5K의 전체 제곱에다가 3K의 전체 제곱 더해주는 거니까 25K 제곱에 9K 제곱 더해서 34K 제곱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BC의 제곱분의 AC의 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선분 BC의 제곱분의 선분 AC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건 BC의 제곱은 3K를 제곱하니까 9K 제곱, AC의 제곱은 34K 제곱이라고 구해서 K 제곱 사라지게 만들면 9분의 34라는 결과 또 얻어줄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정답이 또 하나 등장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3K가 빗변일 리는 없죠. 5K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 생각하시면 정답이 두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빗변을 우리 크기 순서로 생각하면서 문제에서 교묘하게 미지수 X가 제일 큰 것처럼 보여줬었던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5대 3이라는 숫자를 딱 보면 머릿속에 3, 4, 5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비율인데 항상 5가 빗변이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실수에 빠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본 서술형 대비 8번 문제였습니다. 다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은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문제였지만 우리 친구들 앞에서 한번 다루었었던 내용이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가자. 자, 그림과 같이 평행사 변형이 주어져 있고 꼭지점 C에서 수선 해발 내려가지고 E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죠. 자, 근데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돼? 평행사 변형에서의 밑변의 길이 하나만 구해내면 해결할 수 있네. 결국 BC의 길이 구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CE의 길이 구하면 당연히 BC의 길이 구해낼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배웠던 사각형의 성질 적용해 볼까요? 자, 요거 동그라미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평행사 변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 같아야 되니까 각 D, 즉 ADC라고 이야기하는가 동그라미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평행선이니까요. 아, 그럼 너 동그라미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동그라미라는 각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직각삼각형, 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각을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랑 세모 더하면 90도 나와야 되죠. 자, 그럼 왼쪽에서도 역시나 직각이 있으니까 아, 네가 세모가 된다라고 쓰는 순간, 이건 닮음이다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면요, CE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왜 그래? 직각기구서 3대 5분의 36이라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가 5대 CE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지. 뭐,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본다면, 긴것대 짧은 게 5대 3이고, 그게 바로 선분 CE 대 5분의 36하고 같아져야 된다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선분 CE의 길이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CE를 생각하시면 3CE가 3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CE가 12cm라고 바로 계산되어지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2cm예요. 그럼 우리 또 익숙한 숫자 나왔네. 직각삼각형에서 5하고 12가 등장했다면 선분 BC의 길이는 13cm다라는 거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너는
밑변의 길이가 13cm고 높이가 5

5분의 36cm니까 요거 두개 그냥 곱해주면 넓이가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너는 5분의 468제곱센티미터라고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서술형 대비 9번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려봤더니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고 그 흐름대로 흘러가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가보자.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때 각 A의 2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길이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어때요? 직각삼각형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BC의 길이가 4cm야 라는 걸 구하는 건 별일 아니죠. BD의 제곱과 3의 제곱 더하면 5의 제곱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지? 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놓고 나면요. 삼각형인데 내각을 2등분한 선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때 만나는 점이 D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내각의 2등분선의 성질 뭐예요? 이거야. A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대 너는 너대너 하고 이렇게 팔로 끌어안는 형태. 요렇게 요렇게는 요렇게 요렇게다라고 우리 길이의 비들이 성립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식 써보면 3대 5가 뭐하고 똑같다? 선분 BD 대 선분 CD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 3대 5로, 즉 4cm를 8개로 쪼갠 것 중에 3개만큼이 선분 BD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선분 BD의 길이 뭐 비례식 아예 대입해서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써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BD라고 이야기하는 게 4cm를 8개로 쪼갠 것 중에서 3개에 해당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너는 2분의 3cm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만약 이 비례식을 생각하고 싶다면요, 여기 있는 이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4 빼기 x라고 해서 이제 이 자리에 x, 이 자리에 4 빼기 x라고 놓고 비례식 적용하면 x 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 여기까지 할 거예요. 서술형 11번 문제 하나를 다 풀진 못했는데 이 문제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여유로우니까 천천히 풀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마스크 쓰고 왔네? 오늘 꽃가루가 심하대. 맞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밖에서 놀지 말랬는데.
1: 난 꽃가루 알레르기 없어서 괜찮아.
0: 나도 그래.
2: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다 떨어뜨려주마.

0: 바람에 날려 다 떨어져라. 분위기 깨게 뭐 하는 거야?
1: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런 날 나오면 안 되는데 대장님 때문에 괜히 나와서.
0: 그만 좀 훌쩍대지.
1: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니까요.
0: 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 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히읗, 우, 리을, 풀, 쌍지읒, 어, 기억, 쩍, 훌쩍, 훌쩍.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희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가 파괴되었어.
4: 대왕님, 바로 출동해 파괴된 한글을 찾아오겠습니다.
3: 부탁합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희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5: 콧물이 계속 나. 나도 울자. 훌쩍훌쩍.
4: 모마 자마, 너 이 코가 왜 그래?
5: 코를 하도 풀어서 훌쩍훌쩍. 아, 코 아파.
6: 너희 둘 다?
7: 설마 작은 꽃가루가 코에 들어가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을 일으키는 꽃가루 알레르기?
6: 너희 원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어?
5: 아니요, 없었는데 조금 전부터 갑자기 콧물이 훌쩍훌쩍.
4: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데 콧물이 난다는 건,
6: 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키읔과 미음이 들어간 콧물이야.
5: 콧물이요?
8: 속보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갑작스레 콧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 전기 때문에 콧물이 나는 거였다니.
7: 어서 콧물 글자를 찾으러 가자.
4: 잠깐, 내가 예전에 콧물 글자를 본 적 있어.
5: 어디서요?
4: 한글 세계에 있는 코바위라는 곳이야.
5: 코바위?
4: 응, 어서 거기로 가보자.
5: 네! 자음! 모은!

0: 모음아, 자음아, 휴지는 잘 챙겨왔지?
1: 가져왔죠.
2: 어? 저기 봐. 바위가 꼭 코같이 생겼어.
3: 어, 저게 코바위야. 저 바위 안에 콧물 글자가 숨어있지.
4: 어서 찾아요.
2: 모음아, 마법진을 열자.
5: 그래.
2: 천지?
6: 콧물 글자를 찾을 수 있을까? 줄줄, 콧물이 줄줄!

0: 왜 콧물이 나까지?
1: 이러다 한글 세계가 콧물바다가 되겠어.
2: 천지, 그만둬!

0: 태극봉 바람 가르기.
1: 콧물이 여기까지 차오를 것 같아요.
0: 야용사와 이용사가 싸우는 동안 콧물을 멈추자. 너희들도 같이 할 수 있지?
2: 네, 아용사님.
3: 자음 마법진,
4: 모음 마법진.
0: 미음, 어, 미음, 멈.
3: 시읏, 우, 추. 이긋, 아, 바. 멈추다.
0: 콧물이 멈추다.
2: 우와, 콧물이 멈췄다.
5: 잘했어.
6: 어? 어? 우와, 나도 콧물이 멈췄다. 우와.
7: 이렇게 쉽게 끝낼 순 없지. 꽃가루, 꽃가루가 난리다.
0: 어? 이건 꽃가루?
4: 어? 어? 저기 봐, 콧물 다시 나오고 있어.
6: 어? 아! 대장님, 저 꽃가루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아! 휴지 다 떨어졌다. 그럼 전 이만.
7: 개벽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
8: 이 꽃가루를 없애야 코바위의 콧물이 멈출 것 같아.
0: 꽃가루가 어디서 오는 거지?
9: 내가 찾아볼게. 헛!
0: 어? 저기 있군.
9: 시들다!
0: 꽃이 시들다!

0: 다시 멈췄어.
1: 다행이야. 어서 한글을 찾자.
2: 응. 하! 돌아와 한글!
3: 나머지는 내가 쓸게. 헛! 쫙!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헛! 쫙! 뿅망치로 오!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네.
5: 키우기, 우와, 시옷을 만나, 곧! 미음이, 우와, 이유를 만나, 물!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꿈을 나서 정말 힘들었어. 이제 안 나니까 진짜 좋다. 할아버지?
4: 할아버지!
7: 어, 그래, 자미무미.

0: 오늘 꽃가루가 심한데 밖에서 논 거야?
1: 잠깐이야.
0: 이렇게 꽃가루가 심한 날엔 웬만하면 집에서 놀고 밖에 나갈 때는
1: 마스크를 꼭 써야죠.
0: 그래 그래 맞았어. 마스크를 꼭.
1: 마스크를 꼭. 마스크를 꼭. 이렇게.
0: 마스크를 꼭 쓰세요.
1: 마스크를 꼭. 꼭.
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고추대.

0: 오이. 어? 어?
1: 안녕 더더.
2: 안녕 그리. 어?
1: 어?
2: 뭐지? 갑자기 왜 깜깜해졌지?
1: 그러게. 정전인가 봐. 잠깐만. 엄마!
3: 저 이건 또 뭐야?
1: 미치지?
4: 얘들아! 내 불빛이 보여?
1: 응. 아주 잘 보여.
4: 그렇구나. 그럼 뭐해? 여기서 내 불빛을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3: 어딘데?
1: 넌 누구야?
4: 궁금하면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서 나를 좀 도와줄래?

0: 반딧불이를 구해줘.
1: 저기야, 저기.
2: 알겠어, 도도.
3: 누구도도 방금 불빛을 낸 친구는
4: 나야. 내가 너희들에게 반짝반짝 빛으로 신호를 보냈지. 안녕, 난 반딧불이라고 해.
3: 도도도도. 환경 오염 때문에 거의 사라져버린 천연기념물이 된 반딧불이. 살아 있었구나, 반딧불이야.
5: 오,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너무 반가워.
4: 나도 너희들 만나서 너무 반갑구만. 반가워요.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어때?
3: 차차 뭐가?
4: 아, 뭐긴 내 꽃무늬에서 나오는 반짝반짝 빛나는 빛. 혹시 안 보여?
3: 빛. 보이긴 하는데.
5: 잘은 안 보여.
4: 역시 짝찾기는 흘렀구만.
3: 짝을 찾아?
4: 그래, 내가 짝 찾을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난 아주 오랫동안 애벌레였어. 250일 동안 6번이나 껍질을 벗으면서 몸이 자랐고, 그 후엔 땅으로 올라와 번데기가 됐지. 그때 내 꿈은 오직 하나였어. 어른 반딧불이가 되면 사랑하는 짝을 만나 예쁜 새끼들을 낳아야지. 그 꿈 못 이룰 것 같아. 나 짝 못 찾을 것 같아.
3: 아유,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 걱정 마, 반딧불이. 우리가 짝 찾는 걸 도와주겠어.
5: 그래, 그럴게.
3: 자, 어떤 스타일 좋아해? 다리가 긴 스타일, 아니면은 짧은 스타일, 아니면은 명랑한 스타일, 아니면 조용한 스타일.
4: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 그럼 더듬이가 중요한가? 더듬이가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스타일.
4: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반딧불이들은 feel, 서로 통하는 그 느낌, 그게 참 중요하다고.
5: 느낌? 어떻게 느끼는데?
4: 아이,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으로. 우린 어른이 된 후 2, 3일이 지나면서부터 짝을 찾기 시작해.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우리 몸에서 나는 불빛이야.
5: 근데 몸속에서 어떻게 빛이 나? 몸속에 전구가 들어있나?
4: 아, 아니. 반딧불이가 산소를 들이마시면 몸속에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산소와 만나 빛을 내는 거야.
5: 아, 근데 짝짓기 하는데 불빛이 왜 필요한데?
4: 봐봐. 수컷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건 바로 암컷 반딧불이한테 보내는 신호야. 그 빛이 마음에 들면 암컷 반딧불이도 반짝반짝 신호를 보내. 얘,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짝짓기 하자. 그렇게 둘은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지.
5: 우와,
3: 맞지, 도돌. 그럼 너도 빨리 빛을 내봐. 그래야 짝을 찾지.
4: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 빛이 이렇게 흐리멍텅하다고.
3: 저도 그렇지 참. 꽃들이 빛을 봐야 하는데
5: 아무도 못 볼 것 같아.
4: 나는 막겠다.
3: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하게 빛을 내봐. 그럼 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4: 천천히 꾸준히 하다가 나 죽어.
5: 죽어?
4: 응, 우리 반딧불이들은 태어나서 보통 14일 정도 살거든? 내가 태어난 지 5일 됐으니까.

0: 9일밖에 안 남았잖아.
1: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말 빨리 도와줘야 된다고.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2: 엄마 말씀?
1: 응,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3: 아가, 엄마가 죽기 전에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4: 네, 엄마. 뭔데요? 말씀하세요.
3: 이 지구는 더 이상 우리 반딧불이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야. 반딧불이 애벌레에게는 축축한 습지가 꼭 필요한데 땅이 개발되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살 곳이 줄어들고 있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뿌리는 살충제도 반딧불이의 생명을 위협하지. 그리고 불빛, 밤인지 낮인지 모를 화려한 불빛들은 반딧불이들의 짝짓기를 방해해. 그래서 우리 반딧불이는 지금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단다.
1: 네? 멸종이요? 그럼 우리 반딧불이가 몇 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3: 그래. 그러니 우리가 멸종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으렴. 이게 엄마의 부탁이야.
1: 알겠어요, 엄마. 저 최선을 다해서 짝을 찾고 새끼도 꼭 낳을게요. 꼭이요. 그렇게 엄마랑 약속했었는데.
2: 뭐야? 도도, 넌 왜 울어?
0: 나도 죽기 전에 짝짓기 낳을걸. 그래서 새끼 한 마리라도 낳았으면 지금 이렇게 초등생과 멸종하지 않았을지도 몰랐어.
2: 도도, 울지마.
5: 저기 얘들아, 저기 자 주먹 너희들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거든. 어서 나를 도와주겠니?
0: 맞다. 반딧불이 죽기 전에 빨리 짝을 찾아주자.
6: 근데 짝을 찾으려면 그 불빛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할 텐데.
2: 근데 이상해. 아까 우리 집 화장실에서는 반딧불이의 불빛이 아주 밝게 빛났잖아. 근데 여기선 왜 이러지?
6: 그러게. 지금이랑 그때랑 다른 점을 생각해보면.
2: 그때 우리 집 정전이었어.
6: 나도 맞냐, 맞아. 그땐 주위가 캄캄해서 반딧불이 불빛이 잘 보였던 거고, 지금은 주위가 이렇게 밝으니 반딧불이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 거도.
5: 그럼 이 불빛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면 내 빛이 잘 보일까?
6: 한번 해보자. 도도 요정이 간만에 마법 좀 써야겠는데.
2: 도도, 파이팅!
6: 도도 요정의 마법으로 세상의 모든 빛들이여 다 사라져!
2: 우와. 불빛이 다 꺼졌어.
6: 반딧불이, 이제 네 불을 밝혀봐.
5: 알겠어. 하나, 둘, 셋, 뿅! 얘들아, 진짜 고마워. 나 짝 찾으러 가볼게.
2: 진짜 파이팅!
5: 띡! 따! 내 꽁지 불빛 봐라. 내 꽁지 불빛 봐라, 제발. 제발. 제발 내 꽁지 불빛 봐줘라.
7: 안녕?
5: 안녕?
7: 나 저 멀리서부터 널 지켜봐 왔어.
5: 그랬구나.
7: 저 멀리서도 네 공지의 불이 밝게 빛났거든. 제일 눈에 띄었다고나 할까?
5: 그랬구나.
7: 내 불빛은 어때?
5: 우와, 네 불빛도

0: 멋진걸? 어, 나는 어때, 나는?
1: 우와, 너 진짜 멋지다. 우리 함께 500개의 알을 만들어보지 않을래?
0: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친구들, 안녕, 뿅.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땀난다. 왜 이렇게 갑자기 뛰냐고요? 선생님이요, 항상 우리 꿀단지 친구들을 만날 때, 오늘은 어떤 머리띠를 하고 만나지 열심히 고민하고 골라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토끼 머리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진짜 토끼 같나요?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사회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자, 어떤 주제인지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봐야겠지요.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사회 그중에서도요,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 알아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주위의 여러 장소들을 알아봤다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장소들을 한번 알아볼 거니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들은 어떤 곳일지 잘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교과서 개념부터 한번 익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요,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 자, 그런데 이어서 그 장소들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요. 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소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들이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또 찾아가서 이용하는 곳이 있기도 한데요. 자,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들 어떤 곳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공원입니다. 공원은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소이지요. 공원에 가서, 우리 뭐 이렇게 산책도 하고요.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요.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요. 그쵸. 우리 공원에 가서 또 바람도 쐬고요. 이런 곳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또 도움을 줍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또 예쁜, 나무에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있네요. 이런 나무와 꽃을 보면서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곳, 공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는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 감사한 분들, 경찰관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바로 경찰서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또 소방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을 끄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소방관들이 계시는 곳, 바로 소방서이고요. 자, 네 번째는요, 여기 큰 글씨로 약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여기 약국에 가서 약을 또 지어서 사잖아요. 이런 곳이 바로 약국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 약국이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우리 공부도 하고요. 선생님과 친구들을 또 만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소는 바로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 좋아하는 친구들 많지요? 여기 보니까,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막 아찔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겁이 많아서 놀이기구 잘못 타요. 자, 놀이공원에 가면은요, 우리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기구 잔뜩 탈수 있고요.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요. 놀이공원입니다. 자, 다음은 경기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고요. 여기서 뭐 축구 경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야구 경기장도 있고 하지요. 경기장입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바베큐를 먹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런 뭐 공원부터 경찰서, 소방서 등등 이런 여러 장소들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 지역이, 우리 동네가 살기 좋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장소들 주제별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 왼쪽에는요, 이런 장소예요 라고 주제별로 한번 묶어봤고요. 오른쪽에는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장소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 하나씩 어떤 장소가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교육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우리 교육과 관련된 장소라고 하면은요, 뭐 학교도 있고요, 학원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화생활과 관련한 장소인데요. 자, 문화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생활과 관련된 장소라고 하면요, 뭐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서 이러한 문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문화생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를 말합니다. 안전과 편리함과 관련이 있는 장소인데요. 경찰서, 소방서, 또 아동 안전 지킴이 집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대피소, 사람들이 뭔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대피하는 곳, 피하는 곳 대피소입니다. 또 무더위 쉼터, 더위를 피하는 곳, 또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들이 바로 안전과 편리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요,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도 한번 있습니다. 자, 병원이 있고 약국도 있고요, 보건소 같은 장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놀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있어요. 놀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뭐 공원이라던가 경기장이라던가 캠핑장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동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자, 이동이라고 하면은 뭐 버스 정류장, 버스를 타고 전철역, 뭐 지하철을 타고 뭐 기차역, 기차를 타고 공항, 뭐 비행기를 타고 항구, 배를 타고 이러한 이동과 관련된 장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같은 곳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주제별로 다양한 장소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장소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의 장소라도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마다 다른 경험, 다른 생각과 느낌을 떠올릴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서, 같은 주제라도 사람들마다 나는 이 장소가 이 주제가 아니고 이 주제인 것 같아. 또는 이 장소는 이 주제가 아니라 이 주제에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마다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살기 좋은 곳 주제별로 장소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한 장소 중에서 나는 이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어 라고 할 때는 답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답사라는 뜻은요,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방법은 답사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안내 책자를 봐도 좋고요. 아니면 그 장소에 대해서 잘 아는 어른께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뭐, 시, 군, 구청의 누리집을 참고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 디지털 영상 지도라 함은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만든 지도를 뜻하지요. 또는 이렇게 답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요. 자, 답사를 할 때는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자, 직접 찾아가서 조사해보는 답사.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답사 장소, 날짜, 조사할 내용, 준비물, 역할, 주의할 점 등을 정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답사를 할 때는요, 나만 가야지가 아니라 꼭 보호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시설에 미리 전화를 해서 장소에 미리 연락을 해서 내가 가도 되나요? 제가 가도 되나요? 또는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뭐 이런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이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다면 두 번째는 답사를 해보는데요. 이때는 답사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며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답사 결과를 잘 정리해주면 되는데요. 답사하면서 알게 된 답사 장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정리해서 답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답사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조사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답사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답사의 과정까지 차근차근 알아봤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가지고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에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여러 무엇이 있다? 바로 여러 장소가 있다. 장소라고 적어주면 되겠지요. 자, 2번은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뭐할때 버스 터미널, 전철역, 기차역 등을 이용할까요?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러한 장소들을 이용하지요. 이동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장소에는요, 범죄를 예방하는 뭐, 경찰서라고 적어주고요. 범죄 예방. 다음, 화재를 예방하는 화재 예방하면 바로 소방서가 떠오르지요. 소방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볼까요?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를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하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자,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그 장소에 대해서 잘 아는 어른들께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가위표 하겠습니다. 자, 2번.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알아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아까 정리해 보았던 답사이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것. 동그라미 해주고요. 세 번째로 시청, 군청, 구청, 누리집에 들어가서

장소를 검색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번도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 찍은 사진을 이용해 만든 지도. 바로 그러한 지도를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하지요. 디지털 영상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합니다. 라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의 주변 장소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고 하잖아요. 직접 찾아가 답사하면 그곳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지요. 자, 아래 7번도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 장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 가위표. 1번. 불편한 점보다는 좋은 점만 찾습니다. 아니죠. 둘다 찾아야 돼요.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고 노력해 보아야 되겠죠. 자, 2번.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일을 떠올려 봅니다. 맞습니다. 내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 좋은 방법이죠. 자, 계속해서 8번과 9번도 보죠.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은 우리 주변 여러 장소에 불편한 점보다는 편리한 점이 많아야 잘 갖추어져야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9번.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동그라미 가위표 해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맞고요. 2번. 우리가 사는 곳에 어떤 장소와 시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요. 3번. 우리가 사는 곳 대신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관심보다는 우리가 사는 곳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가위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념하기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실전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1번부터 알아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습니다. 가는 학교고요. 나는 도서관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학교는 아픈 곳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 이건 병원인데. 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곳, 시장, 마트, 백화점, 편의점인데. 3번, 도서관은 편지나 택배를 보낼 때 이용하는 곳, 이것은 우체국인데. 4번, 도서관은 안전과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 이거는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곳인데. 5번, 학교나 도서관은 교육에 도움을 주는 장소다. 이게 맞지요. 따라서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번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장소가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입니다. 안전과 편리에 집중하면서 보자고요. 1번 우체국이에요. 아까 우리 선택지에서 본 것처럼 몇 편지나 택배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장소이지요. 자, 맞습니다. 미술관은요, 우리 미술 작품을 볼수 있는 우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3번 경찰서, 안전과 관련한 곳이고요. 자, 소방서도 안전과 관련한 곳입니다. 자, 5번 행정복지센터는 역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돕는 장소,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술관은 아니다.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3번 보죠.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보죠. 우리가 사는 곳에는 어떤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있대요. 자, 두 번째.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무엇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영화관, 공연장 등은요,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이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곳에는 아까 미술관처럼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있지요.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바로 문화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사회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문화. 이렇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네요.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를 찾는 방법 중 어떤 것을 나타낸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이 꿀단지 친구들이요. 이 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여쭈어보면서 메모장에 이렇게 답변을 적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떤 방법인가요? 1번 어른께 여쭤보기 이것이죠. 2번 경험 떠올려보기, 3번 안내책자 살펴보기, 4번 디지털 영상 지도로 살펴보기, 5번 시군 구청 누리집 검색하기. 뭐 다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 어울리는 방법은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제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곳에 있는 여러 장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소 검색, 확대, 축소까지 가능하대요. 지도 종류 선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 찍은 사진에 도로 지명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 만든 지도는 바로 지도 중에서도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5번에다가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볼까요? 자,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장소를 찾기 위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찾고 싶은 장소를 검색한다. 그래요. 검색하면서 어떤 장소를 내가 잘 들여다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맞고요. 2번, 찾은 장소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래요. 장소를 찾았다면 또는 찾으려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요. 찾은 장소의 위치 확인 맞습니다. 3번, 찾은 장소를 제외하고 주변만 살펴본다. 아니에요. 이왕 찾은 거그 장소와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되겠지요. 틀렸습니다. 자, 4번. 찾은 장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5번. 우리가 사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한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적인 기능이기도 하지요.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해보죠.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를 조사하며 알게 된 점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보죠.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는 좋은 점만 있다. 맞나요? 틀렸나요? 그래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죠. 들렸습니다. 니은, 장소를 이용하다 보면 편리함과 불편함을 모두 느낄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디귿,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니은과 디귿이므로 선택지 중에서 니은과 디귿이 같이 있는 것은요, 사이좋게 나란히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에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 주변의 여러 장소를 답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답사 장소와 날짜를 정한다. 그래요. 직접 가서 조사해보는 답사 계획을 세울 때는요, 어디에 갈지, 언제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요, 어떤 장소는 미리 전화해서 여쭤보거나 예약하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할 일은 어디에 갈지, 언제 갈지를 정하는 게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답사 장소에 도착해서 허락을 구하고 사진 찍기. 3번, 친구들 앞에서 답사 결과 발표하기. 답사가 다 끝난 뒤 하는 것이죠. 4번, 답사할 때 필요한 준비물, 역할 등을 정하기. 1번이 다 되고 나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5번, 답사 장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정리한다. 이것도 답사를 하고 나서 정리해 봐야 되겠지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풀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불편한 점은 조금 참고 넘어간다. 아니에요.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요, 그것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인지 찾아서 노력해 보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틀렸습니다. 니은,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요. 들렸습니다. 디귿, 개인의 노력보다는 기관이나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죠. 기관과 단체의 노력만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답니다. 자, 리을, 우리가 사는 곳에 어떤 장소와 시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요. 미음, 사회 관계망 서비스나 누리집에 의견을 올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활동도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리을과 미음 두 개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리을, 미음 두개 적고 우리 10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0번은요. 우리가 사는 곳을 더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하는 방법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우리 꿀빠지 친구들이 네 명이 모여가지고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어떤 팻말인지. 자, 여기는요. 스마트폰 보며 걷지 않아요. 이런 말 적혀 있고요. 교통 신호를 지킵시다. 뭐 이런 말이 적혀 있고요. 또 교통 안전 이런 말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벨트를 꼭 착용해 주세요. 뭐 이런 팻말도 있네요. 자, 이렇게 팻말을 들고 막 이렇게 구호도 외치면서 서 있고 이런 것들 바로 어떤 방법인가요? 자,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캠페인 하기, 2번 봉사활동 하기, 3번 포스터 전시하기, 4번 공공기관에 편지 쓰기, 5번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의견 올리기. 바로 여기에 어울리는 방법은 바로 캠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팻말을 들고 구호도 외치고 따라서 10번 정답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살기 좋은 곳에 필요한 장소를 잘못 표현한 친구 묻고 있습니다. 우리 시우소영 담임 은찬이 꿀단지 친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시우는요. 난 아이들을 위한 상품만 판매하는 편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소영이는요. 난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린이 전용 쉼터를 생각해 보았어. 이것도 좋은 장소겠네요. 다음 다민이는요. 난 사람과 자전거가 구분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사람과 자전거가 구분 없이 막 같이 다녀요. 그럼 어때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요, 우리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잘못 표현했어요. 자, 은찬이는요, 난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도 필요한 것 같아 좋은 생각이에요. 자, 따라서 다민이는요, 이렇게 구분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보다는 사람 다니는 곳, 자전거 다니는 곳, 구분 있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한 도로가 있으면 안전하고 좋겠지요. 따라서 잘못 표현한 친구는요, 다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민.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도 잘 보고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요.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필요할 때, 슝! 쉽게 갈수 있겠죠. 자, 2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이 많아야 한다. 막 경찰서, 소방서 같은 곳들이 있다면 조금 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겠죠. 맞습니다. 3번. 우리가 즐겁게 놀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한다. 그래요. 놀이터 같은 즐겁게 놀수 있는 시설이 많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즐겁게 살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4번.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이 많아야 한다. 그래요. 뭐 편의점, 행정복지센터, 뭐 등등.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이 많다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인데요. 특별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 선택지에요. 이렇게 뭐뭐만이라는 말이 있으면요. 우리 친구들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좀 이상한데? 한번 좀더 자세히 볼까? 뭐 이렇게 말이죠. 자, 특별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알맞지 않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1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답사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둘,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에 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회 공부도 정말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중단원 문제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지난 시간에 좀 깊은 고민들 많이 해봤습니다. 문제 변형하면서. 자, 다행인 것은 오늘은 그래도 문제가 조금은 평이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문제 10번과 18번 두 문제입니다. 이두 문제 잘 집중하면서 가볍게 문제 예전 기억들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죠. 다섯 명의 학생 A, B, C, D, E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청소구역을 적은 종이를 잘 섞어서 뽑는데요.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뽑은 종이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 방금 전에 우리 마지막에 이전에 풀었던 그 8번 문제 어때요? 이 문제는 뽑은 공을 다시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넣을 때와 넣지 않을 때의 차이가 생기는 거 분명히 선생님이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있는 이거 뽑은 종이를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거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은 첫 번째로 뽑은 학생이 교실 닫기를 뽑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교실 닫기는 두 장의 종이가 있고요. 전체 다섯 장 중에서 저두장 중에 하나 골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률 계산해봐라고 이야기한다면 5분의 2라고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좁은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교실 쓸기는 두 장이니까 두 사람이 각각 뽑아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 경우는 두 사람이 모두 교실을 닦기를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왜? 교실 닦기도 두 장이니까. 자, 하지만 세 번째 경우 복도 쓸기는 생각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 복도 쓸기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애초에 두 사람이 모두 다 복도 쓸기를 뽑아낼 경우는 없는 거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거고 이 두 가지 경우는 당연히 케이스 분류니까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 각각의 확률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이렇게 문제를 읽고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고 있는 게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 강조해왔었던 이야기죠. 케이스 나누고 그 각각의 케이스 안에서는 확률의 곱셈을 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그 나타난 결과들은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또 눈으로 연결돼 있어서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두 사람 다 교실 쓸기를 뽑을 확률 계산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람이 교실 쓸기를 뽑을 확률은 5분의 2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때? 첫 번째 사람이 교실 쓸기를 이미 하나 뽑아버렸으니까 남아있는 종이는 4개고요. 그중에 교실 쓸기를 뽑아야 되는데 교실 쓸기는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확률이 4분의 1이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계산하시면 20분의 2 확률은 10분의 1이다 찾을 수 있겠지. 그 다음 상황 생각해 볼까요? 자, 교실 닦기 같은 경우도요. 종이가 두 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교실 닦기를 뽑아낼 확률은 그렇지 여전히 5분의 2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앞에 풀었던 그런 문제죠. 9번 문제.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뽑은 종이를 다시 넣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째 사람이 교실 닦기를 뽑을 확률은 다시 4분의 1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확률 계산해 주시면 여전히 10분의 1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자,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니까 10분의 1과 10분의 1을 더해 주신다면 우리 진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뽑은 학생이 같은 구역을 뽑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5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두 개 그냥 더해준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있는 이 문제 요렇게 풀었을 때 이제 정답은 등장하는데 문제를 또 변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뽑은 종이는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넣는다 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교실 쓸기를 뽑을 확률, 그게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 아니라 여전히 5분의 2 곱하기 5분의 1이 됐을 거고, 두 번째 교실 닦기를 뽑을 확률도 역시나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가 됐을 거니까 그 똑같은 확률을 다시 한번 더해주면 이게 뽑은 종이를 다시 넣은 경우에 같은 구역을 뽑을 확률이 되겠죠. 25분의 4에다가 25분의 4 더해주는 거니까 그럴 때는 25분의 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25분의 8은 뭐다? 뽑은 종이를 다시 넣는 경우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도 문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와 10번 문제 연결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10번인데 그 10번 문제를 풀기 위한 도움으로 9번 문제를 제시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자. 11번입니다. 성현이, 지호, 성규 이렇게 세 사람이 학급 이어달리기를 진행을 하는데 세 사람이 대표래요. 그때 세 사람이 달리는 순서를 임의로 정하는데 그랬을 때 성현이가 지호 바로 다음 순서에 달릴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달리는 순서를 임의로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죠. 자, 그걸 전체 경우의 수 N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 전체 경우의 수 N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세 사람을 그냥 한 줄로 세우면 되죠. 그래서 줄선 순서대로 달리게 하면 되니까. 아, 세 사람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구나. 그래서 6가지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누구가 뽑힐지 하나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곱해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바로 똑같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을 아, 세 사람 한 줄 세우는 경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다른 생각으로는요. 사람이 세 명 있었는데 이어달리기

대표가 3명이니까 3명을 뽑아서 줄 세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세 사람 중에 세 사람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수.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의 질문이 학생이 세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의 대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걸로 문제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라는 생각해야겠죠.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때?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니까 서로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그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어볼 수도 있겠죠. 자, 얼마든지 문제가 바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문제의 상황에선 세 사람이 일렬로 줄 서는 게 전체 경우니까 여섯 가지가 전체의 경우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특정 사건의 경우에도 생각해 볼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성현이가 지호 바로 다음 순서로 달리는 걸 원해요. 그럼 어때? 성현이 앞에 지호가 달려야 되고요. 지호 다음에 성현이가 달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여기 뒤에 나머지 한 사람 성규가 오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성규가 1번으로 달리고 2번으로 지호가 달려서 지호 다음에 성현이가 달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A라고 이야기했을 때 A가 2니까 우리 확률 계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다? 6분의 2 하고 계산할 수 있고요. 3분의 1이라고 확률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어때? 가능합니까? 좋아.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변형을 또 하려면 어떻게 변형할 수 있겠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학생을 3명이 아니라 4명으로 잡고 그중에 3명 뽑아서 대표를 만드는데 그때 성현이가 지호 바로 다음 순서에 올 확률, 이렇게 문제를 사람 한명 추가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2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에서 점 A에서 출발해서 점 B까지 최단 거리로 갈때 선분 PQ를 지날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N은 뭘로 잡아야 합니까?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 전체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됐죠? 구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1, 1 써놓고 덧셈해 나가는 방법 있습니다. 자, 1하고 1 더하면 2, 2하고 1 더하면 3, 2하고 1 더하면 요 자리에 3, 3하고 3 더하면 6하고 만들어지니까 아, A부터 B까지 갈수 있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 수는 6가지구나라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괜찮죠? 자, 다른 방법도 어떤 거 있었습니까?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었죠. A에서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오른쪽으로 두 번, 위쪽으로 두번 올라가는 거니까 오른쪽 화살표 두 개와 위쪽 화살표 두 개를 일렬로 섞어서 줄 세우는 방법수하고 같다라는 생각했었지. 그래서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이렇게 섞여 나온 결과였다면 자,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으로 가는 지금의 경로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화살표를 뒤섞어 주는 방법수가 바로 A부터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다. 이런 얘기했었어요. 자, 됐니? 그렇다면 네 개의 화살표를 뒤섞는 방법의 수를 생각할 거예요. 자, 오른쪽 두 개와 위쪽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오른쪽을 오른쪽 1번, 오른쪽 2번, 위쪽을 위쪽 1번, 위쪽 2번으로 구별해서 그냥 한 줄로 세워보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저게 다 다르게 구별되어 있다면 한줄 세우는 방법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오른쪽 1번과 오른쪽 2번이 구별된 화살표가 아니라 동일한 화살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우에서 저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 취급해야 되니까 아,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서 결국 2로 나누어 주시면 되지. 그게 이제 2 곱하기 1이라고 표현됐었죠? 이두 개의 화살표가 자리 바꾸는 방법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만 똑같은가요? 아니죠. 위로 가는 화살표 두 개도 실은 똑같은 화살표인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그 위로 가는 화살표의 구별도 나누어서 없애주어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섯 가지 하고 경우의 수 n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야죠. 실은 우리 중학생들은 숫자를 써서 덧셈하는 계산들을 더 선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표가 커지고 개수를 실제로 더 세내야 되는 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화살표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지? 이해되죠? 다음 그러면 문제 계속 봅시다. 자, 이렇게 전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 선분 PQ를 반드시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확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분 PQ를 지나가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선분 PQ를 지나가려면 어때야 돼? P라는 점에 도착해서 위로 올라가서 Q라는 점으로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B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P부터 B까지는 경로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A부터 P까지 가는 방법의 수에다가 P부터 Q, Q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의 수 각각 1, 1 곱해주면 해결할 수 있겠다. 자,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수는 몇 가지입니까? 위로 가는 거 하나, 아래로 가는 거 하나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어서 특이하게 A부터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A에서 P까지 가는 두 가지, P에서 Q까지 가는 한 가지, Q에서 B까지 가는 한 가지 곱해서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경우의 수가 2다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데 그때 선분 PQ를 지나갈 확률은 6분의 2라고 계산할 수 있어서 3분의 1을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 어때요? 경로의 수를 생각할 때 덧셈하는 방법 말고 화살표 섞어서 배치하는 방법 꼭 이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 중에서 학급 대의원 2명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대의원 2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격이 같은 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5명 중에 대의원 2명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5명 중에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 문제 2명 뽑으니까 5 곱하기 4 숫자 2개 곱해주고 2에서부터 1 곱해서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가 10가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때 특별히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진이가 반드시 뽑힐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우진이가 뽑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까요? 자, 특별한 경우의 수를 A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진이는 반드시 뽑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왜? 전체 학생은 5명인데 우진이를 제외하면 학생이 4명 남아있을 거고 그 중에 한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아, 경우의 수 네 가지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인데 5명 중에 2명을 뽑는 모든 방법 수가 10가지인데 그 중에 우진이를 포함해서 뽑는 방법의 수는 4가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확률 계산하면 10분의 4 약분해서 5분의 2라는 정답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자,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 학급 대의원 2명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구별이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괜찮죠? 근데 이 문제에 꼭 이렇게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다라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의원 2명이 아니라 학급의 반장 1명 그리고 부반장 1명 이렇게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진이가 무조건 뽑힐 확률 계산해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진이가 반장이어도 좋아요. 우진이가 부반장이어도 좋아요. 어쨌든 뽑힐 확률을 구해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자격이 같은 대표가 아니라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죠.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 N이 그냥 5 곱하기 4 하고 쓰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수, 즉 우진이가 뽑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우진이가 반장으로 뽑히는 경우, 두 번째는 우진이가 부반장으로 뽑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죠. 자, 우진이가 반장으로 뽑히는 경우는요. 부반장을 4명 중에 1명 고르면 되니까 4가지. 우진이가 부반장으로 뽑히는 경우도요.
단장을 4명 중에 1명 고르면 되니까 4가지 하고 만들어져서 자 이렇게 8이라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2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2라는 확률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괜찮죠? 자, 답은 똑같이 나왔지만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요. 문제가 다르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이 다른 대표 뽑기냐,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냐를 구별을 꼭 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주환이의 말이 틀린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야기했네. 다혜가 먼저 드디어 금요일이다. 얼른 내일이 와서 주말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환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내일이 주말이라는 게200% 확실하다는 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200% 물론 맞아. 정말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그런 말이겠죠.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확률은 분명히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0이라는 것은 0%라고 생각할 수 있고, 1이라는 것은 100%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100%보다 크다라는 건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옳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우리가. 야, 너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니? 아, 그래. 나는 내가 가진 것의 120%만큼 공부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120%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왜 그래? 전체적으로 확률의 최대값은 1이고, 1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니까 확률이 100%보다 크다라는 건 수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강조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네, 그게 수학적으로는 잘못된 이유 생각할 수 있겠죠. 확률이 0 이상 1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지? 자, 그 다음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영어 단어, mathematic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알파벳이 각각 적힌 11장의 카드가 있고요. 그 중에 한 장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사건의 확률을 구해봐라 하고, 라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문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알파벳 T를 뽑을 확률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몇 개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T는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여기 하나 있어요. T 몇개 있습니까? T 두개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전체 알파벳이 적힌 카드는 11장이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11장 중에 T가 적힌 카드 두 장을 뽑을 확률은 11분의 2다.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아, 괜찮지? 다음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알파벳 B를 뽑을 확률을 구하래요. 여기 눈을 씻고 찾아봐도 B가 있어요? 없죠? B가 없으니까 절대로 B를 뽑을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확률은 0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알파벳 A 또는 E를 뽑을 확률. 자, 알파벳 A를 뽑을 경우와 알파벳 E를 뽑는 경우가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거 절대로 중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하나를 뽑았으면 그게 A라면 E가 될순 없고 E라면 A가 될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네요. 자, A는 몇개 있니? 하고 봤더니 A 두 개의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A를 뽑을 확률은 11분의 2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 E를 뽑을 확률을 생각해 볼 건데 E는 여기에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E를 뽑을 확률은 11분의 1이고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겠고 11분의 3을 정답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는 알파벳 전체가 몇 개인지도 문제에서 써주고 있으니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었네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16번 문제입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지금 여기 있는 요거 중요하죠. 적어도 하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좀 경우가 많겠구나라는 생각해야겠지. 그럼 어때? 반대로 생각해야죠. 반대로. 둘다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아닌 걸 생각해야지. 그럼 둘다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서 1에서 빼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 괜찮아요? 그래요. 적어도 하나가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1에서 두개 모두 3 이상의 정반대, 즉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 이걸 구해서 빼주면 되겠다라고 여사건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사위에서 3 미만의 눈이 나오는 거는 1과 2두 가지 경우니까 확률은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연

0: 연속해서 두 번째 주사 위에서도 3 미만의 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3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2다라고 생각해서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즉 9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9분의 8이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좋아,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고 적어도 하나가 3 이상의 눈이 나온다라는 걸 그냥 정말 곧이곧대로 풀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첫 번째 3 이상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3 미만의 눈이 나오는 경우 더하기 첫 번째는 3 미만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 더하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 해서 자 이렇게 문제의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죠. 9분의 2에다 9분의 2에다 9분의 4 더해서 9분의 8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 계산이 복잡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케이스 나누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 줄에 그냥 바로 써도 이해가 되지만 처음부터 케이스 분류해서 생각하려면 생각의 흐름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아래 있는 풀이보다는 위에 있는 풀이 여사건의 형태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6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17번 문제 보자. 남학생 두 명과 여학생 두 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양 끝에 선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거 적어도라는 말 또 등장했죠? 그럼 생각해봐야 돼. 케이스가 여러 가지일 거야. 양쪽 끝에 선 학생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는요. 첫 번째는 제일 앞에 여학생이 있고 제일 뒤에 남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제일 앞에 남학생이 있고 제일 뒤에 여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제일 앞에도 여학생이고 제일 뒤에도 여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여사건을 활용해서 접근하겠다는 거지. 1에서 빼줄 겁니다. 어떨 확률 빼줘요? 양 끝이 모두 남학생일 확률. 자, 요걸 구해서 빼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양 끝이 모두 남학생일 확률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자리에도 남자, 마지막 자리에도 남자여야 되는데 남자가 몇 명이야? 두 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남자 두 명을 A와 B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일 앞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B가 오는 경우 그리고 제일 앞에 B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A가 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경우가 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안쪽에서 여학생이 두 명 한 줄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학생이 여기 두 자리에 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경우가 역시나 두 가지죠. 여학생을 C, D라고 이야기하면 C, D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 거 하면 반대로 D, C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A가 처음에 B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고 B가 제일 앞에 A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전체적으로 네 가지의 경우가 남학생이 양 끝에 오는 경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확률 계산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을 거예요. 1에서 뺄 거야. 뭘 뺄 겁니까? 4명이 그냥 아무렇게나 줄 서는 경우 분에 남학생이 양 끝에 오는 경우 빼낼 거예요. 자, 4명이 아무렇게나 줄 서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런데 남학생이 양쪽 끝에 오는 경우는 4가지였으니까 이렇게 빼줄 겁니다. 그렇다면 4하고 4 약분되면서 1 빼기 6분의 1 계산하면 6분의 5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와 두 가지 요거 결정하는 방법도 실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총 네 가지인데 그 중에 남학생 자리가 정해져 있고 여학생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줄 세우고요. 여자는 여자끼리 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남자 줄 세우고 여자 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가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 4가지라고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17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번 문제 역시나 적어도라는 말이 있는 네,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본 문제예요. 선생님, 이 문제는 왜 지정하셨습니까? 계속 앞에서 패턴이 똑같은데,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차라리 지정하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앞부분이 중요해요. ABC 3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순서대로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섞었을 때, 적어도 한 명은 처음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 앉을 확률을 구하래요. ABC가 자기 자리가 있는데 섞었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자리에 앉을 확률을 구하래. 그 말은 반대로 바꾸면 1에서 한 명도 자기 자리에 앉는 사람이 없을 확률을 구한에서 빼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세 사람이 자리에 앉는데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강조해 드렸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완전순열 혹은 교란순열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경우의 수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었죠. 세 사람이 세 개의 자리에 앉는데 자기 자리에 모두 다 앉지 않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네 사람이었으면 아홉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 경우가 두 가지구나. 그럼 이렇게 확률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세 사람이 아무렇게나 자리를 앉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1에서 3분의 1 빼서 우리 3분의 2구나라고 다음과 같이 확률 계산 해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골라본 문제입니다. 왜? 앞에 배웠던 교란순열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다음에 있는 19번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화국어 비문학 독해. 오늘 이번 시간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분야, 과학 분야로 들어가 볼까요? 두 개의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글은 잠은 꼭 자야 할까? 입니다. 잠을 안 자고도 살 수 있다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멋진 내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근데 잠을 자야 돼요. 자, 두 번째 글은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전쟁입니다. 아, 이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죠. 자, 첫 번째 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으로 분석하는 시각자료. 렘수면과 비렘수면입니다. 우리 잠의 종류에 대한 건데, 렘수면은 자는 동안 안구가 빠르게 운동하는 수면 상태예요. 그래서 렘,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의 약자예요. 어휴. 잘 외웠다. 생각 안 날까봐. 자, 이때 꿈을 꿉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전체 수면 시간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고, 비렘 수면은 이제 렘 수면이 아닌 수면이죠. 자는 동안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수면 상태의 전체 수면 시간의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취침을 해서 다음날 이제 그 아침, 어차피 같은 날이죠. 12시에 취침을 해서 7시에 기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잠을 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글 내용을 만나보겠습니다. 잠은 꼭 자야 할까? 영수는 기말고사 기간이다. 시험 기간 동안은 안 자고 시험이 끝나면 몰아서 보충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죠. 그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어요. 근데 뭐 며칠만 안 자도 사람이 완전히 정말 막 환각을 보고 막그 환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이상 헛것을 보고 막 헛소리가 들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잠을 꼭 자야 돼. 아쉬운 마음에 잠꼭 자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문단은 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이어서 2문단 잠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다양한 잠의 자세에 대한 내용인데 잠의 특성 어때요? 우리 잘 때. 움직임이 거의 없죠. 물론 자다가 약간 뒤척이는 경우는 있지만 깨어있을 때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한 소리나 빛이나 동작으로는 사람을 깨우기가 어렵죠. 크게 일어나 흔들어야 이러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깨어납니다. 잠은 그렇죠. 다양한 잠의 자세로 뭐 인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동물의 자세. 우리는 누워서 자는데 뭐 서서 자는 동물도 있고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2문단이고요. 이어서 다음 내용 보죠. 자, 앞에서 우리 여러분 이 부분 중심 화제예요. 잠꼭 자야 하는 걸까? 제목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죠. 잠은 꼭 자야 하는가?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은 온몸과 뇌가 쉬는 것일까라고 물었고 바로 이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죠. 이와 같은 방법,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문답법.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잠을 자는 동안은 온몸과 뇌가 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한번 물어보고 바로 답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면 좀 주의환기가 돼요. 그래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 내용에 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노는 시간이라면 인생의 3분의 1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죠. 맞아요. 하루 8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하면 3분의 1을 자는 거야,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깝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은 쉬지만 뇌는 깨어있을 때와는 다르게 활동을 하네요. 뇌는 활동을 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을 잘때 근육과 뇌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문단 잠을 자는 동안 다르게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걸까?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지워버릴 정보와 오랫동안 보관할 것을 분류하여 장기 기억 폴더에 집어넣는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한 것을 오랫동안 잘 기억하려면,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자야 돼. 잠을 자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안 자면 기억을 하는 것 같지만 금방금방 날아가 버려. 오히려 시험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야 돼요. 너무 많이 자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 박동을 늦추고 근육을 이완하며 호흡수를 줄여서 최대한 잘쉴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는 동안에 뇌가 한다라는 겁니다. 잠을 잘 때의 상황이 나와 있네요. 뇌는 다음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정보를 정리하고 몸은 에너지 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잠을 자는 동안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잠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은 꼭 자야 되는 거죠. 잠은 꼭 필요한 재충전과 정리의 시간이다 라고 잠의 의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잠을 자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게 뇌가 그냥 잠을 자버리는 것이 아니고 뇌는 계속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꼭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자야 돼. 그죠? 충분히 자줘야 되겠습니다. 잠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그래프를 여기서 떠올리시면 돼요. 인간의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장착되어 있고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하게 수면과 각성을 오간다. 그렇죠? 잘 시간에 자고 각성되어 있을 시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깨어나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졸리고 시간이 되면 깨어난다. 낮에 활동하다 보면 수면 유도 물질이 몸에 쌓이고 이것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잠이 쏟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때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이 몸에 쌓여요. 수면을 유도해 수면을 끌어들이는. 근데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자야 되는 거죠. 잠을 자게 되는 원리네요. 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뇌의 부위는 시교차상액. 와, 말이 어렵습니다. 시교차상액으로 손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입니다. 잠과 관련된 물질. 멜라토닌은 어두우면 많이 분비되고 밝을 때에는 적게 분비된대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낮에도 졸린다. 아하! 비 오는 날에 왜 낮에 졸리나? 기압이 낮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 오는 날에 낮에 졸린 까닭 중에 그 멜라토닌이 어두우면 많이 분비돼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자, 이어서 봅시다. 여기까지는 잠과 관련된 인간의 생체 리듬에 대한 내용이었죠.

잠은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 부분에서 앞에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더 직접적이겠네요. 저 REM수면, B REM수면 가는 것. 자, 자는 동안 빠르게 안구가 운동하는 REM수면과 그렇지 않은 B REM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잠의 두 가지 형태예요. 두 수면의 생리적 상태는 매우 다르고, 꿈은 주로 REM수면일 때 꾼다. 일반적으로 잠은 비렘 수면으로 시작해서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렘 수면으로 진행하는 주기를 거치는데, 우리 그래프에 보면 주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보통 90분 정도다. 전체 수면 시간에서 렘 수면은 4분의 1 정도로 잠들고 나서 2시간 이내에 한 번쯤 깨는 경우가 많다. 잠이 깊어질수록 뇌파는 느린 파형, 서파라고 하는데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깊은 잠을 서파 수면이라고 한다. 잠의 질을 평가할 때 전체 수면 시간 중에 깊은 잠에 빠지는 비중을 측정해서 평가하기도 한다. 저 깊은 잠에 많이 빠지면 이제 잘 잤다. 그러니까 잤는데 잔거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얕은 잠이라서 자꾸 자다 깨다 하는 그런 경우. 자, 여기까지 6문단 잠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꼭 8시간씩 자야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대요. 역시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죠. 5시간 정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시간은 자야 하는 사람도 있다. 아,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내용이네요.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10시간 자야 좀 충분했던 것 같아요.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잤어. 한 10시? 늦어도 10시 반에는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잠이 많이 줄었어요. 어제도 몇 시간 잤냐? 한 5시간 정도 잔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잠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깨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수면 시간은 타고난 체질과 평소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중요한 것은 잠의 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짧더라도 깊이 잔다면 충분히 수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8시간을 자야 해서, 여기 중략된 내용에 보면 꼭뭐 8시간을 잔다고 해서 8시간을 못 잤어. 2시간씩 못 잤어. 그렇다면, 아, 내가 3일 동안 2시간씩 못 잤으니까 6시간을 못 잤어? 그러니까 주말에 6시간을 더 자야 돼.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짧더라도 깊이 잔다면 충분히 수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람직한 수면 시간과 잠의 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푹좀 잘들 자고 있나요? 잘 자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너무너무 피곤하죠. 하루 종일 졸려요. 근데 또 그러다가 막상 또 자야 될 때가 되면 또 다시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또잘못 자고. 이게 반복이 되면 정말 사는 게 힘듭니다. 잘잘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자,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잠의 특성과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인데요. 자, 잠의 일반적인 특성 글에 나와 있죠. 잠을 자는 동안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잠을 자면 웬만해서는 깨우기가 어렵고, 동물마다 독특한 자세로 잠을 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뇌는 다음 날을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버릴 거 버리고, 장기 기호로 넘길 건 넘기고, 그죠? 그리고 몸은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휴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잠은 재충전과 정리의 시간이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이어서 잠의 두 가지 형태, 렘수면과 비렘수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렘수면은 말 그대로 렘수면, 안구가 빠르게 운동하는. 이거 한번 좀 관찰해봤으면 좋겠어. 저 누구 잘때좀 봐봐요. 안구가 움직이는지. 너 렘수면이구나 이렇게 알았어. 그때 꿈을 꾼다는 거죠. 전체 수면 시간의 4분의 1 정도이고, 꿈을 주로 꾸는 수면입니다. 비렘수면은 자는 동안 안구가 빠르게 운동하지 않는, 그래서 렘수면 앞에 아닐 빗자를 쓴 거죠. 전체 수면 시간의 4분의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꿈을 꾼다는 건데, 매일. 어제 꿈안 꿨는데? 이건 안꾼게 아니라 사실 뭐 기억을 못하는 걸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잠의 주기입니다. 잠의 주기. 비렘 수면에서 시작해서 렘 수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고, 보통 90분을 주기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글의 끝부분에서는 수면 시간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잠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꼭 8시간 자야 되는 거 아니고, 뭐 5시간 자도 깊이 푹잘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잘잘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3,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어요. 사실 이해 문제는 꼭 맞춰야겠습니다. 잠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그쵸? 글의 끝부분에 나와 있었고요. 동물에 따라 잠을 자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확인할 수 있죠.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입니다. 맞고요.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은 휴식을 취하지만 뇌는, 그쵸, 움직인다고 했죠. 잠을 잘때 뇌는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여 근육을 이완시킨다라고 했는데, 3문단을 보면 최대한 자율신경계의

무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제한다는 설명이 잘못됐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보기를 참고하여 수면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 앞에서 봤던 배경, 그 시각 자료 내용이죠.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잠을 자면서 깨어날 때까지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일어나기 직전에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기상을 아침 7시에 했는데 렘수면 상태에서 깼네요. 꿈은 렘수면 상태에서 꾼다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비렘수면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지만 깊이는 점점 깊어진다? 비렘수면, 비렘수면, 비렘수면, 비렘수면 보면 그래프에서 주기는 길어지고 깊이는 점점 얕아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얕다, 깊다잖아요. 그래서 2번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잠이 든후 대략 90분 안에 가장 깊은 잠의 상태로 들어간다. 12시에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1시 반이, 1시 30분이 됐습니다. 1시간 반, 90분이죠. 가장 깊은 수면 맞네요. 전체 수면 시간 중 REM 수면이 4분의 1을 차지하며 그 길이는 점점 길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글과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볼수 있죠. 12시부터 7시까지 잠을 잔다고 했을 때 REM 수면은 대략 4번 정도 이루어진다. REM 수면, REM 수면, REM 수면, REM 수면 4번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렘수면에 대해, 비렘수면, 렘수면, 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부터 키워보도록 하죠. 자, 직류와 교류입니다. 직류, 교류, DC, AC.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자, 직류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해요. 그래서 전압의 세기가 일정합니다. 전압의 세기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제품에 손상을 거의 주지 않는데요. 단점이 뭐냐면 발전기의 구조가 복잡해. 장거리 송전이 어려워. 그러니까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를 되게 많이 만들어야겠죠. 장거리 송전이 안 되니까. 어쨌든 활용으로는 건전지, 전화선, 컴퓨터, 라디오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류 어때요? 전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난리네요, 그죠? 장점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교류 발생기를 만들 수 있고, 변압기를 통해 쉽게 전압을 높일 수 있어 장거리 송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멀리까지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저장이 쉽지 않아요. 전압의 세기가 고르지 않다라는 것 그래프 통해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에 손상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와 같은 직류와 교류의 전쟁,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 전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음기, 전구 등을 발명하여 발명왕으로 유명한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 회사를 설립했어요.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과학기술자인 니콜라 테슬라한테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 회사에서 발전기를 개량하는 일을 했대요.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건 뭐지? 한때 에디슨의 회사에서 테슬라가 일을 했다는 것,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1문단은 에디슨과 테슬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적이 있는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한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자, 이들에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전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 하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교류이다. 자, 이 부분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을 찾으라면 대조, 정의, 구분이에요. 다 찾았나요, 여러분? 세 가지? 자, 일단 직류는 전류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교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빠르게 바뀐다. 해서 직류와 교류의 뜻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대조예요. 그런데 이 직류 교류라는 것은 전류의 두 가지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의 설명 방법도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문장에, 여기 한 문장은 아니, 두 문장이구나. 여기서 세 가지 설명 방법을 무려 찾을 수가 있네요.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직류는 전선을 통해 전류가 흐를 때 전선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 그래서 멀리 전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멀리 전송이 안 돼. 근데 모터를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요. 모터를 돌릴 수 있다는 게왜 장점이냐? 모터를 돌린다는 거는 뭐냐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계. 이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를 쓸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그랬네요. 반면에가 나오면 뒤에는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죠. 교류는 어때? 전기를 멀리 전송하는 데는 유리해. 아, 직류는 멀리 전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교류는 할수 있어. 그 차이점 맞죠? 근데 모터를 돌릴 수가 없어요. 어때요? 직류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교류는
한 전구에 불 정도 들어오게 하는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지. 기계를 돌릴 수가 없다는. 이건 정말 좀 치명적인 단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에디슨의 그 활약으로 전기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전기 제품 얼마나 많아요. 이 스튜디오에만 해도 지금 전기 제품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는데 기계를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모터를 돌릴 수가 없는. 그지? 그게 초기 교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 해결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초기 직류의 특징과 초기 교류의 특징, 이렇게 전류의 종류와 특징을 이 문단에서 알수 있네요. 자, 이어서 볼까요? 에디슨의 회사를 테슬라가 그만뒀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곧 테슬라 전기 회사를 설립합니다.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교류 발전기의 교류에서도 작동하는 모터를 개발해 버렸어. 이제 교류로도 기계를 돌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야, 테슬라의 성과입니다. 에디슨에 정말 대적할 만한 그런 존재가 돼버렸네요. 교류 모터로 인해 교류로도 모터를 돌릴 수 있게 되자 직류의 장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겠죠. 멀리 송전이 안 된다는 것. 이후 테슬라는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에 들어가 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계속했다. 자, 이렇게 3문단 전기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한 테슬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한편 에디슨은 1880년에 에디슨 조명 회사를 세워 뉴욕 맨해튼의 59가구에 110볼트의 직류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1887년에는 미국의 121개 발전소에서 직류 전기를 공급했다. 아,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직류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직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잖아. 직류 전기는 전선에 발생하는 열 때문에 2.4km 내에서만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대요. 따라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도시 근처에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데, 아니, 도시 근처에 세운다고 해도 킬로미터 이내에서만 효과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도시 안에도 발전소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직류 전기를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직류 전기의 한계입니다. 교류는 그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자,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교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까지 가능하대요. 자, 이것이 뭐다? 본격적인 전류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교류와 직류 간 전류전쟁의 시작인데, 사실 당시에 에디슨이라는 사람의 그 명성은 어땠을까요? 뭐, 앞에도 나오지만 뭐, 전구, 축음기 발명 이후로 에디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할 만합니다. 사실 뭐 진짜 중요한 것은 전기를 쓰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발전소 만들죠, 뭐 전선 깔죠, 뭐 스위치나 뭐 계량기 이런 거 만들죠. 이런 거다 에디슨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처음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에디슨의 말을 더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 과연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봅시다. 에디슨은 교류는 너무 위험하다며 직류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교류가 위험해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류의 위험성을 주장한 에디슨인데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이거 지금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에디슨이 막 실험을 해요. 동물 실험. 동물들한테 교류 전기를 통하게 해서 감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렇게나 위험하다. 아니, 뭐 직류는 안 그렇겠냐고요. 직류를 흉하게 하면 위험하지. 그리고 그 전기 의자 실험? 그래서 이제 그 사형 집행할 때 전기 의자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 교류 전기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막 밀어붙였대. 저렇게 교류 전기는 사람을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에디슨도 알았을 거예요. 한계라는 거를, 그지? 근데 이렇게 약간 좀 비겁한 방법이 아닌가 좀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하다는 에디슨의 주장은 그래요. 사실과 달라요. 똑같이 위험하지, 전기인데. 에디슨의 보여주기식 광고 덕분에 초기의 전류전쟁에서는 에디슨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기를 하다 보니 그안 보여주는 사람들은 뭐 없으니까 안 보여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5문단 초기 전쟁에서는 에디슨이 우위를 보였다는 내용이죠. 우세를 보였다. 자, 교류 사용을 주장하던 웨스팅하우스는 거의 파산 지경,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에 테슬라는 자신의 발명 대가로 지불되는 특허료를 받지 않겠다고, 와, 대단한데? 웨스팅하우스와 약속을 했습니다.
확신이 있었나 봐요.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류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테슬라의 노력이죠. 그리고 차츰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침내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사용될 조명 설비 공급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사는 교류 전기로 박람회장을 환하게 밝혔다. 1895년에 있었던 나이아가라 폭포 수력 발전소 건설 공사 역시 와 웨스팅하우스가 따냈어요. 교류의 공급은 크게 확대되었고 에디슨과의 전류 전쟁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는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그렇죠. 자, 6문단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전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내용이죠. 아, 참. 에디슨은 이후에도 계속 직류 사용을 주장했어요. 아쉽죠. 에디슨이 직류를 처음 공급했던 뉴욕에서는 2007년까지도, 어머, 되게 최근이에요. 1600가구가 직류를 사용하다 그해 11월 14일에야 직류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죽기 전 자신의 가장 큰 실수는 테슬라와 그의 연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대요. 자, 테슬라의 연구를 결국 죽기 전에 인정을 했는데, 한번 에디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류의 사용을 주장했을까? 아마도 그 자기 주변의 사람들 때문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회사, 뭐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뒤에 있으니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이해를 해보자고 들면. 그렇죠? 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지 맙시다.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내가 틀린 걸 인정하는 그 용기가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스텝 2, 3번이에요. 다음은 직류와 교류의 특징과 전류전쟁의 과정에 대한 내용. 그래, 내용이죠.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직류와 교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조죠. 직류는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장점은 모터를 돌릴 수 있다는 거. 초기 직류에 대한 설명이죠. 단점은 전선을 통해 전류가 흐를 때 전선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여 전류를 멀리 전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자, 초기 교류는 흐르는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전류. 그래서 전류를 멀리 전송하는 데는 유리한데 모터를 돌릴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모터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어서 봅니다. 이제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 전쟁입니다. 에디슨은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했죠. 1887년에 미국의 121개 발전소에서 직류 전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직류 전기를. 이어서 직류 전기를 쓰는 도시 근처에 발전소를 세우고 초기에는 에디슨의 보여주기식 광고로 에디슨이 우세를 보였지만 결국 이제 죽기 전에 테슬라와 그의 연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 한때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 회사에서 발전기를 개량하는 일을 했는데요. 교류 발전기의 교류에서 작동하는 모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멀리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교류 사용을 주장을 했고 테슬라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교류의 공급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전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3, 1번입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초기에 교류는 모터를 돌릴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는 내용 있죠. 테슬라 에디슨은 한때 같은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직류가 교류보다 위험하다는 에디슨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했죠. 5문단.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 내용이 잘못되었네요. 테슬라는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하면서 교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했죠. 직류 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근처에 발전소를 세워야 했습니다. 멀리 송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에서 서술한 서술 방법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이라고 했는데 힌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 전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이고 하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교류이다. 자, 두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대조. 여기 보니까 직류와 교류에 대한 설명인데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차이점 맞죠?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자, 나는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구성 요소로 쪼개는 방법은 분석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는 분석이 사용되지 않았죠. 대상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는 방식을 정의라고 합니다. 보면 직류는 항상 한 방향으로 흘러요. 교류는 흐르는 방향이 바뀌어요. 직류와 교류의 개념 설명했으니까 정의도 맞죠.
대상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전류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느냐, 방향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어서 설명한 방법. 구분이죠. 구분의 설명 방법도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방법 묻는 문제는 우리 국어

0: 시험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그냥 설명 방법의 이름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설명 방법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적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설명 방법을 잘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어야겠어요. 해서 맞는 것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에디슨과 테슬라의 이 전류 전쟁 꽤나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 지문은 되게 그걸 압축해서 보여줘서 좀 내용이 짧아요. 우리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면 좀 길게 자세하게 나온 자료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다 싶으면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비문학 주제를 공부하는 하나의 재미가 됩니다, 여러분. 글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알았고 더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다른 자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우리 어휘 보물상자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휘는 유도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유도라고 해요. 낮에 활동하다 보면 수면 유도 물질이 몸에 쌓인다. 그럼 수면으로 이끄는 물질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어휘는 파산입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하는 것을 파산이라고 해요. 교류 사용을 주장하던 웨스팅하우스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유도 파산 두 개의 어휘를 오늘의 보물로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나요? 이어지는 과학 분야의 두 개의 글, 화학의 달력, 주기율표, 그리고 단풍의 색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 재밌겠다. 그쵸? 과학 수업과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미리 읽어가지고 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전기와 자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전기, 그중에도 마찰 전기, 그리고 흐르는 전기, 그러면서 오매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요, 자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자기력 같은 거 떠올리면, 여러분들 서기 쉽게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그러한 생각을 아주 확장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도구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석 있으니까 자기장, 이제 전류를 흘려줄 거거든요. 전류가 쭉 돌아가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오늘의 질문, 전류를 흘려줬더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 자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석에 보면 N극도 있고 S극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수 있는 거 뭐냐면 N극과 N극을 여러분 가까이 해요. 그러면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거 우리 청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N극과 S극은요 서로 끌어당기거든요. 인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 자기장이 눈에 보이면 공부하기 참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선, 바로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서 사용하는데, 이 자기력 선은요, N극에서 나와서 주변을 자석 주변을 돌아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자기력 선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특징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센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특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석이 이런 자기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사고를 조금 넓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자석이라고 하는 게 자기장을 갖는데, 그럼 자석만 자기장을 갖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석이 있고요.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주변을 돌아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바로 지금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으로 나타낸 것, 자기력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자석만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자기장을 갖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자석만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학생답게 자기장 공부한다면 자기장이라고 할 때는 아,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지.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전류가 흐르는 선, 우리가 도선, 전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지금 도선, 전선이 있다고 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만 자기장이 형성되냐면, 바로 이 도선에, 이 전선에 전류가 흘러야만 그 주변에 마치 자석처럼 자기장을 갖더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장이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렇게 직선 도선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전류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장 형성되지 않는데, 바로 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주변이 마치 자석처럼 자기장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그만한 나침반을 주변에 보았다 놓고 이 받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었더니 자기장의 방향이 보이더라는 거죠. 일단 자기장의 모양이 어땠는지 지금 보면 원의 중심은 같으면서 원의 크기가 다르죠? 우리는 그것을 같은 중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바로 동심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선 도선의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은 크기가 다른 동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찾느냐? 이때 우리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요, 이 도선의 전류의 방향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가락이 감아쥐는 방향이 있죠. 즉, 예를 들어 얘가 도선이면 지금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두면 이내 손가락이 감아쥐는 방향이 있다고요. 바로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나침반의 어느 위치를 이렇게 두고 어느 방향으로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원이어서 계속 돌아가는데 어떻게 방향을 지정해서 말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만, 딱 나침반이 놓여진 그 위치에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도선이 있고 평소에는 자기장 형성되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면 그때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으로 두시고 네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주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면서 직전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은 바로 동심원, 크기가 다른 동심원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모습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도선을요, 이제 살짝

한번 구부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원형 도선이 되겠죠. 방법은 여러분 역시나 동일합니다. 전류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선 전류의 방향이 위쪽인 거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오른손 두시고 내 손으로 감아지는 방향,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전류가 쭉 가요. 그럼 여기에서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내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 그럼 지금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방향이 되겠죠. 쭉 가서 전류가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엄지손, 지금 엄지손가락 아래 손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 내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지는 방향,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기장의 방향 찾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 것이 바로 직선 도선 주위의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전선, 도선을요, 여러 번 칭칭칭칭칭칭칭 감은 거거든요. 우리 그걸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코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번 칭칭칭칭칭칭 감겨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아, 이름 자체가 일단 코일이고, 얘도 평상시에는 자기장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그때는 이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 달라지냐? 사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공부하긴 하지만 여러분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여기에 보면 지금 전류가요. 저렇게 감기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감기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방법을 그대로 써보자고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두면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라고 했죠. 지금 제내 손가락이, 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바로 그 방향을 연결, 연결, 연결해 보면 그게 바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주셔도 당연히 되고요. 근데 이제 코일에 관련된 문항이 자주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코일만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가지의 방법을 더 안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코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저 뒤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 오른손에 이번에는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있죠. 그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코일 주변은 어떨 거냐면 바로 우리 막대자석 생각했던 것처럼 내부 자기장의 방향 결정이 됐죠? 그러면 주변을 돌아 다시 들어가는 마치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가 직선도선, 원형도선 찾았던 방법과 동일 하게 당연히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코일은 조금 더 자주 나오니까 새로운 방법까지 익혀두셔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코일의 경우에 전류의 방향을 먼저 여러분 화살표 방향으로 두세요. 그럼 그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 오른손으로 설정하시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있죠? 그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이더라. 그럼 그 방향에서 이제 주변을 돌아 다시 들어가는 모습까지 우리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을 때 자기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석만 떠올렸다고요. 자석이 자기장을 갖는 거? 아, 그거 우리가 알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거 공부했으니까 누군가가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고 하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 아, 그러면 도선이 있고 평상시엔 자기장 형성되지 않지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한다면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여기 주변에도 자기장이 형성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인 거예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만나게 된다면 그때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바로 그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요, 자기장 속에서라고 얘기하니까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장은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 N극에서 S극입니다. 이거 떠올려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자석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코일 자체가 자기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도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 이 코일 주위에 있는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두 개의 자기장이 결국에는 상호작용해서 서로 자기력에 의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어떤 힘이 발생하더라. 그 받는 힘을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자기력, 그럼 지금 이 힘이 왜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다음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것 때문에 힘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그 원인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커지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냐면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방법은 뭐냐면 역시나 여러분의 오른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손에서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 있죠? 이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두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인데 그냥 편하게 여기가 N극, 위쪽이 S극 향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두 개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바로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오른손이어야 돼요. 네 손가락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면서 얘를 N극, S극의 방향으로 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손바닥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서 그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말굽자석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럼 N극에서 S극, 이거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구나. 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우리한테 줬네요. 그럼 전류의 방향. 그 다음, 자기장의 방향. 그럼 손바닥이 지금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힘을 찾을 수 있는지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요. 우리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개념책 21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선근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거냐면 이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때 이 도선근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그러면 힘의 방향 찾으라는 거죠. 해볼게요. 자, 일단 전류의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죠. 그럼 아래를 향해야 돼요. 그럼 지금 손바닥이, 그렇죠, 앞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선근에는 비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몇 번만 연습해보면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또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개념책 역시나 21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요렇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건지 볼게요. 일단 전지가 있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러면 플러스극에서 나와서 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죠.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급자석이 있으니까 N극에서 S극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일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어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전류의 방향 쪽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설정하시면 손바닥이 지금 그렇죠. 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깔려있는 이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하는 것은 A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두 개의 자기장이 만나야 하는 거고, 하나는 연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상시 존재할 텐데, 그럼 또 하나의 자기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 거죠.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닫아주어야 하더라.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 실험의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같은 원리인데 이 알루미늄 막대가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를 우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역시나 전원장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 극에서 스위치는 닫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전류가 흐르니까 도선 주위에 자기장 형성될 겁니다. 쭉 와서, 아,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 주위에 자기장 형성됐고요. 그다음 여기 자석 있어요. 그럼 연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N극에서 S극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설정해 볼게요. 오른손 중요합니다. 우리 전류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두시고 N극에서 S극 방향이면 지금 밑에 방향이에요. 그럼 지금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선생님 쪽을 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알루미늄 막대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에 지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니크롬선입니다. 집게를 A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 B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 언제 힘의 크기가 커질까요? 일단 그럼 전류의 세기가 커져야 되는 거죠. 전류가 더잘 흐르게 되려면, 그렇죠. 바로 전류의 흐름,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저항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저항이 작으려면 길이가 줄어들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집게를 A 쪽으로 더 가까이 가져갈수록 저항값이 작아지고 전류의 세기는 커집니다.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힘의 크기가 커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 오메 법칙과 연결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 해석까지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힘의 방향을 찾는 거 연습했는데, 그럼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도선이 한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그걸 한 방향으로 뺑글뺑글뺑글뺑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그걸 바로 전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 한번 볼게요. 자기장 속에서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이거는 연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그러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 형성되겠네요. 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 바로 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 그 힘을 이용해서 회전시키는 장치가 바로 전동기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들어본 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는 힘을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 우리는 그것을 전동기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일단 연구자석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자기장 속에서라고 하는 걸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그 자기장 속에서 우리가 코일을 두는데 코일만 둬선 안 되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둬야 해요. 그래야 자기장 형성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럼 요 부분에서는 저 뒤로 들어가는 게 전류의 방향, 돌아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럼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힘의 방향 찾아볼게요. 일단 여기입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앞이고요. 그다음 N에서 S면 이렇게 되죠. 그럼 손바닥이 지금 위에를 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힘의 방향은 위의 방향이 되겠네요. 즉, 요 부분에 해당하는 도선은 위로 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요 도선 부분 보도록 할게요. 요 코일의 요 부분. 그러면 N극에서 S극이라고 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않았는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장의 방향 여전히 N극에서 S극 방향. 근데 저 뒤로 되면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되죠. 따라서 힘의 방향이 아래가 되더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왼쪽은 위로 가려고 하고 오른쪽은 아래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얘가 위쪽으로 힘을 받는 이유는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전류의 방향 때문에 힘을 위로 받는 거예요. 자, 이제 힘을 위로 받아서 쭉 이동해서 만약에 반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반바퀴로 돌아와도 얘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계속 위로 힘을 받을 거니까 다시 위로 힘을 받으면 원위치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던 대로 계속 한 바퀴로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서 코일이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는 역할. 그걸 우리는 바로 정류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정류자의 역할로 한 방향으로 계속 뱅글뱅글 회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전동기의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방향을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개념책 212페이지에 있는 그림 가지고 왔는데, 전류의 방향 좋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앞으로, 여기에서는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 N에서 S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전류의 방향,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N에서 S 방향. 그럼 지금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정해서 손바닥이 앞을 보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손바닥이 반대가 되죠. 또 원래 위치에서 자기장의 방향, 자석의 극을 바꾸면 역시나 손바닥이 반대가 되거든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한데 지금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어요. 그럼 당연히 힘의 방향은 위의 방향이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전류의 방향도 바꾸고 그리고 다시 자기장의 방향도 바꾼다면 그때 둘다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동시에 바꿔준다면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A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 요렇게 들어가서 돌아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N에서 S다 요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앞으로 그리고 NS 방향 하면 손바닥이 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가에서는 기역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한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 거죠. 따라서 디귿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나에서는.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얘는 위로 힘을 받을 거니까 결국에는 A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결과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방향 찾는 게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내가 각각의 방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류자의 역할까지. 그리고 힘의 방향을 바꾸게 될때 전류의 방향만 바꾸거나 자기장의 방향만 바꾸게 된다면 힘의 방향이 각각을 반대로 하면 반대가 되지만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모두 반대로 한다면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 전동기에 넣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동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스피커, 세탁기, 전기 자전거, 로봇 청소기, 드론 등그 안에 우리가 모터가 들어가는 대단히 많은 제품들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스피커의 원리, 그리고 그걸 간단하게 나타낸 간이 스피커의 원리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전류, 음성 신호의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 형성되죠? 그리고
하고 나면 요 안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 그럼 자석에 의한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만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결국에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 힘에 따라서 진동판을 지금 진동하게

0: 하게 되면 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까지 내가 넣어서 모두 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곳곳 주변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하나는 자석을 찾으셔야 돼요. 자석에 의한 바로 연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될 거라고요. 그럼 그두 개의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힘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전동기의 이용 각각의 원리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라고 하는 그두 번째 소단원의 내용까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오늘 중요한 한 문장 볼게요. 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하여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 오늘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무엇이라고 하는지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여러분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세계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과학 마지막 단원입니다. 4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3단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용질의 양이 같을 때 물의 양이 많을수록 혹은 적을수록 용액이 더 진해진다 였습니다. 용액이 진해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물의 양이, 그렇죠, 정답은 적을수록 더 진해진다 였어요. 자, 이렇게 용질의 양이 같을 때 용매의 양을 조절함에 따라서 우리는 진하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었고요. 용매의 양이 같다라고 했을 때 용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또 진하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복습하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퀴즈 정리하고 마지막 과학 4단원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마지막 단원에서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관들, 그리고 각 기관들이 하는 이 역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오늘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봅시다. 오늘은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통해서 과학 4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을 정리하고, 첫 번째 소단원, 우리 몸속 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1회 문제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재미있게 과학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교재의 176쪽이고요. 우리 핵심 정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소단원의 제목이 우리 몸속 기관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우리 몸속을 잘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뼈와 근육이에요. 우리 친구들 뼈가 무엇인지 알죠? 몸을 만져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들, 그게 바로 뼈입니다. 뼈의 생김새와 하는 일, 뼈는 모양과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먼저 머리뼈를 만져보면 둥근 바가지 모양으로 생겼죠. 그 다음 팔뼈, 팔뼈도 한번 쭉 만져보세요. 길쭉

반 일자로 뻗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갈비뼈는 여기 이렇게 갈비뼈, 우리의 몸통을 감싸고 있는 뼈지요. 좌우로 길게 휘어져 있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 척추뼈, 등 쪽에 있는 척추뼈를 만져보면 여러 개의 짧은 뼈가 마디마디마디 마디 마디 연결되어서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리뼈도 만져보면 팔뼈와 비슷하게 일자로 뻗어 있지만 더 길고 더 굵은 모양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몸의 형태를 만들고 몸을 지탱하고 몸속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뼈예요. 자, 뼈가 하는 역할, 키워드 정리할게요. 몸의 형태를 만들고요. 우리 몸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몸속 기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세 가지 키워드는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근육이 나옵니다. 이 뼈의 단짝 친구라고 볼수 있어요. 근육도 마찬가지로 그 크기와 생김새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왜 근육을 뼈의 단짝 친구다라고 하냐면 근육이 바로 뼈를 감싸고 있고 뼈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뼈가 실제로 움직이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뼈가 스스로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을 통해서 뼈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걸 확인한 실험이 있습니다. 뼈와 근육 모형 만들기 실험인데요. 이렇게 아래 그림과 같은 모형이 바로 뼈와 근육 모형이에요. 이 비닐봉지, 그리고 빨대를 연결하고 끝에 팔 모형을 붙여두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상징하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비닐봉지는 무엇을 나타낸다? 팔 안쪽의 근육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비닐봉지에 빨대에 후 공기를 불어 넣으면 비닐봉지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뼈 모형이 올라가고 팔 모형이 굽혀진다라고 했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펴져 있을 때에는 비닐봉지가 납작하게 눌려 있기 때문에 길이가 20cm예요. 그리고 팔도 곧게 뻗어 있죠. 자, 이렇게 뻗어 있는 이 모형에서 빨대를 이용해서 이 비닐봉지 안에 공기를 후 불어 넣습니다. 그럼 비닐봉지가 납작하게 눌려 있다가 후 불리면서 세로로 커지겠죠. 그만큼 가로의 길이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20cm였다가 17cm로 줄어들었죠. 자, 길이가 줄어들면, 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이 팔을 땡겨오는 겁니다. 팔이 땡겨오니까 저절로 팔이 굽혀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하, 팔이 뼈가 그대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굽혔다 펴졌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어 있는 이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어서 팔이 저절로 딸려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뼈가 굽혀지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우리 몸이 움직이는 원리는 바로 근육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를 움직여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이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여기 아래 우리 실제 팔의 모형으로 나와 있지요. 팔을 굽힐 때에는 아까 모형에서 비닐봉지에 해당됐던 그 부분, 비닐봉지 팔 안쪽 근육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팔이 같이 딸려 올라와서 팔이 굽혀지게 된다라는 거. 반대로 팔을 펼 때에는 이팔 안쪽 근육이 이렇게 다시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팔을 쭉 당기게 되겠죠. 팔을 쭉 밀어내니까 이렇게 팔이 다시 펴진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실제로 팔을 굽혔다가 폈다가 해보면서 이팔 안쪽 근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직접 느껴보고 그리고 경험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소화기관이에요. 우리 친구들 소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소화. 아, 오늘 급식 먹고 소화가 잘안 돼서 속이 더부룩해.
또는 오늘 아침 먹은 것이 벌써 소화가 다 돼서 배고파졌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화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영양소가 흡수될 수 있도록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소화가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화 과정에 해당되는 소화 기관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입이죠. 우리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따라서 입은 소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입 안에 있는 이로 우리는 음식물을 잘게 잘게 잘게 잘게 부수죠. 그리고 혀로 이 음식물과 침을 골고루 섞어서 걸쭉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입을 통과해서 음식물은 쭉 식도로 이동을 해요. 두 번째, 식도 나와 있죠. 입에서 위로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는 위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위라는 기관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쭉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이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위 안으로 들어가요. 위라는 것은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음식물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위에서도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이 음식물이 잘게 잘게 잘게 쪼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돕습니다. 자, 그다음 위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던 이 음식물이 시간이 지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구불구불 구불구불 구부러진 긴 관인 작은 창자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작은 창자는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고 중요한 것은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머물러 있던 음식물이 작은 창자로 내려가면 위에서보다 더 작게 작게 작게 쪼개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음식물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요. 수분도 그만큼 흡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물 찌꺼기는 그 다음에 이 작은 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더 굵은 관인 큰 창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큰 창자는 음식물 찌꺼기에서 마지막 남은 수분을 더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큰 창자에서는 더 이상 음식물을 잘게 잘게 쪼개거나 영양소를 흡수하는 건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수분만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까지 모두 흡수돼서 이제 정말 필요 없는 그 음식물 찌꺼기는요, 바로 마지막 항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고 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이 그림에서요, 이렇게 음식물 쭉 지나갔는데, 선생님 여기 있는 이세 개, 이 삼총사는 왜 설명 안 하셨어요? 이렇게 궁금했던 친구들 있죠? 간 쓸개 이자라는 이 삼총사는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소화 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왜냐? 이 음식물이 직접 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실제로 거치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데, 간 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지나가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액체를 뿜어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식물의 소화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에서 시작해서 식, 도를 지나 위로 이동을 하고 위 다음은 작은 창자라는 구불구불한 긴 관을 지나서 큰 창자를 지나 마지막 항문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밖으로 배출된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소화 기관들이다라고 우리 친구들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호흡 기관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호흡한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맞아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호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호흡 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곳이 바로 코입니다. 자, 코라고 하면 콧구멍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콧털과 그리고 점액들이 있죠. 공기가 처음으로 들어오고 또는 마지막으로 나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코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바로 여기 굵은 관인 순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순관은 굵은 관 모양이고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순관을 통해서
공기가 이동한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굵은 관을 지나서 가지 모양,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긴 순관 가지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순관 가지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뻗어 있고요. 어디로 뻗어 있냐? 폐 속에 넓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관과 폐 사이에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를 우리는 순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기가 순관과 순관 가지를 지나 마지막 폐로 들어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모양, 이게 바로 폐예요. 가슴 양쪽에 한 개씩 있고 부풀어 있는 주머니 모양입니다.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는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호흡기관 네 가지 모두 기억해 두세요. 호흡 과정,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코에서 숨관을 지나 숨관 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숨을 내쉴 때에는 반대겠죠. 폐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공기가 숨관 가지를 통해서 숨관으로 이동하고 숨관을 통해 코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호흡의 과정을 순서대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기관이 나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했고 호흡기관을 통해서 산소도 들이마셨어요. 이 영양소와 산소, 우리 몸 곳곳에 필요로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곳에 전달을 해주어야 돼요. 그 전달을 하는, 즉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 피를 과학에서는 혈액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혈액이 온몸을 도는 것을 우리는 혈액순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순환기관에 해당되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심장이죠. 이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몸통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위치에 있고요.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펌프 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므러졌다 펴졌다, 오므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피가 무엇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할까? 바로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 온몸에 뻗어있는 이 혈관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순환기관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순환 과정을 알아보는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 이 펌프가 있죠. 이 펌프는 우리 몸에서 심장을 뜻해요. 이 펌프를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즉 펌핑 작용을 하면 이 밑에 있는 붉은 색소의 물이 쭉 빨려 올라갑니다. 언제 빨려 올라가냐면 펌프를 눌렀다가 떼었을 때, 그때 이 밑에 관에서부터 빨간 색소물이 올라오고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또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 빨간 색소물이 쭉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순환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액의 순환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이동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순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혈액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운반해주고, 즉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고, 또 몸속에서 생긴 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또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설기관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두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배설기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콩팥에서는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무엇을 만든다? 오줌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오줌은 오줌관을 통해서 쭉 방광으로 이동을 하고 방광에 오줌을 잠시 모아두었다가 어느 정도 차면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몸을 돌아 노폐물이 많아진 혈액은

콩밭으로 들어오게 되고 콩밭에서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오줌으로 만든다. 그렇게 오줌이 된 것은 오줌관에 지나 방광에 모였다가 마지막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 이 순서를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단어는 이 몸속 기관이 서로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요. 이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거든요. 자, 운동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제자리 달리기를 하기 전, 그리고 한 후, 그리고 휴식을 취한 뒤에 체온, 맥박, 호흡 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실험 결과 체온은 이렇게 운동을 한 후에 올라가고 맥박도 높아지고 호흡수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반면에 휴식을 취한 후에는 다시 운동 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여러 기관이 하는 일, 몸을 움직일 때는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한데 따라서 우리는 소화기관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호흡기관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기관에서 이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고 또 온몸에 생긴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는 다시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우리 몸의 기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소화기관에 해당되는 질병, 호흡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에 해당되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우리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질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은 우리 몸에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세요.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지탱도 하고 몸속 기관을 보호하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뼈였지요. 뼈라고 1번 정답 적어줄게요. 4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세요.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물은 입, 식도, 그 다음 어디? 위, 그리고 작은 창자가 되겠죠. 작은 창자, 그 다음이 큰 창자, 마지막으로 항문을 통해 배출됩니다. 6번,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우리 몸은 호흡으로 몸에 필요한 무엇? 그렇죠. 필요한 것은 바로 산소가 되고 몸속에서 생긴 노폐물과 같은 것들은 바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7번, 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가위 표시하세요. 심장입니다. 자, 주먹만하다라는 건 맞지만 가슴 양쪽에 두 개가 있지는 않습니다. 심장은 하나예요. 2번,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킨다. 이게 바로 이 심장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9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운동을 하면 체온은 올라갑니다. 왜냐? 근육이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호흡과 맥박도 마찬가지로 빨라진다라고 정답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단원평가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단원평가 1회 1번부터 시작합니다. 뼈와 근육에 대한 문제예요. 뼈와 근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뼈는 붉은색 아니죠. 뼈는 흰색이고요. 2번에 뼈가 근육을 감싸고 있다. 반대죠. 근육이 뼈를 감싸고 있죠. 3번, 뼈의 생김새는 모두 비슷하다. 아니죠. 다양합니다. 4번에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고요. 5번에 뼈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한다. 아니었죠. 근육의 길이 변화를 통해서 뼈가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2번, 각 뼈의 특징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세요. 팔뼈입니다. 팔뼈는 길쭉한 모양이죠. 니은의 연결, 갈비뼈. 자, 갈비뼈 만져보면 어때요? 길쭉하지 않고 휘어져 있는 모양이죠. 좌우로 길게 휘어진 모양이고 양쪽에 12쌍이 있습니다. 자, 머리뼈 여러분 만져보면 둥근 바가지 모양으로 생겼죠. 디귿의 연결. 3번에서 4번, 다음은 뼈와 근육 모형에 공기를 넣기 전과 넣은 후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3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 자, 우리 아까 개념 학습하면서 이 모형

살펴봤습니다. 기억, 비닐봉지는 뼈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 비닐봉지는 바로 팔 안쪽 근육에 해당합니다. 이 니은 공기를 넣기 전과 넣은 후에 비닐봉지 길이는 똑같다. 아니죠. 20cm에서 17cm로 줄어들었죠. 디귿, 공기를 넣으면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르면서 팔 모형이 굽혀진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디귿이네요. 4번. 팔을 굽힐 때 근육의 길이와 뼈의 움직임을 쓰세요. 자, 팔을 굽힐 때 바로 오른쪽 그림에 해당되지요. 팔 안쪽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팔뼈는 따라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팔이 굽혀집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문장으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이지만 우리 친구들 그 의미가 통하게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5번에서 6번. 다음은 소화기관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위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소화기관을 찾아 기호와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죠. 자, 기역, 입을 지나서 니은 식도를 지나서 디귿,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리을 작은 창자를 지나서 미음 큰 창자를 지나서 비읍, 항문으로 나가게 되죠. 자, 이 중에서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고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일을 하는 것은 어디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디귿의 위가 되겠죠. 디귿의 위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6번. 위,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미음은 작은 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굵은 관, 큰 창자입니다. 자, 그럼 큰 창자에 대한 설명 골라보도록 할게요. 입과 위를 연결하는 것은 식도죠.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한다. 이게 바로 큰 창자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항문이고요. 4번에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서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하는 것은 바로 리을의 작은 창자죠. 5번에 이로 음식을 잘게 부수고 혀로 침과 음식물을 섞이게 하는 것은 기역의 입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7번. 입속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거치는 과정을 쓰세요. 자, 이 소화기관을 우리 친구들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같이 공부했죠. 음식물이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를 지나면서 소화되고 영양소가 흡수되고 마지막 흡수되지 않은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바로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키워드들을 순서대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8번에서 9번. 다음은 우리 몸속의 호흡 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기역에서 디귿 기관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죠? 자, 코를 지나서 공기가 이동하는 이 굵은 관 기역은 바로 숨관이지요. 숨관. 숨관을 지난 공기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여기 니은의 숨관 가지로 들어가죠. 숨관 가지가 되겠고요. 이 숨관 가지를 통과한 공기는 바로 디귿의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9번. 호흡기관에서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에 알맞은 순서대로 기호를 쓰고 기역이 하는 일도 쓰세요. 자, 먼저 코를 지나서 기역인 숨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니은인 숨관 가지를 지나서 마지막 디귿 폐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중에서 기역이 하는 일, 숨관의 역할을 쓰면 바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라는 것이 되겠죠. 10번에서 11번, 오른쪽은 주입기에 펌프를 눌러 붉은 색소물을 한쪽 관으로 빨아들이고 다른 쪽 관으로 내보내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0번이 위 실험은 우리 몸에서 어느 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실험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거 어느 기관을 나타낸 모형이었죠? 이 펌프는 우리 몸의 심장을 나타내고, 관은 혈관을 나타내고, 붉은 색소물은 혈액이었잖아요. 바로, 여기 4번에 있는 순환 기관을 나타내는 모형이었습니다. 11번, 주입기의 펌프, 관, 붉은 색소물은 우리 몸에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세요. 펌프는 바로 심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주입기의 관은 혈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혈관 안에 흐르는 붉은 색소물은 바로 혈액이 되는 거겠죠? 혈액. 12번. 심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보기에 말을 모두 사용해서 쓰세요. 심장은 어떤 운동을 한다? 펌프 운동을 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펌프 작용

운동을 통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적으면 되겠죠. 13번. 다음은 우리 몸속 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은 콩팥이지요. 그 다음 니은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오줌을 모아두는 방광입니다. 자, 1번의 기억은 가슴 양쪽에 있다. 아니죠. 등, 허리 쪽에 있습니다. 기억은 오줌이 모이는 곳이다. 이건 방광이지요. 기억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낸다. 맞습니다. 걸러내서 오줌을 만들죠. 니은은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이다. 그건 바로 요도이지요. 니은은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낸다. 이것은 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다음은 배설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인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기억, 콩팥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낸다. 니은, 노폐물이 많아진 혈액이 콩팥으로 이동한다. 디귿,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혈액 속의 노폐물이 많아진다. 리을, 콩팥에서 걸러진 노폐물이 오줌이 되어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몸 밖으로 나간다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바로 디귿이죠.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노폐물이 쌓인 혈액이 생겼어요. 자, 그 혈액이 콩팥으로 이동합니다. 니은, 그 다음 콩팥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낸다. 기어, 마지막 그 노폐물은 오줌이 되어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밖으로 나간다. 리을 순서로 나타낼게요. 네, 오늘 준비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뼈를 감싸고 있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과학 4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포텐 수학 8번째 시간, 오늘은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에 가서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중학교에서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공부할 개념은요,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보통과는 다르게 예제를 먼저 살펴보고 개념을 나중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봤더니 다음의 그림의 상황에서 점 A에 대응하는 수와 점 B에 대응하는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1,0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0에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대각선이 바로 반지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대각선의 길이, 즉 반지름만큼 1의 오른쪽에 있는 점이 B고 1의 왼쪽에 있는 점이 A다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빗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 이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L의 제곱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즉 13이 되면서 L제곱이 13이니까 L은 루트 13이다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13은 길이가 될 수 없으니까 답에서 제외합시다. 그럼 어때요? A는 1이라는 점보다 왼쪽으로 루트 13만큼 가 있으니까 빼면 되죠. 맞아. 1 마이너스 루트 13. 자, B는 1보다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가 있으니까 더하면 되죠. 1 플러스 루트 13 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1 마이너스 루트 13이라는 복잡한 무리수, 1 플러스 루트 13이라는

실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유리수를 수직선에 대응시키는 방법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고요. 무리수를 수직선에 대응하는 방법은 방금 공부했죠. 맞아요. 모든 실수는 다 수직선 위에 한 점으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고요.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하나의 실수가 대응된다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4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는 24분의 7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24분의 7을 도대체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4분의 1은 12분의 3이고, 3분의 1은 12분의 4인데, 분모를 24로 바꾼다면, 12분의 3은 24분의 6으로, 12분의 4는 24분의 8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24분의 7이 있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어때, 괜찮아요? 좋아.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수 사이에는 다른 수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싱크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많은 문제에서 두 실수 사이에 있는 실수를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실수와 실수 사이에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 너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리수로 주어지면 더 그래요. 하지만 고민하지 맙시다. 두 개의 수의 평균은 항상 두 실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실수를 더하고 2로 나누어 준 숫자는 반드시 그두 실수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어려울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이야기했는데요. 2루트 2가 루트 8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 빗변의 길이가 루트 8인 것을 마이너스 1에 위치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 8인, 즉 2루트 2가 되는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하나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8, 2루트 2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는 여기 있는 점을 이 마이너스 1,0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을 생각하면서 아래로 내려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2와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의 대소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빼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요.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고, 3이 루트 9, 2루트 2가 루트 8이니까 양수가 나타나서 앞에 있는 2가 더 크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루트 2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야 돼요. 오늘의 싱크홀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우리 친구들이 수행평가를 할때 많이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와 2 사이의 대소관계를 직접 식으로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찾았던 거 기억하시죠? 학교 선생님들도 분명히 수행평가에서 함정을 파실 겁니다. 대소관계 비교를 하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 해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옳으면 T, 옳지 않으면 F를 써라 이야기했는데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은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없다? 아니죠.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요. 잘못됐네요. 그다음 루트 5와 루트 7 사이의 무리수는 루트 6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트 6만 있나요? 아니에요. 루트 6.1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또 4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는 유리수만 존재한다 이야기했는데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리수 아닌 무리수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2번에 있는 세 가지 모두 잘못된 거다라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수직선의 무리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려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얘기 오늘의 한 줄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0: 아이, 난 몰라.
1: 약을 바르면 좀 나을 거예요.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아프겠다.
0: 야옹이가 핥혔어요.
1: 에? 야옹이가? 아니, 왜 둘이 싸웠나요?
0: 야옹이가 옆집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가운 마음에 야옹이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야옹이가 갑자기 꼬리를 딱 세우더니 공격할 거야 이런 표시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워프도 무섭게 워프 이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잘 키웠어요.
1: 그랬구나. 근데 워프, 이번에는 워프가 오해한 것 같아. 왜냐하면 고양이가 꼬리를 이렇게 탁 세우는 것은 난 내가 좋아 이런 뜻이 있거든. 이런 표시야.
0: 어? 좋아 라는 표시라고요? 우리 개들은 공격할 거야 라는 표시인데.
1: 개와 고양이는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0: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 알았으면 안 싸웠을 텐데.
1: 뭐 지금부터 잘 알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친구들, 우리 워프가 야옹이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도와줄 거죠? 그리고 우리도 개와 고양이와 친구가 될 수 있게 많은 것을 서로 한번 알아봐요.
0: 오, 개는 워프가 알려줄게.
1: 그럼 고양이는 이 키키가 알려드릴게요.
2: 서로를 이해하면 사랑의 하트가 반짝반짝. 개와 고양이의 친구 되기 대작전. 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먼저 생김새가 굉장히 궁금하다.
0: 좋아, 우리가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보여주지. 귀여운 멍멍이들 다 모여라.

킁킁 킁킁. 걔는 냄새 맡기 선수야. 냄새를 잘 맡아서 사물을 구분할 수도 있지. 소리도 잘 들어. 귀를 움직여 소리도 잘 듣고 감정을 나타내기도 해. 소리로는 몸의 균형을 잡고 기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꼬리를 흔들 흔들 흔들면

0: 이쁘고 행복하다는 표시야.
1: 고양이는 다르다. 꼬리를 흔들면 무척 긴장했다는 표시니까 조심했다. 깜깜한 밤. 고양이 눈은 야간에는 사람보다 시력이 좋아서 잘 볼 수 있다. 발바닥에는 두툼한 살이 있어서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걸을 수 있다. 고양이가 걷는 모습 우아하지 않나?
0: 우아한 야옹이들 다 모여라.

0: 고양이들 정말 예쁘다. 엄청 사랑스럽다.
1: 드디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서로의 마음을 더 키워볼까요? 개와 고양이의 멋진 활약상 보기.
2: 냐옹! 냐옹! 큰일 났다. 내 친구가 없어졌다. 누가 좀 찾아달라.
3: 쌩!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2: 누구냐옹?
3: 전 구조견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나서 소중한 생명을 찾아드립니다. 출동!
4: 네, 구조입니다! 네, 맞게!
2: 우와, 찾았다. 대단하다.
1: 어떻게 이렇게 잘 찾나?
3: 저희는 구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힘든 훈련이지만 연습하고 또 연습해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력자도 많습니다. 킁킁 냄새를 맡아 나쁜 약을 찾아내는 탐지견.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한몸이 돼서 생활하는 보조견. 들판을 누비며 적으로부터 가축을 지키는 목축견.
1: 최고의 인기스타 장하시는 고양이.
2: 감사하다오, 감사하다오. 아름다운 날이다오. 우와! 사인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고양이의 인기는 못 말린다오. 동화책 속에서도 주인공, 영화에서도 주인공, 그리고 만화에서도 주인공, 여기저기 저기 여기에서 활약이 대단하다.
0: 우와, 이렇게 인기 많으면 사람들이 고양이 너무 좋아해서 막 껴안아주고 계속 같이 있어주니까 정말 좋겠다.
2: 그건 조금 불편하다. 친구들 몇 가지 부탁할 게 있다.
1: 고양이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안으려고 하거나 계속해서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고양이는 깔끔깔끔 더러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선한 물과 깨끗한 화장실 부탁한다.
0: 이제 고양이의 마음을 잘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개와 고양이는 서로 다르지만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서로를 이해하며
2: 사랑하자.
0: 워프랑 도전! 워프! 짜잔! 요 양말로 강아지가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을 만들 거야. 워프! 양말의 변신! 기대하시라구! 양말, 가위, 고무끈을 준비해줘. 먼저 양말의 발끝 부분을 가위로 잘라줘. 이렇게 잡고, 오, 잘린다. 쑥, 쑥, 쑥, 쑥. 그 다음 양말을 계속 돌돌 말아줘. 이렇게 말고, 계속 말면 도넛 모양이 나온다던데. 도넛 모양이 나올 때까지 돌돌돌돌. 어? 도넛 모양이 된 것 같은데? 오?
3: 보는 모양이 나왔어. 그 다음 양쪽에 고무끈을 달아줘. 고무끈을 준비하고 빼는 건가? 이렇게 꾹꾹꾹꾹 얍얍얍 내 쪽도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쭉쭉쭉 우와 슝슝슝 장난감 완성! 옆으로 잡아당기면 부드럽게 늘어나서 강아지가 다치지 않아. 강아지는 물고 당기는 놀이를 하면서 화가 나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니까 재밌게 놀아줘. 내 친구 야옹아, 너랑 장난감 갖고 사이좋게 놀자. 오? 우와.
1: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멍멍! 뿅!
3: 서로 다르지만 다른 만큼 모두 멋진 친구들! 이해하며 아끼고 많이 많이 사랑해줘! 워!

0: 이제 거의 다 폈다.
1: 우와, 진짜. 오늘 핀 꽃까지, 우와, 아홉 송이가 피었네.
0: 마지막까지, 아자, 아자!
1: 아자, 아자!
0: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얘들아! 너네 저 청룡동상에 얽힌 신비한 전설을 알아?
1: 전설? 몰라. 궁금해.
0: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닷속 깊은 용궁에 사는 용왕님 알지? 바닷속에 사는 물의 수호신인 용왕님은 신비한 힘을 지닌 여의주라는 구슬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구슬이 있으면 하늘도 날 수 있고 무엇이든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해.
1: 우와, 엄청난 보물이네.
0: 그러던 어느 날 용왕님의 여의주를 빼앗고 용궁을 차지하려는 나쁜 흑룡이 나타난 거야. 용왕님은 여의주를 지키기 위해 잠시 몸을 피하기로 했어.
2: 그런데 흑룡이 쫓아오면 어떡해?
0: 그래서 용왕님은 사람들에게 부탁했지. 지금까지 자신이 나쁜 귀신을 쫓아 사람들을 지켜줬으니 자신의 존재를 숨겨달라고. 그리곤 저렇게 동상으로 변신해서 언젠가 용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의주를 지키고 있대.
3: 에이, 말도 안 돼. 얘들아, 전설은 전설일 뿐이야. 집에나 가자고.
2: 얘들아, 청룡동상에 있던 여의주가 사라졌어.
4: 뭐?
1: 설마 흑룡이?
3: 내가 흑룡을 찾아서 여의주를 되찾아올게. 난 더 이상 예전의 겁쟁이 순호가 아니라고. 내가 꼭 여의주를 되찾아올게.
5: 순호야, 조심해.
6: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은 거지? 이거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될 텐데.
7: 선배님! 악당이 나타났어요!
6: 아유, 깜짝이야, 손우야. 아니, 악당이라니. 그게 또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7: 선배님. 그러니까요, 그게 학교 정원에 청룡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용의 보물인 여의주가 사라졌어요. 친구들 말이 글쎄 그게 분명 여의주의 힘을 빼앗으려는 흑룡 짓일 거래요.
6: 흑룡? 아니, 흑룡이 나타났단 말이야?
7: 어? 선배님도 용의 전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여의주를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어떡하죠, 선배님?
6: 아니, 아무 준비도 없이 이 흑룡과 싸우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좋아, 그럼 오늘은 이 용의 약점을 알아내어서 여의주를 되찾아오는 훈련을 하도록 하지.
7: 오, 정말요? 좋습니다, 선배님!
6: 순호요왕!
7: 네, 선배님!
6: 준비됐나?
7: 준비됐습니다, 선배님!
6: 자, 그럼 훈련을 받으러 출발!
7: 출발! 선배님! 용을 무찌르러 가야 하는데 왜 여기로 온 거예요?
6: 아, 준호야,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거든. 생각해봐. 아, 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이 싸워서 이길 거 아니야.
7: 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는 용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배님,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6: 그렇지. 그런 자세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볼까?
7: 네!
6: 자, 이게 바로 용이다. 이 용은 말이지, 이 예로부터 아주 강력하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는데, 이 생김새가 아주 독특해. 자, 여기 먼저 눈을 봐봐. 이 눈은 꼭 토끼 눈 같지 않니?
7: 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캐비처럼 눈빛이 순수한 것 같아요.
6: 그렇지. 그리고 자, 여기 머리를 봐봐. 이 머리는 꼭 낙타 머리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7: 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선배님, 여기 머리에 이렇게 뿔도 있어요.
6: 이야, 역시 순어, 순어. 눈썰미가 좋아.
7: 이 뿔은 선배님, 그 약간 사슴의 뿔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6: 그렇지. 순어야, 그리고 여기 귀를 봐봐. 이 귀는 꼭 누구의 귀와 비슷하게 생겼을까?
7: 오, 귀요? 귀가 요렇게 생겼는데? 오, 아! 판다! 는 아닌 것 같고요, 선배님.
6: 아,
7: 잘 모르겠다.
6: 잘 들어봐.
7: 네.
6: 이 귀는 음말. 소의 귀를 닮았지.
7: 오, 그렇네요. 네.
6: 그리고 여기 이 가늘고 긴 목은 꼭 뱀처럼 생기지 않았어?
7: 오!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뱀처럼 유연한 것 같아요. 선배님, 용의 비늘이 반짝반짝 정말 너무 멋있어요. 이 용의 비늘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6: 이건 바로 잉어의 비늘이야.
7: 오, 맞다, 잉어! 오, 비늘 정말 멋지다.
6: 그리고 용의 배는 큰 조개의 무늬를 하고 있고 매 발톱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갖고 있지. 또 이 주먹은 호랑이의 주먹처럼 생겼다고 알려져 있어.
7: 우와, 나의 주먹과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선배님,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6: 순호야, 아까 뭐라고 했지? 이 적을 제대로 알면 반드시 이긴다. 자, 이게 바로 용의 급소다.
7: 급소요? 그게 뭔데요?
6: 자, 이렇게 조금만 다치게 해도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급소라고 하는데, 이 용은 여기 봐, 이 턱 밑, 턱 밑에 난 거꾸로 있는 이 비들, 이 비들이 역민인데 이게 바로 그 용의 급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을 만났다, 그럼 이 역민을 다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용을 팍 이길 수 있다 이거야.
7: 우와, 선배님 정말 너무너무 멋져요. 선배님, 근데요,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영린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6: 야, 스노,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자, 이거 하나면 충분해.
7: 이게 뭐예요, 선배님?
6: 이건 우리 비밀 요원들이 특별히 사용하는 무기인데 말이지. 잘 봐.
7: 네.
6: 놀라지 마. 자, 이걸 이렇게 찌르면 날카로운 창이 되고, 자, 잘 봐.
7: 네.
6: 요렇게 펼치면 나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 절대 안 보여.
7: 우와, 진짜요? 오, 선배님, 저도 인용을 만나면은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찔러.
6: 이야, 순호, 잘하는데. 자, 이제 훈련은 끝났다. 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했으니 이 흑룡을 찾아내서 여의주를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비밀요원 시험 과제.
7: 네, 알겠습니다.

0: 제가 영민을 공격해서 꼭 여의주를 되찾아오겠습니다.
1: 좋아.
0: 선배님, 선배님, 어서 응룡을 찾으러 가요.
2: 자, 가자. 아!
1: 여기 오니까 용들이 엄청 많아요. 어? 어? 선배님, 선배님, 여기 이 옷 좀 보세요. 여기 옷에도 용이 있어요.
3: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는 이 용이 왕을 상징하기도 했거든. 이건 곤룡포라고 왕이 있던 옷인데 이 왕은 다섯 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이 아들인 세자는 이 네 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수놓은 옷을 입었다고 해.
1: 정말 너무 멋지다! 오, 선배님, 선배님! 저기 보세요! 도자기에도 용의 무늬가 있어요!
3: 옛날 사람들은 용을 아주 신성하게 여겨서 붓글씨를 쓸 때 물을 담는 연적이나 절의 벽돌, 또 기와 끝에도 용을 새겨 넣었대.
1: 그렇구나! 선배님! 근데 이 많은 용들 중에서 저희가 찾는 악당 흑룡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3: 또 다른 보물을 훔치러 올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라면은 좋아, 순호!
1: 네!
3: 일단 따라와.
1: 선배님 같이 가야죠! 근데 여기는 그냥 평범한 바다 아니에요?
3: 평범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여긴 구룡포라는 곳인데 오래전 10마리의 용 중 9마리만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지.
1: 그러면 설마 그 나머지 한 마리 용이 저희가 찾고 있는 흑룡일까요?
3: 글쎄, 그게 악당 흑룡인지는 잘 모르겠구나.
1: 선배님! 흑룡이 나타났어요!
3: 순우야, 정신 차리고! 자, 공격!
1: 공격! 왜 선배님 공격해요?
3: 자, 머리 숙여!
1: 아, 선배님!
3: 자, 순우야, 기억하지? 용의 영민을 공격해! 용의 영민을! 하나, 둘, 셋!
1: 야! 나쁜 용도가 영민을 선배님, 선배님! 여의주를 찾았어요!
3: 준호야! 정말 용감하고 멋졌어!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자 동마다.
1: 우와, 저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진짜 비밀 요원이 될 수 있어요.
4: 맞다.
1: 선배님, 선배님, 저 우선 이거 여의주 용왕님께 되돌려 드리고 올게요. 선배님 어서 오세요.
3: 준호야, 우산 가져가야지. 이거 비싼 거야. 아이, 준호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전략 별!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100! 야외활동 중에는 근입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업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어제 꿈을 꿨거든? 그런데 그 꿈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를 만났어. 그런데 그 고래가 나를 보자마자 하고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너무 궁금해. 안녕? 하고 나한테 인사하는 거였을까? 아니면 나랑 놀자 하는 거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나 배고파 라고 말하는 거였을까?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 괴짜 박사 결심했지. 이 고래의 소리를 해석하는 고래톡을 발명하기로.
1: 그런데 박사님, 세상에 동물이 정말 많은데 왜 하필 고래예요?
0: 그건 있잖아. 고래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잖아. 게다가 고래끼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데,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비밀이나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걸 발명하고 알아내면 정말 멋질 것 같아서.
1: 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박사님의 멋진 계획을 위해 우리 먼저 고래에 대해 더 알아보러 가요. 꿈틀꿈틀 얍!
2: 어?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박사님과 순호는 과연 고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함께 고래의 신비한 세계로 떠나봐요.
3: 물에 살지만 물고기는 아니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 중 가장 큰 이것은 바로 고래입니다. 대왕 고래 중 큰 것은 몸 길이가 33m나 돼요. 초등학교 교실이 보통 10m 정도이니 33m면 교실 세 개를 합친 것보다 긴 것이죠. 대왕 고래 정말 크죠. 고래는 새끼를 낳아 어미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류에 속해요. 고래 종류에 따라 10에서 16개월의 임신 기간을 갖죠. 대부분의 포유류는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는데 고래는 꼬리부터 나온대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쉴 수 있지만 고래는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물 위로 올라가야 해요. 물 위로 올라와서 숨구멍을 통해 숨을 쉬며 거대한 물을 뿜는 고래의 모습, 친구들도 많이 봤죠?
0: 고래는 새끼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새끼를 밀어올려 밖에 나가서 첫 숨부터 쉬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래는 물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물 밖에서 숨을 쉰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고래는 물 속에서 얼마나 잠수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고래들은 15분에서 40분 동안 물 속에서 잠수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크기가 큰 고래들은요, 2시간 이상 숨을 참을 수도 있대요. 정말 대단하죠? 친구들도 알겠지만 고래는 포유류에 속해요. 포유류는 새끼를 낳을 때 새끼가 머리부터 나와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고래는요, 새끼가 나올 때 새끼의 꼬리부터 나온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고래는 바다에 살잖아요? 바다에는 따뜻한 바다도 있고 차가운 바다도 있는데 고래는 차가운 바다에서도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래 피부에는 이렇게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요.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차가운 바다에서도 고래가 지낼 수 있대요. 그런데 갓 태어난 새끼 고래는 이 지방층이 얇아서 차가운 바다에서 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 기를 때에는 따뜻한 바다에서 지낸다고 해요. 그렇다면 고래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고래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를 한대요. 그리고 먹이와 길을 찾을 때에도 초음파를 이용을 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인간의 사투리처럼 고래도 사는 지역마다 쓰는 말이 조금씩 다르대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요. 왜냐하면 초음파라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초음파라고 하거든요. 다음으로 고래는요, 꼬리 지느러미로 물을 찰싹 찰싹 쳐 소리를 내어 배가 왔음을 알리기도 하고요. 이빨이 있는 이빨 고래들은요, 이빨을 딱딱딱딱딱딱딱 부딪히면서 딸깍거리는 소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대요. 어, 친구들, 지금 이 생각하고 있죠?
4: 어? 이빨이 있는 고래는 돌고래 아닌가?
0: 돌고래 말고 다른 고래들은 수염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노는 다 알아요. 그런데 친구들, 고래 중에 크기가 큰 고래 중에도 이빨이 있는 이빨 고래가 있어요. 우리 다양한 고래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우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고래가 있어요. 모습도 크기도 정말 다양하죠? 고래는 크게 이빨이 있는 이빨 고래와 이빨 대신에 빽빽한 수염이 있는 수염 고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순호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이빨 고래들은요, 오징어나 물고기와 같은 먹이를 잡을 때 이빨로 확 물어서 잡아요. 하지만 이것을 씹어먹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삼킨답니다. 그리고 수염 고래는요, 바닷물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이 수염이 필터 역할을 해서 이 빽빽한 수염이 먹이를 걸러주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죠?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 고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빨 고래도 있고 수염 고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대표적인 수염 고래부터 만나러 가볼까요?
3: 수염이 있는 수염 고래에는 혹등고래와 대왕고래가 있어요. 혹등고래는 3,000m 이상 깊이로 잠수한다고 해요. 또 대왕고래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로 몸무게가 170톤에 달해요. 갓 태어난 새끼는 약 1.8톤이고 어미 젖을 먹으면 1시간에 약 4.5kg씩 자란대요.
0: 그럼 이번에는 대표적인 이빨고래인 범고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3: 사나운 범고래예요. 범고래는 이빨이 있는 고래로 무리를 지어 다른 종류의 고래를 잡아먹기도 해요. 또 물개나 펭귄, 심지어 상어까지 사냥할 정도로 바다에서 아주 무서운 포식자예요. 하지만 물이 안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사냥하고 아기 범고래를 돌보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늑대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0: 그런데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듯이 고래도 사냥을 했을까요? 고래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도 엄청 큰데 사냥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인간은요, 선사시대부터, 그러니까 글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부터 고래를 사냥했대요. 왜냐하면은요, 고래는 한 마리만 잡아도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엄청난 고기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고래를 잡아서 인간들은 어떻게 고래를 이용했을까요? 첫 번째로 고래 기름을 만들어서 다양한 물건에 활용을 했어요. 고래 피부 속에 있는 지방층을 떼어내어 뜨겁게 끓이면 고래 기름이 만들어져요. 이 고래 기름은 램프, 양초, 비누, 화장품, 윤활유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0: 다음으로 향고래가 먹이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낸 이 용연향은요, 고급 향수의 값비싼 원료가 되었대요. 지금부터 순호가 용연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 향고래가요, 먹이를 먹어요. 물고기도 잡아먹고 오징어도 잡아먹죠. 그런데 먹이 중에 딱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딱딱한 부분은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은 이 부분은 뱃속에서 뭉쳐서 기름기가 많은 덩어리가 돼요. 그 덩어리가 바로 용연향이죠. 그런데 이 용연향이요,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금보다 비쌌다고 해요. 그리고 고래는 뼈, 수염, 힘줄, 가죽 등 다양한 것들이 쓰임새가 많답니다. 친구들도 알겠지만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뼈도 있고요, 힘줄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래를 마구마구 사냥하면서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했대요. 인간의 남획으로, 그러니까 마구마구 고래를 잡아서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하자 1986년에는요, 상업적으로 고래 잡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러니까 상업 포경이 금지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포경을, 그러니까 고래잡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어우, 속상해. 그런데 친구들, 고래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울산광역시예요. 울산은 왜 고래로 유명할까요? 우리 울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1: 울산시 울주면 대곡리에는 선사시대에 남겨진 울주 대곡리 반고대 암각화가 있어요. 암각화는 고래의 그림을 그린 곳인데요. 고래, 북방, 긴수염고래, 귀신고래 등 여러 고래를 포획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대요. 선사시대에 고래를 잡는 그림을 그렸다니 고래를 포획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를 통해 우리는 선사시대에 고래 사냥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0: 이 외에도 울산에는 고래논, 장생포 고래박물관, 귀신고래 해류 해면으로 고래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고래논이에요. 고래논이라는 것은요, 친구들, 물길이 좋아서 굉장히 비옥한 땅을 고래논이라고 해요. 이 고래논과 관련된 유래가 있는데요. 한번 순호의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옛날에요, 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대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그만 엄청나게 큰 고래를 만난 거예요. 고래가 한 입에 어부를 삼켰고, 어부는 가까스로 탈출해서 고래를 잡고 판 돈으로 이렇게 논을 샀대요. 그래서 고래논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다음으로 귀신고래 회유 해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고래는요, 고래 이름이에요. 귀신고래. 그리고 회유라는 것은 고래가 먹이를 구하거나 새끼를 낳기 위해 서식지를 이동하는 것을 회유라고 해요. 그리고 해면은 바닷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고래가 회유할 때 이용했던 바닷길이 귀신고래 회유 해면이에요. 그런데 귀신고래는 현재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이 귀신고래를 보호하자는 뜻으로 귀신고래 회유 해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생포에 가면 고래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 실제 가면 고래의 모형과 실제 고래의 뼈를 볼수 있대요. 또 과거에 고래를 어떻게 사냥했는지 자세한 과정도 알수 있다고 하니 울산에 가는 친구들이라면 고래박물관 꼭 방문해 보세요.
2: 꿈이었어, 꿈이었어. 그랬구나. 아니, 그러니까 고래들은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하고 인간의 사투리처럼 사는 지역마다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해.
1: 고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정말 멋지고 완벽한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이니까요.
0: 맞아, 맞아. 이게 다 꿈틀꿈틀 덕분이야. 친구들,

오늘 고래에 대해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꿈톡꿈톡 퀴즈! 고래의 한 사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서 그 번호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오, 오, 가박사. 이거 뭐야? 어? 이 빨간 주스는 뭐지? 되게 시원해 보인다. 가박사,
1: 내가 여기 또 이 시크릿 주즈 동물원을 못 떠나는 이유가 있거든. 바로 여기는 수박이랑 복숭아가 너무 맛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맨날 수박 먹을까 복숭아 먹을까, 수박 먹을까 복숭아 먹을까 맨날 고민하는 거야. 아, 또 수박은 아삭하고 시원하잖아. 복숭아는 어때? 아, 복숭아는 달콤하고 너무 촉촉해. 아, 뭐 먹지?
0: 어? 오늘은 이 카박사가 들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어,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수박 주스 아니야?
1: 아, 근데 수박 주스 또 이 시리얼 것 같아. 아, 뭔가 나 복숭아도 먹고 싶다. 결정 못하겠어. 이럴 때는 바로 두둔! 이 오늘은 수박과 복숭아의 맛이 반만씩 들어있는 수복 절충 과일 스무디! 이 주주주스 먹고 나 탈출할 거야. 아, 그런데 수박과 복숭아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주 싸워!
2: 여름 과일 갈등 해소 중. 복숭아 당도 분석 완료. 수박 수분 농도 91.7%.
1: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

0: 호미쌤, 뭘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1: 내가 바로 여름철 대표 과일 이 수박을 잘 골라보고 있었어.
2: 수박이요? 그냥 큰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1: 에헤이, 이거. 수박에 대해 잘 모르네. 일단, 맛있는 수박을 고르려면 이 수박 껍질 색이 아주 짙고, 그리고 이 줄무늬가 아주 선명해야 돼. 또, 모양을 보면, 길쭉길쭉한 모양은 맛없어. 바로 둥글둥글둥글. 자, 이렇게 둥근 모양이어야 하고, 내가 아까 이렇게 통통통 두드리고 있었잖아. 통통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아주 잘 익은 수박이라는 거. 그리고 퍽퍽 소리가 나면 너무 익은 거야. 그리고 깡깡 소리가 나면 잘안 익은 거지. 아, 이거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많이 해보면 알수 있어.
0: 그럼 복숭아는요?
2: 복숭아는 내가 알려줄게. 복숭아는 둥근 모양에 골이 깊고 선명할수록 좋아. 신선한 복숭아는 표면에 상처가 없이 매끈매끈하고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또 꼭지에서 달콤한 향이 나는지도 확인하면 좋아. 보통 달콤한 복숭아는 껍질 겉면에 주근깨가 많고 잔털이 고르게 있는 거래.
1: 그럼 우리 이렇게 맛있는 수박과 복숭아를 골랐으니까 시원하게 먹어야겠지? 어디에 넣어놓으면 좋을까? 냉장고! 우리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자!
0: 안 돼요. 수박과 복숭아는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1: 진짜? 나는 여태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2: 수박은 자른 단면에 랩을 씌우고 냉장 보관하면 세균 오염의 위험이 커진대요.
1: 그렇구나. 그런데 냉장고가 시원하잖아.

0: 그래서 복숭아 같은 과일은 상하기 쉬우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신선하게 오래 두고 먹는 거 아니었어?
1: 맞아요. 하지만 냉장 보관을 하면 당도가 떨어진대요. 신문지에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실온에 2, 3일 두면 더 달콤한 복숭아를 맛볼 수 있죠.
0: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달콤한 복숭아를 사려고 열심히 고르고 골랐는데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러고 오래 있다 먹으면 당도가 떨어진다니. 오늘 아주 좋은 걸 알았어. 얘들아. 아, 나 심심한데 우리 이 게임 해볼까? 밸런스 게임이야. 자, 내가 말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부먹, 찍먹.
1: 전 찍먹. 양념에 바로 찍어 먹는 게 맛있어요.
0: 나도 찍먹인데. 그럼 봐봐. 이번 건 좀 어려울 수 있어. 딱복, 물복.
2: 딱복, 물복? 그게 뭐예요?
0: 딱복, 물복 몰라? 바로 복숭아를 식감으로 구분하는 거지. 이 복숭아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잘 봐봐. 먼저 아까 내가 말한 이 딱복과 물복은 식감으로 구별할 수 있어. 이 딱복은 말 그대로 좀 딱딱한 복숭아야. 그래서 식감이 아삭하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그러면 이 물복은 어때? 벌써 보기만 해도 이 과즙이 흘러 넘치는 게 보이지? 물렁물렁한 이 물복은 바로 과즙이 엄청 많아. 그래서 매우 촉촉한 느낌의 복숭아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식감 말고 또 어떤 기준으로 복숭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짜잔! 한번 맞춰봐. 백도, 황도. 이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구분했을까? 그렇지, 맞아. 색깔이야, 색깔. 자, 여기 있는 백도는 어때? 과육의 색깔이 흰색을 띠고 있지? 그리고 여기 있는 황도는 바로 과육의 색깔이 좀 노란빛을 띠고 있다. 그래서 과육의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지.
2: 오호. 그런데 복숭아는 보통 털이 많던데 털이 없는 복숭아도 있어요?
0: 그럼 털이 없는 복숭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짠! 바로 천도 복숭아라고 해. 이 복숭아 겉껍질이 아주 매끈매끈하고 그리고 크기가 크지는 않아. 적당한 크기의 이 천도 복숭아는 먹으면 아주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지. 어때 얘들아? 종류별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지 않아? 그럼 지금부터 수박 요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3: 먼저 첫 번째 요리는 수박과 얼음, 시럽을 넣어 믹서에 갈아서 만든 수박 주스. 두 번째 요리는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의 수박과 우유, 사이다, 얼음, 설탕을 넣은 달콤한 수박 과채. 세 번째 요리는 수박의 하얀 속껍질로 깍두기를 담근 수박 깍두기.
0: 수박이 입에서 그냥 막. 이번 수박 대결의 승자는 바로 수박 주스. 나는 이 달콤한 수박 주스가 좋더라.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복숭아 요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1: 먼저 첫 번째 요리입니다. 복숭아 과육을 설탕과 함께 끓여서 만든 복숭아 잼이에요. 두 번째는 복숭아 과육을 요구르트, 우유, 얼음과 함께 시원하게 먹는 복숭아 요구르트 스무디. 세 번째는 복숭아로 달콤한 타르트를 만들었죠. 복숭아 타르트.
0: 복숭아 타르트라니. 복숭아 요리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거야? 복숭아 요리 대결의 승자는? 이거는 너무 다 맛있어서 고를 수가 없어. 자, 그럼 우리 수박이랑 복숭아 말고 이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과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 첫 번째, 짜잔! 바로 노란색. 이 과일 껍질을 가진 누구야? 바로 참외. 참외 너무너무 달지. 그런데

칼로리 썼다니다. 자두도 많이 먹어야지. 그다음 바로 자몽.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자몽은 좀 아우 이건 너무 써서 좀 먹기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 자몽이 얼마나 몸에 좋은 줄 알아? 이 자몽은 감기를 예방해주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단 말이야.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 자,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자몽을 많이 먹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기침이 나거나 또는 아, 추워. 나 감기 걸렸나 봐 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 자몽으로 만든 자몽차, 자몽청, 굉장히 달게 만든 자몽청을 뜨거운 물에 타서 이렇게 마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우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네. 난 단순히 과일이 맛있어서 먹었는데 몸에도 좋다니 너무 좋아. 자, 이번에는 바로 포도. 포도는 정말 다양하잖아. 여기 있는 청포도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보라색 포도도 있지? 포도는 특히 혈액순환에 좋아.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 등에 도움이 된대. 우와, 포도 정말 맛있는데 이것도 많이 많이 먹어봐. 그 다음은 바로 멜론. 멜론은 여기 있는 과일이랑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 어때? 아주 예쁜 연두색도 들어가 있고, 어떤 멜론은 또 노란색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특히 이 멜론은 변비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대. 우리 면역력이 좋아야 감기도 이겨낼 수 있잖아. 그리고 체력도 좋아진다고. 어때, 얘들아? 오늘부터 멜론을 함께 먹어보는 거 굉장히 좋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블루베리야. 블루베리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 요즘 블루베리가 잘 익으면 맛있는데 좀잘 익지 않은 거는 좀 신맛이 나기도 하거든? 그런데 이 블루베리는 어디에 좋게? 짜자잔! 바로 눈 건강에 매우 좋대. 특히 바나나랑 블루베리랑 갈아서 같이 주스로 마시잖아? 진짜 맛있다. 달콤하고 색깔도 엄청 예뻐. 그래서 블루베리는 우리가 블루베리 하나만 먹는 것보다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과일 주스 갈때 같이 넣어 먹기도 하는데,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노화도 늦춰주는 건강에 좋은 바로 블루베리. 같이 다 먹어보도록 해. 수박과 복숭아를 맛있는 걸 고르는 방법. 그리고 수박과 복숭아로 만드는 여러 가지 요리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럼 우리 포털을 열 마지막 관문, 쭈쭈 퀴즈 나와라! 쉽다, 쉽다. 이번 문제 정답은 바로 4번. 4번이지. 잠깐만. 4번. 아, 아까 먹었던 이 수박 씨가 자꾸 아유, 수박 씨가 나오네. 4번, 털의 유무. 포털아, 열려라! 뭐? 아니, 내가 이거 수박 씨 뱉었다고 이 포털이 다치는 게 말이 돼? 아까 수박 먹지 말걸. 아니야, 아니야. 나씨 없는 수박 사 먹을걸. 에이, 괜찮아. 여기는 수박이랑 복숭아 맛있으니까. 그거나 먹으러 가자.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자, Ask my opinion. I was embarrassed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주어가 앞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I를 가져다가 봐야 되는데, 일단 내가 당황했어요. 근데 내가 나의 의견을, 질문을 받은 거겠죠. 그러면 내가 한게 아니라 받은 거니까 원래대로라면 앞에가 절이었을 때는 수동태였죠. BPP였는데 비동사의 ing, being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being asked my opinion이니까 얘는 being이 생략돼서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래는 being PP까지 생각을 하고 being을 생략한다 이 단계가 있지만 얘를 조금 생략하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는 좀 연습을 했으니까 뛰어넘고 본다면 아, 주어와 앞에 있는 분사구문의 이 PP가 이 동사의 관계가 서로 수동일 때는 바로 PP를 쓸 수도 있겠다. being이 생략되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So getting on the bus. 버스에 올라타는데요. I dropped my wallet. 나는 내 지갑을 떨어뜨렸다. 내가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버스에 올라타면서 떨어뜨렸다. 이런 내용으로 올바르게 쓴 분사 구문이 포함된 문장이고요. 그다음 not wanting to sleep, I drank coffee요. 자, 내가 자기를 원하지 않네요. 부정해요. 그리고 나는 커피를 마셨다. 즉, 나는 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셨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분사 앞에, 현재 분사 앞에 not을 쓴 것까지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hoping to buy a new jacket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새 자켓을 사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I'm saving money. 즉, 나는 돈을 모으고 있다. 즉, 새 자켓을 사고 싶기 때문에, 그걸 바라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으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얘도 올바른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없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 22번. 어법상 올바른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 골라보겠습니다. Badly hurt라고 했고요. The crocodile died after all. 결국에는 그 악어가 죽었어요.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자, 악어가 다쳤죠. 그래서 자, 다치다, 뭐가 다치다라고 할 때, 얘가 지금 악어의 입장에서는 다쳐진 거죠. PP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badly는 부사고요. 그래서 PP가 남아 있는 거 괜찮죠. being hurt가 원래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올바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the chocolate cookies예요. 초콜릿 쿠키들인데. Baked by mom이에요. 자, 우리 엄마에 의해서 구워진 쿠키들이에요. 자, 쿠키 입장에서는 구워진 거니까 PP 괜찮고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동사가 없어요. Tasting good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현재 시제라면 우리 엄마가 구운 쿠키가 지금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럼 taste도 괜찮고요. 아, 복수 주어니까 taste가 되어야겠네요. 얘는 테이스트 또는 뭐 맛있었다 과거에 맛있었다라고 한다면 과거 시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ing만으로는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 그럼 talking on the phone 전화를 하는 거고요. She explained the shortest way to her house. 그녀의 집으로 오는 가장 짧은 길을 설명을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그녀가 하는 거고 전화하면서 과거에 뭐뭐 하면서 시제도 같고 그래서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 너무 잘 썼습니다. 그 다음, hearing the audience applause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hearing이 왔잖아요. 그쵸? 현재 분사로 시작한 분사 구문인데, 뒤에 봤더니, I was really touched. 내가 매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자, 뭘 들으면서. 자, 여기서는 the audience 청중들이 되겠고요. The applause 하면 박수갈채를 보내다요. 즉, 청중들이 박수를 막 치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은 거네요. 그래서 hearing이라는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너무나 잘 써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A, C, D가 있는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25번 A, E 중 어법상 어색한 걸싹다 고르면 되겠네요. 한번 볼게요. 자, 나는요 가족들이랑 캠핑을 갔어요. 지난 토요일에. 자, left the house 이렇게 갔고요. We realized that it was raining이에요. 자, 분사 구문인데 PP로 시작하면 being이 생략되어서 수동태였을 거다. 수동의 의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떠나진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집을 떠난 거예요. 집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데 left라고 썼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living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틀린 거 A 하나 고르고요. 자, 집을 떠나고 나서 우리는 깨달았다. 뭐 비가 오고 있다는 걸 또는 집을 떠나면서 깨달았다. 비 온다는 걸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thinking that이라고 왔습니다. 현재 분사 왔고요. thinking that the road would be slippery라고 했습니다. 자, 길이 뭔가 미끄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When we arrived at the mountai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산에 도착했었을 때, 얘는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잘 쓰여 있고요. 앞에도 과거 시제, 뭐 뒤에도 뭐 과거 시제. 우리가 도착했을 때 비가 거세게 내렸다, 더 거세게 내렸다, 괜찮죠? 그쵸? 그 다음, though being worried라고 했습니다.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잖아요. being worried.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왔어요. 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걱정이 되었지만 우리는 계속 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갔어요. 그다음 we safely climbed the mountain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전하게 산을 올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stayed라는 PP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being stayed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stay라는 동사는 머무르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동태가 되고 과거 분사로 쓸수 있는데 이제 얘는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등산을 했고요. 밤에는 그 산에 있는 오두막에서 머무른 거예요. 우리 산에 있는 뭐 산장 오두막을 말하는데 거기서 머무른 거잖아요. 누가요? 우리가 머무른 거예요. 능동의 의미죠. 그래서 여기도 stay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어색한 것은 A와 E, 1번, 5번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6번은요, 빈칸에 괄호 안에 말을 쓰는데 알맞은 형태로 바꿔 써야 합니다. We are looking at the painting이에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빈칸 by her이네요. draw는 그리다. 근데 그녀에 의해서 그려 진 그림을 보고 있겠네요. 그러면 drawn이라는 PP가 되겠습니다. 이 drawn 혼자 온게 아니라 drawn by her이라는 뒤에 표현이 따라왔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다음 27번은 빈칸 on the street네요. 거리에서 우리가 walk 걷는 건데 I met Jimmy예요. 주어는 I네요. 내가 거리에서 걸었고 그리고 지미를 만난 거예요. 즉, 걷는 동안에 걸었을 때 지미를 만났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현재 분사인 walking으로 고치면 얘가 올바른 현재 분사의, 분사 구문의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28번은요, 빈칸하고 by his purpose라고 했어요. by가 왔네요. 그래서 얘는 여기 PP가 오겠다. 일단 추측이 좀 돼요. 자, 여기 터치는 만지다 건드리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의 프로포즈에 의해 만져졌다, 터치되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뒤에 봤더니 she started crying.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자, 프로포즈에 뭐 하면 울어요, 보통? 너무 감동받고 이럴 때 울잖아요. 그래서 터치가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프로포즈에 의해 감동을 받아서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being touched가 될수 있는데 being을 생략하고 touched라는 PP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29번은요.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 쓰래요. 그래서 의미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됩니다. Not hungry. 지금 여기에는 컴마로 끝났죠. 얘는 분사 구문인데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Not being hungry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배가 고프지 않은 거고요. He ate only an apple for dinner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로 사과만 하나 먹었대요. 그러면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 하나로 저녁을 끝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정답 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0번은 어때요? Downloading the audio file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You can listen to it. 너는 그것을 들을 수 있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들을 수 있겠죠? 다운로드를 받으면 들을 수 있다. 조건의 의미겠죠? 정답 D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1번은요. Although가 이미 적혀 있어요. 그럼 사실 정답은 바로 나오죠. 뭐예요? B겠죠.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couldn't be promoted. 그는 승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3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해 봅시다. 32번에서는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은 피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은 이 주어예요. 자, 그럼 꽃들은 꽃들인데요.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인 거죠. 그럼 그거부터 해볼까요? 꽃들은 주어, 일단 핵심 주어, the flowers가 될 거고요. 자라고 있는 꽃들이요. 자라고 있는, 자라다, grow죠. 그래서 꽃이 자라고 있는 거니까 growing을 뒤에 써주면 되는데요. growing을 the flowers 뒤에 쓰는 이유는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정원에서라는 표현이 growing이라는 현재분사 뒤에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growing in the garde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the flowers growing in the garden이 되는 거고, 그럼 주어는 flowers, 복수죠.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쓴다면 are blooming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the flowers growing in the garden are blooming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33번, 간식을 전혀 먹지 않아서 그녀는 날씬해졌다 라고 했어요. 자, 간식을 전혀 먹지 않아서 이유잖아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없어요. 그럼 접속사를 생략하고 분사구문을 쓰면 됩니다. 근데 먹는 것은 간식을 먹는 것, 여기서는 have라는 동사를 써서 having 현재분사를 쓰는데 먹지 않는 거잖아요. 먹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not having 순서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간식 any snack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녀는 날씬해졌다,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을 써주시면 되죠. 따라서 not having any snacks, she became thi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에서 40은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했어요. crossed her arms예요. cross her arms라고 하면 팔을 꼬는 거예요. 이렇게 팔짱 끼는 거 있죠. 이렇게 크로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건데 Cindy sang a song softly. Cindy는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팔짱을 끼고 낀 채로 그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동시에 지금 두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디가 팔을 꼬는 거잖아요. 팔짱을 끼는 거잖아요. 능동의 의미인데 PP가 왔어요. being crossed에서 being이 생략된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rossed를 crossing이라는 현재분사로 바꿔야겠다. 그 다음 38번은 got tired of waiti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get tired of 라고 했는데 뭐 be tired of 같이 쓰기도 하고요. get은 뭔가 조금 더 상황이 변한 거, 뭐뭐 되어지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추가가 돼요. 비동사보다는. 그래서 기다리는 것에 지쳤다는 거예요. 근데 I canceled the reservation 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예약을 취소했어요. 즉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나는 예약을 취소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고 우리 분사구문으로 써야 하는데 got은 과거형이죠. 과거 동사로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get tired of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get이 되는 거라서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got이 아닌 getting을 써서 getting tired of waiting 이렇게 고쳐주어야 올바른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번은요. He made me feel annoying yesterday 라고 했습니다. 그는 make라는 동사는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뭐예요? 사역 동사죠. 내가 뭐뭐 하게 만들었다, 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는 내가 느끼게 만든 거예요. 뭘 느끼게? 어떠한 감정을? feel 뒤에 형용사가 오는데 unknowing, 이게 현재분사니까 형용사 맞아요. unknowing은 뭐예요?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이죠. annoy라는 동사가 짜증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가 내가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게 하는 감정을 느끼게 만든 건 아니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는 아, 날 짜증나게 했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짜증이 난 걸 느끼게 한 거예요. 그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니까, 짜증이 난 거니까 여기는 PP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nnoying이 아닌 annoyed가 feel 뒤에 형용사의 역할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어서 40번도 보면요. turned on the radio라고 했습니다. turn on 뭐예요? 켜는 거죠. 전원을 켜는 거예요. 라디오를 켠 거고요. She listened to classical music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classical music, 우리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classical music 이렇게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그녀가 들었어요. 즉 라디오를 켜고 들은 거겠죠. 켜서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분사구문은 제대로 했어요.

생각할 수는 있는데 turned가 좀 거슬리죠. 그녀가 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능동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turning이 되어야죠. 그래서 turning on the radio, she listened to classical music 이라고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41에서 43번의 이제 공통적인 문장은, 질문은요. 다음 두 문장을 분사구문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러니까 두 문장을 합쳐라 라는 거잖아요. 분사구문을 써서. 근데 일단 조건이 앞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A 한 후에 B 했다라는 말은 B 하기 전에 A 했다. A 한 후에 B 했다. B 하기 전에 A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앞 문장에 after를 붙이든지 뒷 문장에 before를 붙이든지 이렇게 두 개가 접속사가 될수 있고 그걸 또 각각 분사구문으로 만들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만 일단 분사구문으로 앞 문장만 분사구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조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답을 너무 다양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를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얘가 하라는 대로 앞 문장을 우리는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돼요. 앞 문장에 어떤 접속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1번에 주어진 문장을 보면 she walked to her office예요. 그녀는 그녀의 사무실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She was talking on the phone.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 뭐예요? 얘를 지금 분사구문을 만들어야 돼요. 걸어가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어떤 접속사,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진행을 나타내는 의미의 접속사, 뭐 while이라든지 as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치고 걔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주어는 같기 때문에 없애요. 그리고 시제는 어때요? 과거 진행, 같은 과거로 보는 거예요. 과거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죠. 그래서 얘를 동사원형 ing, walking으로 고치는 거죠. 따라서 walking to her office, comma, she was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어서 42번도 해볼까요? He found an old coin in his pocket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동전 하나를 발견을 했네요. 어디에서? 주머니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he was curious 라고 했네요. 그는 궁금했다, 호기심이 생겼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 연결하는 접속사를 굳이 찾아본다면 주머니에서 동전을 발견해서 궁금증이 생겼다, 궁금해졌다, 뭐 했기 때문에 궁금해졌다, 뭐이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또는 뭐 and로 연결을 해도 어색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발견을 해서 and he was curious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올바른 접속사를 하나를 딱 찾아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걔가 있다 치고 생략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he 대상이 같습니다. 주어가 같기 때문에 얘도 생략을 하고요. 그냥 found는 find의 과거형, 여기도 비동사의 과거형, 시제도 모두 과거로 일치하니까 얘의 동사 원형 find라는 동사에 ing 붙여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문자까지 살려서 finding an old coin in his pocket 이렇게 써주시고, comma, 그 다음 문장 he was curious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46번으로 가겠습니다. 46번에서 47번은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고쳐야 하고요. 우리는 완전한 문장을 다시 한번 쓰면 됩니다. 46번에는 We made some products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들, 상품들을 만들었어요. By using recycling plastic이라고 했습니다. 자, by ing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함으로써? 자, recycling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요즘에 뭐 플라스틱 재활용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다거나 이런 일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뭔가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재활용된 플라스틱이잖아요, 여러분. 리사이클은 재활용하다예요. 그것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면 재활용을 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말에만 너무 생각을 하면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되고 이 리사이클이라는 동사가 이 명사가 하는 동사가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플라스틱이 리사이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플라스틱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재활용을 해주면 자기는 재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약간 수동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웃기지만 플라스틱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이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재활용해주고 기계로 다시 새로 만들어서 물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recycling plastic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쳐야 돼요? 재활용된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동의 의미를 살려서 PP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대로 쓰시고요. By using recycled 이 부분만 고쳐서 완전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47번도 같이 한번 볼까요? Injuring in the war 이라고 했습니다. The soldier had scars 라고 했네요. 여기서 주어가 the soldier 이네요. 그 군인은요, 흉터가 있어요. 상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injuring in the war 이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injure 하면 다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군인은 다치게 했어요, 누구를? 아니죠.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다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지금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원래 주어가 있었고 바로 동사가 과거 시제로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능동의 동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처를 입은 거고 다친 거예요. 수동의 의미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얘가 수동태였을 것이고 뭐가 생략이 되면서 being이 생략이 되면서 비동사 뒤에 뭐가 와야 수동태예요? PP가 와야 수동태죠. being injured가 됐어야 하는 거예요. 또는 being을 생략하고 injured in the war 이렇게만 써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injured in the war 또는 being을 혹시 썼다면 여러분들 잘 쓴 거예요. 물론 생략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굳이 생략을 안 해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being injured 괜찮고 injured in the war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완성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48번과 49번으로 갑니다. 이 두 문제 풀고 우리 오늘 강의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48, 49번은요. 주어진 조건이 나와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8번의 1번 조건은 분사구문을 사용할 것. 일단 분사구문 배웠으니까 얘 써야죠. 그렇죠? 그리고 2번 접속사를 넣을 것. 자, 여러분 분사구문을 쓰면 접속사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할 수도 있죠. 얘는 하지 말라고는 그렇죠? 접속사를 꼭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접속사 꼭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이런 것들 써라 라고 우리 제시를 해줬고요. 7단어를 써야 하고 축약형을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7단어를 아마 맞추려면 안 써야지 맞거나 이럴 거예요. 자, 나는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야 자연스러워요?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그냥 뭐뭐 했지만 뭔가 but이라는 느낌으로 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접속사가 와야 돼요? 양보의 접속사가 와야겠죠. 그러면 비록 배가 고팠지만 안 먹었다 이렇게 가야 하니까 although를 쓰든지 아니면 뭘 쓸 수 있어요? 그냥 though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단어의 수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있잖아요. even though 얘는 몇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쓰든지 단어 수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써야 해요. 일곱 단어에 맞춰서. 자, 그러면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시제가 같으니까 ing 붙여서 바로 분사구문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hungry는 동사가 아니니까 being hungry가 올 텐데 고팠지만 이니까 얘를 일단 써야 돼요. although being hungry 또는 even though being hungr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얘는 그냥 과거 시제로 쓰면 돼요. 그렇죠? I 하고 여기 지금 축약형을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is의 과거요. 과거형 부정을 쓰려면 didn't is인데 did not is로 써야 해요. 그리고 anything이 와야 됩니다. 그럼 얘는 몇 단어예요? I did not eat anything. 이미 다섯 단어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두 단어에 끝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although나 though하고 being hungry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얘는 무조건 안 돼. even though being hungry 네 단어고요. being을 생략할 수 있죠. 얘를 생략하더라도 even though hungry가 세 단어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해요. 둘 중에 뭘 쓰는지는 여러분 마음. 한 단어니까 똑같은 뜻이고, 그죠? 똑같은 단어 수니까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although 또는 though를 쓰고 hungry 이렇게 써서 분사구문을 앞에 나타낼 수 있고요. I did not eat anything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축약형을 사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접속사를 이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단어 수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좀 다른 문제보다는 단어 수를 맞추느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49번으로 넘어가서 얘도 영작을 해볼게요. 일단 1번과 2번 조건은 똑같네요. 분사 구문 써야 되고요. 접속사도 우리 빼먹지 말고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어도 쭉 주어져 있는데 11단어를 쓰래요. 이번엔 단어 수가 꽤 많은데. 근데 그만큼 여러분 단어도 많이 줬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어를 줬거든요. 거기에 우리 알맞은 접속사 넣으면 아홉 단어. 나머지 세 단어만, 두 단어만, 엿지저지 하면 11단어 돼요. 자, 일단 해석을 먼저 볼게요. 그녀에게는 그녀의 무릎 위에 누워있는 동안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꼈다요. 자,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여러분. 뭐뭐 하는 동안에. 얘는 뭐예요? 접속사? while 쓸수 있고요. 뭐 as도 쓸 수는 있어요. as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야 하니까 우선 while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녀의 개는이 주어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분사 구문을 쓸 거니까 while이 있는 접속사가 있는 분사 구문에는 쓸 필요가 없고 그 개가 느낀 거잖아요. 주절에 그녀의 개. her dog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 접속사는 살려 있고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누워 있는 동안이에요. 눕다, lie on 어디 어디 위에 눕다잖아요. 그러면 이 개가 직접 눕는 것이니까 lying on이라는 현재 분사로 고쳐주면 되겠죠. 근데 어디에 누워요? 그녀의 무릎 위에 her lap이 되는 거죠. 자, lap 여러분들 무릎 조금 더 정확하게는 사실 허벅지예요. 우리가 무릎에 누울 때 정말 무릎 뼈에 딱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에 눕잖아요. 그래서 그 허벅지 무릎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hile이 있는 분사 구문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뒤에 봤더니 feel safe를 활용을 하라고 했어요. 아, loved도 활용을 해야 되죠. 얘를 지금 아직 활용을 못했죠. 자,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낀 거예요. 즉, 이 feel 뒤에 loved와 safe를 다 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 거죠.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 PP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일단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while, as 다 가능하고요. 뭐뭐 할 때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뭐 누워 있을 때 느꼈다라도 괜찮기 때문에 when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다 괜찮아요. 물론 다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든 다 괜찮다. 그래서 while, as, when 뭐다 가능하고요. lying 이렇게 현재 분사 써야 합니다. lying 스펠링도 한번 봐주시고요. on her lap 하고 컴마 여기까지 우리가 분사 구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어는 우리 분사 구문에서 쓰지 않고 주절에 쓰는 거죠. her dog가 주어가 되겠고요. 느꼈다 과거이니까 felt 써주고 그 다음에 safe and loved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loved와 safe 바꿔서 써도 큰 상관은 없어요. 해석에서 그냥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safe and loved를 썼는데요. 뭐그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8번, 49번 모두 접속사를 넣은 분사 구문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다 빼고 ing로 시작하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접속사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분들은 알맞은 접속사를 넣기 위해서 한글 해석을 더 유의 깊게 봐야겠죠. 그래서 알맞은 접속사를 찾아서 올바르게 내가 영작이 가능한가. 보통은 그 맥락 내에서 접속사의 의미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접속사들의 다양한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as 같이 뜻이 많은 아이들은 뜻을 더잘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분사구문 정리하면서 접속사들도 한번더 정리해서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있는 실전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 공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1: 안녕.
0: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6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과학 세 번째 단원 용해와 용액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배웠던 것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요 바로 대표

연구활동 살펴보고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볼 거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열심히 우리 함께할 준비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표 탐구활동 문제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 대표 탐구활동은요, 먼저 어떤 실험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진화기가 다른 용액에서 물체 뜨는 정도 비교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거 떠올려 보면은 용액의 진화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색깔이 있는 용질의 경우에는 용액의 색깔을 비교해 볼 수도 있었고요. 또는 용액의 무게를 비교하거나 용액의 높이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지요. 적당한 물체를 넣어 물체가 어느 정도 뜨는지를 보고 용액의 진화기를 비교할 수도 있었는데요. 자, 탐구 목표는 물체의 뜨는 정도를 이용해 용액의 진화기를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준비물도 있지요. 물, 비커, 눈금 실린더, 각설탕, 핀셋, 유리막대, 메추리알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실험복, 실험용, 장갑, 보안경 등등의 준비물도 있습니다. 자, 탐구 과정이 중요한데요. 1번부터 같이 보죠. 자, 비커 두 개에 물을 150ml, 그러니까 용매의 양,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황색 각설탕 용질이죠. 한 개와 10개를 각각 용해서 두 용액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질의 양, 황색 각설탕의 양은 서로 다르다는 것알수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황색 각설탕 한 개를 용이한 용액에 메추리알을 넣고 메추리알이 뜨는 정도를 관찰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아래를 보면 이 용액의 진화기에 따라 뜨는 정도가 다른 다양한 물체,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물체 또는 너무 가벼운 물체보다는 적당한 무게의 물체,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나 포도알 이런 물체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뜨는지 비교하고 사용할 수 있지요. 자, 관찰을 하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색 각설탕 10개를 용이한 용액에 메추리알을 넣고 메추리알이 뜨는 정도를 관찰해 보는 거죠. 이때 잘 유리막대로 저어서 황색 각설탕을 완전히 녹인 뒤에 실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황색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진한 용액에서 이렇게 메추리알이 더 높이 떠올랐다라는 것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용질, 황색 각설탕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을 보고, 여기가 더 진하네? 그러니까 용액의 진하기도 이쪽이 더 진하네? 라고 알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지금 결과로 볼수 있듯이 이 메추리알이 더 높게 떠오른 이 용액이 더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하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색깔이 투명한 용질은요, 이렇게 색깔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물체가 어느 정도 뜨는지를 보고 용액의 진화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비커 두 개의 진화기를 모르는 용액, 가와 나를 똑같은 양식 넣고요. 5번, 용액 가와 나의 메추리알을 넣어 뜨는 정도를 비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물질을 맛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어떤 용액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말입니다. 자, 탐구 결과는 이렇게 가 용액은 메추리알이 높이 떠올랐는데 나 용액은 가라앉았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 더 진한 용액은 더 높이 떠오른 가 용액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표 탐구활동 문제 1번과 2번 풀어보겠는데요. 다음은 각설탕 한개 용해한 용액과 10개를 용해한 용액에 같은 메추리알을 넣었대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투명한 용질일 경우에는요, 물체가 어느 정도 뜨는지를 보고 진화기를 알 수가 있는데, 실험 결과로 알수 있는 것 골라보죠. 자, 선택지 1번입니다. 물체가 높이 떠오를수록 더 진한 용액이다. 그래요. 우리 배웠잖아요. 물체를 이렇게 띄웠을 때더 높이 떠오를수록 바로 용액의 진화기가 더 진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와 나 중에서는 가 용액이 더 진한 용액이구나라는 것알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1번 정답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인데요. 왼쪽에서 각설탕을 한개 용해시킨 용액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표시한 바로 이 가용액이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한, 그러니까 각설탕을 10개 용이한 용액이기 때문에 딱한개 용이한 용액은 바로 나 용액이 되겠네요. 기호는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표 탐구 활동 두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으로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기억하고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차근차근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질은 질질,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녹는 물질인데요. 질질 끌려와 녹는 물질이라고 해서 용질 이렇게 외워봤고요. 용매는요, 매일매일 안아주는 물처럼 어떤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바로 우리 용매라고 했습니다. 용매, 매일매일 안아주는 물. 다음은 용해인데요. 용해는 바로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 히읗이 들어있죠? 현상 용해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용액은요,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인 액체, 용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을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은결은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탁 맺히는 현상을 바로 은결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다음 부위의 물질을 같은 양의 물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은 뒤 10분 동안 그대로 두었대요.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이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는다라는 말은 모두 녹지 않았다, 모두 용해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소금, 설탕, 모래, 구연산 중에서 이 소금과 설탕 구연산은요, 물에 잘 용해되지만, 모래는 우리 알다시피 물에 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는 것은 바로 모래, 디귿이라고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들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물은 용질이 아니라 매일매일 안아주는 물, 용매. 입니다. 틀렸고요. 2번. 소금은요, 용매가 아니라 질질 끌려와 녹는 물질, 용질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이 소금물은 바로 용매와 용질, 그러니까 물과 소금이 골고루 섞인 액체, 용액 맞지요? 4번. 이 소금물을 그대로 두면 바닥에 소금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5번. 이 소금물을 거름장치로 걸으면 소금이 걸음조기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선택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과 5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소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보면은 위 표에 괄호 안에 들어갈 무게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괄호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해되기 전의 무게예요. 그리고 용해된 후의 무게예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벽으로 다시 한번 더 나눠 보겠습니다. 용해되기 전의 무게와 용해된 후의 무게예요. 자, 1회차 한번 보겠습니다. 1회라고 되어 있죠. 1회에는요, 무게를 보니까 이 소금이 담긴 페트리 접시의 무게는 73g이래요. 그램. 그리고 물이 담긴 비커의 무게는 95g이래요. 그런데 이 소금을 물에 잘 용해한 후에, 용해된 후의 무게를 보니까 빈 페트리 접시와 소금물이 담긴 비커의 무게를 모두 합했더니 168입니다. 그러니까 73과 95를 더하면 168이 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의 무게와 용해된 후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것알수 있죠. 따라서 괄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용해된 후의 무게가 170g입니다. 이 말은 105g에다가 얼마만큼을 더해야 170이 될까라고 수학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뺄셈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170에서

5를 빼면 65가 나오죠. 따라서 여기에는 65g이 나와야 하겠구나. 정답은 65라고 적어주고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배웠던 이 내용, 즉 용질이 용해 되기 전의 무게와 용질이 용해 된 후의 무게는 변함이 없다. 똑같다라는 것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실험을 통해 우리 이것을 도출해 냈잖아요. 그러니까 용질이 물에 잘 용해가 되면 그 용질은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작게 변해서 골고루 섞여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 이 실험을 통해 우리 배운 바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65라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 말이죠. 자, 이어지는 문제 5번인데요.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 1번부터 보죠. 1. 소금이 물에 용해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2번. 소금이 물에 용해되면 가벼워진다 아니고요. 무거워진다도 아닙니다. 무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4번. 이 소금은 물에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지 않죠. 5번. 소금이 물에 용해된 후의 무게는 용해되기 전과 똑같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5번은 5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해결해봤고요. 계속해서 6번부터 9번까지 한번 샥샥 가볼까요? 자, 문제는 다음은 온도가 같은 물 50ml가 들어있는 비커에 여러 가지 용질을 한 숟가락씩 넣으면서 용해되는 양을 비교한 것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표가 나오고요. 6번 문제부터 보죠. 이 실험에서 갖게 해야 할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갖게 해야 할 조건과 다르게 해야 할 조건. 같이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죠. 자, 보기를 보면 기억은 물의 양이 있습니다. 물의 양.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보면 온도가 같은 물 50ml라고 물의 양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갖게 해야 할 조건이 맞습니다. 자, 니은은요, 물의 온도입니다. 온도가 같은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갖게 해야 할 조건 맞습니다. 디귿은요, 용질의 종류인데요. 자, 표를 보니까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고 제빵소다도 있어요. 즉, 용질의 종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즉,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기 때문에 갖게 해야 할 조건이 아니죠. 리을은요, 용질 한 숟가락의 약입니다. 양입니다. 한 숟가락씩 넣으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한 숟가락의 양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디귿이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의 7번 문제인데요. 앞 실험에서, 이 실험에서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가장 많이 용해된 용질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이 표를 봐야 알수 있겠네요. 자, 표를 보니까요. 자, 설탕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 여덟 번, 아홉 번 넣을 때까지 동그라미, 즉, 용질이 모두 용해되었다. 이 말은 바닥에 가라앉은 용질이 없었대요. 다 녹은 겁니다. 물에 말이죠. 다음은 두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넣을 때까지 다 용해되었는데, 여덟 번 넣었을 때부터,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에 가라앉는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용매 녹을 수 있는 최대치의 용질의 양을 넘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즉, 소금은요, 7번 넣었을 때까지는 골고루 물에 섞여 들어갔지만, 8번 넣었을 때부터는 이 최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제빵소다입니다. 제빵소다는요, 한번 넣었을 때는 다 용해되었지만, 두 번째부터 바닥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물에 가장 많이 용해된 용질은 설탕,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제빵소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설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8번인데요. 이 실험으로 알수 있는 사실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죠.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요. 설탕이냐, 소금이냐, 제빵소다냐, 용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되는 양이 다르죠. 역시 맞습니다. 니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은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같지 않죠? 틀렸고요.

비긋. 용질의 종류와 물의 양이 같을 때 용해되는 용질의 양은 물의 온도에 따라 다르다? 몰라요. 이 실험에서는요, 온도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같은지 다른지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보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 바로 기억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까지 한번 이어지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은요, 이 실험에서 소금 8숟가락을 넣었을 때 바닥에 남은 소금을 모두 용해시키려고 하는데요. 알맞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바닥에 남은 소금을 모두 용해시키려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물을 더 넣거나 또는 물의 온도를 높이거나 물을 따뜻하게 데우거나 둘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선택지 1번, 물을 덜어낸다 아니고요. 2번, 물을 더 넣는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3번, 물을 차갑게 한다. 아니죠. 물을 데워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4번, 이 소금과 설탕을 섞는다? 아니고 5번, 비커의 크기를 큰 것으로 한다? 비커의 크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용매 양을 늘린다. 물을 더 넣는다. 2번을 정답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9번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0번과 12번 문제까지 또 풀어보도록 해볼까요? 자, 문제는 다음과 같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같은 양씩 넣은 비커에 염화 암모늄을 한 숟가락씩 넣어보며 변화를 관찰하였대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진이 있고요. 10번 문제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위 실험에 대해 친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옳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용서기부터 한번 볼까요? 따뜻한 물보다 차가운 물에서 염화 암모늄이 더 많이 용해되었어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실험에서 같게 한 조건과 다르게 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죠. 같게 한 조건은요, 같은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또, 염화 암모늄을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질의 종류도 똑같습니다. 또, 한 숟가락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숟가락의 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의 온도, 즉, 용매 온도는 다르구나라는 것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용매 온도가 높을수록 용질이 더잘 용해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보다 차가운 물에서가 아니라 그 반대겠죠. 차가운 물에서보다 따뜻한 물에서 더 많이 용해되었어라고 해야 되겠고요. 틀렸습니다. 자, 민정이는요.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용해하는 용질의 양은 용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용질의 종류, 염화, 암모늄 똑같은데요. 또 온도도 지금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 실험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자, 경애입니다. 같은 양의 물에 같은 종류의 용질 맞고요. 용해시키더라도 물의 온도에 따라, 물의 온도에 따라 용질이 용해되는 양이 다를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정답은 경해라고 골라주면 되겠고요. 실험에서 같게 한 조건과 다르게 한 조건이 무엇인지 찾아보며 풀어보는 10번 문제였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1번입니다. 15도의 물에 모두 용해된 염화 나트륨 용액을 냉장고에, 시원한 냉장고에 넣어서 온도를 3도로 낮췄대요.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 가장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용해되는 용질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용매 온도를 높이거나 또는 용매 양을 늘린다라고 했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는요. 용매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물에 용해된 용질의 양도 더 줄어들겠죠. 그 말은 무엇이냐? 비커 바닥에 가라앉는 물질이 생길 겁니다. 즉,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여 있다가 용매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다시 바닥에 가라앉는 물질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 디귿이라고 골라주면 되겠고요. 용매의 양은 더 넣지 않는 이상 늘어날 일이 없겠죠. 니은 용액의 무게는요, 가벼워진다. 변함이 없을 거예요. 용매 양을 더 늘린다거나 용질을 더 넣지 않는 이상은 무게는 그대로 올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물의 양이 모두 같을 때 염화 암모늄이 가장 많이 용해될 수 있는 물은요? 가장 많이 따뜻한 물이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40도가 제일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선택지 5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과 14번 두 문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황색 각설탕 한 개와 10개를 용해한 용액의 진하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였대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황색 각설탕은요, 색깔이 있는 용질입니다. 이럴 때는요, 색깔을 통해서 비교할 수도 있죠. 가와 나 중에서 나 색깔이 더 진한 애 색깔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도 있죠. 따라서 나 용액이 더 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1번, 용액의 맛, 용액의 촉감, 냄새, 무게, 색깔 중에서 우리는 색깔로 비교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여기 그림에서, 사진에서 이렇게 흰색 종이를 이렇게 뒤에다가 대고 있는 이유는요. 색깔을 더잘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흰색 종이를 바탕에다가 대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4번입니다. 두 용액 중더 진한 용액은 그러니까 나 용액이 색깔이 더 진하기 때문에 용액의 진하기도 더 진하겠구나. 정답은 나라고 쉽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과 16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 살펴보죠. 다음과 같이 진하기가 다른 소금물에 같은 메추리알을 넣고 뜨는 정도를 관찰하였대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방금 봤던 14번 문제에서는요, 우리 색깔을 이용해서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액을 보세요. 가와 나와 다 용액을 보니까 색깔로 비교할 수가 있나요? 색깔 어떤가요? 다 똑같죠? 즉, 이렇게 색깔이 투명한 용액은요, 색깔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적당한 물체를 띄우고 그 뜨는 정도를 비교해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이때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할수록 물체가 더 높이 떠오른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면요, 가가 제일 진해요. 그다음 나가 두 번째고 다가 제일 진하기가 덜하네요. 따라서 가, 나, 다 순서대로 선택지 1번 정답으로 쉽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 문제 살펴보죠. 자, 앞에 다 비커에 여기에다가 소금을 더 넣었대요. 용질을 더 넣은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변화로 가장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은 물의 양은 똑같아요. 물을 더 넣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질, 소금만 더 넣은 겁니다. 용매의 양은 그대로 있는데 용질만 더 넣으면 용액의 진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 진해질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친구들이 설탕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달달하겠죠. 그런데 좀 싱거운데 하고 설탕을 왕창 넣었습니다. 그럼 그 물이 어떨까요? 맛이 엄청 달겠죠. 즉,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을 더 넣었다면 이 용액의 진하기는 더 진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메추리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높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선택지 1번, 용액이 묽어진다? 아니죠. 더 진해질 겁니다. 2번, 메추리알이 떠오른다? 그래요. 점점점 높이 떠오를 겁니다. 3번, 용액의 높이가 낮아진다? 높아지겠죠. 용질을 더 넣었기 때문에. 4번, 용액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무게도 더 늘어날 겁니다. 용질을 더 넣었기 때문이죠. 5번, 용액의 색깔이 푸른빛으로 변한다? 보다시피 색깔은 투명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는데요. 17번과 18번 문제입니다. 이 다음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액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기억부터 릴까지 있습니다. 입을 소독하는 구강청결제가 있고요. 또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손소독제, 그리고 유리를 깨끗하게 씻는 유리세정제, 그리고 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수액도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부터 보죠.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액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니까 입안 구석구석에 있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 사용합니다.

0: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잘 적어주세요. 자, 몸에 필요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 또 뭐 염분, 또 영양소 등을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 염분, 영양소 등을 잘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선생님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수액은요, 몸에 필요한 수분, 염분, 영양소 등을 우리 몸에 잘 흡수시키기 위해, 잘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라고 서술형 문제,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차근차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 평가 1회 1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강국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용액, 우리 지금 방금 문제에서 봤던 뭐 구강 청결제, 뭐 손소독제, 수액 등등이 있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교재 도움말이 많거든요. 우리 교재를 참고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용액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조사해서 적어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오는 것 잊지 말아야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사회 단원평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요, 3단원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이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3단원에서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배우게 되죠. 맞아요. 우리 지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 세상에 어떤 나라들이 있지? 어떤 대륙들이 있지? 그리고 어떤 큰 바다들이 있지? 이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륙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요, 3단원의 핵심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내용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단원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본 적 있는 친구들 있나요? 자, 선생님은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할때꼭 찾아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 자료인데요.

세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공간 자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지구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본은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어딘가에서 본적 있죠, 여러분? 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봤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과학실에서도 볼수 있었을 거예요. 자, 지구본이라고 하는 건요, 지구의 모습을 본떠서 작게 줄인 모형을 말해요. 실제로 지구의 모습과 비슷한 모양인데요. 크기를 작게, 작게, 작게, 작게 더 줄여서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본적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자, 지구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 거리, 면적, 그러니까 넓이죠. 영토, 모양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가 어디에 옆에 있는지,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는 어느 나라가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자, 이 나라랑 이 나라가 거리가 가까운지 뭔지,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옆으로 들고 다니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기 어렵죠? 또,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다 보이는데요? 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랑 동시에 이렇게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공간 자료, 바로 세계 지도입니다. 자, 세계 지도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본적 있을 거예요. 아,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제 방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놨어요. 제가 해외여행을 꼭 가보고 싶거든요. 저는 10개의 나라에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세계 지도는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지도를 말해요. 자, 평면으로 나타냈다는 거는 입체적이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종이 한 장에 나타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지구본에서 할수 없었던 것. 전 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눈에 모든 국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보고 저 나라도 보고 한눈에 보기 쉽잖아요. 자, 그런데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땅과 바다의 모양, 그리고 거리, 면적 등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구공이 있어요. 자, 이 축구공을요. 여러분, 커다란 선물 포장지로 이렇게 둥글게 싼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막 구겨지는 면들이 막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둥근 모양인 이 지구를 그대로 이렇게 평면에 펼치면요. 실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계 지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요, 굉장히 넓게 팽창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의 가운데 부분은요, 실제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위아래는 조금 왜곡된 면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공간 자료가 있어요.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선생님, 디지털 영상 지도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세계 지도들 볼수 있잖아요.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불러요. 디지털 영상 지도는 위성 사진이나 항공 사진의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표시한 것을 말해요. 바로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디지털 영상 지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장소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칸도 있죠. 또 경로를 탐색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갈수 있는지. 또 지도의 종류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모습을 보고 싶은지,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 그림처럼 그려 표현된 것을 보고 싶은지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크기를 크게 볼 수도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은요, 일단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자, 아주 크게, 크게, 크게 확대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세계 지도 검색해가지고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여러분 학교 운동장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이고요. 세계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까지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소 간의 거리, 이동수단 및 가는 길, 이동시간, 장소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가는 장소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영상 지도만 있다면 어떤 대중교통을 타야 하는지, 또 택시를 타면 얼마나 걸리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단, 단점이 있어요. 만약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이런 디지털 영상 지도를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 봅니다. 바로 위도와 경도예요. 자, 위도와 경도라는 건 무엇일까? 자, 우리는 지구상에서 여러 나라들의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 위에, 어디 아래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 위에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걸 위선, 경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그런 우리 기준이 됩니다. 자, 적도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적도인데요. 자, 지구의 남쪽, 그리고 북쪽, 양극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구 표면의 점을 쭉 이었어요. 그래서 가로선으로 나눠 놓은 것을 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중에서 기준이 된 것을 우리가 적도라고 불러요. 위도가 0도입니다. 적도의 북쪽을 우리는 북위라고 부르고요. 적도의 남쪽을 바로 남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는요, 북위는 N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 남위는요, S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북위 0도에서부터 90도, 남위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위치를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 우리 위도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볼게요. 자, 위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는 서로 계절이 반대가 되고요. 그다음 위치에 따라서 밤낮이 지속되는 길이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다음 적도에 가까운 저위도 지역, 그러니까 위도가 낮은 지역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비교적 기온이 높아요. 자,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해당이 되겠죠. 또 극지방, 그러니까 남극 또는 북극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은 햇빛을 적게 받아서 비교적 기온이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추운 나라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다음 위선에 대한 설명도 나오죠? 위도를 나타내는 가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위도에 대한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경도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경도는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본초 자오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 영국 런던에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이 천문대가 있어요. 이 천문대를 지나는 어떤 선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본초 자오선이라고 불러요. 이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동경, 그다음 서쪽으로 가면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경 영도에서부터 180도, 동교 영동에서부터 180도, 서경 영도에서부터 180도. 자, 다음과 같이 위치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동경은 동쪽, 이스트를 따서 E라고 쓰고요. 서경은 웨스트에서 W를 따서 이렇게 W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도 차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경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선이 여러 개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여러 가지 경선이 지나게 될 거잖아요. 경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서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차는요, 시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뭐 아침인데 저기 미국은 아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오후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국가나 지역마다 기준이 되는 경선을 정하고 그 경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표준시가 꼭 하나가 아닌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 개의 경선을 지나는 아주 나라의 크기가 큰 나라들은요, 여러 가지의 시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경선은요, 경도를 나타내는 세로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위도와 경도를 활용하여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자, 방법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일단 위치를 나타낼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나타낼까? 어느 도시를 나타낼까? 자, 그 다음, 위도 확인하고 경도를 확인합니다. 자, 두 가지의 순서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북위 몇 도에서, 그 다음에 동경 몇 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위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의 범위로 위치를 표현해주면, 우리 위치 표현하기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이에요. 바로 세계의 대륙과 대양입니다. 자, 대륙과 대양에서 대륙이라고 하는 건요, 커다란 육지를 말하고요, 대양은 아주 큰 바다를 의미해요. 세계에 여러 가지 대륙들이 있는데, 일단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대륙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요, 바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대륙까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아시아 대륙입니다. 아시아는 세계 육지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대륙입니다. 대부분이 북반구에 위치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도 아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유럽이에요.
유럽은요, 비교적 크기가 작은 대륙이지만, 자, 어때요? 대륙 크기 자체는 작죠. 그런데 나라의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속한 나라가 많아요. 그리고 아시아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북쪽으로는 북극해와 만나고, 그다음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접하게 되는 그런 대륙이 됩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 대륙도 볼게요. 아프리카 대륙 바로 여기에 있죠. 아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유럽의 남쪽에 위치하고요.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어요. 자, 북반구 남반구의 기준은 바로 적도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적도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볼수 있어요. 북아메리카는요, 바로 여기 있는데요.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 북쪽은 북극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태평양을 가운데에 두고 아시아와 북아메리카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다음 남아메리카는 여기 있는 대륙이에요.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남극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 오세아니아라는 대륙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가장 작은 대륙이에요.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남극 대륙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죠. 대부분의 땅이 얼음으로 덮여 있고요. 주변은 남극해로 둘러싸여 있더라. 남극 대륙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의 주요 대양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대양은 세계의 바다 중에서 넓고 큰 바다를 말합니다. 자, 여러 대양을 비롯한 바다는 전체 지구 표면의 약 70%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지구로 봤을 때에는요, 대륙은요, 30% 정도, 그 다음 대양은요, 약7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대양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태평양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양이고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죠? 대서양은 두 번째로 넓은 바다예요. 대서양은 여기, 그리고 여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넓게 펼쳐놓은 거잖아요. 실제로 지구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더라. 자, 인도양은요, 세 번째로 넓은 대양이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 오세아니아 대륙에 접해 있더라. 그 다음, 북극해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북극 주변의 바다로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다. 대부분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더라. 그 다음, 남극해는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섯 개의 커다란 바다, 5대양을 알아봤어요.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토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은데요.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 대한민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더라. 자,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위치 보시고요.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국가는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독립국 등이 있습니다. 자, 오세아니아의 여러 가지 국가들이에요. 다음, 유럽에 위치한 국가도 있죠. 자,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있는데요. 자, 이탈리아는 어때요? 무슨 장화 모양처럼 생겼죠? 그 다음, 노르웨이는 이렇게 우리 유럽 대륙에서도 굉장히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에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치와 영토도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쿠바, 파나마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여러 가지 국가들 여기 그림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핵심 정리 모두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들 만나볼게요. 확인 문제 1번에서부터 2번,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 지구본 또는 세계 지도는 지구의 모습을 작게 줄인 모형으로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 거리, 면적, 영토 모양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자, 지구의 모습을 작게 줄인 모형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지구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지구본 또는 세계 지도는 둥근 지도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으로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 편리하다. 자, 지구본일까요? 세계 지도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세계 지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둥근 지도를 평면으로 펼쳐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모든 나라들을 한눈에 보기에 편리한 그런 공간 자료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디지털 영상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틀린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여러분, 디지털 영상 지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1번. 위성 사진이나 항공 사진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볼 수도 있어요. 2번. 디지털 영상 지도는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볼수 없다. 자, 볼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확대 그리고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확대를 눌러보면 되는 거예요. 4번. 다음

같이 가로선으로 표현되며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적도, 여기 보이죠? 이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정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바로 위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다 그러면 북위라고 부르고요. 남쪽에 있다라고 하면 남위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 알파벳 보이죠? 북쪽을 뜻하는 N, 남쪽을 뜻하는 S입니다. 다음 5번에서부터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5번.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정도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정도래요. 바로 경도가 되겠죠, 경도. 자, 경도. 그러면 이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동경. 그다음 서쪽에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서경. 이렇게 부릅니다. 6번. 지구상에서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자,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대륙이라고 불러요. 대륙.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거 섬 아니에요, 섬?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 섬 같은데. 자, 여러분. 섬과 대륙의 기준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자, 그린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그린란드의 크기를 기준으로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이라고 부르고요. 그린란드보다 작으면요, 섬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대륙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세계의 바다 중 넓고 큰 바다인 대양에는 태평양, 대서양, 이것, 그리고 남극해, 북극해가 있대요. 자, 우리 대양 다섯 가지를 배웠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그 다음 인도양, 인도양, 그 다음 남극해, 북극해가 있습니다. 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은 양양양 이렇게 끝나고요. 남극해, 북극해는 해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8번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가 위치한 대륙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사회과 부도 혹시 본적 있어요? 제일 뒤에 펼쳐보면요. 여러 가지 나라들의 이런 국기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나라들이 속해 있는 대륙도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유럽에는 어떤 국가가 있지? 아시아에는 어떤 국가가 있지? 북아메리카에는? 남아메리카에는? 이걸 한 번쯤은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단원 문제를 풀때 훨씬 더 편하게 풀수 있을 거예요. 일본, 이집트, 이탈리아입니다. 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알맞게 이어볼까요? 자, 일본은 진짜 쉽다. 그쵸? 일본은 바로 우리 옆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속해 있으니 일본도 아시아에 속해 있죠. 다음, 이집트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자, 이집트. 자, 딱 생각하면, 여러분 막 사막 떠오르죠? 아, 왠지 더울 것 같지 않아요? 아, 덥다. 그럼 저위도 지역이겠네? 아, 아프리카일 수도 있겠네요.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음, 이탈리아. 자, 어느 대륙에 있다고요? 네, 맞아요.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죠? 이탈리아.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9번에서부터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해당하는 국가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고도 여러분 벌써 정답을 찾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여기 있죠? 그다음 일본 여기 있죠? 몽골, 러시아까지 있네요. 그럼 이 나라는? 자, 아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어요. 아시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영토가 넓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바로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러시아 있죠? 자, 러시아는요. 사실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바로 러시아가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캐나다. 세 번째는 미국. 네 번째가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땅이 진짜 넓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 캐나다, 남쪽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색칠되어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캐나다,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자, 어느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네, 미국. 자, 미국과 우리나라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죠? 가장 큰 대양, 바로 태평양을 가운데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확인 문제까지 선생님과 잘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3단원 내용 진짜 재밌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에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생평가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왼쪽에는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오, 이거 위성에서 찍은 사진 같죠?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세계 지도와 디지털 영상 지도에 나타난 기역 지역의 모습을 비교하여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기역 지역 한번 볼까요? 아, 왼쪽 세계 지도에도 기역 지역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 디지털 영상 지도에도 기역이 나타나 있네요. 자, 여러분 어디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세계 지도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남쪽에 있는 남극 대륙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남극 대륙이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 모습이 서로 다를까요? 자, 여러분, 바로 세계 지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지도는요, 원래 지구의 모양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둥근 모양인데 이것을 평면에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린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 이렇게 넓게 펼쳐진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 지역의 모습을 비교하여 써라 라고 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써주면 좋겠죠. 세계 지도에서는 길쭉한 모양으로 보이는데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는 둥근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써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찰한 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또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세계 지도에서는 길게 펼쳐져 있는데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는 둥글게 모아져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인,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말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차이점이 있지?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좋은 답변이 됩니다. 다음 2번이에요. 1번 문제와 같은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공간 자료 활용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죠? 맞아요. 바로 세계 지도에서 원래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 그렇죠. 우리 한 가지 공간 자료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공간 자료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세계 지도와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의 모습을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답을 써볼 수가 있겠죠. 또는 세계 지도와 디지털 영상 지도를 함께 활용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함께 보면, 자, 실제로는 이런데, 아, 이렇게 표현했구나. 우리가 그 차이점도 알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 지구본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지구본을 활용하면 우리 1번 문제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입체와 평면의 모습을 모두 찾아본다. 이런 식으로 써도 좋아요. 또한 다양한 공간 자료를 함께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우리 한 가지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함께 보자. 이런 식으로 답을 썼으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부터 4번입니다. 다음 조사 보고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조사 주제 한번 볼까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가보고 싶은 국가의 위치와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공간 자료는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조사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니은, 어떤 국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오, 태평양 근처에 있나 봐요. 오세아니아 대륙에 위치한다. 대략 남위 34도에서 52도, 동경 166도에서 176도에 위치한다. 북섬과 남섬을 비롯해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나라는 어디일까? 다음, 지금 여기 있는 이 색칠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오, 태평양도 있고 멕시코만이라는 곳도 있네요.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고 대략 북위 16도에서 33도, 서경 86도에서 116도에 위치한다. 미국의 남쪽에 위치한다. 오, 여기가 바로 미국 대륙인가 봐요. 자, 그러면 어느 나라일까? 자, 다음 리을. 오, 여기 태평양 또 있어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대요. 오, 남아메리카 대륙. 대략 남위 17도에서 56도, 서경 67도에서 75도에 위치한다. 자, 영토가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이죠. 어때요? 진짜 길쭉하죠? 자, 그러면 아주 여러 개의 위선을 지나게 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자, 이제 3번을 한번 볼게요. 기역의 특징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한 가지만 적으면 돼요.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확대도 가능하고 축소도 가능하다. 또 어떻게 이동하면 좋은지 이동 경로를 검색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직접 검색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중에 한 가지만 골라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라고 쓰면 좋고요. 찾으려 하는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지구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수 있다. 이것도 좋고요.

0: 그다음 장소 간 이동 수단 및 이동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경로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최신 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 지도 같은 것들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면 새롭게 반긴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디지털 영상 지도는 바로바로 이렇게 최신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좋다는 거죠. 또 디지털 도구미 인터넷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한계점까지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든 좋아요. 딱 여러분 한 가지만 썼으면 모두 정답입니다. 다음 4번이에요. 니은에서 리을 국가의 이름을 각각 쓰고 세 국가가 위치한 공통점을 바다와 연관지어 한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국가 니은, 디귿, 리을 무엇인지 여러분 알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자,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우리 니은, 태평양 근처에 있었죠? 오세아니아 대륙에 위치했어요. 자, 북섬과 남섬이 있다? 바로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나라입니다. 뉴질랜드. 자, 그 다음 두 번째, 디귿 볼게요. 자, 태평양 근처에 있어요. 멕시코만 근처에요.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데 미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름에서 알수 있겠죠? 바로 멕시코예요, 멕시코. 자, 다음 리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역시 태평양 근처에 있어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고요. 영토가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입니다. 자, 어느 나라일까요? 이렇게 길쭉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길쭉해요. 바로 칠레가 되겠습니다. 칠레. 자, 이렇게 세 국가의 이름을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직접 쓰는 거예요. 니은 국가는 뉴질랜드. 그다음 디귿 국가는 멕시코, 그다음 리을 국가는 칠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세 국가의 공통점 뭐가 있었죠? 어떤 대양과 만나고 있었어요? 맞아요, 바로 태평양을 접하고 있었어요. 공통점으로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세 국가가 위치한 공통점을 바다와 연관지어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예요. 세계의 주요 대륙 중 북반구에 위치하며 비교적 크기는 작지만 속한 나라가 아주 많은 대륙은 어디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3단원의 핵심 정리, 그 다음 수행평가 내용까지 만나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 평가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 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북 원, 개념책을 알아보았죠?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책 준비하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북 투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요, 우리 4단원, 분위기를 살려 읽어요의 핵심 내용을 복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1번부터 6번까지만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2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2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요? 그래요. 분위기를 살려서 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겹받침.

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겹받침? 겹받침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겹받침은요, 서로 다른 자음자 두 개로 이루어진 받침을 말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겹받침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리을 기어, 또는 리을 비읍, 또는 니은 지읍, 또는 니은 히읗.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겹받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겹받침은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겹받침을 어떻게 바르게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쓸수 있는지 알아봤었죠? 그래요. 우리 겹받침을 바르게 읽고 쓰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겹받침은요, 일단 받침의 자음자가 두 개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자음자의 소리가 날까요? 그래요. 바로 앞받침. 앞받침. 앞에 있는 자음, 즈, 기역, 니은, 비읍 등으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 넉에서 받침, 기역, 시옷이 쓰였어요. 이때에는 앞에 쓰인 받침, 바로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목은요, 목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넋은요, 넉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안따, 언따에서는 받침, 니은, 지읒이 쓰였죠. 그러면 이때에도 앞에 있는 받침인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안따는 안따라고 읽어요. 그리고 언따는 언따라고 읽습니다. 어때요? 받침이 둘 다 앞받침인 니은으로 소리가 나죠? 그 다음 끈따, 안따에서 받침 니은 히읗이 쓰였어요. 이때도 역시 앞에 있는 받침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끈타는 끈타, 안타는 안타 라고 읽어주는 거죠. 가엾다, 엎다에서 받침 비읍시옷이 쓰였어요. 비읍시옷에서 앞에 있는 받침은 비읍이죠. 그러면 비읍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가엾다는 가엾다, 없다는 없다 라고 읽습니다. 대부분 앞받침인 이 자음들을 읽어준다고 했으니까 모든 겹받침을 앞에 있는 자음으로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읽다, 읽다 라는 낱말이 있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읽다는요, 뒤에 있는 받침인 이 기역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읽다라고 읽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앞에 있는 받침을 읽는다. 그 다음 겹받침은 한 받침만 소리가 나요. 자음자가 두 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소리가 난다는 것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고요. 안따, 끈타와 같이 다로 끝나는 낱말은 무엇 또는 무엇으로 발음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따는요, 안따 이렇게 소리가 나죠. 안따, 분명 다였는데 따라고 소리가 나요. 끈타, 끈타는요, 분명히 다였는데 끈타라고 읽게 됩니다. 다가 따 또는 타로 발음된다 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예외적으로 다르게 발음되는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넓다 라는 낱말이 있어요. 이때는 앞에 있는 자음인 리을로 발음이 되죠. 그런데 똑같이 리을 비읍인 받침 밟다는요, 뒤에 있는 자음, 즉 비읍으로 소리가 난다는 것. 그러니 예외적으로 다르게 발음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낱말들을 직접 읽어봤어요. 어떻게 소리가 났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자, 선생님이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이렇게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은요, 여러분들이 자주 말하고 읽고 써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면서 어떤 소리가 자연스럽지?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낱말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없어. 없어. 없어는요? 이렇게 읽습니다. 없어. 앉아. 앉아. 앉아는 이렇게 소리가 나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괜찮아 라고 소리가 나죠. 짧아. 짧아. 짧아는 짧아 라고 소리가 나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 아, 여기에 있는 이 겹받침들이 앞에 있는 자음자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비읍시옷이지만 비읍으로 소리가 나고, 니은 지읒이지만 니은으로 소리가 나요. 니은 히읗이지만 우리 니은으로 소리가 나고, 그 다음 이응이 있는 이 자리로 옮겨와서 괜찮아! 이렇게 소리가 나죠? 짧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자음 리을로 소리가 난다. 그 다음, 묵다도 볼게요. 묵다. 묵다. 묵다는 묵다. 이렇게 읽습니다. 막다는 어때요? 막다는 막다라고 소리가 나요. 막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자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자음인 기역으로 소리가 나죠? 막다. 언따. 언따. 언따. 익다. 읽다. 역시 읽다도 뒤에 있는 자음인 기역이 소리가 납니다. 읽다. 읽다에서 쌍시옷은 이렇게 디귿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읽다라고 읽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을 보니까 뒤에 있는 글자 다가 그냥 다라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따라고 소리가 난다는 것알수 있겠죠? 따 말고도 타라고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여덟. 여덟. 여덟은 이렇게 여덟이라고 소리가 나요. 넉. 넉. 흙. 흙. 갑. 갑. 가엽다. 가엽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도 보니까 앞에 있는 자음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안타. 안타. 안타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끈타. 끈타. 여러분, 어때요? 안타와 끈타는 뒤에 있는 다가 타라고 소리가 나죠? 넓다. 넓다. 넓다는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안다, 안다 이렇게 읽어줍니다. 마지막 목은요, 목은요, 목이라고 소리가 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낱말들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소리인지, 자연스러운 발음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또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바로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분위기를 살려 읽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분위기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분위기는요,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이라던가, 또는 그 주변을 둘러싼 상황 같은 것들을 말해요. 어떤 분위기이실까? 발랄하고 즐거운 내용을 담고 있을까? 아니면 조금 우울하고 슬픈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런 게 바로 분위기를 느껴보는 거죠. 우리 바람은 착하지 라는 시를 만나보았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래요. 우리 골목길에 외롭게 서 있는 민들레꽃이 있었어요. 이 민들레꽃에게 바람이 휴 하고 불어서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였던 거죠? 그럼 이런 시 우리 어떻게 분위기를 살려서 읽을 수 있을까요? 와, 선생님.

선생님이 시 읽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알려주었었는데 기억하나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주고받으며 읽기였어요. 주고받으며 읽기라는 건 우리 주고받기 말놀이 기억하죠? 그것처럼 내가 한번 읽고 친구가 한번 읽고 한 줄씩 바꾸어가면서 읽어도 좋고요. 또는 한 문장씩 바꾸어서 또는 한 연씩 나누어서 시를 읽어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서로 말을 주고받듯이 시를 읽을 수 있으니까 마치 대화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는 방법도 있었어요. 시에는 비슷한 글자의 수를 가진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수를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시를 읽으면 조금 더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는 방법도 있는데요. 목도리 따뜻해. 이런 몸짓을 한다면 시를 조금 더 분위기를 살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도 역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힌트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어요. 바로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바람은 착하지라는 시 살펴봤죠? 그 시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굴대굴 길거리에 굴려서는 무엇이 굴려지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신문지가 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여학생이 신문지가 굴려지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우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골목길을 걸어가는 몸짓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골목을 걸어나간다. 뚜벅뚜벅. 이 부분을 몸짓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시를 읽으면 시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고 시의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시 속의 인물에 대한 무엇과 무엇을 써봅니다. 무엇과 무엇? 그래요. 바로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는 거예요. 바람은 착하지라는 시에서는요, 바람, 신문지, 민들레꽃이 등장합니다. 이 바람, 신문지, 민들레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느낌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 바람은 어땠나요? 바람은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에게 목도리를 해줬어요. 이 모습에서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아, 이 시는 바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구나. 이렇게 분위기 알수 있고요. 그 다음, 신문지를 생각해 보니까, 바람에 이끌려서 던져지거나 굴려질 때, 그리고 구겨질 때에는 속상한 마음이 느껴졌는데, 목도리가 될 때에는 뿌듯한 마음이 느껴졌어. 아, 신문지를 생각한다면 이 시의 분위기는 뭔가 뿌듯해요. 그리고 민들레꽃을 생각해 보니까, 원래는 구석진 응달, 그러니까 해가 들지 않는 곳에 홀로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민들레꽃을 생각한다면 이 시의 분위기는 뭔가 조금 안쓰럽고 외롭죠. 이렇게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시의 분위기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함께 시를 읽어보고 서로 어떤 분위기를 느꼈는지 대화를 해보는 거죠. 여기 있는 남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을 덮어주는 장면에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여학생이 바람이 골목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장면에서 당당한 분위기가 느껴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저 친구는 이 시의 분위기를 이렇다고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한번 문제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했네요. 방금 전에

우리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 알아보았죠? 몇 가지 알아봤어요. 우리 세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래요. 우리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해 보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 보는 거죠. 또는 써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구들과 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그럼 볼게요. 1번. 내가 느낀 시의 분위기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낀 시의 분위기만 맞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분위기에 대해서 대화해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했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정답이 아니다. 2번,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요, 우리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3번,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봅니다.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생각, 느낌을 나누어 보면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핵심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만나볼게요. 오늘은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1번부터 6번 문제를 만나볼 겁니다. 1번에서 3번은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분위기를 잘 살려서 읽을 수 있다고 했나요? 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고받으며 읽는 방법. 두 번째는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읽는 방법. 세 번째는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이 방법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를 한번 재미있게 분위기 살려서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고 넓은 밤하늘은 누가 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 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 누가 잠자나? 산새들새 모여 앉아 꼬박꼬박 잠자지. 포근포근 엄마 품엔 누가 누가 잠자나?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새근새근 잠자지. 여러분, 이 시의 제목 혹시 기억하나요? 누가 누가 잠자나? 라는 시였죠? 이 시에서는요, 하늘나라 아기별, 산새들새, 그리고 우리 아기 예쁜 아기가 곤히 잠자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분위기를 살려서 잘 읽어보았나요? 무언가 평화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를 은해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이 시를 주고받으며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오, 주고받으며 읽은 것을 찾으래요? 주고받으며 읽는다는 것은 내가 혼자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읽는 거죠. 내가 한 문장 읽고 친구가 한 문장 읽고 이렇게 읽는 것이 주고받으며 읽기입니다. 그림을 볼게요. 1번.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 누가 잠자나? 라고 남학생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하늘나라 아기 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라고 이어서 읽고 있네요. 이 친구들이 바로 시를 주고받으며 읽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2번 친구들은 어떻게 시를 읽고 있는지 볼게요.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 누가 잠자나? 산새들새 모여 앉아 꼬박꼬박 잠자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학생을 보니까 손뼉을 치고 있고요. 남학생을 보니까 발을 구르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은 시를 읽으면서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는 방법이었죠. 이것도 분위기를 잘 살려서 읽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주고받으며 읽기였어요. 그러니
1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장 2번 문제도 만나볼게요. 기역에서 리을을 소리내어 읽을 때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이 있는 것을 두 가지 찾아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 어떤 낱말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이 주로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들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기역. 넓고 넓은 밤하늘엔, 넓고 넓은 받침 리을 비읍, 받침 리을 비읍이네요. 그러면 넓고 넓은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넓고 넓은. 우리 앞에 있는 자음인 니을로 소리가 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널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기역이 있는 이 고는요, 고가 아니라 쌍기역이 이렇게 쌍기역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넓고 라고 읽고요. 넓은은 역시 니을 소리가 나고 널. 뒤에 있었던 자음 비읍은 이응의 자리로 옮겨가서 이렇게 분이라고 읽어줍니다. 넓고 넓은 그리고 밤하늘엔이라고 읽어주어야겠죠? 기역은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이 있습니다. 니은은요, 누가누가 잠자나? 누가누가 잠자나? 소리와 글자가 똑같죠? 그리고 디귿, 산새 들새 모여 앉아. 산새 들새 모여 앉아. 앉아는요, 겹받침이 쓰였어요. 앉아, 어떻게 읽을까요? 앞에 있는 자음, 니은으로 소리가 나고요. 안, 뒤에 있는 자음은 이응의 자리로 옮겨가 자라고 소리가 납니다. 앉아. 그러면 디귿에도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이 들어있네요. 리을은 꼬박꼬박 잠자지예요. 꼬박꼬박 잠자지. 소리와 글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이 있는 것을 두 가지 찾으라라고 한다면 기역과 디귿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역, 디귿 적어주세요. 다음 3번이에요. 이 시를 분위기에 알맞게 읽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찾아 가위표를 하세요. 자, 시를 분위기에 알맞게 읽는 방법 우리 여러 가지 알아보았었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자, 1번. 엄마 품에 안긴 아기 그림을 보며 시의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어때요? 시를 알맞게 읽는 방법일까요? 그래요. 시를 알맞게 읽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관련 있는 그림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2번. 한 글자 한 글자 딱딱하게 끊어 읽으며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한 글자씩 딱딱하게 끊어 읽으면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알맞게 읽는 방법이 아니다. 3번. 자장가를 듣고 잠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노래하듯 읽으며 시의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나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는 것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 알맞게 읽는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2번에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가, 나와 같이 낱말들을 나눈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낱말들을 어떻게 나누었을까? 가와 나에 있는 낱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는 낚시, 있다 라는 낱말이 있네요. 이 낱말들의 특징을 한번 보죠. 받침이 쌍기역, 쌍시옷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쓰인 받침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나를 볼게요. 많다, 여덟, 목 이렇게 받침으로 니은 히읗, 리을 비읍, 기역 시옷 서로 다른 자음 두 개씩이 쓰인 낱말 받침들이에요. 우리 이런 받침들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쓰였다면 쌍받침이라고 부르고요.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개가 쓰였다라고 하면 겹받침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두 낱말들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걸까요? 그래요. 바로 쌍받침인지 겹받침인지에 따라서 나눈 거죠. 1번 자음인지 모음인지 아니고요. 2번 쌍받침인지 겹받침인지.

0: 읽기 어렵다면 이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선생님의 시범을 본뒤 따라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 두 번째는 혼자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 그 다음은 세 번째, 짝과 소리내어서 읽기. 네 번째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방법들을 쓰면요, 이런 낱말들도 잘 읽을 수 있고요, 띄어읽기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5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있는 낱말들의 뜻을 생각하며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위에 있는 낱말들 잘 살펴보고요, 그림을 보죠. 여기에 있는 이 남학생이 낙엽 위에 발을 이렇게 올려서 지그시 누르고 있죠? 이거 우리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바로 낙엽을 밟다. 밟다와 어울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은 뭘 하고 있어요? 밥을 각자가 나누어서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알맞게 나누어 가진 것, 바로 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그림도 한번 볼게요. 가위로 무언가를 이렇게 뭘 하고 있죠? 자르고 있어요. 우리 이거 다른 말로 끈타라고 합니다. 끈타. 이렇게 이어지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6번이에요.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와, 해가 쨍쨍하네요. 날씨가 맑다. 맑다. 이렇게 쓰고요. 맑다라고 읽어준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만나보았어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데려갈 만점한 퀴즈입니다. 이 문장에서 색칠된 부분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빨간 부분이에요.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 누가 잠자나. 여러분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어서 잘 읽어보았다면 수강후기 게시판에 그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요, 실전책 준비해주세요. 나머지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과학 3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중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단원의 이름은 잎과 꽃인데요. 잎의 구조, 꽃의 구조, 잎과 꽃의 기능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잎의 생김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길 걷다가 이런 모양의 나뭇잎 많이 봤죠? 자, 잎은요, 대부분 잎몸과 잎자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잎에서 넓은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잎몸이라고 하고요. 바로 여기를 잎자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잎자루는요, 잎과 줄기를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잇몸에는요, 잎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잇몸에 이렇게 잇맥이 보이죠? 자, 이런 잇맥이 있습니다. 이 잇맥을 통해서 물이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잎의 생김새를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잇몸, 잇자루, 잎맥이 있죠? 자, 이런 길쭉한 잎에도 잎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턱잎이라고 있는데요. 턱잎은요, 잎자루 옆에 있는 작은 잎 같은 구조로 어린 잎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수수나 벼 같은 식물에는 잎즙이라는 구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잎의 아랫부분으로 줄기를 감싸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잎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잎의 구조를 알아봤는데요. 우리

채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제목이요. 광합성 산물 확인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잎에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 광합성의 뜻은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합성을 하고 난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험 과정을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광합성의 광이요, 친구들, 빛이라는 뜻입니다. 자, 빛을 이용한다라는 뜻이라 이 광합성 산물 확인 실험에서 이제 한 잎은 빛을 받지 못하게 하고 다른 잎은 빛을 받을 거예요. 자, 그 차이를 둘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고추 모종의 잎한 개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뒤, 자, 이렇게 보여요. 잎 하나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요. 우리 친구들 부엌에서 볼수 있는 이 알루미늄 포일 알죠? 자, 이것을 씌우면 이제 이 잎이 햇빛을 보나요, 못 보나요? 보지 못합니다. 지금 덮은 거잖아요. 자, 잎 하나를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둡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들 있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개씩 따요. 자, 그럼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은 빛을 본 거예요, 못본 거예요? 햇빛을 못본 것이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은 빛을 본 것이죠. 빛을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잎, 하나씩 땄잖아요. 자, 에탄올이 담긴 작은 비커 두 개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넣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작은 비커에 에탄올을 넣고 잎을 각각 하나씩 넣는 겁니다. 자, 지금 왜 에탄올에 잎을 넣을까요? 자, 지금 잎에 있는 색소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자, 잎이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잖아요. 나중에 광합성 산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볼 건데, 잎이 초록색이면 색깔 변화가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잎의 색깔을 빼내주는, 엽록소를 빼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에탄올에 잎을 넣으면 이제 잎의 색소, 엽록소가 빠져요. 자, 넣은 다음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지금 작은 비커 두 개에 에탄올을 넣고 잎을 하나씩 넣었죠. 자, 이 비커를 이제 큰 비커에 넣어주는데요. 작은 비커 두 개를요, 뜨거운 물이 담긴 큰 비커 두 개에 각각 넣고, 자, 여기 큰 비커에는 뜨거운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비커를 하나씩 넣고 유리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작업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열을 이용해서 엽록소를 더잘 빼내기 위해서, 색깔을 더잘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냥 애초에 이 작은 비커를 가열하면 되잖아요. 자, 에탄올은요, 친구들, 인화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불과 닿으면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는 중탕의 방법으로 우리가 열을 줘서 이 엽록소를 더잘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판을 덮어주는 까닭은 열이 날아가지 않도록 더그 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판을 덮어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얼마 동안 이렇게 두면 되느냐? 잎을 보면서 색깔이 빠졌으면 이제 건져내면 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잎의 색깔이 빠질 거예요. 자, 잎에 초록색이 빠지면 이제 핀셋으로 잎을 꺼내 따뜻한 물로 헹군 다음에 이제 페트리 접시에 이제 각각 올려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색깔 빠진 거 보이나요? 초록색이 좀 빠졌죠? 자, 이제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를 더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잎은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 빛을 받지 못한 잎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잎은요,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아서 빛을 받은 잎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잎에 어떤 용액을 떨어뜨리냐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의 원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친구들? 보여요?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약간 황갈색입니다. 자, 이 황갈색 용액인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자, 두 군데에서 색깔 변화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요. 자, 색깔 변화 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은 지금 그대로 주황색, 황갈색이죠? 색깔 변화 있어요, 없어요?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잎은요, 빛을 받지 않은 잎이죠? 빛을 받지 않은 잎은 색깔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 이 잎은요, 빛을 본 거예요. 자, 이 잎은요, 지금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푸른색 계열로 청남색으로 변했죠? 색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햇빛을 받으면 어떤 물질이 생겨서 이 용액과 반응해서 이 용액의 색깔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아래 보면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은 용액의 색깔이 변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산물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에서는 빛을 받잖아요. 광합성을 했어요. 따라서 어떤 산물이 나왔다. 용액의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했다. 자, 그러면 이 산물이 과연 무엇이냐? 자, 우리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변하냐면 바로 녹말을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자, 지금 감자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자, 그랬더니 감자의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했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과 만나면 청남색으로 변해요. 감자에는 녹말 성분이 있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아까 햇빛을 본 잎에서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녹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광합성을 한 후에 생기는 산물이 녹말인가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광합성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잎의 생김새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호와 이름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지금 선생님이 니은은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 잎과 줄기를 연결하는 부분, 입자루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은 입자루가 되겠고요. 자, 여기 넓은 부분 뭐예요? 디귿, 잇몸이 되겠죠. 자, 디귿은 잇몸. 자, 그리고 잇몸 위에 이런 거 뭐라고 했어요? 잎맥이라고 했죠? 자, 기억은 잎맥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광합성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을 할 때 각각의 잎에 어떤 용액을 떨어뜨려 색깔 변화를 관찰했죠? 아세트산 카민 용액은 우리가 양파 표피세포 염색할 때 떨어뜨린 거고요. 이번에 떨어뜨린 용액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광합성이 뭐냐? 자, 지금 여기서 광은요, 선생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햇빛입니다. 자, 그리고 합은요, 합치다예요. 합치다. 자, 그러니까 결국 광합성이라는 것은요, 빛을 이용해요. 햇빛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쳐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광합성,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쳐서 양분을 만들어서 식물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합성이에요. 자, 그러면 물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자, 우리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그 물이 줄기를 통해 이동하고 식물의 각 기관으로 가잖아요. 잎에도 물이 오죠. 잎맥을 통해서 물이 오죠. 따라서 그 물과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잎 뒤에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이 기공을 통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즉 물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하여 합쳐져서 햇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광합성입니다. 자, 광합성은요, 그런데 주로 잎에서 일어나요. 따라서 잎이 굉장히 넓고 이제 납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광합성을 잘 받기 위해서이지요. 자,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약물은요, 식물의 각 기관으로 전달되어 식물의 생장에 이용이 되거나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 사람도 일을 하려면 뭔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해야 돼요. 자, 식물도 쑥쑥 자라기 위해서는 양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분을 어떻게 얻는다?
광합성을 통해 얻어요. 그래서 이 양분은 식물의 각 기관으로 전달이 돼서 식물의 생장, 자라는 데 이용이 되거나 남는 것은 저장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광합성을 통해 형성되는 산물은 양분은 포도당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은요, 바로 이용이 됩니다. 자, 바로 이용이 되고 이제 남는 것은 녹말의 형태로 변화시켜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당은 물에 잘 녹고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장할 때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하지만 다시 저장한 것을 사용해야 할 때는 이 녹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광합성 산물 확인 실험에서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청남색으로 변한 것, 녹말과 만나면 변한다고 했었잖아요. 즉, 녹말, 광합성으로 생성된 잎에 있는 양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녹말의 형태로 저장된 것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만나 청남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알았죠? 이제 광합성이 뭔지 알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잎은요, 증산작용도 해요. 자, 여기에서 증은요, 수증기예요, 수증기. 자, 그리고 산은요, 이제 퍼져나가다 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증기가 퍼져나간다라는 뜻인데요. 자, 잎에 도달한 물이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면 줄기를 통해 물이 이동하고 잎까지 가죠? 자, 그런데 잎에 도달한 이 물이 잎 뒤에 있는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증산작용입니다. 자, 우리 기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잎의 기공,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공은 작은 구멍이에요. 자, 이 기공을 통해 이제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기공은요, 대부분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잎이 왜 기공을 통해 수증기 형태로 물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왜 증산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식물이 증산작용을 하여 뿌리에서 잎까지 물을 이동하게 하는 겁니다. 즉,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 이동해서 잎까지 왔죠? 그런데 이것을 수증기로 밖으로 내보내야 또다시 뿌리에서 물을 계속 끌어올 거 아니에요. 즉, 뿌리에서 계속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증산작용은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기도 해요. 자, 사람도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잖아요. 자, 식물도 그러합니다. 증산작용을 하면서 식물의 온도도 조절한다는 거. 자, 그런데 증산작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뿌리에서 계속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3번. 햇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 햇빛을 이용하여 광이죠. 물과 이산화탄소 합쳐서 양분을 만드는 작용 뭐라고요? 광합성. 자, 4번. 광합성은 주로 어디에서? 잎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산물 확인 실험 잎으로 했잖아요. 자, 5번. 잎에 도달한 물이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했죠? 앞에서 했습니다. 자, 증산.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잎은 광합성도 하지만 증상작용도 일어난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잎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의 생김새를 알아볼게요. 자, 우리 뭐 뿌리도 줄기도 식물에 따라 생김새가 다르듯이 꽃도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생김새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여러 가지 꽃들의 생김새 보면서 이 부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맺꽃을 보면 마치 꽃잎이 하나처럼 이어져 있는데 깔때기 모양이죠. 자, 그리고 호박꽃은요, 꽃잎이 하나처럼 붙어 있는데 지금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장미꽃은요, 꽃잎이 여러 겹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자, 튤립은 꽃잎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처럼 식물의 종류에 따라 꽃의 생김새가 정말 다양합니다. 자, 다양하다는 것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꽃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안을 좀 샅샅이 들여다봅시다. 자, 꽃은요, 대부분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암술은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여요?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게 암술이에요. 자, 그리고 수술은 주변에 이 노란색 머리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수술이고요. 자,
자, 그리고 꽃잎은 꽃잎이죠. 자, 그리고 꽃받침은 밑에서 꽃을 받치는 거 꽃받침입니다. 즉, 꽃은 대부분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복숭아꽃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는 꽃을 갖춘 꽃이라고 해요. 다 갖추었다 해서 갖춘 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꽃 중에는요, 이 네 가지가 다 없는 꽃들도 있어요. 자, 보면 호박꽃 볼게요. 자, 호박꽃은요, 지금 여기 암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꽃받침 있죠? 그리고 꽃잎 있어요. 그리고 암술은 있지만 수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수꽃은요, 꽃받침 있죠? 꽃잎 있죠? 수술은 있지만 암술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꽃 중에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 없는 식물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씩 없는 식물도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호박꽃 같은 거 이런 꽃은요, 다 갖추지 않아서 안 갖춘 꽃이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꽃은 대부분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과학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어떤 꽃을 주고 이제 핀셋으로 이렇게 꽃잎이나 암술, 수술을 떼어보면서 그 꽃의 구조를 눈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요, 달맞이 꽃으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핀셋으로 달맞이 꽃을 이렇게 다 떼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암술은 하나이고 네 갈래로 갈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술은요, 몇 개예요? 8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꽃잎은 4장 있다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꽃받침은 4개가 있는데요. 2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어떤 꽃으로 이제 꽃의 구조를 살펴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서 이게 암술이구나, 이게 수술이구나, 이거 꽃받침이구나, 꽃잎이구나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복숭아꽃 그림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름을 쓰시오. 자, 이거 뭐예요? 꽃을 받치고 있죠? 꽃받침입니다. 자, 7번입니다. 꽃은 모두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대부분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대부분이죠. 우리 안 갖춘 꽃도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꽃의 구조와 기능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우리 꽃에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라는 구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각 부분이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일단 암술은요, 꽃가루를 받아서 씨를 만들어요. 그럼 꽃가루는 어디서 만드나요? 바로 수술에서 꽃가루를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수술에서 꽃가루를 만들어요.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딱 닿으면 이제 그 꽃가루를 받아 씨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꽃잎은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요. 꽃받침은 받치고 있잖아요. 꽃잎을 받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암술은 꽃가루를 받아 씨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아까 수술에서 꽃가루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꽃의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요, 암술에 옮겨 붙는 과정을 우리가 꽃가루 바지라고도 하고 수분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니까 꽃의 수술에서 꽃가루를 만들어요. 자, 근데 그 꽃가루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암술 머리에 닿으면, 자, 이 암술 머리에 지금 꽃가루 있죠? 암술 머리에 닿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씨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이 지금 닿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꽃가루 바지 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꽃가루 바지는요, 새물, 곤충, 바람 등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새, 동박새는요, 동백꽃의 꿀을 먹습니다. 자, 그럼 동박새가요, 날아와서 동백꽃의 꿀을 먹어요. 이렇게 뭐 가느다란 부리로 꿀을 먹어요. 자, 꿀을 먹다가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어딘가에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에 붙겠죠? 그럼 자, 이 동박새가 다른 꽃에 가가지고 또 막 꿀을 먹어요. 자, 그러다가 그 꽃의 암술 머리에 꽃가루가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에 옮겨 붙는 거예요. 그거

0: 식이수분이라고요. 자, 그럼 물은 어떻게? 자, 이건 대부분 물에 사는 식물, 수생식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물이 흘러요. 자, 물을 따라 꽃가루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식물의 암술머리에 닿으면 수분이 이루어지고 씨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곤충도 똑같아요. 꿀벌, 우리 봄에 윙윙 날아다니면서 꿀벌들이 꽃의 꿀을 먹잖아요. 자, 꽃의 꿀을 먹다가 그 꽃의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그 벌, 몸 어딘가에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꽃가루를 묻힌 채로 또 다른 꽃에 가가지고 막 꿀을 먹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꽃에 있는 암술 머리에 꽃가루가 닿으면 수분이 이루어지면 씨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바람도 똑같아요. 꽃가루가요, 바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날리다가 어떤 꽃의 암술 머리에 닿으면 이제 수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도움으로 꽃가루바지 수분이 이루어진다. 자, 꽃가루바지가 이루어지면 암술 아래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씨가 만들어져요. 자, 이 씨가 있는 곳을 씨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씨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것이 자라서 뭐가 돼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먹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꽃가루 바지 방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아까 수분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자, 우리 새의 도움으로, 곤충의 도움으로, 혹은 물의 도움으로, 바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동백나무, 바나나 동백나무는 새의 도움으로 수분이 이루어져요. 자, 이런 식물을 새라고 해서 조매화라고 합니다. 조매화, 새조. 자, 그리고 곤충의 도움으로, 자, 이런 식물은 곤충의 도움으로 수분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식물은 충매화라고 합니다. 곤충충. 자, 그리고 이제 물의 도움으로 이제 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수해서 수매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람의 도움으로 휑 바람이 불어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풍해서 풍매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뭐 풍매화, 충매화, 조매화, 수매화라고 한다는 거. 자,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면 되지. 연꽃은 충매화야. 검정말은 뭐 검정말은 그 수생식물이니까 그렇겠지만 뭐 동백나무 조매화야. 물론 동백나무도 상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줄줄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꽃가루 바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복숭아 열매가 자라는 과정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무슨 꽃이 있어요, 친구들? 복숭아 꽃이 있어요. 자, 복숭아 꽃에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면, 자, 꽃가루 바지를 다른 말로 수분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수술해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여기 지금 암술 있잖아요. 암술 머리에 닿으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면 암술 속에, 자, 여기에 이제 씨가 만들어집니다. 씨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 씨가 자라면서. 자, 지금 여기를 선생님이 씨가 있는 방, 씨방이라고 했는데요. 이 씨가 자라면서 그 씨방 부분은 열매의 과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씨를 둘러싼 부분도 함께 자라면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열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복숭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숭아 열매가 나오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여름에 냠냠냠냠 먹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열매가 하는 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열매가 하는 일. 지금 열매는 뭐를 보호해요? 씨를 보호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씨가 익으면 멀리 퍼지게 합니다. 자, 씨가 익어요. 맛있게 열매가 익으면 우리도 먹고 동물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또 스스로 열매가 터지면서 씨를 퍼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분과 꽃가루 바지를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의 꽃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꽃, 이제 수술해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이 안에 있는 꽃, 암술 머리에만 붙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수술해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다른 꽃의 암술 머리에 붙는 건가요? 자,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쵸? 그냥 여기서 수술해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이 암술 머리에 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다른 꽃의 암술 머리에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꽃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꽃과 이제 연결지어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의 각 부분이 하는 일로 옳은 것의 동그라미 표, 틀린 것의 가위표를 하시오. 자, 암술은 꽃가루를 만든다. 자, 꽃가루는 누가 만든다라고 했어요? 수술이 만들죠. 수술이 만든 꽃가루가 암술에 닿으면, 암술 머리에 닿으면, 즉 수분이 이루어지면 암술에서는 씨를 만드는 거죠. 틀렸죠? 자, 2번 꽃잎은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는 거 맞죠? 암술과 수술을 둘러싸면서 꽃잎은 암술과 수술을 보호합니다. 자, 9번입니다. 꽃의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에 옮겨 붙는 과정을 우리 두 가지라고 했죠. 뭐예요? 수분 혹은 꽃가루 바지. 자, 함께 써볼게요. 자, 꽃가루 바지라고도 하고요. 또 수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꽃가루 바지 써보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맞춤법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꼭 써봅니다. 자, 꽃가루 바지 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꽃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한 흐름을 지켜본다면 우리는 이제 세포를 관찰했죠. 식물 표피세포, 그 다음에 뿌리가 하는 일, 줄기가 하는 일, 잎이 하는 일, 그리고 꽃이 하는 일, 각 구조와 기능을 알아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재밌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잎에 도달한 물이 수증기가 되어 기공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말 중요한데요.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아웃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 직업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굉장히 특별해요. 댄스 꿈나무의 댄스 학원 오디션. 이 친구는 진짜 프로페셔널 댄서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1: 제 주변에도 그 연습생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0: 요즘에 진짜 댄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연습생으로 나중에 뭔가 뭐 이런 전문 댄서라든가
1: 아니면 셀러리. 아이돌을 희망할 수도 있고요.
0: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요즘에는 직장인분들도 취미로 굉장히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1: 저도요.
0: Really?
1: 네.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지만 한창 배울 때는 뭐 아이돌 저리 가라까지는 아닌데 내가 저리 갔어요.
0: 그렇군요. 저도 한번 수업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1: 네.
0: 이틀 나가고 또 그만뒀다.
1: 왜냐하면 이게 따라하기가 어려우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0: 그리고 창피해요.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댄스 학원 오디션을 본 상황.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아, 이게 뭔가 잘했을 수도 있는데요.
1: 그죠.
0: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불 킥이라고 하나요?
1: 그쵸, 그쵸.
0: 와이.
1: 아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 흘렸어. 아, 이럴 때 있죠.
1: 왜냐면
0: 긴장되죠.
1: 긴장이 되니까 제 실력 발휘가 하기가 어려워요.
0: 아,
1: 오디션 자체가.
0: 그러니까요. 이
1: 예.
0: 오디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람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1: 그렇죠.
0: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댄스 학원 오디션을 대체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2: 독사.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3: What's wrong? Why are you so sad?
2: 이거를 못해가지고.
3: Your elbow, you hurt it. Oh, no.
2: 이 동작, 이 액션, 내가 부족했는데. My audition, you know?
3: Your audition, yeah?
2: 오디션, 실패, failed.
3: Oh, wait, cheer up.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Not the end.
3: Not the end of the
2: The
3: world.
2: world,
3: So
2: yeah.
3: cheer up.
2: 근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렸어.
3: You're crying?
2: 아니, crying, no crying.
3: Oh, no crying.
2: 뭐지? 심사위원들, PD or 그 director, front
3: Oh,
2: of.
3: in front of the director?
2: 그렇지, 그렇지. Sweat,
3: Sweat.
2: sweat,
3: Oh.
2: sweat, 계속. Continue, 그 뭐지? Be like a rain,
3: Oh
2: like
3: no,
2: raining.
3: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응?
3: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No breaking.
3: No breaking?
2: No breaking.
3: Nerve-wracking.
2: No.
3: You know, you can be really nervous.
2: Nervous, yes.
3: 어, and
2: So.
3: sweating. And then make a mistake.
2: 이 동작이 안 되는 거야. 너 돼? 이거 해봐. Dance,
3: Like
2: dance.
3: this.
2: 그렇지, 이 동작을 내가 제대로 못했어. 그래, 여봐, 너도 못하지?
3: 어?
2: 아니야. 당연히.
0: 제가, 슬기 씨,
1: 네.
0: 허락 하나 받아도 돼요?
1: 뭐요?
0: 오늘 진짜 제대로 된 진짜 생활 영어 표현 다 알려드려도 돼요?
1: 아, 그럼요. 너무
0: 알겠습니다.
1: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0: 그렇죠. 이런
1: 네.
0: 경우, 특히나 뭐꼭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어도 말이죠.
1: 네.
0: 아, 뭔가를 망쳤다. 뭐,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야, 뭐또 해보면 되지.
1: 괜찮아.
0: 이런 거
1: 네.
0: 너무너무 쓰거든요.
1: 네.
0: 영어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5: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4: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5: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벌써 반가운 표현도 나오면서 지금 한번 볼게요. 내용 자체는 좀 슬프긴 해요.
1: 네.
0: 아,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어구,
0: 아.
1: 어구, 어구. 그래. 메스가 막 뭔가
0: 네.
1: 어지럽혀진 뭐 그런 거였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는군요.
0: That's right.
1: I messed up my dance 오디션이 들어가야겠네요.
0: 네. 스펠링만 잘 써준다면은
1: 그쵸.
0: 문제 없죠.
1: 오디션이니까 오로 시작하겠죠. 오디

0: 미션.
1: 네.
0: 미야. Yeah.
1: 지금 입술 깨무느라 큰일 날 뻔했어요.
0: 왜 깨무세요?
1: Audition. 오케이. 자,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정답? 아, 최근에 그.
0: 왜 이렇게 써요?
1: 스펠링이 느낌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슬로간도 그렇고요.
0: 많이 헷갈렸죠.
1: 이것도 너무 audition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0: 아니 이거는 왜 네. 오디션이라고 있죠 우리가?
1: audition, au라고 하는 게요.
0: 네.
1: 아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우로 발음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굉장히 rare합니다. au, aw 이런 것들은요 보통 이 정도로 발음이 돼요.
0: 네.
1: 그래서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오디션이 아니라 5에서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audition, audition 조금만 벌려서 5보다는 차라리 어에 더 가까운 게 낫습니다. 한번
0: 네.
1: try 해보세요.
0: audition,
1: yes,
0: audition,
1: audition. Alright, so audition이라고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
0: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헷갈릴만 했네요.
1: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예. 자, 그래서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인데, 자 지금 보면 망치다를 오늘 못 썼다고요?
0: messed up.
1: 이걸 썼습니다.
0: 네.
1: 아까 슬기 씨가 말한 게 딱 맞아요. 뭔가가 messy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0: 네.
1: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결과가 나오긴 했겠죠. 뭐 김치찌개를 만들었던 뭐가 되는 결과물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0: 아하.
1: 진짜 엉망진창이 됐다.
0: 예.
1: 이렇게 얘기할 때 mess up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ruin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0: 네.
1: ruin은 이건 엉망으로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완전 그냥 망한 거예요.
0: 예, 예.
1: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0: 네.
1: 아, 내 인생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좋진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돌릴 수 없다. 당신 때문에.
0: 예.
1: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you ruined my life. 이런 굉장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So mess up something, 뭔가를 망치다. 사실은 엉망으로 만들다가 더 어울리긴 합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참고로요.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잖아요. It, this, that 이런 거.
0: 네.
1: 그러면은 mess up it 아니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0: Mess up that.
1: 그게 아니고요. 요 예. 가운데 넣어달라는 말이에요.
0: 아, mess it up. 네.
1: 이렇게 대명사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0: 네.
1: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내가 이거가 이때 시작하는 줄 알고 저게 저때 시작하는 줄 알고 내가 바꿨잖아. 그래서 나는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0: I messed예요.
1: messed. 망쳤다니까 과거니까.
0: 네. I messed up my schedule.
1: My schedule or the schedule.
0: 네.
1: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거 해 볼게요. 그 요리사가
0: 네.
1: 그 조리법이 뭐죠? 우리 외래어로 쓰는 거 조리법.
0: Recipe,
1: yes. right? 그 레시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0: 아하.
1: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든가 설탕을 넣으면 안 되는데
0: 아이고.
1: 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그 요리사라고 하면 더 뭘까요?
0: The cook.
1: The cook.
0: Yes.
1: 그다음에 엉망으로
0: the
1: 했다.
0: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0: Yeah.
1: Alright.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0: 네.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I messed up the schedule.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1: 자, 그리고 나는 오디션을 망친 겁니다.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There you go. 굉장히 우울해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0: Yeah.
1: 친구가 아 힘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0: 그쵸.
1: 또 해보면 되니까요. 그쵸.
0: 맞아 맞아.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세상. So world 되겠네요.
1: World.
0: Yeah, world.
1: Okay. 그럼 cheer up이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0: Cheer up은 힘내.
1: 힘내.
0: 네.
1: Cheer up. It's not the end. 끝이 아니다. 무엇의 끝이 아니다. Of the world. 정답. Perfect.
0: Yes.
1: 세계 세상이죠. 자, 이거 나온 김에 RL 동시에 붙어 있죠. 그렇죠?
0: 네.
1: World. 저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R 발음 제대로 하는지 L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RL을 두 개를 붙여서 할 때도 문제가 없는지가 당연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0: 그렇죠.
1: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혀가 얼마나 많이 뒤로 당겨지고 그게 금방 펴지는지 이런 것들이 귀에 제가 들리는데 일단 R 발음할 때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0: 네.
1: 그렇죠? 그래서 war 워주고 혀가 코어가 war 이렇게 일단은 원래 돼야 돼요.
0: 네.
1: 그다음에 L 발음이 혀가 뒤로 당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앞쪽

0: 앞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1: R이요?
0: L, L.
1: L은 앞쪽으로요.
0: 앞쪽으로 가야
1: 돼. 네.
0: So, 혀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뒤로 왔다가 네. 앞으로 팍 가면서 윗니와 입천장 사이. 여기 닿는 게 L 사운드입니다.
1: 네.
0: 오케이. Okay? 그래서 R,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예.
0: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R, L 해 보세요.
1: R, L.
0: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돼요. R, L 띄어졌다가 Earl.
1: 오.
0: 이렇게 혀가 약간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인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d 하고 끝나는 거. 그게 바로 world.
1: 아,
0: 이게 되는 거예요. Right? R, L, D. 한번 try 해보세요.
1: World.
0: 오!
1: 오! 와. World.
0: 100점 중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1: 오, 야. 네.
0: 너무 좋았어요.
1: 조금 약간 포즈가 길었네요.
0: 오, 약간 긴장감 연출하려고. 예.
1: 감사합니다.
0: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R 따로, L 따로 연습하시라고 제가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거의 굳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 결국에는 절망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원어민들이 이걸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y, come on, ma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오.
0: 빠르게 말을 해버려요. 야, 네.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를 위로해 줄 때 보통 쓰게 됩니다.
1: 아.
0: 자, 근데 앞에 보세요.
1: 네.
0: 이거 나왔잖아요.
1: 네.
0: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1: 힘내.
0: 힘내, 기운내 라는 게 cheer up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나름 조금 너무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오디션을 떨어졌다고 엄청 문제가 생긴 것까지는 아니니까
1: 그렇죠.
0: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1: 네.
0: 근데 만약에 지인의 가족 쪽에 무슨 건강 상태가 엄청 심각해 문제가 있다.
1: 그쵸.
0: 그랬을 때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hey, cheer up, man. 이거는
1: 좀 가벼울 수 있네요.
0: 너무 가벼운 느낌이에요.
1: 예.
0: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인이랑 관련이 있어서 벌어졌다.
1: 오.
0: 그러면 절대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1: 아, 이건 안 되는군요.
0: Cheer up은 좀 가벼운 힘을 내 정도이기 때문에
1: 네.
0: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내. 너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1: Cheer up. It's not the end.
0: You can. 여기 볼게요.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1: 아.
0: 말 그대로. You can.
1: You can try.
0: 다시.
1: Again.
0: Again. 자, 근데 방금 너무 좋았어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힘내. 한 다음에 그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떻게 할까요? 풀려도 돼요.
1: Cheer up.
0: Cheer up.
1: It's not too bad.
0: Too bad or so bad.
1: It's not so bad.
0: Alright.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1: 네.
0: 그래도 할 말이 있죠, 뭔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1: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cheer up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0: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게 나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그럴 때는 I'm sorry to hear that. 아,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마음이 안 좋네요.
1: 네네.
0: 굉장히 진지해져야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Ye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느낌으로. Cheer up. You can try again.
1: Cheer up. You can try again.
0: Hey, cheer up. It's not so bad.
1: Cheer up. It's not so bad.
0: All right. 본문들 읽을게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Okay, 자, 이랬을 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슬기 씨는
1: 예.
0: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뭐 연예계 쪽에서 뭔가 이렇게 리포터를 하실 때
1: 그쵸.
0: 오디션을 보고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1: 저는 그때는 캐스팅이 됐는데
0: 아하.
1: 근데 사실 매번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가 오디션 같았어요.
0: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매번 누군가 거의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하는 스타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번 긴장이 돼서 땀을 진짜 많이 흘렸던
0: 진짜 땀을 흘리고
1: 예.
0: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가 다 젖어 있었어요. 땀이 너무 많이
0: 진짜로?
1: 나서.
0: 진짜로?
1: 네.
0: 너무 진짜 긴장함에 와
1: 그쵸.
0: 대단합니다.
1: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땀이
0: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런
1: 그때 당시에 그랬죠.
0: So I was wet.
1: 아하.
0: 땀이 막 비오듯 온 거예요.
1: 그쵸.
0: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1: In front of the judges.
0: 그게 뭘까요?
1: 심판.
0: 심판. 오케이.

0: 심사위원님,
1: yes,
0: 예,
1: yes.
0: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나는 땀을 흘렸다 이거잖아요. I was 땀을 비오듯 틀린 거니까
1: 네.
0: 흘렸다는 running이거든요. 일단 running이에요. 네. 모처럼 like rain. 그쵸? 비처럼 흘리는 거니까.
1: 나 진짜 네. 심사위원들 앞에서 비처럼 달렸잖아.
0: 그렇게 돼요?
1: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
0: 왜냐면 러닝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콧물 흘린다 할 때 러닝 노즈 하잖아.
1: That's right. Runny nose and or the water's running or something
0: 예, 예.
1: running,
0: 아,
1: right?
0: 땀을 안 썼네. 러닝 그러면 스웨트를 쓸게요. 땀이 스웨트예요.
1: 죄송한데 거의 그게 다 들어갈까요, 여기?
0: 너무 길다.
1: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아, 틀렸다. 네. 네. 저 I was 뭐뭐 in front of the judg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오늘부터 쓰시면 돼요. 바로 네. sweating 아, bullets.
0: 오?
1: 이거 한번 보지 않았나요?
0: 네.
1: Maybe, maybe not.
0: 어디서 나왔죠?
1: I don't know.
0: 어.
1: 자, 여기 지금 bulle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Bullet?
0: Bullet은 그거 화살 아니에요?
1: 아, 어디서 안 본 겁니다, 그러면. 자, bullet은 총알입니다. 총알.
0: 아, 총알. 네. 아, 총알.
1: 그래서 sweat이라는 동사는 땀을 흘리다. 그리고 bullets들을 흘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땀이 총알처럼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0: 아, 우리는 막 구슬땀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1: 아~
0: 여기는 총알처럼 흘린다.
1: 오, 맞네요, 진짜.
0: 예.
1: 맞아요. 그래서 sweat bullets, okay, sweat bullets라고 얘기를 하면 땀을 비오듯 흘리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로치고 뭘 써놨어요?
0: 긴장.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더울 때 쓰는 것보다는요.
0: 네.
1: 긴장했다, 그만큼 식은땀 나는 느낌 있죠.
0: 네, 네, 네.
1: Right? 그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Okay, so sweat. bullets. 이거 sweat 아니라 sweat bullet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또 알아두시라고요. sweat buckets라는 표현이 있어요.
0: 아~
1: 이거 이것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0: 땀을 바가지로
1: 이거는 진짜
0: 흘리는
1: 버킷,
0: 건데?
1: 바가지만큼 꽉 흘리는 거예요.
0: 네.
1: 이 경우는 사실 긴장도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더위에 많이 쓰게 됩니다.
0: 네, 네,
1: 너무
0: 네.
1: 더워서 말 그대로.
0: 아, 때에 따라서 yes. 쓰는 표현이 좀 다르군요.
1: Right. 근데 솔직히 떠오르지 않으면 sweat a lot 이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제일 많이 써요.
0: 어.
1: Okay? So 알아두면 들을 때 청취가 잘 되겠죠. 그렇죠?
0: 네.
1: 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지금 막 bullets가 나왔어요?
0: In front of the judges.
1: Mm-hmm. So judge라고 얘기를 하면
0: 네.
1: 심사위원, 뭐 판사, 뭐 기타 등등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거 발음을 할 때요. D 사운드를 약하게 해서요. judge. 그리고 마지막에 입모양이 하고 모여야 됩니다.
0: 오.
1: Okay? Alright, so 한번 해볼게요.
0: 네.
1: judge, judge.
0: Judge.
1: Alright.
0: Judge.
1: Right. So, judge들을 앞에서 bullets를 sweat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0: 네.
1: In front of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0: 뭐뭐 앞에.
1: 누구 앞에, 네. right? So in front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안 해봤죠?
0: 그쵸.
1: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울었어. 근데 우리 앞에서 울었어.
0: She cried in front of our.
1: 우리니까 그쪽으로 us죠. She cried in front of us.
0: Mm-hmm.
1: How about this? We'll 쓸게요.
0: 예.
1: 어, 내가 기다릴게.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나 기다릴게.
0: I will wait.
1: I will wait. 그 건물 앞에서.
0: In front of the building.
1: Very nice.
0: Mm-hmm.
1: 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Yes.
1: 요거는 딱 의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0: 네.
1: Make sense? Alright. So,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문장 직접 만들어 보세요. Please. 자, 가보겠습니다. She cried in front of us.
0: She cried in front of us.
1: Alright.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본문도 읽어봐야죠. 막
0: 네.
1: bullets 떨어져요. Right?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1: 자, 이랬을 때, 아, 친구가 진짜 괜찮은 친구네요.
0: 네?
1: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0: 오.
1: So, 아유, 공감해. 오디션은 진짜 긴장될 수 있지. 아, 인정, 인정, 인정.
0: 그럼, 그럼. 이렇게 또 누가 한마디 해주면,
1: 아, 그럼요.
0: 너 아는구나.
1: 그러니까.
0: 이렇게 되죠.
1: 그날 편하게 그래도 잘 수 있어요.
0: 그쵸. I feel you. 나도 너 느껴.
1: 음흠.
0: It can be really.
1: 뭐 할 수 있다고요?
0: 긴장될 수 있다.
1: 오케이.
0: 아, 자, 왜 이렇게 길죠?
1: 한번 써보세요.
0: It can be. 이 시 여기서 오디션 같은데. 오디션은 진짜로.
1: Alright. 뭐 할 수 있다.
0: 그냥 될 수 있다. Can be 이미 다 있는데. 저는 여기 그냥 nervous만 쓰고 싶거든요.
1: 오케이. Okay. 그럼 형용사를 쓰면 되겠네요.
0: 그래요, nervous.
1: Nervous, okay.
0: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0: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게 일부러 헷갈리게 길게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1: 정말 별로예요.
0: 진짜 죄송해요. 근데 그게 예. 저의 성격이에요.
1: 예, 예, 예.
0: So,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ous. 여러분 정답이랑 맞춰보시고요.
1: 네.
0: 정답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1: 어?
0: 이거 didn't I mention this before?
1: 그래요?
0: I mean, okay. Nervous 한 거는 뭐라고 해석해요?
1: Nervous는 긴장된.
0: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거.
1: 네.
0: 근데 그 오디션 이벤트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벤트가 이런 거잖아요.
1: 아, 걔가 그러는 게 아니죠.
0: 아니죠. 누가 긴장해요?
1: 내가
0: 긴장하는 거죠.
1: 아.
0: 그러면 그 오디션은 이 오디션이라는 상황이 본인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1: 하지만 영어는 이게 헷갈려요.
0: 그렇죠.
1: Exciting, excited, interested.
0: Yes.
1: Interesting. Yes.
0: 다 같은 패밀리입니다.
1: 아, 정말.
0: Okay. So, nerve-wracking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1: 네.
0: 이 nerve-wracking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1: 하게 만드는.
0: 의역하면은 긴장되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 방금 슬기 씨가 쓴 거.
1: 그건 바로 nervous입니다.
0: 얘는 긴장한. 한마디로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긴장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주어가 내가 됐을 때.
0: That's right.
1: 쓸 수 있겠네요.
0: 꼭 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1: 누군가.
0: 어떤 누군가 사람이 돼야 되겠죠. Okay, so nerve-wracking은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요. 이거 하나만 잡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I feel you.
1: Yeah.
0: 자, 제가 공감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다른 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1: 네.
0: 이거 아마 처음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거 직역하면 어떤 느낌? I feel you.
1: 나 너 느껴.
0: 뭐냐면 너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 다 흡수가 돼.
1: 네.
0: 그래서 I feel you 하면 아, 공감해. 얘네 생각보다 굉장히 비격식이에요.
1: 예.
0: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저 친구들끼리 보통 I feel you. 아니면 뭐 동네 이웃끼리도 쓸 수가 있겠고요. 좀 친하면은.
1: 네.
0: So,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가볼게요.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나 너 완전 공감해.
0: Uh-huh.
1: 그거 완전
0: 지치는 거야.
1: 아, 맞아. 지쳐버리게
0: 만드는 거예요.
1: 아, 지쳐버리게
0: right? 그래서 내가 exhausted가 된 거죠. 그래서 okay? so exhausting은 지치게 만드는 이 되겠습니다.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자,
1: I feel you.
0: I feel you.
1: I had trouble too. 나도 그거 문제 있어.
0: 맞아요. 나도 그거 애 먹었었어. Have trouble이 애를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 공감해. 나도 있잖아. 애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1: Yes.
0: 그리고 참고로요. 자, I feel you 말고 제가 전에 갖고 왔던 것은 난 당신의 말이
1: 동의해.
0: 당신의
1: 들려.
0: 말이 들려.
1: I hear you.
0: 아하, remember this?
1: Yes.
0: Alright. So I hear you. 해도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1: 네.
0: 얘가 더 캐주얼할 뿐인 거예요. I hear you. I feel you. 공감해. 자, 읽어볼게요.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두 번째는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2: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0: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or something.
1: Yes.
0: 자, 그녀는 우리 앞에서 울었어.
1: Oh,
0: 과거형으로.
1: She cried in front of us.
0: You got it. 자,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Will 써볼게요. 그 건물 앞에서 나 기다릴게.
1: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나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yes.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와,
1: 와,
0: 와, 와 대단합니다.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cried in front of us.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3: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3: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this is so hard. Action. Oh,
5: no.
4: My God. Oh.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5: Oh,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4: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5: Oh,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s okay. Don't worry. Just practice more. Like this.
0: Oh, great job, you guys.
1: Yay.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0: There you go. Be going to를 사용해서
1: 네.
0: 나 원래 가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이룰 거야. So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가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Mess up something.
1: Oh.
0: So 뭔가를 망치다인데 사실은 좀 엉망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
1: 네.
0: 엉망으로 만들다였습니다.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아이고.
0: 가만 못생기게 나왔어.
1: 아, 속상하죠.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다 같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31강, 32강에 이어서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만큼 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 무려 세 강에 걸쳐 선생님이 대화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물론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대화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대화로 또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싸우지 말고 대화로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죠? 바로 시작해볼게요. 로그인합니다. 자, 이번 시간 선생님이 준비한 상황이에요. 친구 간에 뭔가 갈등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갈등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여학생이 먼저 손을 내밀었네요. 이 남학생 이제 손을 잡아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밑에 선생님이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아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지라고 했는데 우리 문학 시간에 역설을 공부하면서 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가 역설적 표현이다, 역설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다시 보세요. 유익한 강의가 될 거예요. 어쨌든 친구 간에 뭔가 오해가 발생해서

또는 실제로 뭐 오해가 아니더라도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했나 봐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누가 먼저 화해의 손짓을 보낼 것인가가 이제 눈치 게임처럼 돼 있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아니 친구 이겨서 뭐할 건데? 아, 기분 좋다고 친구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원해요?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좋은 친구와 돈독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수 있는 친구, 좋은 친구를 얻잖아, 그렇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 대화법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갈등 상황 어떻게 잘 조정해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번 시간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본방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갈등이라는 말 많이 했는데, 또 문학 시간에도 갈등이라는 말을 배워봤을 거예요. 그렇죠? 갈등이 도대체 뭔데? 복습해 볼게요. 갈등이란 서로의 생각, 감정, 이해관계가 달라서 충돌이 생기는 상황에 막 꼬여버렸어. 꼬여가지고 뭔가 불편한 상황이 돼버렸어. 충돌이 생긴 상황을 갈등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사전에 찾아보면. 갈자가 칡, 갈자, 칡. 칡은 막그땅 밑에서 뿌리들이 막 엉켜있거든, 복잡하게. 등나무 보세요. 등나무도 막 자기끼리 막 줄기가 엉켜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칡과 등나무처럼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 또는 그런 상태를 갈등이라고 한다. 개인 간에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서 부딪힐 수 있죠. 또 이해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로운 거야. 이로운 거. 해는 해로운 거야. 누가 이득을 더 많이 받고 누가 손해를 더 보는가. 이해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갖게 되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상대방이 이만큼 이익을 보면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관계. 이익과 불이익이 공존하는 그런 관계를 말해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한다.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 그렇죠?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단계를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줬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 이해, 감정이 충돌할 때 이걸 갈등 상황이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금 대화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폭력 이런 거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갈등 조정 과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감정을 진정해야 돼. 지금 충돌 상황이니까 지금 막 감정이 격앙된 상태죠. 막 올라온 상태죠.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두고 가라앉히는 거야. 막 올라온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도대체 이 친구가 왜 불편한가? 왜 화가 났을까? 경청.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장을 말하는데, 입장을 말할 때는 비폭력적 대화 방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나전달법이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나전달법. 나전달법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 전혀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탐색해 보고, 누가 어느 정도 양보할지, 누가 그때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합의하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동의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실천을 약속해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합의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서로 사과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약속할 건 약속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다섯 단계로 갈등 조정 단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갈등 조정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함께 볼게요.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기. 아까 첫 번째 단계가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라 그랬는데 감정을 충분히 가라앉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막 말을 하다 보면 공격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넌 진짜 이기적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상대방을 막 쏘아붙이는 거야. 너 전달법이야. 너 전달법. 나가 아니라 너를 지금 주어해 놓고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 전달법은 폭력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황과 관련 없는 이것도 우리 친구들 싸울 때 선생님이 왜 싸우게 됐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기가 막힌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뭔가 속상하고

하거나 서운했던 걸 가지고 싸우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서로 어느 부분에서 사과를 해야 될지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뜬금없이 상대가 막 1년 전, 2년 전 했던 잘못을 막 들춰내가지고 그때도 막 속상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막 배신감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작년에도 너 때문에 우리 모든 수행평가 망쳤잖아. 그래서 왜 지금 작년에 수행평가 얘기를 꺼내는 거야? 이거 뭐 싸우자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문제 해결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보여줬던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걸. 아니, 꼭 이겨서 뭐할 건데? 거기서 이겨서 뭐 해? 얻는 게 뭐야? 순간적인 기쁨? 이건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만 하지 말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해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친구 이겨서 뭐해? 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그냥 인정하란 말이야. 내가 이겨야 돼.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또 공부했던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봐야 되겠죠. 자,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갈등을 잘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갈등을 잘 조정하는 방법도 알아두는 게 좋다 그랬죠. 갈등을 조정한다는 거, 서로의 생각, 감정,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긴 충돌, 이런 갈등 상황을 대화로 풀어가는 과정 그랬어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렇게. 감정에 치우친 공격적인 말 피하기, 감정을 가라앉혀라. 현재 상황과 관련 없는 상대의 과거 잘못까지 들춰내는 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했어요. 친구와 조별과제 갈등, 엄마와 게임 문제로 갈등, 반 친구와 오해로 인한 갈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빈칸 하나 마련해 놨죠? 나도 최근에 이런 갈등을 겪었어. 그 갈등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어? 기왕이면 갈등을 잘 조정해서 관계를 회복했다는 내용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여기에 들어갈 여러분들의 갈등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친구들의 갈등 경험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또 대화할 때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요. 단원 확인 평가 5번까지 풀었죠? 오늘은 이어서 6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볼게요. 오늘 6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신나게 공부할 준비 되었죠? 오늘 북일 교재 172쪽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 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글을 딱 봤더니 어떤 글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기사문입니다. 우리가 기사문이라고 하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또 어떤 일이나 사건을 이제 보도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기사문은 사실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문에는요,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생각, 의견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문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사문일까요? 가 부분부터 볼게요. 지난 10일 동그라미 시에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이 가게에서는 점원과, 자, 점원은 그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점원과 로봇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나누어 만든다. 어떻게 하냐면요. 점원이요.

주문을 받은 뒤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끼우면 이제 로봇은 일정한 힘과 속도로 아이스크림을 짜서 컵에 담아낸다. 아, 이런 식으로 점원과 로봇이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근무를 하고 있군요. 자, 지금 가 부분은 뭡니까?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단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러니까 앞에 소개했던 내용처럼 같은 공간에서, 자, 우리 지금 앞에서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서 일하는 로봇을 뭐라고 한다?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 자, 협동 로봇의 뜻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사실을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다.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대요. 이런 문장을 딱 읽었을 때 궁금해야 됩니다. 다양한 협동 로봇?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는 협동 로봇 말고 또 다른 협동 로봇이 있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뒷문장을 읽어야 돼요. 자, 어떤 로봇이 있냐면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 또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 로봇도 있다. 아, 이렇게 다양한 협동 로봇이 있구나. 협동 로봇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나 문단은요. 협동 로봇의 뜻과 협동 로봇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정보죠. 지식이죠. 사실을 말하는 문단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가 부분과 나 부분은요. 전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읽을게요. 다 부분입니다.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문장을 읽었어요.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어떤 연구하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뒤에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호예요? 지금부터 연구자들이 로봇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자, 이런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그러니까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또,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군요. 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로봇이 아이스크림을 짭니다. 더 빠르게 짜는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또, 세밀하게. 자, 세밀하다는 것은요, 더 꼼꼼한 거예요. 자세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짤때 오차 없이 똑같은 양을 일정하게 더 정확하게 짤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어떨 때 쓰죠?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할때 그러나를 씁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예요.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서 로봇 연구자들이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나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쓴이는요,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글쓴이의 생각이죠. 의견이 드러난 문장입니다. 협동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지 그 까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요? 왜냐고요?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뭡니까?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 문단은요, 로봇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런데 안전에 대한 연구가 빠졌어. 안전에 대한 연구가 진짜 중요해.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나 있는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라 문단 보겠습니다.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을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로봇이 가까운 미래에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편리해질 텐데, 자, 그런데 어떤 협동 로봇이어야 편리해질 수 있다고요? 안전한 협동 로봇이 도울 때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다고요. 자, 따라서 이 문단에서는요, 안전한 협동 로봇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문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체 기사문 보았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6번입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제목은요, 우리가 읽은 글의 내용을 전부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부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을 제목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어요. 자, 1번. 협동 로봇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하기는 했으나 이글 전체적으로 로봇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2번, 로봇을 만드는 방법 설명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어때요? 자, 지금 이 글은요, 협동 로봇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발전하면 미래에 이런 협동 로봇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협동 로봇이 중요해요? 이거잖아요. 자, 그럼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어때요? 괜찮죠? 이 글의 내용이 전부 포함될 수 있는 제목이죠. 자, 4번. 인간을 대신할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은요, 인간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일을 도와서 일하는 거예요. 협동 로봇과 인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예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1번. 협동 로봇은 혼자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 협동 로봇이 혼자 일을 할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아니고요. 자, 2번.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자, 글쓴이가 가장 중요한 연구가 뭐라고 했어요? 안전에 대한 연구라고 했죠. 아니고요. 3번. 협동 로봇 기술이 발전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다. 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협동 로봇? 그래요. 안전한 협동 로봇.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7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각 문단의 내용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글은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문단에서 중심 내용이 뭔지 알맞게 선으로 이으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글 전체를 보고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글의 흐름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멀리서 글의 흐름만 파악할 수 있다면 정말 쉽게 풀수 있어요. 자,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가글에서는 뭐 얘기했어요? 로봇이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나글에서는요, 협동 로봇의 뜻을 얘기하고 다양한 협동 로봇의 종류를 얘기했죠. 자, 다글에서는요, 로봇 연구자들이 요즘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연구는 뭐다? 안전에 대한 연구다. 안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라 문단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에 각 가정에서 협동 로봇이 사용될 텐데, 안전한 협동 로봇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안전한 협동 로봇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흐름의 글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갈게요.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 이거 몇 번째 문단에서 말했어요? 세 번째 문단이죠.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다.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자, 두 번째. 협동 로봇 기술이 발전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질 거야. 이거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한 거죠? 라. 로봇과 점원이 함께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제일 첫 번째 문단이었죠?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 한다. 협동 로봇의 뜻은 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풀어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에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의 기호를 쓰시오. 자, 의견, 생각, 느낌 찾아봅시다. 자, 기역, 이 가게에서는 점원과 로봇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나누어 맡는다. 자,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니은,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 한다. 협동 로봇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죠? 사실이에요.

디귿,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사실이죠. 리을,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이죠. 의견입니다. 따라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은 리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글쓴이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자, 문장 읽어볼게요. 어떠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어떠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요. 안전한 협동 로봇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단에 있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글쓴이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에서 15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이 글은 우리가 공부했던 글, 마음쓰기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쓰기의 과정은 어떻게 되돌아보는지, 고쳐쓰기 하면서 훨씬 좋은 글을 쓸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글 읽어볼게요. 이럴 때 나는 누나가 나보다 5살이나 많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낀다. 왜 그런 거예요? 누나가 앞에서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 부분부터 시작이네요. 나는 누나에게 오늘 학교에서 내가 저지른 일을 말해주었다. 자, 저질렀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때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었다. 친구 준영이와 장난을 치다가 그만 지우의 책상을 무릎으로 치고야 말았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우당탕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지우의 필통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필통이 열려 있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죄다. 전부 다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교실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 후다닥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을 흉내낸 말입니다. 후다닥 뒤를 돌아보니 눈이 동그랗게 커진 지우의 얼굴이 보였다. 자, 지우 놀랐습니다. 헉, 이렇게 지우의 눈은 유독 한 색연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별 모양이었을 것 같은 장신구가 달려 있었다. 별 모양이라 할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정확하게 두 동강 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장신구는 선생님이 꾸미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색연필에 꾸미기 위해서 별 모양 장신구를 지우가 단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두 동강 나 있었대요. 자, 동강이라는 거 물건을 세는 단이라고 했습니다. 짤막하게 깨진 것을 세는 단이 동강입니다. 두 개로 깨진 거예요. 지우의 얼굴은 점점 붉은색으로 번지고 있었고, 커진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로 가득 찰것 같았다. 자, 지우의 기분을 알수 있는 문장이죠. 이어서 큰 볼거리가 생기기라도 한 듯이 걱정 반 장난 반으로 친구들이 각자 웅성웅성 어떡해 지우 별 모양 장신구 두 동강으로 잘렸어 어떡해 막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 웅성웅성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5교시 내내 수업에 집중이 안 되었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 글을 써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글을 써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나는 네모난 쪽지를 꺼내서 지우에게 전할 말을 썼다. 그리고 책상 위에 던지듯 쪽지를 올려놓고 집으로 후다닥 달려왔다. 자, 빠르게 집으로 온 거죠. 자, 쪽지의 내용은요. 지우야, 미안. 자, 편지를 받는 사람 적혀 있고요. 전하는 마음 적혀 있네요. 미안. 자, 이렇게만 쪽지를 썼습니다. 우리 친구들 5단원에서 공부했지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아마 이렇게 쓰면 진정성이 없어서 이 편지를 쪽지를 받는 친구의 마음이 속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 부분도 읽어볼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야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누나에게 들려주었을 때, 누나가 처음으로 내게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잠깐! 정말로 그렇게만 써서 줬어. 자, 누나가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느낀 것처럼 편지가 너무 성의 없었기 때문이죠.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응, 이것도 간신히 겨우 써서 준 거야. 수업 끝나고 가방 챙기면서 잽싸게 빠르게 지우 책상에다가 놓았거든? 역시 직접 전해줄 걸 그랬나? 야, 최석빈, 직접 주든 놓고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정말로 저두 글자로, 미안이라는 두 글자로 내 마음이 잘 전해졌다고 생각해? 석빈이, 그럼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썼지. 자, 누나가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죠.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그래, 내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지. 미안하니까 미안으로 끝이 아니야. 머릿속으로 계획을 좀 세우면서 쓰라고. 편지를 한편 쓴다고 생각해봐. 자, 누나가 조언을 해줘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에게 마음이 가닿을 만큼, 가닿다가 뭐예요? 가닿다? 가서? 닿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너의 마음이 전해질 만큼, 그래, 너의 생각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 자, 이 조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글을 쓰기 전에 머릿속으로 계획을 좀 세우면서 써라. 글쓰기 계획을 좀 세워라. 자, 이런 두 가지의 조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지유가 스스로 넘어져 학용품이 망가졌어요? 아니죠. 2번, 석빈이가 장난으로 지유의 책상을 밀었나요? 아닙니다. 3번, 석빈이가 준영이를 밀어서 지유와 부딪혔어요? 아니고요. 4번, 석빈이의 장난 때문에 준영이의 필통이 쏟아졌나요? 아닙니다. 준영이 필통이 아니라 지유 필통. 그리고 석빈이랑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준영이의 무릎이 지유의 책상을 친 거예요. 5번, 석빈이와 장난치다가 지유의 학용품을 망가뜨렸다.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가을 쪽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가에는요, 지유야. 읽는 사람 있죠? 받는 사람. 그리고 미안. 전하는 마음 있습니다. 자, 쓴 사람 없고요. 있었던 일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 있고 전하는 마음 있네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가의 쪽지를 읽은 지우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쓰시오. 자, 가의 쪽지는 지우야 미안입니다. 자, 지우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성의 없는 편지에 화가 났겠죠. 적어 볼게요. 자, 단순히. 미안. 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볼게요. 속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뭐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우리가 그래서 봤던 낱말이에요. 우당탕, 웅성웅성. 우당탕은요,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낸 말. 웅성웅성은 수군거리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자, 우당탕, 웅성웅성과 같은 낱말은요, 무엇을 흉내내는 말이라고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흉내내는 말을 쓰죠. 흉내내는 말에는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있고,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두 낱말은요,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알았죠?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글 다에서 누나가 석빈이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였죠. 지우에게 너의 마음이 가닿을 수 있도록, 그래, 너의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라. 두 번째, 글쓰기 계획을 좀 세워라. 자, 1번, 새 학용품을 사주면 화가 풀릴 것이다. 자, 이런 말안 했고요. 누가 쓴 글인지 쓴 사람을 밝혀야 한다. 물론 석빈이가 준 쪽지에 쓴 사람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나가 해준 조언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래, 생각이 충분히 담기도록 써야 한다. 맞아요. 지우에게 너의 마음이 가닿을 만큼. 지우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안 했고요. 지우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

더 말해야 한다. 이런 말도 누나가 하지 않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부터 19번까지도 풀어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나의 조언대로. 자, 앞에서 누나가 조언했죠. 나는 곧바로 글쓰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우, 좋아요. 물론 누나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래,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도 밝혀야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히 써야겠어. 자, 이렇게 쓸 내용을 떠올리네요. 이제는 조금은 더 자세하게 쓰기로 합니다. 잠시 뒤 나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누나에게 쪼르르 달려갔다. 글을 다 읽은 듯한 누나는 지그시, 자,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지그시 내두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감격에, 감동이야. 감격에 휩싸인 누나가 휘몰아치는 고민으로, 고민 많이 했어요. 휘몰아치는 고민으로 헝클어진 내 머리를 더욱 흐트러뜨리며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잘했어.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글이고요. 누나의 반응은? 누나는 만세를 하듯 종이를 위로 확 날려버렸다. 그러고는 내 말랑한 볼살을 눈물이 쏙 나도록 두 손가락으로 확 꼬집었다. 아이고, 석빈아, 너 이걸 읽은 지우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기는 한 거야. 이건 그저 내 변명으로만 가득 찬 글이잖아. 자, 가글이 어떤 글이에요? 변명으로만 가득 찬 글이었나 보죠. 자, 변명만 쓴 글입니다. 자, 그래서 누나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한 거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나는 마음을 고쳐잡고 차분히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다시 고쳐 쓰기로 합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그리고 오래 생각했다. 또 글을 읽게 될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며 써 나갔다. 자, 이 부분이 글을 고쳐 쓰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고쳐 쓸 때는요, 깊이 그리고 오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자, 이두 가지는요, 우리가 글을 고쳐 쓸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예요. 자, 결국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야 누나에게 새 글을 보여줄 수 있었다. 많은 고민을 했나 봐요. 시간이 늦었군요. 누나에게 글을 주자마자 바로 잠자리에 뻗어버리는 바람에 누나의 소감이,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죠. 누나의 소감이 어땠는지 모르겠다. 누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요. 잘 썼나 봐요.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렸나 봐요. 잠에 빠지기 직전에 누나가 키득거리며 말하는 게 귀에 들려왔다. 이 정도면 꿈에서 지우랑 만나겠는걸? 지우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면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석빈이의 마음을 잘 전한 글을 썼나 봐요. 바로 나 글이 그런 글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석빈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글을 고쳐쓰기 하고 있죠? 편지 쓰기 대회에 나가 연습하기 아니고요. 자기가 쓴 편지를 누나에게 자랑하기? 자기가 쓴 글을 누나에게 보여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자랑하려는 의도로 보여준 건 아니죠. 누나 이거 어때? 이런 의도로 보여준 거잖아요. 3번. 누나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지문에서는 석빈이가 글을 다시 고쳐쓰기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학교에서 있었던 일, 누나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 그 부분은 이 문제에 딸린 지문은 아닙니다. 자, 4번. 글쓰기 계획을 세워 글쓰기 숙제하기, 숙제하는 상황 아니고요. 5번. 자신이 쓴 편지를 되돌아보고 다시 쓰기. 이것이 정답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이에요. 가와 나에 들어갈 편지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가글은요, 변명으로 가득 찬 글이었고, 나글은 뭐였어요?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석빈이의 마음을 잘 전달한 글이었죠? 잘쓴 편지글. 자, 그럼 이둘 중에 어떤 것이 가고 나인지 우리가 기호를 적어 볼게요. 지우야, 안녕. 나 석빈이야. 내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지우의 마음 헤아리고 있어요. 너의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똑같은 물건이 될 수는 없지만 다시 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 정말로 미안해. 어때요?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행동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 어떤 글이에요? 나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 나는 석빈이야.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네 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렸어. 미안. 그건 준영이가 쫓아오는 바람에 그런 거지. 처음부터 네 필통을 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네 필통이 책상 바깥으로 아슬아슬하게 나와 있었거든. 이거 뭐예요? 변명으로 가득 찬 글이네요. 가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기억과 니은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기억은 변명이고 니은은 소감입니다. 변명은 뭐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잘못의 까닭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감은 생각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어떤 일에 대해 느끼고 생각한 것은 소감이고요. 이해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서 말하는 것은 변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누나가 디귿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디귿 이거예요. 히히, 이 정도면 꿈에서 지우랑 만나겠는걸. 자,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석빈이가 고쳐쓰게 한 글이요. 지우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석빈이의 마음도 잘 전달될 수 있게 잘 썼기 때문이죠. 이 글을 읽으면 지우의 마음이 풀릴 글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석빈이의 마음이 충분히 지우에게 닿을 만큼 편지를 잘 써서 이 편지를 보면 지우의 마음이 풀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꼭 똑같이 적지는 않아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글을 쓰는 태도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민서, 쓰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쓸 때는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되죠. J, 계획을 잘 세우면 자신 있게 쓸수 있어. 맞아요. 우정, 글쓰기 계획에는 목표, 대상, 내용이 들어가야 해. 이세 가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한 거죠.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민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 2를 통해 6단원의 내용 정리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송의 건국과 발전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송의 건국과 발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치주의가 등장합니다. 문치주의는 문신관료를 더 우대하는 정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후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대표적으로 북방민족이었던 요나라와 금나라와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송나라의 조광윤, 즉 태조가 5대 19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카이펑을 수도로 건국한 것이 바로 송나라입니다. 여기에서 5대 19국은 무엇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당나라가 어떻게 끝이 났었죠?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었잖아요. 실제로 5대 19국 시대는 이 절도사들이 힘겨루기를 했던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화북에는 5개의 왕조가 또 강남 근방에는 10개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죠. 이 혼란을 수습한 송나라의 태조는 문치주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나 문인 관료를 우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절도사와 같았던 군인 세력은 조금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특히나 황제권 강화를 위해 문인 관료를 우대한 것은 물론이고, 과거제에 황제가 직접 면접을 보는 전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 마지막 단계가 면접을 보는 단계였는데요. 그 면접을 주관하는 사람이 황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인데 마지막 시험에서 면접을 황제랑 봤는데 내가 붙었어요. 그럼 평생 누구한테 고맙겠죠? 황제, 나를 붙여준 황제에게 고마워하겠죠. 황제에게 충성할 것이고요. 즉, 이러한 전시제도는 황제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군을 황제 직속으로 편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체주의 정책의 결과 오히려 군사력은 약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북방민족의 침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북방민족 우리 배웠었는데요. 특히나 만리장성 이북에 살고 있었던 민족을 대체로 북방민족이라고 했었죠. 이 북방민족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팁을 주자면 이 민족들은 서로 분열되어 있다가 힘을 합치고 통합하고 통일하는 순간 강력해지는데요. 먼저 거란족 보겠습니다. 거란족의 야유라보기가 요 나라를 건국하고 여눈 16주를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 볼게요. 여눈 16주가 여기예요. 자, 여러분, 어디에 있죠? 만리장성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눈 16주는 5대 10국 시대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을 때, 이 요나라가 이 만리장성 이남인 여눈 16주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송나라한테도 이 땅은 진짜 중요한 거였거든요. 특히나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송과 항상 이 여눈 16주를 두고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탕구토족이 세운 서하가 등장합니다. 이 서하는요, 비단길 길목에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하며 송을 압박했는데요. 여기에서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중간에서 대신 물건을 사고 팔아주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송을 압박한 것이죠. 그런데 12세기가 되자 새로운 세력, 이 여진족이 급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는데요. 이 아구다가 건국한 이 금나라가 등장하자 당시 송나라와 금나라가 연합해서 요를 멸망시킵니다. 이 거란, 요를 멸망시켜요. 그런데 금나라가 눈치챘어요. 생각보다 송나라가 약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금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수도 카이펑이 함락되고 이후 송은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즉 어디로 옮겼냐면 수도를 남쪽인 임안, 항저우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이전의 송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의 송을 남송이라고 합니다. 그럼 송나라의 재정 악화를 볼까요? 이 송나라가 북방민족과 계속 대립하고 또 평화의 대가로 막대한 비단이나 은을 제공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 싸우고 갈등이 있으니까 군사비도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이 악화됐어요.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왕한석입니다. 왕한석은요,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국강병을 목표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득권층인 보수파의 반발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해 볼까요? 앞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조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함께 볼게요.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했었죠.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여 절도사들이 힘겨루기를 했던 혼란스러운 시대, 5대 10국 시대가 전개되었죠. 그런데 거란족, 특히 야유라부기가 요 나라를 건국하고 이 5대 10국 시대였을 때 여눈 16주라고 하는 만리장성 안쪽에 있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송나라가 카이펑을 수도로 건국하고 이후에 계속 이 여눈 16주를 두고 요나라와 송나라가 대립하게 되었죠. 특히 이 과정 속에서 둘이 전연의 맹약이라는 화해의 약속을 맺기도 했습니다. 한편, 탕구토족이 세운 이 서하가 건국되기도 했었고요. 이 서하도 송나라와 대립했습니다. 이 과...

0: 과정 속에서 북방민족과의 평화를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던 송나라의 국가 재정은 악화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왕한석이 여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후 금나라가 등장합니다. 아구다가 건국한 이 금나라는 송나라와 힘을 합쳐서 어디를 멸망시켰냐? 이 요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나라는 송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눈치챘고 송을 공격하여 결국 송나라는 수도를 카이펑에서 이만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의 송을 이전의 송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송은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과로를 채택하였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문치주의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금의 공격으로 송이 수도를 임안으로 옮기며 과로가 성립하였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남송입니다. 여기까지 송의 건국과 발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3강 고대 서아시아와 지중해 세계 형성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4개의 문명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지중해 동부에 있었던 에게 문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고대 서아시아 세계 형성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 두 문명에 있는 지역을 합쳐서 우리는 서아시아 세계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과 이란 지역까지 포함하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모두 통일하는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법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달랐고 어떤 통치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일단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등장했던 파르티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대 지중해 세계 형성으로 갈 겁니다. 지중해 동부의 에게 문명이라고 했던 문명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에게 문명에서 시작됐던 국가가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그 문명인데 그리스가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되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고 이게 이어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2강에서는 알렉산드로스 제국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럽 문명 발전에 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컷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부터 좀 중요하게 바뀌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페르시아와 아테네와 로마의 정치체제가 다

특징적으로 달라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왕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제정 혹은 왕정, 군주정이라 부르게 됐고, 아테네 같은 경우는 민주정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치했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귀족과 평민이 약간 일종의 협의, 회의를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공화정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부터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모두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두 문명이 이 서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역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과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포함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지역, 크게 보자면 다섯 개의 지역을 서아시아 세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지중해 동부까지 포함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개방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도시 국가가 다 분열 상태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통일했던 국가가 등장했는데 바빌로니아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가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다음에 다시 혼란스러워졌어.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통일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 되게 안정적으로 통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각각의 문명도 통일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은데 이 모든 세계를 통일한 국가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쪽에 위치했던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수한 기마전술, 철제 무기와 전차를 앞세워서 기원전 7세기경에 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와 있던 이 지역들을 많이 통일했다라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넘어서. 게다가 이집트의 일부 지역까지 지배하게 되면서 그 위세가 아주 대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통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집권, 일단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하고 도로를 정비하면서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들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했잖아요. 지배를 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그 군사력에 너무 취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피정복민들,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만 통치하면 얘네들은 내말 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피정복민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앞에서는 강한 상대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게 되지만 그가 없어지거나 그의 힘이 약해졌을 때 언제든지 그를 몰아내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피정복민들도 아시리아가 힘이 강할 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통치를 받게 되지만 아시리아의 힘이 조금 약해지거나 피정복민의 힘이 강해졌을 때 언제든지 반란이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의 멸망도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에서 영향을 받아서 발생했습니다.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멸망하게 됐고, 결국에 통일되었던 서아시아 세계가 다시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 명칭이 나오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란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이란 고원에서.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이 이란 쪽에서 등장한 그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외곽에 위치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국가가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재통일하게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세, 키루스 2세 때, 이제 기원전 6세기경에 서아시아 세계를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멸망 이후에 분열되어 있었던 서아시아 세계를 키루스 2세 때 재통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키루스 2세는 아시리아의 통치를 봤을 거잖아요. 강압적으로 통치했을 때, 아,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반란이 발생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구나. 이거를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는 어떻게 하냐면 피정복민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들의 뭐 종교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그런 걸 인정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피정복민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지도자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야? 큰 우리 변화가 없네? 그러면 그냥

라고도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루스가 바빌론 왕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함무라비 들어가지 마세요. 자, 나의 군대는 평화롭게 도시에 진입하였고 어떤 혼란이나 공포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군사들이 백성들의 재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빼앗지 않게끔 주의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원주민들을 모아서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좀 익숙한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전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게 신바빌로니아인데, 이들이 헤브라인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라인들이 원래 고향에서 떨어져 살면서 되게 핍박받고 살고 있었는데, 키루스 2세가 야, 너네들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관용적으로 통치할게. 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헤브라인들은 와, 키루스 2세가 우리를 괴롭히러 온게 아니라 우리를 좀 해방시키러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키루스 2세의 그런 인기라든지 지지율이 높아졌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기가 더 편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키루스 2세가 이 재통일 해놓은 그 발판에서 더 발전시킨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치체제를 안정화시킨 왕은 언제나 출제 포인트 1순위입니다. 자, 이집트와 지중해 연안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키루스 2세를 넘어서 더 확장된 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국이 넓어졌으니까 통치 방법도 그만큼 더 세심하게 바뀌어야 됐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통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전국을 20여 개의 주로 나누고요.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의 총독들을 파견하면서 야, 너네들이 이 지역 다스려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총독이 다스리다가 아, 다리우스 1세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좀 힘도 약해진 것 같은데? 반란 좀 일으켜볼까?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1세는 언제든지 아, 이 총독의 반란이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찰관들을 총독 근처에 붙이게 됐는데, 그들을 왕의 눈과 왕의 귀라고 부릅니다. 다리우스 1세가 왕이니까 다리우스 1세의 눈과 귀처럼 사방에 있는 총독들을 잘 감시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총독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국이 넓다 보니까 이 제국 그 빠르게 그 지역을 넘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로를 왕이 직접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왕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르는 그 도로를 왕의 길이라고 했고요. 하페와 도량형. 도량형은 단위를 말하는 건데, 단위 같은 것들을 통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제국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길을 보면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도로를 왕의 길이라고 하고요. 각 지역의 총독들을 파견했고, 총독들을 감시하는 감찰관들을 파견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선진화된 문명, 발전된 지역에서 시작된 국가가 아니고, 이란이라고 하는 일종의 외곽 지역에서 발전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중심지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쪽이 아니라 이란 쪽에 있다라는 거좀 특징적인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서아시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명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누가? 다리우스 1세가요. 근데 유일하게 지배하지 못한 문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세계였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에게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런 세계인데, 다리우스 1세 입장에서는 아, 저기까지 내가 먹으면, 점령을 해버리면 아, 내가 이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는 역사상 없었던 그런 지도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나마 다리우스 1세가 계속 그리스 세계를 침공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잘안 됐어요. 이따가 그리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통치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멸망했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 패배로 인해서 왕권이 약해지니까 결국 우려하던 바와 같이 총독들이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됐고, 이 틈을 타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기원전 4세기경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정복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등장했던 국가가 파르티아

합니다. 파르티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정복을 한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 멸망 이후에 등장했던 이란계 계통의 그런 국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기원전 3세기에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건국했고요. 발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면서 중국, 인도, 로마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합니다. 여러분들,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과 인도와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파르티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근데 이 국가는 어떻게 멸망하게 됐냐면 로마와 오랜 전쟁 동안 싸웠어요. 그러면서 점점 쇠퇴하게 됐고요. 파르티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정점에 있고 그 중심에서 시스템으로 국가를 통치했잖아요. 완벽한 중앙 집권 체제의 왕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파르티아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 개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왕이 있지만 그 왕은 뭔가 내가 힘이 독보적으로 세거나 시스템적으로 확보된 왕이 아니고 여러 이제 세력들 중에 대표자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돈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 내부 반란이 발생했고 그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국가도 파르티아에 속해 있었던 그런 그 세력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역으로 등장하게 돼서 파르티아를 점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문화를 한번 보면요. 이때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조로아스터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선의 신을 숭배했던 그런 종교고요. 다리우스 1세가 이를 되게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여러 문명이라든지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페르세폴리스에는 다리우스 1세 때부터 건설했는데 만국의 문 등의 여러 지역에 있는 건축 양식이 적용됐던 그런 건축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유리 공예술과 정교하고 화려한 금속 세공술을 통해서 황금으로 동물이 장식된 단검이나 잔 등이 제작되었다.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선과 빛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과 어둠의 신 아리만이 대립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페르시아의 지배자는 아우라 마즈다가 자신에게 신성한 권력을 주었다고 하면서 조로아스터교를 적극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신권 정치에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왕이 아우라 마즈다의 권위를 빌려서 통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로서 보호를 했던 것이고요. 조로아스터교의 최후의 심판, 구세주, 천국과 지옥 등의 교리는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역, 우수한 기마전술 보유하였다. 맞죠? 니은, 피정복민을 과혹하게 통치하였다. 가혹하게 통치한 거 맞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관용적으로 통치했죠. 비교하셔야 됩니다. 디귿, 타실리나 제르 벽화를 제작하였다. 이건 신석기 시대의 내용이고요. 리을,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에게 문명에서 미케네 문명과 크레타 문명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자, 그럼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섬도 엄청 복잡하고, 섬도 많고, 해안선도 복잡하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통일된 국가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로 여러 개의 분열된 형태로 정치체제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폴리스라고 합니다. 자, 폴리스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중심 도시와 주변의 농촌 지역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동체 국가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폴리스가 있는데, 그 폴리스 중에서 대표적인 폴리스가 스파르타와 아테네라는 거죠. 자, 폴리스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종교 및 군사의 거점으로 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점점 확대가 되면서 폴리스는 커지게 되고 원래 폴리스는 아크로폴리스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시장과 집회 장소 등이 위치한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여러 개의 폴리스로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막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적대시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종족이야.

같은 민족이야라고 하는 동족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종교, 생활 습관들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4년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이 체육대회를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모였기 때문에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걸 했던 건데 이런 이제 올림피아 제전에서 유래가 됐던 게 바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초점 맞춰야 되는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아테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테네는요, 민주정치로 발전했는데 상업활동 등으로 부여해진 평민들이 군대의 주력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도 이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에 많은 걸 기여하니까 나한테도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라고 요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귀족과 대립하게 됩니다. 자, 이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통은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소수의 지배계급한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아테네에서는 평민들이 이걸 요구했다라는 거죠. 귀족과 계속 대립하는데, 평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전쟁이 확대되면서 평민들의 힘이 필요했거든요.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돈을 지원했거든요. 자, 그래서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 때, 아, 이 평민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아, 이들 좀 수용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즉 모든 평민들한테 다 참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평민들 중에서도 돈이 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참정권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솔론의 이 정책은 많은 호응을 받았을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족 입장에서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귀족 입장에서는 야, 평민들한테 참정권을 왜 줘?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솔론을 되게 싫어했고 평민들 입장에서도 야, 줄 거면 다 주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서로 불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솔론이 이제 실각하게 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냐면 독재자가 출현합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거든, 아테네가. 그래서 이 독재자가 이 혼란을 잠재우고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독재자의 상황, 그 출현을 경험했던 아테네 사람들은 야, 차라리 독재자가 등장할 바에는 우리가 좀 공존하는 게 낫겠다. 귀족과 평민들 공존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등장했던 클레이스테네스 때는 이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도편추방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편추방제 한번 살펴보면 투표를 시행하기로 하면 어떤 투표냐면 이제 약간 독재자, 즉 참주가 될것 같은 사람을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널판으로 아고라를 두르고 10군데의 입구를 남긴다. 사람들이 그 입구를 통해 부족별로 들어와 글을 새긴 면을 아래로 하여 자신의 도자기 파편, 줄여서 도편을 내려놓는다. 도자기 파편의 수를 센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동시에 6,000표 이상을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정리하고 10년간 도시를 떠나야 한다. 즉, 독재자가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잘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떤 거냐면 투표를 통해서 독재자를 몰아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악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악용이 많이 됐어요. 내 라이벌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편추방제를 통해서 도시에서 추방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이 도편추방제의 자체가 뭐냐면 참주를 막기 위한 그러한 법률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부족제를 개편하면서 참정권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많은 평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책에 방점을 찍었던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컷 그림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군주정, 즉 다리우스 1세가 어떻게 통치하는지가 중요하고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의 확대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테네 민주정을 완성시켰다라고 평가하는 페리클레스. 너무너무 중요하고,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면 페리클레스를 안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페리클레스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르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는 대표적인 아테네 라이벌 국가입니다. 그리고,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그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켰던 도리스인들이 세웠던 폴리스가 바로 스파르타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 입장에서는 이들은 침략자였던 거죠.

자, 이들은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군국주의적으로 지배합니다. 즉, 군대가 국가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시민이 정복한 지역의 원주민을 군사적으로 지배합니다. 도리스인들이 미케네 문명을 파괴하면서 이 지역을 통치했어요. 도리스인들의 힘이 강하니까 지배층이 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은 대다수의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대다수의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바로 강력한 군사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강력한 군대 훈련을 받아서 군사력을 키워서 이제 그런 식으로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특징이 남성 시민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서도 스파르타에 대한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보면 엄청 어릴 때부터 가혹한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게 스파르타 시민들의 역할이었던 거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 대다수의 원주민을 통치했던 거.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좀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라고 했었죠. 자, 페리클레스의 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페리클레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시고요. 첫 번째 정책이 관직자와 배심원을 추첨으로 선출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공직에 들어갔을 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원래 공직에 들어가면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점도 존재하는데 여성, 노예,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기에 페리클레스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권력이 소수의 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공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둘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출신이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능력이다. 어떤 사람이 국가에게 봉사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정치적으로 빛을 못 보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수당제와 추첨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세계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가 발전을 잘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고 이걸 이끌었던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아테네가 되게 성장하게 됐고 이걸 좀 질투했던 폴리스가 바로 스파르타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내부에서 결국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테네가 주도했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주도했던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 것이죠. 이거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예상을 깨고 스파르타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오랜 내분을 통해서 그리스 세계가 이때 약해지게 됐고요. 결국에 기원전 4세기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정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의 폴리스는 쇠퇴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두 전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보시면, 자,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오는데, 아테네 근처에서 있었던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테네가 주도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 고전 문화를 살펴보자면요. 그리스는요,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의 문화가 발전됐고,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저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케네 문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트로이 전쟁과 트로이 전쟁 이후의 내용을 좀 문학서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역사책으로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역사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철학적으로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피스트는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중시한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절대성과 객관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와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폴리스가 싸우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 혼란을 틈타서 성장했던 국가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국가인데, 마케도니아를 이끌었던 국왕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가 정복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 세계를 통치하게 됐고, 이집트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든 제국이다라고 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국이 한 번에 넓어졌다 보니까 이걸 통치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하면서 그 두 세계 간의 융합을 좀 깨했던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을 가혹하게 몰아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로 등용하면서 우리 제국 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동서 문화 융합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 제국이 분열되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만들어진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 배운 역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인 거 아시죠?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0: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로도 어부들은 귀한 손님맞이에 나섭니다.
1: 그렇다 그래. 야, 삼치! 삼치!
0: 나로독 대삼치입니다.
2: 타우정에 비해서 삼치가 굉장히 한 3배 정도 빠르다 가고 3배 또 많이 먹고 3배 또 빨리 크고 삼삼삼에서 삼치다 그런 말이지.
0: 제철을 맞아 살에 기름이 오르면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삼치. 식객들에겐 최고의 가을 진미로 손꼽힙니다. 이 맛을 낚기 위해 오늘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바다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 바다가 좋죠. 밥을 먹고 살게 해준 표전 아닙니까? 표전 삶의 현장.
1: 냄새가니까 어디 가야 돼.
0: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삼치.
2: 건강히 하락하는 한 계속 해봐야죠. 앞으로 10년은 더 안 하고 있어.
0: 망망대해에서 낚싯줄 하나로 마침내 낚아올리는 남해 징계.
1: 삼치!
0: 대삼치의 전설이 살아있는 곳 나로도로 떠나봅니다. 전남 고흥에서 25km 떨어진 수업으로 바람에 날리는 비단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나로도. 두 개의 다리가 연결되면서 육지처럼 오갈 수 있는 섬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나로도 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어업 전진기지로 지정돼 이름을 날렸던 곳인데요. 요즘에는 조업을 끝내고 만선으로 들어온 배들로 활기를 띱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엔 이곳 바다도 풍년입니다.
3: 나로도 꽃게!
4: 오, 엄청 크네요?
3: 네, 가을 꽃게. 바닷물이 깨끗한 게. 가을에는 순놈이 꽃게가 크다고. 여름에는 암놈이 크다고.
0: 황금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인근에서 잡힌 씨알 굵은 방어, 부시리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해산물이 넘쳐나지만 가장 맛있는 시기는 지금이라 할 수 있죠.
4: 여기 나로도는 어떤 생선이 유명해요?
5: 삼치가 특산물이죠. 삼치가 특산물이다.

0: 가보니까 낚시로 잡아오니까 나라도 산지가 특산물이에요.
1: 찬 바람이 나라도에 불어오면 본격적으로 삼치잡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나라도항은 삼치를 가득 잡아온 배들로 북적이는데요. 같은 삼치라도 그동안 우리가 알던 삼치와는 급이 다릅니다.
2: 삼치, 나라도 삼치가 유명해요. 배로 낚아가지고 이제 싱싱하고
3: 기름이 차가지고 칼질 하면 칼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밥 해가지고 삼치 맛이 제대로 맛이 있는 거예요.
1: 나로도가 지금이야 우주센터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미터급 대삼치가 나는 것으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지금도 이곳의 자랑이죠.
4: 나로도 이쪽이가 삼치가 이때는 날 때거든요. 시기가 유명해 이게.
1: 그래서 고등어에 밀려 국민생선 2인자로 머물렀던 삼치가 이곳에서는 어엿한 주인공으로 대접받습니다.
2: 잡놈을 많이 놓고 호흡놈을 작게 놓고
1: 청정해역인 검은도와 나로도 근해에서 갓 잡아올린 대삼치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도 맛도 차별성을 가진다는데요.
5: 나라도 삼치가 일단은 어민들이 낚시로 낚기 때문에 양도 적지만 그 선도도 많이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기가 맛있고 일단 좋은 고기 원래 맛있습니다. 그물로 잡은 것보다는 입에 넣으면은 삼치가 입에서 살 녹으면서 부들부들 고소한 맛이 납니다.
6: 자, 삼치 팬이부터 하겠습니다. 자, 삼치 팬이부터. 삼치 7미. 자, 삼치 7미. 자, 삼치 13미입니다. 자, 삼치 13미.
1: 좋은 삼치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이 계속됩니다.
6: 9번. 자, 17만 5천. 23번. 17만 7천. 7번. 13만 5천. 5번. 자, 20만 9천. 22.
1: 삼치는 나로도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7: 여기 나로도 바다는 이 갯벌하고 모래하고 적당히 섞여 있어서 프랑크톤이 많습니다. 그 프랑크톤을 잘 먹고 삼치가 옛적이부터 많이 형성이 되었던 곳입니다. 1962년부터 한 1975년 정도까지 그때는 전진기지 시설이 많이 들어왔고 지나가는 개도 지폐를 물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 교복에 금단추를 헤고 다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분위기가 이 시골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1: 그 바람을 타고 거리까지 조성됐으니 삼치가 돈을 물고 온 셈이죠. 예전보다 어획량이 줄어들었지만 삼치 전문 음식점까지 생기며 여전히 이곳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물고기입니다. 새벽 3시 삼치잡이에 나선 김원태 선장의 등장에 잠든 항구가 깨어납니다.
8: 삼치가 요즘에 좀 멀리 나니까 저 한 2시간 정도 빨리 나가야 돼요. 요즘에는 제가 검도 근해. 검도 근해까지 가야 돼요.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9: 네, 635 대형호 나라도 항천항입니다.
1: 출항 허가가 떨어지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바다를 가르며 빠르게 나아가는 배. 김원태 선장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삼치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오늘 하루 조업에 성패가 달려있기에 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8: 찬바람이 나면서 지금 수온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지금 삼치가 좀 멀리 깊은 데로 빠졌어요. 나라도 같은 경우는 한 7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듬해 4월 달까지.
1: 이른 새벽부터 출항해 3시간을 쉼없이 달려온 길.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하고 도착한 곳은 다도해 최남단에 위치한 검은도 인근의 바다입니다.

0: 검은도는 전라남도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원래 나로도와 검은도 근해가 삼치 주어장이지만 이 시기가 되면 먹이인 멸치를 사냥하러 이곳으로 몰려들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해가 뜨자 김원태 선장이 서둘러 삼치잡이를 시작합니다. 그물이 아닌 낚시로 잡는 것이 특징이죠.
1: 바늘이 몇 개나 돼요?
2: 아니라 80개 돼요. 한 3m 간격이니까 상당히 줄이 길어요. 아, 250m.
0: 삼치를 꿰어내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2: 멸치처럼 이렇게 물속에 끄고 가면 살랑살랑하니까 이게 삼치가 이제 멸치인 줄 알고 와서 탁 첩성 무는 거죠.
0: 땅발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낚시 바늘을 밑바닥까지 늘어뜨려 배로 끌고 다니며 잡는 전통 방식인데요.
2: 삼치는 원래 해유성 어종이라 때로 많이 다니거든요. 때로. 이동이 상당히 빠르고 먹이 따라서 물 깊이 수심층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먹이가 또 떠 있으면 또 삼치가 또 부상하기도 하고.
0: 삼치 습성상 해 뜨기 전에 때로 몰려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는데 배고픈 이때 가짜 미끼를 단 바늘을 던져 먹이인 양 유혹해 잡는 것인데요. 조업 개시이기에 김원태 선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립니다.
2: 여기 찍혀 나오죠. 꼭 삼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여기 먹이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삼치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0: 삼치가 물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손에 감각에 달렸습니다.
2: 네, 입질이 와요.
1: 어떻게 하세요?
2: 잡고 있으면은 거기가 몸에 툭툭 치면서 무거워지니까 알 수 있어요.
0: 낚시 바늘이 80개지만 여러 마리가 물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한 마리라도 입질이 오면 바로 올려야 하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도망칠 수도 있고 상처가 나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삼치요, 삼치.
0: 드디어 기다리던 난해의 진게 삼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등푸른 생선 중 하나인 삼치는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부터 살을 찌우기 시작해 맛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잡힌 삼치는 일품으로 꼽히죠.
2: 야, 삼치!
0: 특히 검은도와 나로도 앞바다에서 잡힌 삼치는 월등한 크기와 맛을 자랑합니다.
2: 등푸른 생선 중에 뭐 최고 9억종이 크죠. 크기도 크고 꽁치, 고등어, 방어, 부시리, 삼치 많이 안 있습니까? 근데 보면 삼치가 제가 볼 때는 최고 맛있는 것 같아.
0: 쉴 틈도 없이 힘찬 삼치 입질이 다시 시작됩니다.
2: 삼치!
0: 바다에서는 빠른 속도로 질주해 바다의 폭주족이라 불릴 만큼 힘 좋은 삼치지만 물들어 올라오면 섬질이 급해 금방 죽어버립니다. 불애가 없는 탓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가짜 미끼 유혹에 낚여 올라오는 삼치.
2: 삼치! 삼치, 삼치!
0: 이번에 올라온 녀석은 이전 녀석에 비해 덩치가 꽤 큽니다.
2: 네, 한
1: 4kg. 아, 이거 크네요.
2: 한 4kg 정도 나와요. 중삼치. 한 4kg 정도면은 중삼치 정도 돼요. 중삼치. 그냥 굵은 놈은 뭐 5kg, 6kg, 7kg, 8kg, 10kg 넘는 것도 있고. 얘 삼치 새끼 고시고요, 고시. 삼치가 못 됐어야지, 삼치 새끼 고시. 그리고, 나 이거는 삼치 된 거야, 삼치. 요건 이제 중삼치 정도 돼요, 중삼치.
0: 우리가 흔히 구이로 먹는 것이

0: 삼치새끼고 나루도에서는 3kg이 넘어야 삼치 바늘에 오른다고 하죠.
1: 네, 삼치도 달래 삼치가 아니고 삼치가 원래 타 어종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고 또 3배 또 많이 먹고 또 3배 빨리 자란다고 해서 삼삼삼 해서 삼치라 그래. 옛날 고서에 그래 쓰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삼치라 그런다. 그래서 저도 알고.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삼치잡이 아니고.
0: 삼치잡이 업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삼치 박사가 다 되었습니다.
1: 삼치가 입감을 이렇게 따먹어 이거. 이런 상태에 삼치가 이렇게 딱 입감을 따먹어.
0: 성질이 포악한 삼치는 육식성으로 엄청난 먹성을 자랑합니다.
1: 멸치뿐만 아니라 깔치 새끼 풀치도 먹고 뭐 전갱이 잔 것도 잡아먹고 하물며 삼치 새끼 그 곳이 달달한 거 풋곳이 그런 것도 막 잡아먹고 그래요.
0: 그래서 바다에 먹이로 보이는 것이 눈앞에 보이면 정신없이 달려들어 덥석 물어버리는데요. 이곳 나로도 어부들은 오래전부터 삼치의 이런 습성을 파악하고 가짜 미끼를 이용해 삼치를 잡아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로도 별미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과거 부대접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 옛날에 진상을 하는데 고을에 진상을 했는데 삼치가 너무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관리 소홀로 인해서 거기가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상품이 못 됐던 거죠. 그래서 망을 하고 있대, 망을. 그때 당시에는 얼음이 이제 없고 그런 시절이고 거기 관리 소홀을 했겠지. 선도 관리를 못 했겠지, 지금으로 말하면.
0: 지금이야 냉장 시설이 잘 돼 전국에서 고소하고 기름진 삼치를 맛볼 수 있지만 옛날엔 기름진 생선이다 보니 쉽게 상해버려 이런 오해를 산 것인데요. 얼음 위에 지금까지 잡은 삼치를 정리하지만 아직 성에 차지 않습니다.
1: 이제 큰 놈 잡아갖고 뚝삼치라고 그래야 돼. 아, 이런 놈이 뚝삼치야, 그러고.
2: 큰 거 뚝삼치라고 그래요?
1: 예. 말뚝만한 애는 뚝삼치라고 그래. 말뚝이 그, 이렇게 안 커요.
0: 다시 찾아온 강력한 입질.
1: 물었다 물어.
0: 이전과 다른 묵직함.
1: 방어다 방어. 방어다 보니.
0: 기다리던 뚝삼치 대신 방어가 찾아왔습니다. 참치와 비견될 정도로 기름진 방어는 최근 몇 년 새 겨울철 횟감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3: 삼치는 얼로만 그대로 죽고 방어는 살려와 살려서 그래. 그래야 값이 나가요.
0: 다시 시작된 입질에 김원태 선장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1: 부시리 부시리.
0: 방어에 이어 찾아온 손님은 부시리. 입질이 계속되지만 정작 기다리는 대삼치는 보이질 않습니다.
1: 방어다 방어.
0: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방어와 부시리는 곧장 어창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금세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배에선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3: 지금 값어치가 없어요.
1: 아직은 조금 방어철이 일러서 좀 그래요. 삼치가 물어야 좋은데 주어정이 지금으로서는 삼치인데 삼치가 좀 물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방어는 조금 불청객이에요. 아직은 그렇게 가격이 높질 않으니까 하루에 한 30마리는 잡아야 그래도 경비가 될 텐데.
0: 밥줄과 같은 낚싯줄을 올리는 손길에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0: 이번엔 먼 바다에서만 잡히는 줄 알았던 참치가 잡혔습니다. 참치와는 같은 농어먹과 물고기로 사촌지간이라 할 수 있죠.
1: 참다랑은 아니고 이게 황다랑어. 이 가다랑어 거의 그런 종류. 참다랑은 아니고. 왜 이게 이제 참치 찌개 종류. 찌개 뭐 그런 참치. 아고 아고.
2: 오, 힘이 좋네요.
1: 사람.
0: 놀란 가슴을 가라앉힐 새도 없이 참치가 또 올라옵니다.
1: 좀 생소하죠, 우리들한테는. 열대어인데 여기까지 다 들어와서 이거 잘 물어. 한 여름들에 저 수온이 많이 올라오고 그럴 때는 많이 잡히더라고. 네.
0: 하지만 참치 신세도 방어 부시리와 같습니다. 아침 8시. 연이은 불청객의 방문에 김원태 선장이 조업 방식을 바꾸기로 합니다. 배 양옆에 세우던 대나무 장대를 이용했던데요. 옆으로 내려 날개처럼 쭉 펴서 낚싯대로 사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이곳에서는 대바리로 불리고 있죠.
1: 삼치 낚싯대, 삼치 낚싯대. 땅바리가 낮에는 잘 안 물어, 그렇게. 얘 대바리로 해야 돼.
0: 해가 떠오르면 수면 가까운 곳으로 올라오는 삼치의 습성을 이용한 낚시법인데요.
1: 이것은 대로 낚는 이 낚시법은 이 낚시가 최고 깊이 들어가 봐야 한 25m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3: 거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1: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한 낮이 되면 물이 너무 맑아서 물이 창문 들면 낮에는 잘 안 무니까 이 방법을 해요 많이.
0: 대나무 낚싯대를 날개처럼 펴고 바다 위를 질주하며 삼치를 유인하는 대바리 낚시. 땅바리와 방법이 다른 만큼 미끼도 다릅니다.
1: 이거는 이제 이게 반짝이만 반짝반짝 하는데. 이거 물속에서 막 돌면서 기포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더 잘 문다고, 낮에는. 물이 맑을 때는.
0: 땅발 낚시에 비해 낚시 바늘의 수는 적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삼치를 잡는 게 이 대바리 낚시입니다.
1: 땅발이 어장은 쉽게 말해서 수심이 아무리 깊어도 그 와야 술이 길기 때문에 수심 뭐 50m, 60m, 뭐 100m가 되더라도 땅바리 여장으로는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바리는 한계가 있어. 이 여장이 가라앉히는 게 최고 무거운 술이 어떤 말에서 25m 가라앉고 그 다음 것은 20m, 그 다음 것은 15m, 10m 이런 식으로 거기가 밑에 가라앉은 놈도 있고 위에 뜬 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거기 딱 물잖아. 그러면 이렇게 쫙
3: 늘어요.
1: 그래요? 거기 물면 거기 무게에 있어 고무줄이 쫙 늘어요. 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손 잡는 대신에 고무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지금 얻는 말하면 전통 방식이죠. 옛날 어른들이 어른 때 맨날부터 해왔던 이 방식이 대바리로 참대로 낚는 방법입니다. 땅바리도 이제 오래 됐지만 대바리도 전통적으로 낚는 방법이 대로 해서 여름에 많이 낚는 방법입니다.
0: 배 양쪽으로 8개의 낚시줄을 달고 나비 날개 모양으로 펼쳐서 달리는 대바리 낚시법. 이 역시 눈앞에 나타난 빠른 먹이를 정신없이 물려고 하는 삼치의 습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1: 잠깐만, 잠깐만. 좀 이랬다.
0: 김원태 선장의 손이 기대감에 빨라집니다.
4: 자, 삼치!
0: 낚시법을 바꾸자 금세 다시 찾아온 삼치. 으쌰!
1: 삼치다 삼치. 부시리야 삼치야.
0: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무게감이 느껴지는 올라온 것은 엄청난 크기의 삼치입니다.

0: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1: 한 4kg 하다, 4kg.
0: 이 정도면 대삼치예요?
1: 야, 대삼치.
2: 나루도의 명물 거대한 대삼치가 김원태 선장의 손끝이 움직이는 대로 춤을 추듯 펄떡이며 배 위로 올라옵니다. 한 번 시동이 걸리자 배 위에 대삼치 행렬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1: 내가 보기에는 삼치잡이 하는 사람 중에서 김 선장님만아 이렇게 딱 세밀하게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신기할 정도로 잘해요. 1인자예요, 1인자.
3: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원체 바다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생을로 접어든 게 계속 몇만 타게 되네.
4: 거기 잡는, 타셨어요?
3: 거기 잡는 게 재밌고 한 35년 배를 탄 것 같아요.
2: 일일이 삼치를 끌어올려야 해서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이지만 긴 세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1: 알아요.
2: 삼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떼로 다니는 습성이 있어 한 마리가 물면 여러 마리가 함께 잡히는데요. 다니는 길목을 잘 찾은 덕분인지 삼치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0: 곳간에 곡식이 채워지듯 저장고가 은빛 참치들로 가득 찹니다.
1: 근데 고기를 되게 가지런히 놓으시네요.
2: 네, 아니 청도를 준비할게요. 아니 준비해야 돼.
0: 어느덧 바다가 붉게 물들며 하루의 끝을 알립니다.
3: 밤에 가면 새롭다. 날마다 틀릴게. 구름 사이로 그 비치는 색상이 날마다 틀려요. 똑같을 수가 없죠.
0: 새벽 3시 출발해 하루 종일 바다 위에서 대삼치와 흰겨루기를 벌였던 하루. 길었던 조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2: 다 끝났어요. 이제 항구로 들어가야죠.
3: 11시간 만에 퇴근이다.
1: 어휴, 그렇게 오래나 걸렸네.
0: 서둘러 배를 몰아 항구로 돌아가는 길.
3: 경문도로 갑니다. 경문도.
1: 경문도로요?
3: 네.
1: 얼마나 가요?
3: 한 5분인가요? 네, 경문도가 진짜 전라도 배들로 벗어난 전진길이요. 저 바다가 또 광대고 오르면 아예 육항지, 휴양지도 되고.
0: 목표로 한 하루 삼치 조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종종 이렇게 가까운 검은도 항으로 들어옵니다.
3: 벌써 왔다 갔다 하고 저 조업하고 해버리면 기름이 한 두 드럼 무거워요, 두 드럼. 그러면은 거기 요즘까지 잡고 이러면 연료값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까지 해가지고 오전 해갖고 이제 입항해야지, 나라들.
0: 11시간 가까이 조업을 해서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검은도에 입항하자마자 오늘 바다에서 잡은 대삼치부터 챙깁니다. 오늘 위판을 못하기 때문에 경매가 열리는 내일까지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상태 그대로 삼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 한 마리라도 실온에서 살이 무르지 않도록 얼음 위에 겹치는 부분이 없게 크기대로 배열합니다. 이렇게 검은도 항으로 오는 날이면 배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데요.
2: 집도들도 오면 배에서 숙박하고 밥 해먹고 그러는데 내릴 필요 없잖아요. 배에서 자고 밥 해먹고 이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입니다.
0: 참치 한 마리면 저녁이 풍성해집니다.
3: 배하고 애통은 남은 이제 머리하고 뼈하고 김치찌개 끓여서 이제 저녁 밥 먹어야죠.
0: 투박한 손으로 두툼하게 썰어낸 삼치회. 멋은

0: 짧지만 부드럽고 고소한 맛은 최고랍니다.
1: 얘네 뱃사람도 원래 이렇게 푸짐하게 그냥 썰어 먹어요. 식당에서 막 이렇게 얇게 이렇게 바쁘니까 이제 그렇게 못 오고 배고프니까 얼른 해서 먹으려고 야.
0: 남은 뼈와 살은 김치와 같이 찌개로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죠.
1: 우리는 또 이렇게 김에 싸서 먹으면 한 맛 더 있어요. 고소하니. 아주 고추냉이 다 매콤하니. 초밥이 따로 없어. 금상첨화.
0: 입에서 살살 녹는 삼치 맛에 피로도 녹습니다.
1: 안 질려, 삼치는. 땡겨.
0: 서한주 씨는 김원태 선장에게 한 달째 삼치잡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1: 한 2년 됐을까? 배가 깔아주니까. 배도 하나 굴려보고, 옛날에. 죽 두고 나 죽다 살았어. 그래도 안 죽고 사니까 어떻게 해도 나가네. 배운 것이 뭐 있어. 고기 잡는 게 최고 또, 묘미도 있고. 거기서 또 남들보다 많이 잡는 걸 떠나서 남들이 못 잡게 잡을 수 자신 있어. 항상 바다 나오면 내일 그 기대가 되잖아. 오늘 못 잡고 또 내일도 있고 하니까 몸만 건강하니 삼치나 좀 오래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 없어.
2: 고기 잡는 또 달인도 되고 싶고. 아예 서툴러 가지고 남한테 또 뒤쳐지면 또 그것도 몸 목에도 안 좋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살려면 열심히 또 돈도 벌어야 돼.
1: 아, 내가 소개해줄게. 걱정 마세요. 예? 소개해줘. 응? 내가 이렇게 해보고.
0: 그렇게 삼치잡이의 희망을 걸며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삼치잡이 배들이 벌써 나갈 채비를 하고 김원태 선장의 배도 서둘러 출항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쫓아보는 피곤함.
1: 아,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상태가 좀 묵고 왔네요.
0: 대삼치 만선의 바람을 가슴에 가득 품고 조업 장소인 검은도 인근의 바다에 도착합니다. 이 시각 배가 고픈 삼치들을 유혹하려면 서둘러 땅발이라 불리는 끌 낚시를 시작해야 합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미끼를 물고 올라오는 삼치. 오늘 김원태 선장에게 검은도 바다가 인심후하게 삼치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똑같이 노력해도 때로는 결과가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1: 이 삼치가 많이 물 때는 많이 문데 또 안 물 때는 전혀 안 물어요. 전혀 안 물고 어쩔 때는 하루에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고 그런 일이 뭐 허다하지.
0: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3: 물었어, 물었어, 삼치! 삼치 물었어요! 삼치 물었어!
1: 그물로 잡은 삼치는, 삼치보다는 나쁜 삼치가 훨씬 더 신선해요. 왜냐면, 그물로 잡는 거 일단 물속에서 삼치가 죽어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낚시로 낚는 것은 이제 살아서 올라와가지고, 바로 얼음이 내니까 더 신선하고.
0: 나로도 삼치가 값비싸게 대접받는 이유입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녀석들의 입질에 김원태 선장도 숨 고를 틈 없이 삼치를 잡아 올립니다. 모두 다 한 덩치를 자랑하는 대삼치. 계속 잡아 올리다 보니 어느새 꽤 잡혔는데요. 이말 하면 오늘 아침 삼치 조황이 괜찮은 편입니다.

0: 이제 살살 입항 준비해야죠.
1: 아직 한낮인데 지금.
0: 아, 가자. 나라도 가서 입항도 해야 되고. 비리 많이 잡히지는 않고 기름값 조금 하고 일당하고 이러면 되죠.
2: 더 욕심을 내다가는 어제 잡은 삼치의 신선도가 떨어져 버릴 수 있기에 지금까지 잡은 삼치를 끝으로 위판장에 있는 나로도로 회항을 결정합니다.

0: 이미 나로도 항구엔 먼저 들어온 삼치잡이 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삼치를 많이 잡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가격을 받기 힘든 법. 서둘러 잡아온 삼치를 위판장으로 옮깁니다. 나로도 항구 위판장은 삼치 집결지라 불릴 만큼 이 근방에서 잡힌 삼치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1: 삼치가 좀 많이 들어오면 좀 알아뜨고 또 좀 적게 나고 하면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고 그래요. 이게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0: 옛날부터 대삼치가 많이 나다 보니 이곳 나로도에서는 다양한 삼치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2: 삼치가 지금 철이 제철이기 때문에 모든 생선을 제철에 먹으면 맛이 있어요.
0: 버릴 게 하나 없죠.
2: 이 뼈를 이제 조림할 거예요.
0: 대삼치는 회를 뜨고도 뼈에 남은 살이 많아서 갖은 양념을 넣고 자작하게 졸여주면 조림으로 즐길 수 있고요. 두툼한 살을 튀김가루를 묻혀 튀겨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살이 일품인 삼치 탕수육이 됩니다. 기름진 삼치 살은 지글지글 구워낸 후 양념 간장을 뿌려서 즐기는 삼치구이. 달걀물을 묻혀 부쳐내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삼치전. 삼치뼈를 우려낸 진국 육수로 만든 삼치 어탕 국수까지. 삼치 하나로 다양한 나로도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조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김원태 선장의 두 손이 무겁습니다. 잡아온 삼치로 산지인 마로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로 만들 계획이랍니다.
1: 오늘 잡은 거 희귀한 놈으로 통구이로 해놓으면 참 맛있습니다.
2: 아, 통구이로 해 먹어요?
3: 네, 숯불에다가.
0: 삼치가 워낙 크다 보니 익히는 일도 보통이 아닙니다.
1: 통으로 굽기 때문에 약한 불에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구워야 먹을 수 있어요.

0: 참치 통구이가 다 익어가자 때마침 도착한 사람들.
1: 왜 사랑하는 우리 딸 양님 딸.
2: 아니 촬영한 날 말 없었잖아.
3: 이런 생선 많이 가지고 오세요.
2: 네 많이 가져오세요.
1: 맨날 먹거든. 뭐.
3: 회 많이 드시겠네.
2: 네 많이 먹어요.
0: 나로도 대참치를 맛을 제대로 느끼려 선어 회로 먹어야 하는데요. 기름진 참치회 한 점은 부드러워서 넣는 순간 씹을 새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죠.
4: 뭐 일반 회 맛으로 말하기보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맛이네요. 육지에는 소고기가 있지만 바다에는 참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 들어있지 않는 지방이 없

0: 부스럽고 딸은 당연히 미안하지.
1: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나로도항에 비가 내립니다. 궂은 날씨에 삼치잡이 배들이 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2: 배들 다 못 나가요. 삼치 낚는 배들은 거의 다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일본 밑에 태풍이 하나 지금 북상하고 있어가지고 그 여파로 계속 새바람도 불고 영왕님 못하게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대. 날 좋을 때 잡아먹어야지.
1: 오후가 돼서 비가 그치자 김원태 선장이 인근 산을 찾았습니다.
2: 짱태 낚싯대 준비하려면 미리 가서 좀 떠나야 돼요. 변해야 자동차 지금 마르니까 말려야 쓰기에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쓸 거 대밭에 가서 좀 변하려고.
1: 마을에서 30분 거리의 대나무 숲. 이곳을 찾은 지도 어느새 35년이 됐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해 삼치를 잡았던 선조들처럼 김원태 선장도 이곳에서 다음 낚싯대로 사용할 대나무를 찾는 것인데요.
2: 안에 들어오니 또 좋네. 대나무 숲. 아, 좋네. 되게 좋아. 제가 이렇게 간담이 좋고 제가 이렇게 퉁퉁하고 제가 그 반듯해 제가 1년 큰 것은 좀 제가 좀 힘이 없어요. 제가 2년 정도 자란 거라 제가 힘이 좀 두 개 이렇게 비우면 되겠네.
1: 낚싯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14m 크기의 대나무가 필요합니다. 워낙 커서 자르는 것도 옮기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나로도에서 삼치잡이를 계속하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일이죠.
2: 이거 에스 그라 대나무도 내가 이렇게 비우면 이제 수분이 싹 받고 이제 잘 마르면 내년에 이제 쓰려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대밭에서 마르면 안 벌어지고 좋아요.
1: 이 대나무는 내년에 낚싯대가 되어 수많은 대삼치를 잡아올릴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김원태 선장이 다시 거문도 바다로 대삼치잡이에 나섰습니다.
2: 산발을 나면서 삼치 이제 육질도 단단해지면서 삼치가 기름도 타고 맛있어 지금.
1: 만선의 꿈을 안고 나간 바다에서 다시 한번 대삼치와의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0: 이번에 올라온 녀석은 한 손으로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합니다.
1: 몇 킬로 정도 돼요?
2: 한 6킬로.
1: 6킬로.
0: 대삼치잡이 어부에게 이보다 기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3: 삼치 대삼치.
2: 당신 즐겁죠, 즐거워. 당신 내일이 또 기대되고. 힘든 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 삼치가 조금 물고 그러면 힘든지도 몰라. 언제 안 물면 힘들어, 오히려.
0: 대삼치를 잡기 위해 거친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김은태 선장. 그 끝에 은빛 희망이 빛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아!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계사를 마무리하는 워크북 실전물이 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1번부터 30번까지 워크북의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중에서 중요한 문항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다 풀고 채점까지 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매번 강조를 해요. 문제풀이 강의는 항상 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를 들어주어야 한다. 어떤 문제를 먼저 풀게 될까요? 1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관계사를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사라고 하는 건 결국 앞에 위치한 선행사,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항상 명사 뒤에 빈칸이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Can you recognize the girl? 너그 여자애를 알아볼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여자애냐면 is waving at us now. 우리에게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겠구나. 자, 그러면 올바른 걸 골라야 하는데 the girl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격의 역할을 하려면 올바른 관계 대명사는 바로 몇 번? 3번, who입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어지는 2번. 장미는 아름다운 꽃인데요. 자, 끊어보겠습니다. 센트는 향기예요. 그것의 향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향수를 만들 때요. 자, 여기서 질문. 그것의라고 소유격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건 정답 몇 번? 4번, whose가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3번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요, will always be supportive. 항상 supportive, 지원하는, 지지하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인데 자연스럽게 그냥 지지할 겁니다 라고 동사처럼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So about 무엇에 대해서요? Catherine tries to do. Catherine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것이라고 제가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봤더니 ever로 다 끝나고 있어요. 아, 이 말은 그냥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과 같은 복합 관계 대명사를 쓰라는 거겠구나.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것, 정답 몇 번을 고를 수가 있을까? 1번, whatever를 넣어준다면 캐서린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무엇할 것이다? 항상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4번은요.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걸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을 쭉 보면요. 전부 what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what은 관계사로 쓰인다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떻게 해석한다?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Did you get what he's trying to tell you? 너 이해했어? What? 무엇인 거죠? 그가 너에게 말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로 볼수 있겠죠? 이렇게 쭉쭉쭉쭉 갔을 때 관계대명사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몇 번일까? 우리 한번 3번 볼게요. What did they expect me to do with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뭐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의문문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본다면 그들이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어? 예상을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답이 3번이다. 왜?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은 의문사로 쓰이고 나머지

관계 대명사로 쓰였는데, 실제로는요, 우리 의문사로 쓰인 건지 아니면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건지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다 보기도 하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의문사로 쓰인 것, 혹은 명확하게 관계 대명사로만 쓰인 걸 가지고 문제로 출제할 거고, 사실 그게 애매한 부분이 꽤나 많기 때문에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출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7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야 돼요. 그럼 역시나 쭉 한번 스캔을 해보면은 관계대명사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관계대명사, 잘못 쓰인 게몇 번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르셨을까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인데요. 왜 그럴까? 그녀는 공항으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Which her husband arrived? 자, 여기서 질문. 그녀의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아, 남편이 도착한 공항으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라는 말인데, The airport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which는. 그러면 the airport가 뒤에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Her husband arrived the airport라고 쓰면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 뒤에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할때 at과 같은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which는요 그냥 쓰일 수가 없고요. 앞에 전치사를 쓰거나 아니면 뒤에 주어와 동사가 딱 있고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써줘야 합니다. 정답이 4번인 거고, 이렇게 관계사를 물어볼 때 혹시나 관계대명사 뒤에 저리 위치한 내용이 완전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이 선행사를 뒤에 넣었을 때 무언가 어색하진 않은지 생각을 해본다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런 게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어떻게 풀어야 한다? 쭉 한번 역시나 선택지를 훑어보는 겁니다. 그때, comma which, comma which, comma who와 같이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번을 바라볼게요. Insects are eatable. 곤충들은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omma which, 그것이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which mean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틀렸어요. 왠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They can be our food resources in the future. 미래에 그것들이, 곤충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식량 자원이 될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which means입니다. 제가 지금 mean 뒤에 s를 붙여서 발음을 했어요. 왜 그럴까? 이 which가 가리키는 내용은 앞부분 전체입니다. 이렇게 앞부분 전체 내용을 가리킬 때는 그 뒤에 단수 동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mean 뒤에 무엇을 s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ich means라고 하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그 말은 그러니까 그 의미는 과 같이 매끄럽게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말로도 덧붙여서 말을 하듯이 영어로도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게 which means입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곤충들은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이다. 그래서 which means라고 하는 걸 하나의 표현으로 그냥 익혀두면은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 그리고 대화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자, 이어지는 문제 9번은요,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한번 쭉 봐야 합니다. 그래서 쭉 봤을 때 이번에도 아, 관계 대명사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4번 문장을 한번 바로 볼 겁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끊어볼게요. 무엇을 생각했는지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데, 돈이 was all that he needed.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돈이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질문.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관계대명사가 쓰인 부분을 보면 all 다음에 that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어와 동사가 나왔어요. 이때 that은 needed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요. All that he needed, 그가 필요했던 모든 것,
이란 의미로 자연스럽게 쓰였습니다. 정답이 몇 번일까? 4번입니다.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은 선택지인데 4번이 정답이고, 긴 선택지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나면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번을 보면 The Doorman Witch라고 나와 있어요. Doorman은 사람인데 바로 Witch라고 하는 잘못된 관계대명사를 썼구나. Who나 that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찾는 것처럼 나머지 1, 3, 5번 선택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어색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1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쭉 봤더니 관계 부사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관계 대명사처럼 쓰인 것도 보입니다. 근데 the way how가 나와 있네요. 이거 보자마자 어때요? 두 개는 동시에 쓰이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만 쓰여야 하니까 아, 여기서 탈락이구나. 이렇게 지어가다 보면 또 이제 올바른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또 5번은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도 보이고요. 자,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1번 on the day why. day는 시간인데 왜 why라고 하는 관계 부사를 썼을까? 이유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why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보면 좀 어려웠어요. do you have a piece of paper? 너 종이 한장 있어? 라고 물어봐요. where I can draw something? I, 자, can은 조동사이고요. 그리고 메인 동사 draw, something이라고 하는 목적과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무언가를 그릴 수 있는 종이 한 장에 있어 라는 거고, a piece of paper 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본다라고 하면 on the paper, 쉽게 말해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where 말고 on which도 될 거고, 그냥 where라고 관계부사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일까?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뒤에 넣어 본다면, I can draw something on a piece of paper.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주어와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완전한 절이 나와 있고, paper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를 내가 그릴 수 있는 장소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where라고 하는 관계 부사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 정도 난이도는 중학교에서는 출제되지 않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출제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를 봤더니, 포인트는 결국 관계사이구나.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My family love to go to the beach. 우리 가족은요, 해변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we can swim and sunbathe. 뭐 하는 거예요? 수영도 하는 거고요, 일광욕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비치는 장소예요. 해변이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중에서 관계 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소와 관련된 말이니까 3번이나 4번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보죠. 두 번째. 그는 found out. 찾았습니다. 자, 무언가를 이제 찾고 알아낸 건데, caused the fire. 그 불을 일으킨 게 무엇인지를 것을 찾았습니다. 에서 질문, why와 what 중에 뭘 골라야 돼요? 제가 지금 것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쵸? 불을 유발했던, 일으켰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what을 골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whose가 맞는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Lisa는 brought her cat. 그녀의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꼬리가 다쳤던 거겠죠.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whose라고 하는 말, 맞아요. 그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4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14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공통 대상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관계사를 공부할 때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 공통 대상을 찾는 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문장. 사라는 그녀의 귀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 귀걸이를 사준 거죠. 남자친구가 사준 귀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상, 귀걸이를 중심으로 묶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사라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사준 귀걸이를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아주 슬픈 상황인 거고, 그 문장을 영어로 올바르게 쓰려면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때 잘 보면 나머지는 말도 안 되고요. 2번과 3번을 한번 쓱 볼게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that과 which 둘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제요.

0: 여기는 과거 시제로 썼는데 왜 굳이 여기 현재 시제로 썼을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제까지 맞는 정답 몇 번? 3번을 골라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도 봐야 하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 절 내에 시제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 자, 이어지는 문제 15번. 똑같이 공통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볼게요. The inventor needed a note. 그 발명가는요, 쪽지, 메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그것 위에, 그것에다가 쓸수 있었다. 그러면 두 문장을 합칠 때, it과 a note가 공통 대상인 거죠. 자, 그럼 쭉 써볼 건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일까? on it이라고 하는 건 on the note. 그쵸? 앞에 위치한 이 노트를 가리키는 말인 거고요, 이시. 두 문장을 연결할 때이 전치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여러분들은 골라야 했냐면 4번으로 골라야 했어요. On which.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이렇게 쓸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끌고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치사는 뒤에 남겨두고 그냥 관계대명사만 남길 수 있는데 잠깐 위로 가볼게요. 3번 문장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on 다음에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썼고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왜 3번은 정답이 안 되냐? 중복 정답 아니에요. 복수 정답이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된 쓴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를 빼도 안 되고요. 정답이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다. 자, 이제 객관식 끝났습니다. 그러면 심호흡 한번 하고 주관식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준비됐죠? 이제 이어지는 문제 16번은요.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쓰는 문항입니다. 익숙한 유형이죠. This is the signature menu. 이것은 시그니처 대표 메뉴입니다. Which our restaurant is famous? 우리 식당이 유명한 거예요. 그 대표 메뉴로 유명한 겁니다. 우리가 배운 표현이 또 있습니다. Be famous for. be 동사 다음에 famous 나오고 for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 있죠? 없어요. 그러면 그냥 which라고 해버리면 the signature 메뉴를 뒤에 넣어봤을 때 our restaurant is famous the signature menu라고 하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려요. 전치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치를 고치라고 했으니까 이 위치 앞에 무엇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for를 넣어서 for which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for를 뒤에 써도 되지만 여기 조건은 위치를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위치 앞에 무엇을 넣어주었다? for를 넣어주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8번입니다. The Explorer. Explorer라고 하는 건 탐험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 R을 붙여서 Explorer라고 하면 탐험가입니다. 그 탐험가는요, 원했습니다. 새로운 랜드로, 땅으로 가보기를 원했는데요. Where the treasure was hidden.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새로운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질문. 뒤에 이 절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나요? 주어가 나와 있고요. 수동태로 동사까지 예쁘게 쓰였습니다. 자연스럽네요. 빠진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land라고 하는 건 장소의 개념이죠. 그래서 관계부사 쓴거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는데 어법상 틀린 걸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올바른 문장을 보면 고민을 하게 돼요.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할때 우리가 틀린 부분을 찾는 것과 똑같이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해보고 중요한 포인트 짚어보고 없다면 올바른 문장이라고 자신 있게 고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0번. 문제가 뭐냐? 이번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Chris는요, stopped by. 아마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때 by와 to를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stop by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stop by는 어딘가에 잠깐 들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Chris는 잠깐 들렀습니다. To see his friend. 그의 친구를 보기 위해서 잠깐 들렀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Who's는 뭐지? Who is인가? Who was인가? 이거 뭐라는 거야? 고민했을 거예요. Office is near his. 그의 사무실이 그의 친구의 사무실인 거겠죠? 그러면 의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고 싶은 거니까 whose 이거 지금 apostrophe 있고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예쁘게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whose를 이렇게 똑같이 whose로 쓰는데 철자를 달리해서 명확하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다음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려운 단어들이 여러 등장했는데 한번 차분히 보겠습니다. The protesters on the street. Protester 하면은 항의하는 사람, 시위자 이런 말이에요. 그 시위하는 사람들은요,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which looked furious. Furious라고 하면은 엄청 막 화가 난 겁니다. 막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march toward the city hall. 시청으로 뭐한 거예요? March는 행진하고 진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을 향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질문. comma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인데 which는요, 지금 앞에 짝꿍이 되는 선행사가 누구입니까? The protesters. 시위자들. 사람이에요. 그러면 which 대신에 무엇을 써야지 자연스러울까?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that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함정에 빠진 겁니다. that은 편하게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맞지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comma 다음에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 comma that 이렇게 준 다음에 틀린 걸 찾으라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의 역할로 comma that 계속적 용법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후 말고 대수로 바꿨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답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후만 가능하다. 자, 이어지는 문제 23번입니다. 익숙한 유형이에요. 관계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고쳐 써야 합니다. 공통된 대상을 먼저 찾아볼 거예요. Celeb went to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there are many fun attractions in the amusement park. 그 놀이공원에는요, attractions라고 하는 건 볼거리, 탈거리, 어떤 명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놀이공원이니까 탈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많은 재미있는 탈 것들이 있습니다예요. 자, 여기서 질문. 공통된 대상은 the amusement park. 장소에 해당하는 놀이공원입니다. 셀럽은 갔습니다. 놀이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은 재미있는 어트랙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장소를 중심으로 합쳐 본다면 where라고 하는 관계 부사를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치사를 살려서 전치사 관계 대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관계 부사로 쓰는 것보다 전치사 관계 대명사로 쓰는 게 조금은 더 격식을 갖춘 듯한 느낌을 주긴 해요. 하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그래서 공통 대상인 The Amusement Park로 연결을 해 주되 관계 부사를 쓰거나 적절한 전치사 인과 그리고 관계 대명사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4번입니다. Have you ever been to Vienna? Have you ever been? 이라고 하면 가본 적이 있어? 라는 경험을 물어보는 말로 to 다음에 이렇게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슈베르트가 태어났대요. 위에나에서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장소를 중심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면, Have you ever been to Vienna? 근데 where? 라고 하는 거죠. Where? 라고 쓰거나 혹은 in which를 써서 장소를 설명해 주는 말을 뒤에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리고 Schubert was born이라고 하는 필요한 말들을 뒤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5번은요, 배열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볼게요. 조종사가 되기를 원하는 누구든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결국,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조종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라고 하는 말까지 같이 넣어주어야 완벽한 주어가 돼요. 그러면 이때, 무엇하는 누구든 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던 복합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whoever를 활용해 볼 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죠? whoever. 근데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단수 동사 once.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조종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be 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wants to be a pilot. 지원할 수 있습니다. Can apply 라고 하는 말로 완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whoever wants to be a pilot 이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뒤에 필요한 말들을 이어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26번. 모든 사람이 투표할 권리가 있고 everyone. 자, 앞부분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로 has the right. 어떤 권리? to 부정사로 설명해 줄수 있어요. to vote. 그리고요,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커마를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부연 설명해 주는 계속적 용법을 활용해 볼 거예요. So, which is also a duty.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커마 위치를 통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 27번부터는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야 돼요. 근데 관계대명사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직만이 나에게 중요한 단한 가지이다. 아주 중요한 가치관인가 봅니다. 그러면 일단 honest로 시작을 할 건데 나에게 중요한 단한 가지이다. 그러면 is the only thing 관계대명사 뭘 쓸까요? the only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that을 쓸 거고요. 그리고 matters라고 이렇게 동사를 이어서 완성해 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29번과 30번은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을 하는 겁니다. 관계사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먹든 그는 살이 찌지 않는다.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먹든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복합 관계사를 문장 처음에 사용하래요. 그러면 무엇을 먹든에 해당하는 이 말을 써야겠죠? 그리고 단어, it, gain, weight를 사용할 것. gain weight는 직역을 하면 몸무게, 무게를 얻다이니까 살이 찌다란 말입니다. 살이 찌지 않는다이니까 부정문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일곱 개의 단어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 영어로는 whatever를 써줄 수가 있겠죠? whatever he eats. S를 붙여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he 다음에 그냥 바로 gain을 쓸 수는 없어요. doesn't라고 하는 부정의 표현을 활용해줘야 합니다. So whatever he eats, 그가 무엇을 먹든 he doesn't gain weight, 그는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거고 단어 수 세보면 7개의 단어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봄은요,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입니다. 여기서 전치사 관계대명사 형태를 사용을 하래요. 그리고 단어는 season, sprouts, come out을 사용하래요. season은 계절이고요. sprouts는 여기 나와 있는 새싹입니다. come out은 돋아나다, 밖으로 나오다, 이런 말이에요. 아홉 개의 단어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봄은 계절이다. spring is the season 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 형태를 활용하래요. 자,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써줘야 할까? season이라고 하는 건 넓은 개념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렇죠? 넓은 범위의 시간 개념이라 활용을 할때 in을 쓸 거예요. Spring is the season in which sprouts come out. 뒤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왜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쓰라는 걸까?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선행사와 전치사를 데리고 뒤로 가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sprouts come out in the season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계절에. 근데 그 계절이 뭐인 거예요? 봄인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in을 써줄 거고요. season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개념, 시간이다. 그래서 넓은 범위의 시간 개념을 나타낼 때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활용해 줄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in which로 문장을 완성해 보았고요. 오늘 강의로 이제 관계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가정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굉장히 무거운 문법을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관계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이머 공기템입니다. 오늘도 만점한 국어 4학년 1학기, 깊이 있게 읽어요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게 하면 깊숙하게 생각하면서 읽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읽을까? 이거 고민했었죠? 지난 시간에 공기템이 무엇이었나요? 갈등이었습니다. 부딪히는 것, 대립하는 것, 하지만 이 갈등은 나중엔 전부 다 사라진다, 해소된다, 라고 했어요. 갈등이 있어야 이야기가 재밌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야기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공기템! 오늘의 공기템은 바로 흐름입니다. 자, 흐름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말이죠. 인물들이 마구마구 나오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그뿐인가요?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장소가 바뀌게 되죠. 장소가 이리저리 바뀌면서 또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아, 그리고 시간이 가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갈등은 어떤가요? 갈등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자, 이렇게 이야기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흐르다가 만약에 뚝 끊겼다. 재미가 없어. 이야기는 항상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흐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다 다시 감아놓냐? 아이, 참. 자, 재미있는 이야기 한편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를 두편 읽었죠. 오늘은 한 편만 읽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많아요. 네. 자, 부지런히 한번 가보자고요. 제목은 목 짧은 기린 GP입니다. 보통 기린은 목이 길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목이 짧은 기린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우리 공기템이 흐름이에요. 그쵸? 이야기의 흐름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해소되면서 갈등이 사라지면서 쭉 재미있게 흘러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고 재밌게 흘러갑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멋진 기린이 있는데요. 그 기린의 이름이 바로 미아라고 합니다. 그 미아가 지금 막 새끼를 낳아요. 초원의 모든 동물이 미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미아! 힘내! 하자! 막 이러면서 조금만 더 힘을 줘! 동물들의 응원에 힘입어 미아는 드디어 하늘이 노래지도록 힘을 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이 뭘까요? 정신이 아득해진다. 정신이 몽롱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하늘이 한 서너 번은 노래져야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미아의 배에서 새끼 기린이 쏙 나와 풀밭 위에 툭 떨어졌어요. 만세! 미아가 새끼를 낳았어. 초원의 동물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그런데 두두두두. 아니, 이게 웬일이야? 기뻤는데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초원의 동물들이 깜짝 놀랐어요. 태어난 새끼 기린이 글쎄 목이 짧은 기린이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기린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게 기린이잖아. 그죠? 이게 기린인데, 얘는 목이 짧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요만큼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뭐가 다르니까? 생김새가 다르니까. 이건 초원의 신, 아니, 악마가 내린 저주야! 이거 뭐예요? 처음엔 기뻤는데 지금은 다 깜짝 놀라고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린이 목이 짧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호들갑이 뭐예요? 야야야야야야야야! 목이 짧은 기린! 이거죠. 굉장히 가볍게 막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호들갑이죠. 자,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다는 것은요, 무섭, 뭐, 무서워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주야. 이거는 뭐 두려울 일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초원에서 목 짧은 길이는 왜 이런 두려움의 대상일까? 또는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 높은 데 있는 풀을 어떻게 뜯어먹으려고 해? 이렇게 목이 짧은데. 야, 저기 멀리서 저기 오는데 이렇게 목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볼 거야? 라고 걱정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만든 작가분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동화 작가예요. 그런데 이 분은요, 아주 아주 아주 어릴 때, 거의 돌 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보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통의 어떤 동물 또는 보통의 사람과는 조금 다른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초원에서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아가 새끼를 낳았다지요.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원의 동물들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막 기쁘다 했었는데 왜 깜짝 놀랐을까요? 태어난 새끼 기린의 목이 짧았기 때문이죠. 자, 목이 짧다. 기린은 목이 길어야 되는데 얘는 짧아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작가 자신하고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쵸? 뭔가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어떤 작가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거죠. 자, 기역과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러분 교재에서 기역이 뭐지? 니은이 뭐지? 하고 꼭 찾아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싹 갖다 놨어요. 자, 공기템이 하늘이 노래지도록 또 호들갑을 떨며 요걸 잘 가져다 놨지만은 여러분은 항상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교재를 보고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하고 찾는 훈련을 하세요. 하늘이 노래진다 이거 뭐예요? 힘이 빠지고 정신이 아찔하게 되는 게 바로 하늘이 노래진다. 그래가지고 이 하늘이 노래진다를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만큼 정신이 아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조심성이 없이 야단스러운 말이나 행동하는 건 뭐예요? 호들갑을 떤다. 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초원에서 목 짧은 기린이 살아남기 힘든 까닭, 아까 본문에 나왔죠? 야, 이렇게 목이 짧은데, 어떻게 높은 데 있는 풀을 먹을 거야? 저기 멀리 찾아오는 적을 어떻게 알아볼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교재에 있는, 본문에 있는 그글 그대로 그냥 따라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서술형이지만, 여기 서술형이지만 하나도 겁먹을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서 베껴만 주셔도 정답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미아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미아가 누구예요? 목 짧은 기린의 엄마가 되겠죠. 어린 새끼를 핥아줬어요. 이렇게. 왜? 왜? 동물들은 이쁘면 핥아주잖아요. 여러분 그 반려견 그렇다고 핥아주시면 안 돼요. 네. 사랑스러운 아가 너의 이름은 지피다. 자, 우리 주인공이죠. 초원에서 가장 훌륭한 기린이 될 거야. 엄마는 믿어. 미아는 어디든 지피를 데리고 갔어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도 아름다다. 아름은 한 아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분량을 우린 아름이라고 합니다. 아름 이만큼 많이 따줬다. 아름 따서 지피에게 주었어요. 지피야, 이 잎사귀가 맛있단다. 많이 먹어. 엄마 고마워요. 지피는 엄마의 사랑 덕에 무럭무럭 자랐죠. 하지만 미아가 없으면 지피는 따돌림을 받았대요. 자,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서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갈등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직접적인 갈등은 이 따돌림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갈등이 시작되긴 했어요. 왜? 목이 짧아. 어떻게 살 거야? 막 이러면서 이미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가 드디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야, 너는 목이 짧아서 싫어. 저리 가. 우리 엄마가 너하고 놀지 말래. 우리하고 다르대.

하고 사랑을 주었어요. 안아주었어요. 이렇게 사랑을 주는 거죠. 기린 친구들은 지피를 어떻게 대했나요? 남들과 똑같이 대했을까요? 아니면 따돌렸을까요?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까 작가 자신은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했죠. 자신이 커가면서 어떤 겪었던 일을 이 문학 작품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녹여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다고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고 작가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에, 아이, 자꾸 선생님이래요. 나는, 게이머인데. 자, 공기템 게이머가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부터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등이 생겨나면서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자, 이 작가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러니까 밋밋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재미없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문 밖을 나갔어요. 길을 건넜어요.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밥을 먹었어요. 다시 집에 왔어요. 이거면 재미가 없다고 했죠? 반드시 갈등을 그 안에 넣고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그걸 읽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걸 통해서 작가는요. 하고 싶은 말. 나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하고 싶은 말을,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고 있어요. 자, 갈등과 갈등이 없어지면서,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럽게 재밌게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 작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생각하면서 그 다음 볼게요. 글 2에 나타난 미아의 성격을 바르게 파악한 친구, 미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따뜻하고 자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피와 갈등하는 관계일까요? 아니죠. 지피를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한 우리 미아는 가은이가 제대로 알아봐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인물들의 역할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미아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을까요? 지피를 힘들게 하는 역할? 아니면 지피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역할? 네, 미아는 지피를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보살피는 역할이지만, 다른 기린들은 따돌린다고 했죠? 너 저리 가! 막 이렇게 지피를 힘들게 하는 역할입니다. 즉, 이건 뭐예요? 갈등 관계라는 겁니다. 갈등 관계. 그 다음에 이것은 도와주는 관계. 자,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고요. 항상 갈등 관계에 있는 역할이 있다.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 주변에서 지피랑 미아와 비슷한 관계의 사람을 떠올리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주래요. 자, 보세요. 내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런 서술형은 어렵고도 재밌어요. 하지만 잘 나오는 서술형입니다. 자, 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는 서술형이기 때문이죠. 자, 미아와 비슷한 관계예요. 자, 미아와 비슷한 관계. 그럼 뭐예요? 이거는 도움을 주는 관계죠? 자, 그러면 이제 나를 돌아봅시다.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보살펴준 사람. 누가 있을까? 할머니요. 왜? 우리 할머니는요,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요. 항상, 아이고, 우리 착하고 내 예쁜 내 새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요. 자, 이렇게 써주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인물이 올수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때, 초원에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이번엔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피와 다른 그 기린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죠. 갈등의 관계인데, 이번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등장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갈등이 그냥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갈등이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는 조금 더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이야기의 흐름이 막 가팔라지고 있어요. 우와, 이 속도감. 몰래 기린을 잡아가는 밀렵꾼인 거예요. 자, 이 밀이 뭐냐면 몰래 한다는 얘기야. 야, 이거 비밀이야. 할때그 밀이에요. 비밀, 비밀. 예. 그 밀이고, 렵은 사냥한다는 얘기예요. 즉, 허가받지 않고 몰래몰래 몰래 사냥하는 사람을 밀렵꾼이라고 해요. 자, 몰래 기린을 잡아가는 밀렵꾼이 나타났어요. 이 초원에는 기린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자마자 도시에 내다 팔면 나는 부자가 되지. 이러는 거예요. 자, 어떤 목적이에요? 기린을 잡아서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밀렵꾼이에요. 기린은 제일 비싼 가격에 팔리는 동물이래요. 밀렵꾼이 나타난 걸 알고 기린들은 보초를 세웠어요. 긴 목으로 쭉 해서 멀리 내다보면 밀렵꾼이 오는지 살필 수 있어요. 그 덕에 다른 기린들은 마음 놓고 나뭇잎을 뜯어 먹을 수 있죠. 그래도 외톨이 이 지피는 혼자 놀았고요. 어느 날이 들어왔어요. 그럼 떠던 떠던 떠던. 자, 이야기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흐름. 보초 서는 기린에게 이상한 얼룩말이 다가왔어요. 얼룩말 알죠? 아니, 그것은 얼룩말이 아니었어요. 바로 얼룩말 가죽을 뒤집어쓴 밀렵꾼이었어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상한 얼룩말, 꼼짝 마라, 기린. 너는 이제 내 거다 하고 먼 곳만 바라보던 그 기린을 잡았습니다. 왜? 기린은 목이 길어서 멀리만 보잖아요. 바로 앞에 오는 걸못 봐요. 그냥 얼룩말이구나 하고 그냥 패스. 예, 그냥 보내준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얼룩말이 밀렵꾼이었어요. 자, 외톨이 지피는 여전히 혼자 물을 마셨어요. 그 뒤로도 계속 기린들은 밀렵꾼에게 잡혀갔어요. 아무리 망을 봐도 밀렵꾼을 못 찾겠어. 당연히 못 찾죠. 멀리만 보니까, 가까이를 못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기린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 그러나 외톨이 지피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자, 여기 성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자,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지피는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니야. 어떤 역할일까요? 이 성격을 보면 역할을 알수 있습니다. 아하, 이 지피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기린들을 돕는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죠. 이 재미로 이야기를 읽는 거야. 아, 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 이 재미로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아하, 이제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다가 높아지다가 심해지다가 갈등이 싹 눈녹듯이 사라지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밀렵꾼이 기린을 도시에 내다 팔려고 한 까닭은 뭐라고 했어요? 자, 많아져서 고기 말 없었죠? 고기 양 이런 말 없었죠?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는 동물이어서라는 것이 이글 속에 있습니다. 그럼 공기땡 게이머 고기의 양이 많아서도 아닐까? 아니면 인기가 많아서 아닐까요?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뿐이지 이야기 그글 속에는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답이 아니야. 알았죠? 자, 3번이 답. 기억의 정체는 누굴까요? 바로 밀렵꾼이죠. 비밀스럽게 사냥하는 사람이다. 예, 꾼. 이렇게 이상한 얼룩말이 기억이었죠? 기린들이 보초를 서도 밀렵꾼에게 잡혀간 까닭이 무엇이었어요? 예, 목이 길다 보니까 먼 곳만 볼수 있어서. 하지만 우리 지피는 가까운 것도 볼수 있는데. 이 글에 나타난 밀렵꾼의 성격과 역할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쓸까요? 남을 속이는 간사한 성격, 기린을 괴롭히는 역할, 가가 되겠죠? 자, 가라고 기호를 써주기도 합니다. 자, 동물을 보호하지는 않죠. 외톨이 지피는 늘 혼자였어요. 그때 저만치에서 처음 보는 얼룩말이 쑥 지나가요. 친구 안녕. 너 누구니? 나 지피라고 해. 자, 얼룩말 누가 얼룩말일까? 밀렵꾼이겠지. 외톨이 지피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얼룩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내갈길 간다 이거지. 자, 친구야, 내말안 들려? 얼룩말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대답하는 순간 다 탄로나, 그쵸?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쵸? 야, 나의 말안 들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피는 화가 났어요. 야, 너도 내가 목이 짧다고 까이보는 거야? 라고 했어요. 따지려고 얼룩말에게 다가간 지피는 깜짝 놀랐어요. 다가가니까 보이겠죠? 그것은 바로 얼룩말 가죽을 뒤집어쓴 밀렵꾼이었어요. 일반 기린 같으면 다가가도 등만 보였을 거야. 뭐 키가 크니까, 그죠? 근데 이 지피는 키가 작으니까, 목이 짧아서 키가 작으니까 얼굴이 그냥 보여. 자, 그런 거죠. 아니, 너 밀렵꾼? 들켰다! 이 밀렵꾼 얼굴 보고 싶은데. 네. 자, 지피에게 들킨 밀렵꾼은 당황해 숨겨둔 총을 꺼내려 했어요. 자, 하지만 지피가 좀더 빨랐어요. 에잇, 나쁜 밀렵꾼 같으니라고. 지피는 밀렵꾼을 긴 다리로 찍어 눌렀어요. 여러분, 혹시 본적 있나 모르겠어요. 기린이 공격을 할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사자가 막 오잖아. 그러면은 긴 다리로 이렇게 진짜 찍어 누릅니다. 이렇게 팍 찍어 눌러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저기 손 같은 거를 팍할때 하는 것처럼 이긴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팍 찍어 눌러요. 그러면 그냥 잘못 맞으면 정말 이 사자 부상을 당하거든요. 자, 찍어 눌렀어요. 그냥 누른 게 아니야. 쭉 누르는 게 아니라 팍 찍어 눌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리쳤어요. 여기 밀렵꾼이에요. 내가 잡았어요. 기린들에게 둘러싸인 밀렵꾼은 손이 바리대로 싹싹 빌었어요. 정말 보고 싶어, 이 밀렵꾼.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보고 싶어. 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밀렵꾼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괘씸했지만, 지피는 말했어요. 초원엔 말이야. 나같이 목 짧은 기린도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기분 좋게 얘기했겠죠. 지피는 어떻게 밀렵꾼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한번 해볼게요. 목이 짧아 가까이 다가온 밀렵꾼을 알아볼 수 있어서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고요. 눈이 밝아서 아니죠. 밀렵꾼이 목이 짧은 지피를 다른 동물로 착각해서 조심하지 않아서 아니죠. 어이, 거기야!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막 갔잖아. 그쵸? 아, 밀렵꾼 보고 싶어. 밀렵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어. 자, 1번의 동그라미. 기린들과 다음 관계에 있는 인물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웃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갈등하는 관계, 인물들 사이에 이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갈등하는 관계냐, 아니면 반대로 서로 도와주는 관계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 관계에 따라서 이야기가 재밌게 흘러가요. 자, 그러니 오늘은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생각하면서 갈등하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가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 요걸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자라고 했어요. 갈등하는 관계, 기린들과 다음 관계에 있는 인물, 지피,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네. 그치? 밀렵꾼은 갈등하는 관계가 되었네. 자, 처음에 원래 지피하고 기린들은 어떤 관계였어요? 갈등하는 관계였죠? 막 서로 따돌린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변했다고? 도와주는 관계로 변했다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의 흐름이다. 라고 했어요. 흐름. 자, 이야기의 흐름은 반드시 관계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변화되면서 도와주는 관계였다가 갈등하는 관계로 또는 갈등하는 관계였다가 도와주는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자꾸 흘러가, 변해.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오, 이거 재밌는데? 재밌는 이야기야. 이렇게. 자, 이게 흐름을 만드는 것은 인물들 사이의 관계다. 장소가 바뀌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쵸? 인물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다. 지피가 밀렵꾼을 잡은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뭐다? 긴 다리로 찍어 눌렀다. 그래서 가라고 써주면 되고요. 글 4에서 알수 있는 지피의 성격은 뭡니까? 야, 안녕? 야, 나 봐봐, 나. 뭐야? 너도 나 지금 뭐, 우습게 보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밀렵꾼을 잡았지요. 자, 그래서 씩씩하고 용감한 성격. 미처 몰랐어요. 뭘 미처 몰랐다는 거야, 이거, 밀렵꾼. 아, 미처 몰랐어요. 목 짧은 기린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말이잖아요. 야, 이렇게 목 짧은 기린도 있다고.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거잖아. 어떻게 불쌍해. 이제껏 내가 잡아놓은 동물들 당장 풀어줘.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밀렵꾼은 굳게 약속했고요. 며칠 뒤에, 이 초원에는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초원의 동물들 모두 모여 잔치가 벌어졌다. 새로운 영웅이 탄생해서 동물들은 모두 신나서 춤추고 노래했지요. 영웅의 이름은 목 짧은 기린 지피. 지피가 우리를 구했어. 해냈어. 초원의 왕인 사자가 지피에게 말했어요. 지피에게 근상을 내리겠다. 어흥! 이랬죠. 지피의 목에는 맛있는 과일 목걸이가 걸렸어요. 영웅에게 과일 목걸이. 여기 이 세상에는 좋은 거지. 사자 대왕이 말했어요. 너 비록 목이 짧지만 분명히 초원의 영웅이야. 자랑스러워. 목이 짧다고 따돌리거나 못되게 구는 동물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진작 좀 그러시죠, 사장님. 뭐 이렇게. 자, 사자 대왕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가 바로 글쓴이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공기템 게이머가. 갈등을 보여주면서, 이게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작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 이야기 속에는 들어가 있다고. 초원에서는 생김새가 다른 동물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또 뭐가? 생김새가 다른 동물들도 함께. 잘 생각해봐요. 상상해보세요.
날씬한 하마, 코 없는 코끼리, 부리 없는 새, 목 짧은 기린, 느린 보칠다, 꼬리 없는 악어, 무늬 없는 얼룩말,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김새가 달라도 나와 좀 다르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와 좀 다르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자, 이게 바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주제라는 말도 알아두면 좋아요. 다음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한 거래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기린 친구들이 목 짧은 지피를 생김새가 다르다고 따돌렸죠. 하지만 엄마는 지피를 위로했어요. 밀렵꾼이 나타났어요. 보초를 서던 기린들을 잡아갔죠. 지피는 목이 짧아서 코앞에 온 밀렵꾼을 바로 볼수 있었어요. 지피의 도움으로 동물들이 풀려나고 모든 동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이야기의 흐름. 이걸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줄거리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이 글에서 인상 깊은 인물을 찾아 쓰고 인물이 인상 깊은 까닭을 쓰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상 깊다. 이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국어에서는 인상이 뭐냐면요. 새긴단 얘기예요. 새기다. 이 생각하면 돼요. 자, 새기다. 뭔가 도장을 새겨. 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진짜. 뭘 새겨놔. 절대 없어지지 않죠. 새겨놓은 거. 지우개로 지워도 안 없어지죠. 자, 이게 뭐예요? 기억에 남다. 네, 이런 뜻이 있어요. 기억에 남다. 자, 기억에 남는 인물 누구예요? 미아가 기억에 남아요. 왜? 목 짧은 지피를 끝까지 잘 보살펴줬잖아요. 용기를 줬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자, 인상 깊다. 기억에 남다. 이런 뜻입니다. 목 짧은 기린 지피의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말. 이거 뭐라고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주제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냥 알아두세요. 주제란 말이 있구나. 자, 이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와 좀 다른 건 틀린 거야. 아니라고 했죠? 본모습이 달라도 다 소중하고. 그리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에이, 쟤는 뭐, 날씬한 하마. 에이, 쟤는 날씬한 하마니까 하마 노릇을 못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자. 즉,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좀 존중하자.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랑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따돌리고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존중하자. 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아가 그랬잖아요. 네가 이렇게 목이 짧게 태어난 건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인물들의 관계, 성격, 역할을 생각하며 이것을 정리합니다라고 했어요. 흐름을 정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흘림을 정리해야 될까요? 아는 친구들은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거 갈등을 풀어가면서 이야기의 흐름 쫙 정리한 건 정말 좋았는데, 이거 다시 정리하려니까, 다시 되감으려니까 힘드네요. 아이고,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 이, 다시. 조금 더 풀고. 아, 이거 언제 하는 거야? 아우. 오! 오! 오! 오! 끝이 보여, 끝이 보여. 와우, 예! 공기템.

0: 네, 오늘의 강연자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픔을 지나오면서 선택하고 또 훈련해온 태도라는 걸 느꼈는데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웃는 법을 배운 사람, 그리고 웃음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일으키는 사람. 희망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 남편이자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인님을 모시겠습니다.
1: 기현장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머, 제가 초대드렸나요?
1: 네. 그러니까 좋네요.
0: 잘 오셨어요.
1: 네.
0: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강연 자리에 같이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오늘은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들보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선수 생활도 했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많이 사갔죠?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이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에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전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전체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손톱에 한번 힘줘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야.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이 있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이야기 듣고 울지 않았어요. 저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죠.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두 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제 몸을 누군가가 뒤지고 좋아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렇게 이도 누군가가 직접 다 닦아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전신마비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전 당시에 이 요도안을 이용해서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해 있을 때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3살 차이 난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이렇게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 통째로 휴학을 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아,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그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이렇게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있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며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우리 아들이 위인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니 어떻게 전신이 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 한 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재활을 해서 내 몸을 회복해서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 휠체어를 이 정도 또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변과 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이 휠체어에 앉아서 밤까지 기다려 했습니다.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저는 살기 위해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어요. 그것부터 제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휠체어를 한 10m도 잘 밀지 못했었는데요.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50m, 100m, 500m, 1km.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제가 한 재활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하루는 제가 휠체어 혼자 3시간을 밀어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나 혼자 놓여지더라도 나 혼자서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래 차고 있었던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제 혼자 10초면 좌약도 넣었습니다. 저 이제 진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엄청난 재활량 끝에 드디어 혼자 침대에 옮겨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제가 상체 힘을 키워서 혼자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직접 제 아내를 제 차에 모시고 직접 운전해서 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전신이 마비가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께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위아,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와,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이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지,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we plus miracle,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을 가진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혼자 샤워를 못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그 목사님이 저랑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 정도 전화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0: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에 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휠체어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예,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효전이 돼서 저희 개인 채널에 편집자로 무려 4년간 활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친구는 아직도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주먹이 진 상태로 돌돌 말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편집하는 줄 아세요? 이 손 밑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 편집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제가 오히려 사랑 이상의 큰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 수 없게 되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저처럼 달릴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기적은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가 집에서 외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사실 그거를 요즘에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송지은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너무 그 매서운 잡대를 나에게 들이대고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저 색깔들 좀 봐, 이 공기 좀 봐, 너무 아름답잖아. 그냥 저렇게 존재만 해도 아름답잖아. 나도 그런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책을 읽고 단어 문법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0: 영어 나중에 우리가 시험도 쳐야 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수능까지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나 전체 흐름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고 동시에 맞죠.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도와준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어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 문해력 기르기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재밌거든요. 우리 예상을 빗나가는 예상에 들어맞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아 뭔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랑 좀 다르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정말 유용한 표현이죠. 가능한 한 뭐뭐하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도 연관이 되어서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이 책을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ow! I think that would have blown a great bubble! Wally smiled to himself.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2: Wally continued on his way,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which was made of sticks and had a sandbox and kiddie pool.
1: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2: Wally announced. I jumped on my hind legs, waving my paws as fast as I could.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He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1: Wally, cool your jets!
2: I shouted. It was too late. Piper's stick house crumpled.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0: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늑대 왈리가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풍선껌 부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돼지, 파피의 집 앞에서 후 부는 연습을 했어요. 실제 풍선껌은 없어요. 입에 껌은 없이 껌을 사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아기 돼지 세 자매가 있으니까 그 집을 구경하려고 마침 거기 섰는데 거기에서 연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피 그 첫째의 집이 지푸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나서 그걸 못 본 것이죠. 그러면서 왈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Wow, I think that would have blown a great bubble. Wow, 우와, 내 생각엔 저거 정말 멋진 풍선껌의 그 풍선이 되었을 텐데 이 집, 이 파피의 집이 무너진 거 못 본 거죠. 못 보고 단순히 자기가 이렇게 후 분 게 와 바람 정말 세게 나갔다 이거 정말 만약에 풍선껌을 불었다면 정말 큰 풍선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Wally smiled to himself. Wally는 스스로 이렇게 씩 웃었습니다.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좀 기다려. Until 뭐 할 때까지 내가 새로운 pack of gum. 껌의 한 묶음이나 한 통을 얻을 때까지 즉 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팩이라고 하면 통이나 묶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ally continued on his way. 왈리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갔습니다.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Which was made of sticks and had a sandbox and kiddie pool이라고 되어 있네요. 왈리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갔는데요. 사탕 가게 가는 길이에요. Stopping next 그리고 다음에 멈췄습니다. To see Piper's house, 둘째입니다.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그 둘째, 파이퍼의 집을 구경하려고 이게 앞에 멈춘 거죠. 자, 그런데 또 이, 아, 뭔가 이 느낌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 파이퍼의 집은 어땠냐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which was made of sticks. 뭘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이 나뭇가지, 막대로 만들어진 집이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And had a sandbox. 그리고 이렇게 모래놀이터 같은 걸 가지고 있었고요. And 기립포, 어린이용 이 수영장도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파이퍼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 나뭇가지, 즉 막대로 만든 그런 집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넘어가 볼까요?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Wally announced. Wally가 선언했습니다. announce라는 것은 말하다, 발표하다, 선언하다. 자, 두 번째 연습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두 번째 풍선건 부는 연습. 자,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jumped on my hind legs, waving my paws as fast as I could.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자, 그런데 옆에 있었던 I, I라는 것은 Clementine, 짧게는 Clem. 바로 이 닥순트, 다리가 짧고 몸이 긴 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늑대가 옆에서 후 불려고 하니까 아, 또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 Clem은 알 거예요. 그래서 알리려고 하는데 이미 어땠다고요? 이미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Wally는 이미 그의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 닥순트, 이 클램이라는 아이라는 여기 있는 친구가 무엇을 했냐면 I jump, 나는 펄짝펄짝 뛰는 것이죠. On my hind legs. Hind라는 것은 바로 뒤, 뒷다리로 막 이렇게 개가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Waving my paws. 이렇게 막 뒷다리로 펄짝펄짝 뛰면서 앞발 두 발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죠. Paw라고 하면은 동물의 발톱에 달린 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As fast as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막 이렇게 흔든 걸 아니야 지금 불면 안 돼. 이 막대기 막대로 만든 파이퍼의 집이 다 부셔질 거야 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데 자 그런데 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미 왈리는 눈을 감았어요. 눈 감고 힘주고 후 이렇게 또 불겠죠. He took a deep breath. 그렇죠. 왈리는 이 he입니다. he는 즉 그는 심호흡을 했고요. 큰 숨을 들이마셨고요.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Exhale. 지난 강의에 나왔었죠.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Exhale이라는 것은 내쉬다. 그래서 내쉬었습니다. With all his might.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서졌을까요? 괜찮을까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가능한 한 뭐뭐하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능한 한 뭐뭐하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말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쓸지 오늘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as,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can 혹은 could, 시제에 맞게 현재라면 can이나 과거라면 could를 쓰면 되겠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면 아, 이해가 됩니다. 나는 달린다. 나는 어떻게 달리냐면 as fast as I can. 내가 일단 있는 그대로 제가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as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 뒤에 있는 as만큼이나 중간에 거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s가 두 개 있죠. 지금 여기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거만큼이나 중간에 있는 fast 하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그걸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달린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달린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능력껏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즉 가능한은 내가 가능한은 빠르게 달린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라는 것은 가능한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빠르게 달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은 뭐뭐하게는 as,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 앞에 I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I를 쓴 것이고요. 저기 앞에 run이라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can을 쓴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라면 could를 쓰면 될 것이고 만약에 I 대신에 저기 앞에 he나 she가 온다면 여기에도 he나 sh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에 맞게 뒤에는 시제에 맞게 고쳐서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walked as quietly as she could into the room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she예요. 엄마예요. 근데 제 아이가 자고 있어요. 아, 아주 갓난 아기입니다.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잠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어떡합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조용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살금, 살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걸었습니다. As quietly as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만큼 조용하게 걸어 들어갔다. Into the room, 방 안으로. 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조용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as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주어 쓰고 그 다음에 can이나 could를 쓴다. 앞에 시제에 맞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 과연 나무 막대로 만들어진 파이프의 집은 부셔졌을까요? 어떻게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 Wow, I think that

0: have blown a great bubble. Wally smiled to himself.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1: Wally continued on his way,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which was made of sticks and had a sandbox and kiddie pool.
0: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1: Wally announced. I jumped on my hind legs, waving my paws as fast as I could.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He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2: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y, call your jets, I shouted. 나는 소리쳤습니다. Wally야, 너의 제트 엔진을 좀 식혀. Jet이라는 건 제트 엔진, 즉 엔진. 여기서는 후보는 그겁니다. 즉, 흥분 좀 가라앉혀. 좀 진정해, 라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미 눈은 감고요. 이미 노래는 듣고 있고요. 옆에서 아무리 그 키 작고 이 닭손톱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리 손을 흔들어봐야 늑대의 눈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Piper's stick house crumbled. 아, 이렇게 됐군요. 파이퍼의 나무 막대로 만든 그 집은 crumble. crumble이라는 것은 무너지다. 바스러졌습니다. 바사삭. 바스러졌습니다.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마침내 Wally는 멈췄습니다. 어디에 멈췄냐면 in front of, 앞에 멈췄습니다. 뭐 앞에? 이제 첫째의 집, 둘째의 집 다 부서졌죠. 첫째, 파피의 집은 지푸라기로 돼 있었고 부서졌어요. 둘째, 파이퍼의 집도 나무 막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풍선, 이 일부러 부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왈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왈리는 단순히 풍선감 무는 연습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부서졌죠. 그래서 셋째인 페니의 이 벽돌 집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벽돌 집은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창문 beneath라고 하는 것은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beneath. 창문 아래에 보니까 아, 꽃 화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꽃밭같이 화분들을 이렇게 매달아 둔 것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 이 벽돌로 만든 집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자, 근데 그 앞에 딱 서니까 the scent. scent라는 것은 scent는 아, 저 생각만 해도, 지금 이걸 생각만 해도 참 흐뭇한데요. 센트는 바로 냄새나 향기, 주로 좋은 냄새나 좋은 향기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향기냐면 a freshly baked cookie, 갓 구운 쿠키의 향기가 샥. 우리 빵집을 지나가는데 갓 구운 빵이나 쿠키의 향기 샥. wafted, 샥. 이 waft라는 것이 바로 퍼졌습니다. outside, 밖에 퍼졌습니다. 아, 과연 여기에서 왈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똑같이 연습을 하겠죠. 어떻게 될지 다음 강의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0: Wally, cool your jets!
1: I shouted. It was too late. Piper's stick house crumbled.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2: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의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Announce. Announce.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Wally announced. Hind. Hind. The horse lifted its hind legs suddenly. Crumble. Crumble. Piper's stick house crumbled. Beneath. Beneath.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Scent. Scent. The scent of flowers filled the room. Waft.

0: waft.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쫙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box라는 것인데요. box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상자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 상자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아예 다른 어떤 의미도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Please put the toys in the box라고 되어 있네요. 넣어라. 맞죠? 넣어라. 장난감을 넣어라. In the box. 상자 안에다가 넣어라. 아, 지금 뭔가 이 집이 좀, 혼잡한가 봐요. 뭔가 좀 지저분하고 정리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상자 안에다가 장난감을 넣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스라는 것은 상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The family watched the game from a box. The family, 가족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the game. 게임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는 가족이 이 경기나 여기에 from a box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아마 운동 경기나 어딘가에 가서 보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았는데요. from a box, 상자로부터 봤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스포츠 경기, 경기장에 가면요. 거기에 이렇게 상자처럼 특별히 이렇게 칸막이가 있거나 혹은 어떤 방이 있거나 약간 더 사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물론 조금 더 비용은 높겠죠. 이 티켓 가격은 높을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극장이나 경기장의 관람석이나 특별석을 의미합니다. 그게 마치 진짜 우리가 이 종이로 된 그 상자를 의미하진 않지만 마치 그것처럼 경기장에 있는 관람석을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마치 어떤 상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걸 박스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람석이나 특별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She learned to box at the gym. 체육관에서 그녀는 배웠습니다. 뭐 하는 걸 배웠냐면 맞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박스라는 것은 뭐다? 권투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체육관에서 권투하는 방법을 배웠다. 권투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라는 게 원래 있었던 그 상자의 의미가 약간 확장되는 것도 있고요. 아예 또 다른 의미도 있으니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류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수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학하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 많은 친구들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선생님도 수학을 정말 정말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자신감이 없거나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덧셈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거 하나 있습니다. 덧셈 할때 우리 친구들께 선생님이 잘 살펴보면 습관적으로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처럼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받아올림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계산을 했을 때 굉장히 낭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에 1의 자릿수, 그다음 10의 자릿수, 그다음 100의 자릿수를 더해주는 연습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받아 올려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낭패가 생긴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뒤에서부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계산을 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5 더하기 8은 여러분들 13이죠. 아, 10모형짜리 하나를 더 만들었네요. 그럼 10모형짜리에 이렇게 하나를 올려줍니다. 자, 그럼 10모형이 총 8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10모형 8개 2개 합치면 자, 10모형이 10개, 즉 100모형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100모형 하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100모형 하나 올려주고 그럼 10모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0, 그리고 100모형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100모형 1개, 6개, 1개 합치면 몇 개예요? 8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릿수에 맞게 덧셈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받아내림이 없는 세 자릿수의 뺄셈 같은 경우도 1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 1의 자리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자, 5개에서 6개를 뺄수 있나요? 없지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10모형 하나를 여러분들 1모형 하나로 다 쪼개야 됩니다. 자, 그렇게 쪼개면 10모형짜리 다 쪼갰어요? 그럼 몇 개가 생겨요? 10개가 생기죠. 자, 그럼 총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5개 중에서 6개를 빼버리면 그렇죠. 9개가 남지요. 9개가 남고, 자, 그러면 우리 10모형 2개에서 4개를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2개에서 4개 여러분 뺄 수가 없죠. 그럼 또 100모형에서 또 가지고 옵니다. 100모형을 10모형 10개로 나누면, 자, 우리 10모형이 총 12개가 생기네요. 자, 12개에서 4개를 빼면 8개가 남지요. 그리고 100모형 8개 남은 거에서 2개를 빼니까 6개. 자, 요렇게 우리 친구들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볼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볼게요. 261 더하기 423을 100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자, 200 더하기 400. 그러면 60 더하기, 그렇죠. 20이 되겠죠. 그리고 1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자리마다 더해주면 60 더하기 20은 여러분 80이지요. 자, 1 더하기 3은 4예요. 자, 이세 자릿수를 전부 더하면 정답은 684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수모형에 알맞은 식을 쓰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48입니다. 자, 100모형 몇 개? 5개 있고요. 지금 10모형 4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모형 여러분들 몇개 있나요? 8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00모형 하나 없어졌네요. 자, 그렇다는 것은 100모형 1개, 1. 자, 10모형 몇개 없어졌어요? 4개 다 없어졌네요. 4. 그리고 1모형은 3개를 없앴네요. 3.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남은 건몇개 됩니까? 자, 100모형 4개 남죠. 자, 10모형은 하나도 안 남았어요. 0. 하나도 없어요. 자, 1모형 5개 남았습니다. 5. 자, 그래서 우리 143, 405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153 더하기 784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 1의 자리에서부터 계산을 해줘야 돼요. 왜? 받아올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받아내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 더하기 4는 그렇죠 7자 5. 자 근데 이 자리가 여러분들 의미하는 게 그냥 5일까요? 아니죠. 이 자리는 10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50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50 더하기 8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10모형으로 몇 개가 만들어져요? 13개. 그러니까 130이 되네요. 자, 그런데 그럼 130이면 100모형으로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자, 100모형 하나 만들

만들어 주고. 자, 그럼 몇개 남아요? 세개 남지요. 자, 백모형 하나 더 만들어줬으니까 백모형 9 해가지고 937 나오고요.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빼는 거예요. 1의 자리부터 빼는데, 자, 2에서 9뺄수 없으니까 우리 10의 자리에서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죠. 10모형 있던 거, 하나 있던 거다 쪼개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모형 10개 생깁니다. 자, 그러면 12, 12개 중에서 9개를 빼니까 3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없는 거에서 4개를 어떻게 빼지? 백모형 하나 가지고 와야죠. 자, 백모형 하나 가지고 오면 4개 남고, 자, 여기에 10모형 10개가 생기겠죠. 자, 10모형 10개에서 4개를 빼면 여러분 6입니다. 그리고 백모형 4개에서 3개 빼면 1이죠? 자, 그래서 163 우리 친구들 적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건데요. 380에서 317을 더해 봅시다. 380에서 317을 더해 주면, 그렇지요? 자, 우리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 주면 0 더하기 7은 7, 8 더하기 1은 얼마요? 그렇죠. 9. 3 더하기 3은 얼마요? 그렇죠. 6. 그래서 우리 정답 697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2번 보겠습니다. 959 빼기 158이에요. 959 빼기 158. 자, 계산을 해주면 9에서 8, 우리 1의 자리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여러 번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자, 9에서 8 빼주면 하나 남지요. 자, 5에서 5 빼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여기 안 쓰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자리, 10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0. 자, 그 다음에 9에서 1을 빼주면,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9가 아니라 900인 거예요. 900에서 100을 빼주면 800, 그러니까 800의 자리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번은 80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 볼게요. 계산 결과를 찾아서 선으로 이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계산해봐야 되겠죠. 175 더하기 228 해볼까요? 자, 5 더하기 8은 그렇죠. 13이에요. 자, 10모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하나 올려주고. 자, 1모형 3개 남았어요. 자, 8개 2개. 우와, 그럼 10모형 몇 개? 10개. 10모형 10개는 무슨 모형으로 바꿀 수 있다? 100모형으로 바꿀 수 있다. 100이죠? 자, 100이니까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 10모형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0. 자, 1 더하기 1 더하기 2. 자, 하면은 백모형 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03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 이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621 빼기 164 계산을 해주면요. 자, 1에서 4못 빼니까 우리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개가 됐네요. 1모형. 자, 11에서 4를 빼면 7이죠. 자, 10모형. 1에서 6뺄 수가 없어요. 우리 100모형 하나를 분리해야 됩니다. 자, 10모형 10개짜리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11개에서 6개 10모형을 빼면 5개가 되겠고요. 자, 100모형 5개에서 하나를 빼면 4개가 남겠죠. 자, 그래서 457. 우와, 문제가 정확하구나. 자,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덧셈식에서 숫자 1이 나타내는 수들의 합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여기 1, 1 있는데, 자, 이 1은 그냥 1이 아니죠. 자, 9 더하기 6은 여러분은 15예요. 10모형 하나를 더 만들어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건 10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8 더하기 4, 10모형이 총 12개가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100모형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100모형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0과 10을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110이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자, 마트에서 초콜릿 하나, 과자 한 봉지 샀어요. 자, 초콜릿과 과자 가격 모두 얼마인지, 자, 모두,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해줘야겠구나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30 더하기 690을 더해보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지요. 자, 올라가고 9 더하기 6 하면 얼마예요? 15. 자, 그러니까 1000짜리가 하나 만들었네요. 아, 100개가 또 10개를 또 넘었어요. 1000 단위 만들어서 152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모두 얼마예요? 1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두 수의 합과 차를 각각 구해보는 겁니다. 합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 차라고 하는 건큰 수에서 작은 것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합 볼게요. 801 더하기 239를 더해보겠습니다. 자, 더하면 1 더하기 9. 자, 하나 올라가지요.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3. 4. 8 더하기 2는 얼마예요? 10. 자, 그러니까 10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왜? 하나 이 앞으로 더 올라가서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백모형은 없어요. 자, 그럼 천짜리 모형 하나 생겼어요. 자, 요렇게 하니까 104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합은 얼마? 1040 구할 수 있었고요. 우리 차 보겠습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되겠죠. 차를 보면, 자, 1에서 9뺄수 없으니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라, 여기도 없군요. 자, 그럼 이 앞에서부터 가지고 옵시다. 자, 7개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 처음엔 여기가 10개였겠죠. 근데 10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하나를 분리해야 되겠죠. 10모형짜리를 1모형으로. 그럼 10모형이 여긴 9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여기 1모형 10개예요. 자, 11개에서 9개를 빼면 2개고, 10모형 9개에서 3개를 빼면 6이죠. 자, 백모형 7개에서 2개를 빼면 5입니다. 그래서 차는 얼마예요? 562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9번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자,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고쳐야 돼요. 자, 8에서 7 더하면은 5. 그럼 하나가 올라갔겠네요. 자, 하나 올라갔으면, 자, 1 더하기 5, 6 더하기 5가 되면 11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11이 돼야 되는데, 아, 이 부분 잘못됐구나. 잘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만들어져서 올라갔는데, 1, 4, 6. 다 더해주면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그럼 11이죠? 아, 그럼 또 여기 하나 올라가고, 그럼 여기 또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잘못된 부분, 이두 부분,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고요. 자, 이거 알맞게 고치면, 5, 그 다음에 여기가 1, 1, 1 해서 정답은 1115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더큰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살짝 귀찮을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왼쪽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439 빼기 157입니다. 9개에서 7개 뺄게요. 그럼 몇개 남지요? 2개 남아요. 와, 10모형 3개에서 5개 뺄래야 뺄 수가 없겠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모형 하나 가지고 와야죠. 그럼 100모형 3개 남고. 자, 10모형 10개 됐습니다. 자, 그럼 10모형 10개, 13개네요, 총. 13개에서 5개 빼면 10모형 8개 남고요. 자, 100모형 3개에서 하나 빼면 2개 남죠? 282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보겠습니다. 902 빼기 623입니다. 자, 2에서 3뺄수 없으니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없어요. 자, 그러면 100모형 하나를 분리를 하는데, 그럼 10모형 10개가 생겼겠죠? 자, 그런데 하나를 여기 또 줘야 돼요. 왜? 여기도 없으니까, 1의 자리도. 자, 그럼 여기는 10모형 9개 있겠고, 자, 여기 1모형 10개 가져왔습니다. 그럼 12개에서 3개를 빼면 9죠. 자, 9에서 2 빼면, 90에서 20 빼면 여러분들 7. 자, 800에서 600 빼면 200이 되겠죠? 그럼 279입니다. 자, 280이랑 279 중에 더큰 것, 왼쪽이 되겠네요. 왼쪽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번 볼게요. 바르게 계산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바르게 계산한 게 어떤 건지 볼까요? 자, 4 더하기 6을 했더니, 하나 올라갔지, 10. 자, 그러면 1 더하기 7 더하기 8, 8 더하기 9는, 17. 그렇지. 자,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6 등, 엥? 8? 아니죠, 여러분들. 9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우리 0에서 9를 빼야 됩니다. 뺄 수가 없지요.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하나 빌려옵니다. 자, 10개를 만들었어요. 자, 10개에서 9개 빼면 하나.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없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모형 부셔, 부셔. 자, 100모형 부셔서 10모형에다 갖다 줍니다. 그럼 10모형 10개 생겼어요. 자, 10개에서 2개 빼면은, 엥? 9개인가요, 여러분들? 아니죠. 8이 돼야 되죠. 자, 7에서 5 빼면 2는 맞았어요. 자, 그럼 바르게 계산하는 거는 이맨 오른쪽 게될 텐데, 맞는지 볼까요? 자, 10 되고요. 5 더하기 5, 또 10이고요. 자, 9 더하기 9니까 18. 하나 올려주고, 8에서 1800. 맞네요. 따라서 우리 11번은 맨 오른쪽 문제가 바르게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겁니다.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차례대로 계산을 해보죠. 선생님이랑. 752 빼기 476. 자, 해봅시다. 자, 해보면 2에서 6 뺄래야 뺄 수가 없겠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신모형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신모형, 뿌셔, 뿌셔. 그럼 이제 4개 남았죠? 자, 그럼 1모형으로 10개 만들어졌어요. 자, 12개에서 6개 빼면 1모형 6개 남네요. 자, 신모형 4개에서 신모형 7개를 뺄래야 뺄 수가 없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모형, 뿌셔, 뿌셔. 자, 그러면 신모형 몇개 생겼어요? 14개 생겼죠. 14개에서 7개 빼면은 오호라 신모형 7개예요. 그리고 100모형 6개에서 4개 빼면 2예요. 좋아요. 그럼 여긴 276이 되겠군요. 자, 그럼 276에서 808을 더해보겠습니다. 276 더하기 808을 해주면요. 자, 6 더하기 8 하면은 14. 신모형 하나 생겼다. 14. 자, 1모형 4개 남고요. 1 더하기 7 하면 여러분들 신모형 8개. 그리고 2 더하기 8 하면 10이죠. 아하, 그럼 1000모형짜리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100모형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1번. 아, 1번이 아니라 우리 1000모형짜리 하나 생겼으니까 내려주면 1084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12번 문제까지요. 잘 풀어봤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빠르지만 그래도 쏙쏙쏙쏙 이해 잘 되시죠? 자, 그럼 이제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에요. 보자마자 이 문제, 왠지 선생님의 지금 생각으로는 여기에 막 별표가 막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몰라요. 이거 질문해야지. 이거 어떻게 풀어? 아, 난 모르겠다.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사실은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자, 규칙입니다. 자, 네모랑 이렇게 생긴 건, 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주냐면, 아, 그래? 그럼 이거는 왼쪽 거, 오른쪽 거 더해준 다음에 오른쪽 거한번더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똑같이 이 규칙대로 해주면 되겠죠. 아, 364랑 193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거한번더 더했네? 193또 더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계산해 볼게요. 364 더하기 193 해주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그렇죠. 7 하나 올라가고 5, 557입니다. 자, 557에서 193또 더해줘 볼까요? 자, 더해주면, 자, 우리 하나 올라가고, 자, 1 모형 하나 뒀고요. 6, 그 다음에 15, 또 여기 하나 올라가죠? 자, 6 더하기 1이니까 7. 아하, 750이구나. 그래서 정답 750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이해를 하냐가 문제거든요. 자, 이런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 약속한 대로 그냥 계산해 주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예요. 은세미가 오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미터를 더 달려야 하는지 구해 볼 겁니다. 오호. 자, 은세미가 오늘의 목표를 이룰 거래요. 자, 몇 미터를 더 달려야 되는지. 자, 나는 오늘 오전에 195미터 달렸대요. 자, 오후에 얼마 달렸어요? 268m를 달렸대요. 자, 일단 목표가 얼마예요? 600m군요. 자, 그럼 600m를 달성했는지, 아니면 더 달려야 되는지 알아보려면 오늘 내가 달린 거를 일단 더해봐야 되겠죠. 더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95 더하기 268. 자, 해주면요. 자, 5 더하기 8은 여러분들, 그렇죠. 신모형 하나 생기고, 1모형 3개. 자, 그럼 신모형이 10개, 16개가 됐네요. 자, 그럼 100모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신모형 6개 남습니다. 자, 100모형 다 더해주면 4개가 되는군요. 아하, 463이구나. 자, 그래서 이 더한 값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자, 우리는 몇 미터를 더 달려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럼 600m에서 이 463을 빼줘야 되겠죠? 자, 600에서 463을 빼보겠습니다. 600에서 463을 빼주면, 자, 가져올 수 없어요. 여기도 가져올 수 없어요. 이런. 그럼 100모형을 부셔부셔 5개로 만듭니다. 자, 그럼 10모형 10개 생기는데, 1모형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10모형도 하나 부셔부셔. 그러면은 9개 남죠? 그럼 1모형 10개 돼요. 자, 1모형 10개에서 3개 빼주면 7개. 10모형 9개에서 6개 빼주면 3개. 자, 100모형 5개에서 4개 빼주면 1개.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미터 더 달려야 된다? 그렇죠. 137미터를 더 달려야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이 무엇인지 볼까요? 100이 5개, 12이 9개, 1이 2개인 수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12, 9개, 1이 2개. 그럼 얼마? 592죠. 자,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102, 6개, 12, 4개, 1이 8개. 그럼 648이에요. 그러면 우리 592랑 648에 무엇을 구해라? 합. 더하기를 구해라. 자, 그럼 더해봅시다. 592 더하기 648. 자, 1의 자리 개수. 자, 모형 개수 생각해보세요. 2 개, 8개. 우와, 그럼 10모형 하나 만들 수 있다. 10모형 하나, 그리고 1모형은 하나도 안 남죠. 자, 그러면 10모형 10개, 14개 됐네요. 자, 그러면 100모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10모형은 4개 남습니다. 자, 100모형 6개, 12개 됐네요. 그럼 1000모형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2개 남지요. 자, 1000모형 하나 생겼으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1242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번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어김없이 별표가 막 엄청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어려우니까요.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뒤에서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4에서 뭘 뺐는데 8이 나왔어. 헉, 세상에, 내가 4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몇 개를 줬는데 8개가 됐네. 우와, 우린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빼서 이렇게 더큰 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앞에서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럼 앞에서 가지고 오면, 자, 우리 4개밖에 없었는데 1모형 14개가 됐겠죠. 그럼 14개에서 몇 개를 뺐더니 8개가 될까요? 그렇죠. 6개를 빼줘야 8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떤 수에서 9개를 뺐더니 3개가 됐대요. 헉,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역시 앞에서 빌려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수인 9에서 9를 빼도 0인데 3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하나를 빌려오겠습니다. 자, 그럼 뿌셔뿌셔. 그럼 6개에서 하나 빼니까 5. 아, 여기 찾았다. 그럼 여기가 이제 궁금하겠네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10개라고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개에서 9개를 빼면 하나가 남아야 되죠. 그쵸? 자,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3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수에서 9를 빼야 3이 나올까요? 그렇죠. 12. 자, 그럼 여기 2겠네요. 아니죠, 여러분들. 2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왜? 2라고 쓰면 사실 얘는 그럼 11개인 거죠? 왜 앞에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실 하나가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12가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를 빌려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12, 10모형 12개에서 9개를 빼서 3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 여기에 정답은 5, 3, 6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하지만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해결을 해보자. 받아내림을 잘 생각하면서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우리 17번 보겠습니다. 세영이는 길이가 4m인 리본 가지고 있었어요. 자, 선물 포장하고 남은 리본 2m 36cm일 때 선물 포장하는데 사용한 리본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단위가 일단 다릅니다. 단위가 나오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 그럼 단위를 맞춰줘야 되면 무엇으로 맞춰줘야 되냐? 우리가 가장 공통적인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자, 얘는 센티미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없네요. 자, 그런데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죠. 자, 여러분들 1미터는 여러분들 몇 센티미터예요? 100센티미터예요. 자, 그럼 4미터는 400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400센티미터에서 2미터 36을 센티미터로 바꾸면 236cm가 되겠죠.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럼 400에서 236을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 나옵니까? 400에서 236을 계산을 해주면요. 자, 계산을 해주면 4, 그 다음에 6, 1. 아하, 164cm구나. 자, 라는 걸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거 정리를 해보면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시고 뺀 것을 여기 풀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줄글로 안 썼는데요. 안 쓰셔도 돼요. 다만 무엇은 있어야 될까요? 이 과정이 드러난 식은 여러분들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어떡하지, 선생님?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85 더하기 351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계산하면 6, 그 다음에

올려주고 1 올려주고요. 1136이 나옵니다. 자, 그럼 1136보다 여러분들 커야 돼요. 자, 그럼 1136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자, 일단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136이 되려면, 자, 1136이 돼야 돼. 579 더하기 네모가 1136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모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네모를 어떻게 구하느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2 더하기 네모가 5예요. 자, 네모는 얼마예요? 3이죠? 자, 근데 2 더하기 3은 5니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5 빼기 2는 3이니까 네모가 3인 걸 찾았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역시 1136에서 579를 빼줍니다. 자, 빼면, 자, 이렇게 7. 자, 그 다음 0. 12개에서 7개 빼면 5개. 자, 하나 더 빌려줄게요. 10개에서 5개 빼면 5개네요. 아, 557이구나. 자, 그런데 557을 여기다 넣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557보다 하나 큰 수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얼마? 558이 되겠죠?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558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수에 254를 더해야 할걸 잘못해서 뺐더니 398이 됐대요. 자, 어떤 수에 더해야 될걸 잘못해서 빼서 254를 뺐더니 398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숫자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원래 숫자를 찾으면 우리 398에서 254를 더해줘야 돼요. 자, 더해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하나 올려주고. 또 하나 올라가고, 자, 그러면 65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근데 65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래 바르게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에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254를 또 더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냐면요. 90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래 답 구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 과정. 뺐다가 더했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더해야 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풀이 과정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가 가장 크게 나오게 만들면 되는데요. 자, 100의 자리가 크게만 나오게 만들려면 900 더하기 800을 해주면 돼요. 자, 하면 얼마가 나오냐? 1700이 나오죠. 다음 우리 10의 자리, 그렇죠. 60과 40을 더해주면 1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의 자리 2와 0을 더해주면 2지요. 자,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여러분들 얼마? 1802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우리 최종 미션 선생님이 드리죠. 자, 우리 서연이의 사탕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남긴 사탕의 개수 몇 개인지 우리 친구들 정답과 이 풀이 과정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수학 1단원 처음 같이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1단원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강에 걸쳐서 앞에서 배웠던 소화와 순환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강의에서는 필수 탐구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필수 탐구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도 학교에서 이 소화와 관련된 영양소 검출 실험 무조건 하게 될 텐데요. 뭐 등장하는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맞는 검출 시약을 넣은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그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혹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어떤 식으로 실험이 진행되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 과정에서 밥물을 준비하여 4개의 시험관 A, B, C, D에 각각 10ml씩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주어지는 이런 영양소들 있죠. 이런 음식 속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출발을 하면은 해석하는 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런 음식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 속에 어떤 영양소 들어있는지 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밥물은요, 대표적으로 녹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밥 자체가 녹말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이제 물에 희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밥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아, 이 속에 녹말이 들어있겠구나라는 걸로 바로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양소 검출 시약을 이렇게 네 가지를 각각 A, B, C, D에 넣었대요. 그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결과 보지 않더라도 예상을 먼저 할수 있어요. 어떤 시험 시험관이 색깔이 변할까요? 바로 이 녹말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인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시험관 A의 색깔이 변하겠죠. 어떤 색깔로 변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녹말을 만났을 때 변하는 색인 청람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떤가요? 자,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엿당을, 뷰렌 용액은 단백질을, 수단쓰리 용액은 지방을 검출하는 용액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정말로 A 시험관만 청람색으로 변하고 B, C, D에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이오딘 반응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밥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녹말임을 알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앞으로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떠한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탐구 활동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치매 소화작용을 실험하는 탐구 활동입니다. 우리 침 속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어떤 소화 효소가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아밀레이스였어요. 그래서 녹말이 아밀레이스를 만나면, 무엇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배웠었죠? 맞아요.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이당류, 엿당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혀 밑에 거즈를 넣어서 침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이것을 물에 넣고 헹궈서 침 용액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관 A, B, C, D에다가 똑같이 녹말 용액을 쭉 넣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다가는 그냥 순수한 물인 증류수를 넣고 그 다음에 B와 D에는 아까 만들어 놓았던 침 용액을 조금 일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도에서 40도의 물이 담긴 비커에 4개의 시험관을 넣고 약 10분 정도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관 A와 B에는 무엇을 떨어뜨려 볼 것이냐? 바로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릴 것이고요. 그리고 C와 D에는 또 다른 시약을 넣습니다. 바로 베네딕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 그리고 물에 담긴 비커에 담근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예상을 해볼까요? 자, 일단 A와 C에는 녹말에다가 그냥 일반 증류수를 넣었기 때문에 어떠한 소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B와 D에는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소화 효소를 만나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는 우리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뿌렸고요. C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뿌렸어요. 자, 각각 어떤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이었나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 또는 엿당을 검출하는 시약이었습니다. 따라서 A와 B 중에서는요,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A가 청람색으로 변할 것이고요. C와 D 중에서는 이 녹말이 분해되어 엿당으로 지금 소화가 된이 D 시험관이 바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지금 A, B에는 아이오딘 반응을 했더니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A만 청람색으로 변하고 B는 원래 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의 색깔인 연한 갈색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연한 갈색 또는 변화 없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C와 D를 보시면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키는 영양소인 엿당이 들어있는 D만 황적색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원래 베네딕트 용액의 색깔이므로 파란색 또는 변화 없음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 용액을 넣은 녹말 용액에서 이 베네딕트 반응이 이렇게 D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침 속의 소화 효소가 결국 녹말을 엿당으로 정말 분해했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해석하는 방법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이거 응용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이거 변형된 버전도 선생님과 함께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수행평가 탐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실험과 딱 다른 점은 이거거든요. 자, 달걀 흰자액을 준비했다. 방금은 밥물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달걀 흰자액을 넣은 거예요. 음식물을 바꿨죠? 즉, 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달걀 흰자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을까요? 네, 이것도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우리가 답을 예상하기가 좋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 좀 알아두자는 거예요. 달걀 흰자액은 맞습니다. 바로 단백질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달걀 흰자액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단백질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바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똑같이 ABCD에 같은 양을 나누어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D에 각각 서로 다른 이 시약을 떨어뜨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시험관 B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담갔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험관 B는 반응하는 온도가 좀 높아야 되는 우리 베네딕트 반응이겠구나라는 것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색깔 변화를 관찰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관 중에서도 이 시험관 C의 용액만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C를 보니까 뷰렌 용액을 넣었거든요. 즉, 뷰렌 용액은 단백질을 검출하는 시약이고, 그래서 원래는 파란색이었던 용액이 보라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실험 결과 묽은 달걀 흰자액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 결과 이렇게 색깔의 변화를 가지고 정말 단백질이 들어있네라고 아는 것도 좋지만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이 영양소를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볼게요. 표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검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A, C, D에는 변화가 없는데 B만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했을 때 황적색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물 B에 꽤 들어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것도 영양소 검출 반응 그 결과 우리 선생님이랑 기적의 암기법으로 외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수지, 포베, 뷰산, 노가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베네딕트는 포베여서 베네딕트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은 포도당과 그리고 이 포도당이 두개 연결된 엿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과 엿당이 들어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영양소들은 바로 니은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다음은 침의 소화 과정에 대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우리 이것도 앞에서 정리했던 실험과 구성이 똑같습니다. 자, 먼저 침 용액을 만든 다음에 ABCD에 녹말 용액을 똑같이 쭉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는 녹말 용액의 증류수를, 그리고 B와 D에는 녹말 용액에 침 용액을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바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B와 D에서만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소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죠?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녹말 분해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와 B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넣고요. 그리고 C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습니다. 자, 이 아이오딘 반응을 하는 영양소는 녹말이었죠. 그래서 이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A가 청람색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반응을 하는 것은 포도당과 엿당이었습니다. 따라서 엿당으로 분해된 D에서

색깔이 황적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정 마에서 아이오딘 반응이 나타난 시험가의 기호는 A와 B 중에서 A만 청남색으로 변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영양소는 우리 시험관 D를 분석함으로써 아, 녹말이 분해되고 얘가 엿당으로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해되는 영양소는 바로 1번. 녹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신 실전 문제 쭉 풀어볼게요. 자, 또 새로운 실험의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24홈판, 이렇게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홈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놓고 또 4가지 이렇게 지시약들을 넣고 반응을 모두 다 시켜가지고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아라. 뭐 이런 실험도 우리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유형의 실험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로 줄 3개의 증류수를 이제 이렇게 각각 증류수를 넣고요. 증류수는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영양소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조군의 역할을 할 거예요. 증류수를 쭉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들을 종류별로 또 이렇게 똑같이 세 칸씩 쭉 똑같은 걸 넣어줄 건데, 자, 우리 음식물 넣을 때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뭔지 미리 알아두면 편하다 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밥물!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우리 앞에서 정리했죠? 바로 밥에 들어있는 녹말! 녹말이 이제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묽은 달걀 흰자액 속에는요, 이것도 앞에 등장했어요. 단백질이 들어있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즙. 양파즙은요, 포도당이에요. 우리 양파 먹으면요, 쓴맛도 나지만, 매운맛도 나지만, 단맛도 나거든요? 포도당 형태로 양분을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콩기름은 바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음식물 종류별로 어떤 영양소 대표적으로 들어있는지 미리 알고 나면 실험 결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줄에다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용액, 그 다음에 이렇게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 자, 우리 이것은 뷰렛 용액이라고도 했죠. 그 다음에 수단3 용액을 각각 쭉 동일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 변화를 관찰한 거예요. 자, 증류수에 떨어뜨린 거는 이 지시약들의 원래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대조군으로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양소들과 반응하는 지시약들을 짝지어주면 되는데요. 자, 일단 녹말과 반응하는 지시약은 바로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반응하지 않아요. 따라서 요 부분만 청남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우리 뷰렌 용액과 반응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뷰렌 용액, 우리 두 번째 줄인 이 뷰렌 용액과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은요,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을 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네 번째 줄에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렸다면 반응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랑도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요, 수단3 용액과 만나서 선홍색을 띱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이 부분에만 기존의 색깔과 다른 색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콩기름에 수단3 용액 넣었더니 선홍색으로 변한 것을 보아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과연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수지, 포베, 뷰단, 노가에서 수지는 뭐였죠? 수단3 용액은 지방을 검출하는 지시약이었습니다. 따라서 네, 지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럼 2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요. 만약에 음식물에 녹말이 들어있으면 우리 수지, 포베, 뷰단, 녹아에서 녹아에 해당하죠?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으로 검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남색으로 변한다라고 아까 결과를 해석했었죠? 자, 니은. 밥물과 묽은 달걀 흰자에게는 궁극적으로 단백질이 들어있을까요? 자, 우리 밥물에는요. 녹말이 들어있다 했어요. 녹말은 탄수화물의 종류죠. 그래서 녹말이 아니라 묽은 달걀 흰자 액에만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뷰렛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것도 달걀 흰자액 뿐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양파즙이 담긴 시험관은요, 우리 포도당이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이렇게 뜨겁게 담그면요, 우리 황적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영양소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래요. 즉,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영양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힌트를 보겠습니다. 녹말, 엿당, 포도당 등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밥빵,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녹말, 엿당, 포도당 이러한 단 종류는 무엇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냐면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이 이러한 음식물에 많이 들어있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소화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 소화 효소는 뭐였죠? 맞아요. 음식물들을 잘게 분해시켜주는, 즉,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을 소화 효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화 효소 딱한 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양소들을 막다 쪼개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무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소화 효소가 한 가지 영양소와 대응하여서 그 영양소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소화 효소와 영양소를 짝지어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자, 이것을 염두하면서 보기 보겠습니다. 자,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네, 쓸개즙은요,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방 자체를 크기가 작은 지방으로 분해해 줌으로써 다른 소화 효소들, 다른 소화액들과 만나는 면적을 넓혀 줌으로써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소의 분해를 촉진해 주는 물질, 이것이 소화 효소의 기능 맞고요. 위액에 들어 있는 소화 효소, 우리 그 중에서도 이제 펩신이었죠?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4번 보시면요, 한 가지 소화 효소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분해한다? 자, 이 내용이 바로 틀린 거죠. 한 가지 소화 효소는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가 짝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므로 4번이 우리가 틀린 답임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자액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다? 자, 이자액이 완전 만능 소화 효소들이 막 들어있는 곳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이자액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 소화기관의 기호 그리고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화계는요, 지금 음식이 입으로부터 들어가서 쭉 식도를 지나 위를 지나서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지나서 나오는 이러한 소화관뿐만이 아니라 이 소화관 속으로 소화액을 생성하거나 혹은 분비해주는 소화샘들도 함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관 그리고 소화샘을 모두 합쳐서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소화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한번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구간, 처음 소화가 일어나는 공간, 그곳이 바로 A, 입입니다. 여기서 먼저 탄수화물의 소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식도를 따라서 쭉 들어간 다음에 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위는요, C고요. 이 위액 속에 있는 또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C를 지나게 되면은 작은 창자 E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최종 산물까지 모두 소화가 되고 흡수까지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음식물들은 F, 큰 창자를 지나면서 수분이 흡수되어 이제 건조하게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문을 통해서 남은 찌꺼기가 배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B는 뭘까요? B는 바로 간이에요, 간. 그쵸? 간은 왜 소화기관에 포함이 되느냐? 바로 쓸개즙을 생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쓸개즙은 쓸개에 잠시 저장이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창자로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도 소화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D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이자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올바르게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바로 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는 작은 창자입니다.
되셨죠?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소별로 입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를 지나 작은 창자까지 소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꼼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자, 그러면은 장소별로 어떠한 영양소가 분해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에서는요, 가장 먼저 탄수화물의 소화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녹말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를 만나 엿단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입에서의 소화선 여기에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가서 식도를 지나 씨 위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위액 속에 들어있는 펩신을 만나게 되면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영양소들 최종적으로 모두 분해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였었죠. 작은 창자입니다. 작은 창자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다 최종 분해가 되는 곳인데요. 자,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는 포도당이었고요. 단백질의 최종 분해 형태는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의 최종 형태는 지방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화 효소들까지 한번 짝지어 보면요. 여태까지 분해됐었던 엿당으로 분해된 것들뿐만이 아니라 미처 입에서 분해되지 않은 녹말들까지도 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마저 엿당으로 분해되고 소장에서 직접 분비되는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최종 산물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단백질은 펩신이 아니라 이제 트립신이라고 하는 분해 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또 중간 크기로 만들었다가 소장에서 분비하는 그러니까 작은 창자에서 분비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최종 산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방은 우리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비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소별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장소 그리고 흡수되는 장소는 모두 이 작은 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볼게요. 위 소화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입이었어요. 여기서는 우리 탄수화물의 소화만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단백질이 중간 크기로 분해된다. 틀린 설명이고요. 2번 B에서는 간이죠. 쓸개즙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에요. 만들어졌다가 쓸개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이제 작은 창자로 분비가 되는 것이죠. 3번 C에서 위죠.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지 않고요. 우리 단백질의 소화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D에서 이자죠. 이자에서 엿당 분해 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분비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 엿당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이걸 통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최종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것은 우리 D에서, 이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창자에서 만들어지는 이 작은 창자 자체에서 분비하는 소화 효소들입니다. 따라서 E에서라고 고쳐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보기 보시면요. F. 큰 창자죠. 큰 창자에서 소화된 영양소가 흡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화가 되는 장소 모두 다이 작은 창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시험관 A씨의 녹말용액, 그리고 증류수를, 그리고 시험관 B D에는 녹말용액에 침용액을 넣은 후에 뜨겁게 미지근하게 한 다음에 시험관을 넣고 10분 정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미 또 앞에서 많이 봤던 실험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증류수를 넣은 A씨는요,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침용액을 넣은 B와 D는요, 침 속에 아밀레이스를 만나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볼게요. 시험관 A와 B에는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어떤 영양소를 검출하는 용액인가요? 그쵸. 바로 녹말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지시약이었습니다.

0: 따라서 A와 B 중에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A만 청람색으로 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C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8, 90도의 물을 담긴 물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시약은 어떠한 영양소를 검출하는 시약이었죠? 맞아요. 포도당 그리고 엿당이었습니다. 따라서 녹말이 분해된 엿당이 들어있는 D만이 색깔이 변할 것이고, 색깔 변화 결과 황적색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험관 속의 용액의 색깔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요. A는 청람색, 그리고 D는 황적색으로 변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와 C는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원래 이 용액들의 색깔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요, 약간 밝은 갈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은요, 여기에 들어있는 구리 때문에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시험관 A와 C에서 녹말의 분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A와 C는요, 그냥 증류수만 담갔어요. 즉, 녹말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고요. D은 침 속의 소화 효소가 녹말을 엿댕으로 분해했어요. 그래서 B와 D에는 이제 엿당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베네딕트 반응을 시켜보면은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D은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죠. 이것은 사람의 체온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입속에서 혹은 우리 장기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음식물의 소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할 때도 실험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인 35에서 40도,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담긴 비커에 담궜던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내신 실전 문제 9번까지 풀어봤어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10번 문제부터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258강 자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순서는 쓰기가 되겠습니다. 분사구문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자 오늘 쓰기 연습 자 이제 다섯 문장 해보실 텐데요. 자 공부하실 순서는 자 분사구문 활용해서

F가 되는 것이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4번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 된 채로? 물속에 모래 아래 묻힌 채로.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이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문장 맨 앞으로 가든가 아니면 문장의 맨 꼬랑지로 가든가.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보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순에 근거해서 자, 한글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면 자, 주어 동사의 목적어,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 요 부분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부사적 수식어인데 다시 한번 it이다. 그 얘기는 앞쪽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고 동시상태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삶의 90%를 보낸다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리고 묻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 bury가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스펠이 이렇게 되는 동사죠. bury. 요것이 지금 ed가 붙으면서 앞쪽이 i로 바뀌었고요. buried. 수동의 구조가 되니까 뒤쪽에 under the sand in the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물속에 있는 모래 아래에 이렇게 묻힌 상태로 묻혀 있으면서 삶의 95% 정도를 보낸다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자, 그러시면 자, 요 문장 복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urtle that spend 95% of its life로 시작하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MT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는 똑같았기 때문에 생략됐었고요. being도 생략돼 있었네요. 자, 그 이하는 뭐였습니까? buried under the sand in the water.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 짓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어떻습니까? 그 책이 간단한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MD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뭐를요? 그것을 목적어. 됐어요? 그러면 쉽게는 이제 또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그럼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왜 못 정하시냐고요, 도대체. 자, 문장에 기본적으로 이 아이 맨 앞으로 뺄게요. 1번. 그 다음에 주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2번. 그 다음에 3번. 뭐를요? 4번. 그 다음에 easily는 동사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는데 요거는 저는 맨 끝으로 한번 좀 빼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거를 영문으로 여러분들 지금 그 아래쪽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영문이 이거 뭐 못 바꾸신 이유가 없죠. 그 책이 간단한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는 뭐예요? The book written in simple English.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1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요? Beginners가. 어떻게 됩니까? Can read. 이게 3번이고요. 뭐를요? 그 책을요. 어떻게요? Easily. 쉽게요.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어순 구성 지금 한글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영문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 분사구문으로 쓰여진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쪽에 written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당황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장을 많이 지금 우리가 글로 썼지만 나중에 혹시 지문 안에서 만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마시고 컴마가 있고 부사적 수식어인데 PP다, 분사다. 그러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는 being이 생략된 게 맞아요. 그런데 분사구문 앞에 명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 니들 주어가 서로 다르구나. 너 독립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살려놨습니다. 그 책이 쓰여졌죠. 뭐 안에서? 간단한 영어. 쉬운 영어로, 그러니까 이거는 simple English는 사실은 간단한 영어로 직역했지만 쉬운 영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우리말에는 적당합니다. 그래서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라고 과거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뒤쪽에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제로 갈게요. 그래서 그 책이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래서 어때요? 자, 초심자들도 자,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직역해 놨는데요. 초심자들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읽을 수 있어요. 그 책을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인트 정리까지 다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자, 그러시면 암기 시도해 보셔야겠죠?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written 됐어요? In simple English. 여기까지가 지금 앞쪽에 MD예요. 어떻습니까? 자, beginners can read the book easily.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절로 복원시켜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Because the book is written in simple English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번 또 마무리를 짓고요.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옥수수 먹는 동안 양손으로 걸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뼈대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쥐고 있대잖아요. 쥐고 있다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잖아요. 자, 그럼 그것들을 이게 3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들이 다 이제 수식어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문 한번 볼까요? 영문을 보면 뭐예요? 많은 어린이들이. Many children. 자, 그 다음에 쥐고 있는 건 뭐죠? 우리 hold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뭐를 갖다가 쥐고 있습니까? 자, 바로 their corn.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옥수수들을 손으로 이제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In Korea, 그 다음에 with both hands, 그 다음에 while eating them.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순서만 여러분들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뭘맨 앞에다 둘까요? 이거를 맨 앞에다 둘 수도 있고, 이거를 맨 앞에다 둘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 뭐 이걸 맨 앞에다 주는 것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자, 그거는 글 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게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갖다가 그냥 1번 앞에다가 두려고 해요. 그래서 in Korea를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쥐고 있는데 뭘로 쥐고 있어요? 양손으로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3번 뒤에다가 넣고 싶고요. 그다음 뭐 하는 동안에? 걔네들을 먹는 동안에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은 3번의 뒤에 뒤쪽에 맨 마지막에 배치시키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자, 이제 한글 어순 먼저 배열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 주어, 동사, 목적어. 요거는 이제 옥수수들을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MD, 요것이 또 MD 이런 어순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을 지금 영문으로 그대로 옮겨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실제로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옥수수 먹을 때 애들 어떻게 먹어요? 양손으로 이렇게, 그죠? 예, 붙들고 이렇게 먹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한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묘사한 그런 문장이 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여러분들 복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아, 복기 전에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While은 시간의 접속사로 쓰여서 뭐뭐하는 동안에가 되겠고요. 자, 이 분사 구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가 지금 다시 살아남아 있다의 지점. 그 다음에 시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형 분사 구문으로 썼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내용 한번 복기 한번 좀 해볼까요? In Korea. 한국에서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Hold. The cor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옥수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뭘로요? With both h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손으로 뭐 하는 동안에? While eating them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번도 마무리를 짓고요. 자, 요 문장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공자는 사람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는 뭐예요?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자가 주어.

자, 동사는 이해했다. 이해했다가 타동사니까 고통을. 이게 문장의 뼈대 아니에요? 자, 그러시면 물론 뭐 앞쪽에 있는 MD는 뼈대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것만 일단 어순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because를 여러분들 찾으셨을 텐데 없어요, because가. 자, 그러면 뭐다? 요거는 분사구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생략된. 자,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raised가 탁 나와 있어요. raised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being이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raise는 들어올리다의 뜻도 있지만 기르다의 뜻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길러졌기 때문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요거 자, 저는 이제 1번에다 집어넣고 싶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한국어 어순과 똑같이 문장 맨 앞으로 도치된 상태로 1번에다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에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자님 어디 있어요? Confucius. 이게 이제 공자님이죠. 공자는 서양 사람들에게 공자라고 알려져 있지 않고 공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콩푸라고 하는 요 말이 자, 사실은 우리말로는 공부라고 읽지만 자, 중국어로는 콩푸라고 읽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공부자를 Confucius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onfucius라고 하는 단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학생이 암기할 단어는 아니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바로 이해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번이 될 거고요. 뭘 이해했습니까? 고통을 이해한 거죠. 이게 4번입니다. 나머지 수식어구만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자, 고통은 고통인데 누구의 고통이에요? 사람들의 고통이니까 이거는 MA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이죠? 따라서 저것은 4번의 뒤쪽에 바로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truly 어디다 넣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장 맨 끝에다가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를 문장 맨 앞으로 뺐기 때문에. 얘도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혹은 이거는 동사의 예, 앞쪽으로 등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동사의 앞에다가 좀 넣어볼래요. 3번의 앞쪽에다가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은 한국어 어순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자, 부사적 수식어, 주어, 그 다음에 부사, 타동사 목적어의 형용사적 수식어까지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고요. 영문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할 부분은 요 지점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자, 그 raised 앞에 being이 생략돼 있고, 접속사, 아, 주어는 똑같으니까 생략된 거죠. 독립분사구문은 아닌 것이고, 굳이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니?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기에는 지금 because가 생략돼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 주의하시면서, 자, 우리 한번 이 문장 한번 암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raised in a poor family.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Confucius 어떻게 됐나요? Truly understood 뭐를요? The suffering of the people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실제로 공자 같으신 분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을 이해하고 뭐 선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인 그죠?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4번 내용 마무리 짓고요.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입니다. 5번의 내용은 이렇죠. 그 공연이 7시에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오후 10시에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리고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놓고 두 개의 문장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공연이 시작될 것이다. 7시에가 어순상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 아래쪽에 영문에서 찾아서 배치하면 자, 그 공연은 뭘까요? The concert 정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할 것이다 어디 있습니까? Will start. 몇 시에? 오후 7시면 뭐 이게 당연히 3번이겠죠. 자, 그리고 end가 있어야 되는데 end가 없어요. 자, 그리고 10시에 끝난다를 여러분들이 구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되죠? and, 그죠? 그 다음에, 자, will finish at 10 p.m. 이게 맞죠? 그런데 이걸 분사구문으로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ing가 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연속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0: 분사구문을 문장 맨 앞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4번이고요. 요 녀석을 5번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연속 상황도 배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셨는데요. 자,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한글 구성은 이렇고요.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 간단하게 복기 한번 해볼까요? The concert will start at 7 p.m. 그 다음에 뒤쪽은 저거는 특정한 역할은 없어요, 여러분들.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등합니다. 그래서 특정 성분은 없고요. 자, finishing at 10 p.m.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문장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배운 문장들 한번 쭉 읽고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자,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The turtle spends 95% of its life buried under the sand in the water. The book, written in simple English, beginners can read the book easily. In Korea, many children hold their corn with both hands while eating them. Raised in a poor family, Confucius truly understood the suffering of the people. The concert will start at 7 p.m., finishing at 10 p.m.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 자, 문법, 읽기, 쓰기까지 저희 마무리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포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에서 열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요. 자, 계약법이라는 파트 중에서 자, 계약법 총론, 즉 계약이 뭔지 그리고 계약의 종류하고 자, 전체 틀을 잡는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인데요. 계약이라는 말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종류 내용 불문하고 전부 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따지지 아니하고요. 그냥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전부 다 그냥 계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그 부첩 계약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옥동자를 놔주세요. 건물을 이전해 줄게요. 어쨌든 뒤에다가 계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계약에 이제 종류가 있는데 종류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계약을 나눠보면 전형 계약이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민법전의 형태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걸 유명히 뭐 famous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있을류 이름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전에 이 계약이 이름이 나와 있다. 뭐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사용대차 계약, 뭐 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이름이 있으면 그걸 부를 때 전형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전형이라는 말은 민법전의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형 계약이다, 비전형이다. 이 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이 있는데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쌍무니까 쌍방이 채무를 부담한대요. 쌍무가 되는 거고요. 편무 그러면 일방이 채무를 부담한답니다. 이걸

채무 계약이라고 그래요. 아하, 채무가 양쪽에 다 있대. 한쪽만 채무를 부담한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한 실익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말은 이건데, 자, 항변권은 잠시 보류하고 동시이행입니다. 동시이행한다는 말은 둘이 동시에 주고받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쪽에 채무가 있어야 동시이행이란 말을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편무계약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위헌부담이 무슨 얘기냐면, 위헌부담, 내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할수 없으니, 자,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우라고요. 둘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없으니 갑원을에게 이전을 할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채무를 이해 못하니, 자, 얘한테 을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법률용어로 위헌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헌부담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의 채무가 다 있으니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양변권이랄지 위헌부담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나온다. 자, 편무계약에서는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편무계약 이네 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증여, 무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자, 주는 거다. 상대방은 의무 없다. 그리고 현상 광고 이렇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계약인데, 여러분들 오다 가다 보셨을 것 같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뽑기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항상 보면 그걸 현상 광고라 하거든요. 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띵띵띵 아래쪽에 보면 뭐가 붙습니까? 사례금이 나오잖아요. 사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민법 강의에는 이승현을 찾습니다. 자, 보신 분 연락 주세요 하고 띵띵띵띵. 자,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자, 10,000원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은 독특하다는 게, 자, 이승현 선생 어제 강의하고 있던데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사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금이 넘어가는 일반적인 칙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편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대차가 있는데, 사용대차 계약도 편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잡을 때 말이죠. 대차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가고 빌려가서 쓰는 행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는 거고요. 임대차는 그 물건을 봐보세요. 자, 빌려, 임대차니까 빌려서 사용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계약을 우리가, 자,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쌍무거든요. 그런데 사용대차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제 강의 특징이 생활 밀접형 강의라고 하는데요. 제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집에 있는데요. 띵동. 자, 누구세요? 그랬더니 앞집에 이사가 오나 봐요. 근데 이삿짐 그 차가 오기 전에 그 집주인이 청소를 좀 대충 하고 싶다고, 와, 참 독특했어요. 저보고 청소기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 이사 온 사람하고 얼굴 붉힐 일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기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집 청소기를 사용하겠죠. 사용. 그리고 그 청소기 저한테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편무라고 하는 게 저한테 반납할 의무만 있는 거지 내가 할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무라고 합니다. 무상 임치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출제가 됐었는데, 임치는 보관이거든요. 그런데 무상 임치가 있고 유상 임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유상은요, 이상은 쌍무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유상 임치부터 해볼까요? 그 지하철을 보면 사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돈 넣어야 되나요? 뭐 지금도 500원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상이라는 거지. 그럼 무상 임치는 뭐냐면요, 그 사우나 같은데, 사우나 갑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귀중품 보관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보관했습니다. 제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걸 받기만 하죠. 그래서 그 사우나 주인이 저한테 줄 의무만 있는 거지, 갑자기, 자, 보관 좀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상 임치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암기해야 됩니다. 자, 편무계약 네 가지. 증여, 현상 광고, 사용대차, 무상 임치 계약은 뭐라 한다?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 시험 문제는요, 저는 얘네들을 편무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걸 쌍무계약이다 이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유상계약이 있고 무상계약이 있거든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그럼 차이점은 뭐냐 그랬더니, 자, 일단 경제적 출연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출연. 경제적 출연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자기 재산의 감소가 일어난 행위를 경제적 출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은 감소하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의 재산의 증가가 일어난 행위를 우리가 경제적 출연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하고라고 매매를 하세요. 자, 건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매매 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볼까요? 갑이 을하고 건물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건물, 토지, 아파트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넘어가니, 부동산의 재산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얘는 이제 받아오니까 증가. 이걸 출연이라고 한다니까요. 다시 지금 매매 대금이 10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장에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 있었는데 10억을 지금 갑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20억에서 10억으로 줄었다. 얘는 현금 재산의 증가. 이걸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출연이 양쪽에 다 있는 계약. 이런 계약을 우리가 유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상은요? 무상은 이 경제적 출연이 한쪽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이걸 증여로 바꿔버리면 증여? 그러면 건물을 일방적으로 그냥 준대요. 그럼 얘는 감소고 얘는 증가인데 상대방은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연이 한쪽에만 있다. 이걸 무상계약이라 하는데 증여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자, 유상계약일 때만 지금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라는 말은 무상 계약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제 차를 가지고 와서 공짜로 줄게요. 이걸 증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하고 끝나야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선생님 계약금 거세요. 이상하죠. 그럼 빈정 상할 거 아닙니까?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금이란 말이 없다. 무상에서는 담보 책임은 어떤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배웠으니 자, 다음 주에 와서 차를 공짜로 줄게요. 무상으로 줄게요. 자, 증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계약금 그런 말안 했어요. 차를 줬단 말이에요. 가지고 갔단 말이지. 근데 한 시간 후에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차를 준건 고마운데요. 차 뒤에 보니까 타이어가 좀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새 타이어로 교체하고 다시 주세요. 담보 책임. 이거 이상하잖아요. 또 빈정 상할 건데요. 자, 그래서 유상 계약에서는 두 가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유상 계약이 매매하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교환, 그리고 임대차 이렇습니다. 이세 가지를, 시험 범위가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매매 아니면 임대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묶어줄 때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한 덕으로 묶어가지고 얘네들을 유상 계약이라 하고 유상 계약이면 무조건 담보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고요. 자, 낙성 계약이라는 게 있고 요물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낙성 계약은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고 그래요. 당장 뭐줄 필요 없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거기에 반해서 말이죠. 유물 계약은 자, 당사자 합의. 합의만 가지고 성립되지 아니하고 요물, 인도입니다. 여기서 말한 요물이라는 게 이런 요물스러운 그런 뜻이 아니라 뭐가 넘어가야 성립하는 계약이란 말. 이걸 요물 계약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 아까 좀 전에 현상 광고를 말씀드렸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돼 있었잖아요. 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넘어가야 돼요. 그 상환의금이 넘어가야 성립되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대물 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자, 돈을 갚기로 날짜가 됐어요. 변제기가. 근데 100만 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대신, 물건으로 대신, 그래서 노트북으로 대신, 또 받으면 안 될까요? 100만 원 현찰 없으니.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잖아요. 그러면 변제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이제는 물건 자체가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넘어가야 변제라고 하는 말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대물변제도 마찬가지. 뭐가 넘어가야 된다.
사례금이 넘어가야 된다, 물건이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말이죠. 계약금 계약이 있고 보증금 계약이 있는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봐 오라고 말이죠. 자, 매매를 할때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금이란 걸 걸잖아요. 매매할 때. 계약금? 왜 계약금을 받습니까? 계약금을 받는 이유가?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갑이 매도인데, 자,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온 거예요. 이제 집을 보러. 이렇게. 그런데 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른 데도 또 보기로 약속을 했걸랑요? 보고 올 테니, 자, 내일 다시 올게요. 자, 팔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 착한 매도인이 그 말만 듣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돼도 안온 겁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그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뭔가를 걸고 가라. 계약금을 걸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내려와서 줄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냥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론상으로 나눠보면 자, 매매라고는 주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자, 보증금이 나왔다는 말은 둘이 임대차를 했다는 거예요. 임대차.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임대차. 차임을 주기로 하는 모든 계약을 우리가 임대차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남의 집에 월세를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증금을 받잖아요. 이거 왜 받습니까? 임차를 못 믿는 거예요. 월세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달 15일 날 내가 월세 50만씩 낼게요. 못 믿어.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계약금을 받습니다. 불안하니까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보증금을 이것도 다음 달 15일 날 줄게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증금은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보증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례금이 넘어가야 돼요. 물건이 넘어가야 돼요. 계약금이 넘어가야 돼요. 보증금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 그래야 승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뽁구이만 날려서 될 일이 아니라 자, 뭔가 실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물 계약이라 하고 현대 계보라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요물 계약은요. 이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개만 요물 계약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낙성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는 현상 광고 계약은 낙성 계약의 일종이다. OX. 뭐예요? 요물 계약.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중 우리 오지 산다니까 딱네 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 자, 요물 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계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일시적 계약이 있고 계속적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은 채권 채무가 한 번이라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회성 계약을 자, 깨려고 그래. 매매를 깨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해제한다 하는 거고요. 해제가 되면 자, 소급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은 것들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가 대표적인 겁니다. 임대차.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월세를 사면 매달 15일 날 월세 50만 원줄 거예요. 이번 달 주고 다음 달 주고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 채무 발생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대요. 이걸 우리가 자, 임대차가 그렇고 계속적 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을 깰 때는 해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해제는 단호하게 해제 이렇게. 제 이렇게 처음부터 없더니 되는 겁니다. 근데 해지를 읽을 때는 해지 이런다니까요. 약간 촉삭거리면서 해지 이렇게. 이걸 우리가 장래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래효이기 때문에 청산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청산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가방으로 하고 임대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1년짜리 했는데, 자, 1월, 2월, 3월, 4월, 자, 그리고 5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임 좋습니다. 월세 좋습니다. 차임 좋습니다.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걸 해지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인데, 이걸 만약에
해지가 아니라 해제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던 상태가 되는 거니, 임대인은 오히려 받은 월세를 되돌려준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적 계약은 해지할 시점부터, 자,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로 하시는 거고요. 자, 해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무효입니다. 여기서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니 월세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세 주고 나가셔야 된다. 그걸 우리가 청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해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도 민법 선생이지만 사실은 저도 해제, 해지란 말보다 해약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은행 가서 적금을, 저는 그냥 적금 해지로 하러 왔는데요 라고 주로 하겠지만, 그냥 편할 때는 자, 적금 해약으로 왔습니다. 해약으로 왔습니다. 이 해약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해제라는 말이 있고요. 해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제와 해지를 구별을 못하니 이걸 아우르는 말이 해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 자, 일회성이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 계약을 낄 때는 해지한다는 거고요. 그냥 매매 해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적 계약은 이제 뭐 한다? 해지한다. 이렇게. 적금을 해지할 겁니다. 보험 어떻습니까? 보험도 매달 보험을 내잖아요. 보험을. 그러면, 자, 보험을 깬다고 하잖아요. 뭐, 보험을, 아, 요즘 힘들어가지고 보험 깨려고, 보험 해약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더 고급진 언어를 쓰려면 어떻게 볼까요? 보험은 해제입니까? 해지입니까? 계속 납입을 했으니까 보험 해지하려고요. 이렇게. 좀폼 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시험 문제는 계약을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을 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해제를 하면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해지라고 했잖아요. 해지를 하게 되면 청산의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식계약, 불요식계약이 있습니다. 방식을 요한다, 요식이고, 불요식은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요.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선생 이상한데요? 요식이 원칙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매매계약을 할때 주로, 자, 요식이란 말은 방식을 갖추란 소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아파트 매매할 때는 계약서를 쓰죠. 근데 그 아파트 매매만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그것도 매매입니다. 그럴 때, 알바생한테, 야, 계약서 쓰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요. 자유롭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법 체계도가 있는데요. 총론. 자, 계약법은 모든 법은 이제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총론은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이 소리인 거예요. 계약이 성립. 그래서, 자,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뭔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주관적 합치, 사람이 합치가 되어야 하고, 객관적 합치, 내용이 합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어떻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청약이란 제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청약을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 청약이라고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버리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아파트 청약도 청약인데 그렇게 한정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고요. 잠시 보류하고 상대방에게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운전하고 가는데 주유소에 입간판이 걸려 있어요. 휘발유 얼마, 뭐 경유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청약인 거예요. 제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유소에서, 우리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이 금액에 팔 건데, 너희들 이 금액 주고 기름 넣을 거니? 제의? 이걸 청약이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매도인은 청약하고, 매수인은 승낙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만 하면 다 청약이다. 제의만. 그 제의에 대해서, 자, 뭘 하게 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더라. 이거예요.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갑이 을에게 자, 제의를 해요. 자, 청약.
청약을 했다.

너 10억에 살래? 이럴 때니까요. 자, 그런데 얘가 말이죠. 자, 승낙을 하는데 승낙을 병에게 했다니까요. 청약은 갑이었는데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하는 게 맞지. 병에게 승낙을 했다면 지금 어디가 안 맞습니까? 주관적 합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객관적 합치. 자, 얘가 얘한테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나 8억이면 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람은 일치가 됐지만 지금은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둘다 맞아야 된다. 그 형태가 첫 번째가 청승인 거고요. 두 번째가 청청 그렇습니다.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둘이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갑이 청약을 해요. 너 10억에 살래라고. 앞으로 말이죠. 이 계약법 공부를 하실 때자 청약이라는 말이 보이면 이게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의사표시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얼마에 살래?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청약서를 보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청약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 청약서를 받기 전에 얘도 제의를 했다니까요.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10억에 팔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승낙은 없지만 결론이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일어나면 계약은 성립을 한다고 했으니 자, 승낙은 없더라도 상호간에 청약만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치가 되고 내용이 일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자, 청승을 떨면 되는 거고요. 청의 형태로 또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이 성립이 되면 다음으로 따라와야 될게 뭐냐면 언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보세요. 갑이 을에게 청약서를 보냈어요.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을이 갑에게 청약서를 보냈어요.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달한 때라고. 발송한 때가 아니라요. 그래서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되겠는데, 청도. 그 소싸움으로 유명한 데가 청도 아닙니까? 청도. 청도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 어떤 형태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그랬더니 청사라는 게 있어요. 청약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냐면요. 내용 자체가. 청약을 했는데 승낙 안 했어요. 청약에 대해서 자 청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승낙으로 볼수 있는 사실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야? 그랬더니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입각판에 자 10분당 얼마, 1시간에 얼마라고 이렇게 제의한 겁니다. 그걸 청약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대. 근데 그 사이에 자 차를 주차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승낙이란 말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청약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는 건그 주차비를 내겠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승낙으로 볼수 있는 사실행위를 했다면 그때 계약은 성립이 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언제요?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자, 사실이 있는 때다, 안 때가 아니라 주차비 계산을 언제부터 하는 게 맞아요? 주차 한 때부터 주차비를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안 때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일방이 잘못될 때 책임져라는 소리고,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렸대. 그러면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책임져라 이거고요. 그리고 약관법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약관이 붙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약관이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그 약관이 우리 고객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더라? 뭐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건 성립이고요. 이제. 자, 효력인데, 쌍무계약 효력이라는 말은 내가 매매계약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잡아가지고. 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쌍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했다면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부한 것처럼 뭐 동시이행 항변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쌍무라고 그랬으니까 양쪽에 채무가 있고 둘이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방은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고만 요구하면 싫어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헌부담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헌부담. 자, 불가항력으로 후발적 불능이 빠졌습니다.

0: 내가 이행을 못하니 상대방에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인 게 뭐냐면 보험계약이 그렇습니다. 보험계약.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자, 둘이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러면 원칙은 얘들이 효력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계약을 하고, 이 매매 계약을 성립을 시켜놓고요. 하고, 자,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애가 갖더라.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보험 계약, 이거. 저도 사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험회사랑 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죽어서 제가 어떻게 보험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으면 그 보험금은 우리 딸내미가 받기로 돼 있거든. 수익자를. 그러니까 계약을 한 자와 효력을 받는 자가 달라지는 계약이 있더라. 그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보험 계약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제와 해지인데 뭐100%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그랬으니 자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이것만 한다니까요. 매매하고 임대차 주로 공부할게. 그래서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매매 계약을 깰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래야 돼? 해제예요. 일시적 계약. 그리고 자 임대차를 했어요. 이 임대차를 깨고 싶어요. 그러면 뭐요? 해지. 그래서 해제와 해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계약법의 틀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졸 수학 시험 대비 강좌 두 번째 시간이지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정식을 추가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부등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는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아셔도요, 도형의 방정식 문항들 그리고 네, 방정식과 부등식 문항들 꽤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한 위에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정리하셔 보셨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은요, 네, 고차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 그리고 연립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우 복잡한 3차나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렵게 할수 있어야지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방정식의 해의 의미만 알면은 풀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요 단어는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연립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립 방정식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주제인데 그중에서도 연립 방정식을 그냥 풀어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연립 방정식의 해의 의미만 알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신다면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4차원으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보니까 4차 방정식, 무려 4차 방정식을 풀수 있어야 될것 같고, 연립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다 4차 방정식의 풀이를 가지고 푸는 문항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풀수 있는지, 또 어떤 개념들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방정식이라는 건요, 우리 지난 강의에서 항등식 같이 정리해 보셨죠? 네, 등식의 종류 중에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항상 참이 되는 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방정식은 매우 특별한 값에 대해서만 참이 되는 식을 말해요. 즉,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식의 참 거짓이 바뀌는 식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이 되게 하는 우리 x의 값을 방정식의 해 혹은 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문장 속에 굉장한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자, 무슨 얘기냐?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고?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언제든지 식에 넣으면 참이 되겠네라는 것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요, 방정식의 해의 의미가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함께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가운데 있는 이 노란색, EX 플러스 1은 3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것은 우리 간단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해서 풀수 있지만요, 그 방법 말고, 이렇게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꺼낸 식이에요. 흐름이 보이시죠? 오른쪽은 X에다 0을 대입해서 꺼낸 식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하려면 대입이라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의 기초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1을 넣을 건데, 이렇게 숫자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할 때는 반드시 곱하기를 살려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요, 2 곱하기 1은 2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1을 넣으면 3이 되니까 식이 참이 돼요. 이렇게 식을 참이 되게 하는 것을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번에는 0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0을 넣어봤더니 마찬가지로 x 자리에다가 이렇게 0을 대신 대입한 식이고요. 2에다 0을 곱하면 0이 되고요. 0에다 1을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호는 뭐냐면 좌변이 1이 되기 때문에 1은 3이 아니다. 그럼 어떤 얘기죠? 아, x에다 0을 대입했더니 식이 참이 되지 않았죠. 이것은 우리는 방정식의 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네, 이렇게 특별한 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 그 말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방정식의 해가 딱 나왔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한다고요? 식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같이 살펴보셨던 기출문제 다시 한번 해결해 본다면, 네, 여기 한 근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해의 의미는 뭐라고요? 다시 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다. 그래서 무엇을 할수 있다? 식에다 넣어서 참이 되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 근이 2라고 했으니까 식에다 정말 미지수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볼 거예요. 네, 대입. 자,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다가 2를 넣으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는 0이라고 적혀 있죠? 요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괄호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x 자리에 이렇게 2를 넣고요. x 4제곱이니까 4제곱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은요, 원래 x가 음수일 때는 반드시 괄호를 쳐주셔야 되고, 지금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괄호를 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난좀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괄호를 항상 치는 습관도 매우 좋겠죠. 그리고 숫자와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 살려주시고요, 이렇게 제곱 더하기 a는 0이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2를 4번 곱한다라는 거듭제곱의 기호인데요. 2의 4제곱은요, 바로 1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4, 3, 12 더하기 a는 0이다. 해서 좌변을 끝까지 정리해 주시면 16에서 11을 빼면 4가 되기 때문에 4 더하기 a는 0이다. 로 완성이 되고요. 간단한 1차 방정식이죠. 4를 우변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2항이라고 해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A는 4가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A는 마이너스 4다라는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입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4차 방정식의 풀이는 엄청 복잡해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아,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입이라는 걸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자신 있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마이너스 4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아까 보셨던 연립방정식도 과연 이 방법으로 풀리는지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도 역시나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립이라는 말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연립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두개 이상의 방정식을 이러한 기호로 연결해 놓은 걸 말해요.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두 개라고 한다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문자의 값 또는 순서쌍을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다라는 건 동일한 거죠. 그래서 공통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식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만 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참이 되게 하는 걸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연립되어 있는, 네, 모든 방정식을 전부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말한다. 라는 것이고요. 이 내용 이용해서 같이 한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요. 연립방정식이 지금 x 더하기 y는 5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x 곱하기 y는 A라고 적혀 있죠. 자, 이러한 식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2차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더 복잡한 식의 형태로도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던 간에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의 의미는 식이 복잡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모든 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그리고 순서쌍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식에다가 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방정식의 해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대입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식에다가 차례로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연립 기호를 하나 적어 주시고요. 자, 여기 X 자리에다가는 무엇을 넣었죠? 네, 3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3.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는요, B를 넣어 주시면 돼요. 지금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y는 얼마라고 했죠? 5라고 했기 때문에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아래식은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거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도 곱하기가 생략되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x에다가 3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y에다가 b를 넣어주시는데, 지금은 b는 문자죠.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숫자로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곱하기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적을게요. 그래서 지금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식을 옮겨 적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둘다 참이 되게 하는 식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둘 중에 미지수가 적은 쪽은 위의 식이죠. 위의 식을 풀어주시면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차 방정식인데요. b에 관한 1차 방정식. b의 값은 지금 우변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5에서 좌변에 있는 3을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 그래서 b는 2라는 값이라는 걸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b의 값을요. 아래에다 넣으면 돼요. 넣어도 되나요? 네. 왜냐면 연립방정식이니까 둘다 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한 b의 값을 여기다 넣어 보니까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b 대신에 넣어야 되니까 2가 되겠죠. 이것은 우변 a이다.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3하고 1을 곱하면 6이 되니까요. a의 값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6, b는 2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a와 b를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요. 둘을 더해주시면 정답은 8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연립방정식의 풀이까지도 함께 해결해 보셨는데요. 어떤가요?
아, 연립 방정식이던 4차 방정식이던 3차 방정식이던 어떤 식이 나오던 간에 해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대입해서 풀수 있겠구나라는 거 보이시죠? 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은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부등식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부등식과 연립부등식, 그리고 2차 부등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등식에서는 주제에서 한 문항 혹은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총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부등식에서는 주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 출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연립 1차 부등식 혹은 연립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부등식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2차 부등식도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 그래서 이두 개의 주제는 매우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가 동시에 출제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둘 중에 하나만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오늘은 이 내용, 부등식과 연립부등식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절대값이라는 이 기호가 보이시나요? 양쪽에 뭔가 이렇게 벽이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이 절대값이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은 나중에 2차 부등식의 요령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해를 한 후에 암기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값이라는 이 기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절대값이란 이렇다라고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절대값은요,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이 쭉 있을 때, 원점, 즉, 0이라는 원점이 있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숫자 3까지는 오른쪽으로 세 칸이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 플러스 3까지의 거리, 이런 기호예요. 어디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그러니까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세 칸이니까 거리는 세 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는 얼만가요? 거리는 똑같이 세 칸이죠. 오른쪽, 왼쪽일 뿐이지 거리는 똑같아요. 아, 그래서 절대값의 성질은요, 거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0 또는 양수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가 없어진다. 그쵸? 부호가 없어진다. 그런데 숫자일 경우에는 부호를 떼어버릴 수 있지만 문자일 경우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절대값의 성질들을 문자일 경우도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대값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어떤 기호죠? 부등식이고요. 절대값은 3보다 작다. x의 절대값은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기호를 그냥 문자구나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읽어주셔야 되느냐? 절대값이 뭐라 그랬죠? 절대값은 원점, 0으로부터의 미지수 x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가 3보다 작다라는 건 가깝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왜저 부등식이 이렇게 그려지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뜻은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는 뜻. 그 말은 원점으로부터 3보다 가깝다는 뜻.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 해보는 거예요. 원점, 0으로부터 거리가 딱 3인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세 칸, 왼쪽으로 세 칸,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수직선 전체의 숫자들 중에서, 수들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0을 기준으로 거리가 3보다 가깝다는 건 무슨 얘기죠? 딱 3인 것부터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한 후에는, 아, 절대값이 3보다 작다라는 말은 가깝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모이는구나. 그래서 작으면 모인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이해 가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매우 좋고요. 이것을 우리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크다도 정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크다는요, 동일해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이 3인 지점 두 개를 찍으셔야겠죠.
마이너스 3과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크다는 뭐예요? 더 거리가 멀다.

산보다는 크다. 요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림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도 같이 익혀주시고요. 때로는 갑자기 그림이 등장하지 않고 식으로 보기에서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는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값이 작을 때는 가까우니까 모이는 그림이 되겠고요. 클 때는요, 머니까 벌어지는 그림이 되겠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응용된 버전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 이제 그림으로 아예 제가 교재를 써놨는데요. 보시면, 요 안에가 x가 아니라 x 빼기 1, 뭐 x 더하기 2, 이런 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식이 있을 때 제가 그 식을 네모라고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자, 네모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뭐보다 작다는 거는 네, 사이값 똑같죠. 클 때는 벌어진 값. 그래서 똑같이 암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그림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안에 꼭 X 문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식 전체를 넣어도 동일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까보다는 조금 쉬워 보이지 않나요? 보시면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모여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까 방금 보신 그림. 절대값 기호 안에 어떤 식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작다라는 그림은 이렇게 동그라미 작다라는 그림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선에서 얘가 양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얘부터 얘까지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작거나 같다면 이 경계까지 들어간다. 라고만 바꿔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이걸 표현해 보면은 이만큼이 네모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해볼게요. 네모, 즉 x-1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네, 숫자 4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부터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x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이 부분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플러스 1을 더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부터의 영역은 그냥 부등식의 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각 변에다가 더하기 1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 1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x 마이너스 1에다가도 1을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 사라져서 x만 남겠고요. 마지막으로 숫자 4에다가도 1을 똑같이 더해 주시면 네, 5가 된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적어 보자면 모든 각 변에다가 이렇게 1을 다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동일한 숫자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럼 A는 얼마가 될까요? A는 지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처음 쭉 들었을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값의 의미를 생각하셔서 절대값은 원래 정석대로 풀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푸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절대값의 의미를 알고 풀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주제, 이 개념은 이렇게 학습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도형의 방정식은 소단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첫 번째 주제는 점과 좌표다라고 해서 중점 혹은 내분점 혹은 두점 사이의 거리를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주제에서는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출제가 되는 소재는요, 어떤 식을 주고 이 식과 평행하다 혹은 수직이다 이런 조건들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요. 자주 출제가 되는 소재부터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어서 원외 방정식에서는요, 원외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원외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마지막 도형의 이동에서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운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와 함께 원외 방정식을 가장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원외 방정식의 기출문제 하나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원외 방정식은 대부분 그림과 함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에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이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외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접한다는 뜻은요,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접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건 접하는 게 아니에요. Y축하고 이렇게 두번 만나는 거거든요. 접한다는 건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요. 이렇게 만나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상태에 우린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의 접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런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고,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일단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의 표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떤 걸 공부하셔야 이 문항을 맞출 수 있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이란 어떤 도형인지가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은 어떤 도형이죠? 원이라는 건 일단 평면 도형이에요. 평면에서 한 점, 그럼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는데, 한 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항상 일정한 도형을 우리는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 처음 배울 때요, 이렇게 운동장에 가운데 학생이 하나 서 있고요. 이 학생의 몸에다가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평평하게 다른 친구가 돌면서 원을 그리는 것들을 초등과정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게 원의 정의예요.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한 점. 기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원의 중심이라는 용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일정한 거리. 거리가 똑같다 그랬어요. 일정한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또 다른 이름으로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마디로 원이라는 것은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전부 다 문제를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두 가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식을 작성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는 것은 한눈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수 있도록 작성한 형태를 말하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형태가 있어요. 무엇인가 어떤 괄호식의 제곱, 그리고 또 괄호식의 제곱을 더했을 때 여기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이 형태만 좀 자주 보면서 익혀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의 좌표가 A,B일 때, 그리고 반지름이 R이 될때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X에서 원의 중심을 한번 어떻게 한 거죠? 뺀 거예요. 뺀 거, 더하기 아니죠. 빼서 제곱. 그리고 y에서 y의 중심의 y 좌표를 역시나 빼서 제곱 한 것은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우리가 식에서 중심의 좌표를 꺼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이 안에 있는 요 식, 제곱 아래에 있는 요 식이 0이 되는 값을 꺼내 주시면 바로 중심의 x 좌표와 y 좌표를 꺼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말해서 이것만 알면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보시면 중심이 나와 있대요. 반지름이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x에서 중심의 x 좌표를 빼서 제곱. 한번 적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y에서 중심의 y 좌표. 얼마죠? 4가 되죠. 빼서 제곱. 한 것은 반지름의 무엇이다? 제곱이다.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나는 아직 안 되는데 하시면요. 그림으로 같이 암기를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사진으로 계속, 눈으로 계속 쳐다봐 주시면 언젠가는 갑자기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만 가지고 정말 기출문제가 풀리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3,3이라고 했어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 아, 원에서는 중심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x 빼기 제곱, 그쵸? 그 다음에 y 빼기 제곱. 이렇게 중심의 x좌표를 빼서 제곱, 중심의 y좌표를 빼서 제곱하시면 돼요. 중심의 좌표가 음수일 땐 어떡하나요? 음수를 빼면 양수가 되겠죠? 똑같이 빼서 언제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변은 무엇이 됐었죠? 우변은 반지름의, 그렇죠, 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미 봤을 때 1번은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요. 그쵸? 똑같은 거. 정답이 이미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축에 접하는 원이 나왔을 때는 축에 접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반지름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중심의 x좌표, y좌표의 절대값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3이라는 걸 그냥 그림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반지름을 제곱을 하니까 3이 아니라 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의 표준형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은 부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학사 국사 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조선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에는 조세제도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즘엔 보통 우리가 세금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정치사를 제외하고는요, 경제, 사회, 문화 같은 경우 조선은 전후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에서는요, 조선 전기 상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조선 후기 때 마련이 됩니다. 특히 여러 시험에서는 요 2번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선이든 그게 고려든 전근대 사회에서는요, 조세제도라고 하면 전세, 공납, 군역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건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생산량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걷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건 결국 토지를 기준으로 얼마나 생산되었느냐가 측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 봤던 토지의 단위가 요즘과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평 또는 제곱미터를 쓰는데 예전에는 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두 번째가 공납인데요. 이건 지금은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과거의 시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납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다가 현물을 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국가는 현물을 징수하는데 거기에는 조기나 꽃감이나 종이 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왜 징수할까요? 필요하니까요. 그럼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안 필요하냐? 아닙니다. 지금도 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도 필요하고요. 컴퓨터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아요. 단, 이걸 국민들이 직접 내지는 않고요. 오늘날에는 정부 예산에 입안을 해서 조달청에서 그걸 사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시장도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고 아니면 오늘날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있으면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조기는 서양쪽이지, 꽃감이라면 경북 상주지, 종이라고 하면 전북 전주지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역에 할당을 해줍니다. 크게는 도별로 할당이 되고 다시 그 안에서 군현으로 되고 다시 마을로 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안에 20가구가 산다 그러면 집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호라고 하는 단어.

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몇 호에 사세요? 저는 903호에 삽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구당을 얘기할 때 호를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호당 징수하는 것이 공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냥 단어만으로도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네, 국방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남성 중에서 이제 16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60세 직전까지 군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의 신분을 모두 네 개로 나눴을 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천민은요, 모두 다 군역 대상자에서 면제입니다. 천민의 대부분이 이제 노비인데요. 노비는 개인의 재산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일체의 권리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당연히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군역을 담당하냐? 아니에요. 조선이건 고려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국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양반들이나 아니면 중인들 중에 상당수가 또 기술직 관료가 되거든요. 이들 같은 경우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1인이 하나의 국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이 있는데 또 거기서 수공업자나 상인들 같은 국가에도 또 바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래저래 다 빼고 나면 누가 남느냐? 사실상은 농민이 남아요. 그래서 군역의 의미는 거의 농민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틀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요. 조선 전기로 넘어가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선 전기에 전세제도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 한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세종입니다. 세종은 정말 대왕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여러 분야에서 다 활약을 하셨어요. 통치 부분에서 나오고요. 외교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문화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 파트가 나와요. 쉽게 생각합시다. 세종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올리는 쪽일까요? 낮추려고 노력한 쪽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이 만든 공법이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줄을 딱 보니까, 와우,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17만 명을 상대로 의견을 모으고 계속 수정을 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정했을 때 애민 사상이 정말 투철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분에서 이 앞글자의 전은요, 밭전자, 토지를 의미합니다. 요즘에야 뭐 일단 경제 정리도 잘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화학 비료든 천연비료든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전국의 토지를 봤을 때요, 비옥도가 큰 차이가 없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해서 가장 뛰어난 토지와 가장 열악한 토지를 6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제 3단계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세밀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연분 9등법인데 이 연이라고 하는 게 매년 year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매년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관리가 나가서 싹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농사를 잘 지었네? 상. 적당하구나. 중. 아휴, 망했구나. 하. 이렇게 갑니다. 근데 상 안에서 다시 상, 중, 하. 이렇게 가다 보니 가장 농사가 잘된 곳은 상상년이라고 하고요. 가장 농사가 안 됐다? 그럼 하년 등급을 주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 1결당 내야 되는 곡식의 양을 보시면요. 최대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갑니다. 자, 우린 이걸 묶어서 바로 이제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공납. 공납은 앞서서 아주 특이하게 형무를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시점은 언제냐? 16세기예요. 어떤 제도든지 간에 시간이 100여 년쯤 지나게 되면 당연히 시행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가령 우리 지역에서는 종이를 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종이 제작하는 기술자가 없다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 곶감이 올해는 전염병으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몇년 사이에 어느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고려가 잘안 되다 보니까 26세기에 공납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뭐냐면 박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박납이라는 이 단어도 상당히 주목하셔야 돼요. 일단 박납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 보면 설이라고 나왔는데 하층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직 생활을 하다 보니 인맥이라든지 정보통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집 대신에 종이 좀 내줘요. 종이 좀 내줘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종이를 내고 조기를 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리들이 그 수수료를 점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중종시기 때 개혁안이 나오기도 해요. 앞서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조강조 기억나시죠? 그가 현물로 걷는 방법에서 이 미라고 하는 게 쌀을 의미하거든요. 방법을 바꿔보자라고도 제안을 합니다. 단,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독학사 문제였다면 이것까지 완벽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군대 가는 이야기 해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군대에 가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때는 그 위험도가 더 높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비리와 돈을 동원해서 자식들을 안 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우린 이걸 바로 군역기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국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군대 안 오고 싶어? 알았어. 그럼 다른 방법을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음성적인 방법을 국가가 합법화시켜 주는데 그게 이제 중종 때 나왔던 1년에 군포 두 필씩 내면 군대 안 와도 돼라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조선 16세기 정치를 여기다가 덧입해 보자라면 여러 가지 제도도 결국 16세기 때 문제점을 노출하는데 거기에다가 사화라는 사건까지 결합이 되다 보면 정치 부분과 경제 부분이 결국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걸 이제 능동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백성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앞서서도 우리가 명종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무오갑자 기묘을사사화가 바로 명종 때였는데 이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이 장량 3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요. 3년이에요. 전근대 사회에서요. 정부에 대항하는 봉기가 3년 동안 일어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이런 봉기가 일어나잖아요. 먼저 지방군 투입돼요. 근데 지방군이 진압하지 못하면 중앙군이 투입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병사를 상대로 싸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몇달 만에 수습이 됩니다. 근데 정작 3년 동안 지속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앙이 무능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임꺽정의 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농민들이 비호해줬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명종 다음 시대가 누구냐? 선조 시대입니다. 붕당이 출현했고요. 더 나아가서 임진왜란까지 일어납니다. 다다왕이 누구냐? 인조입니다. 그때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까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되면 더 이상 기존의 방법을 운영할 수가 없겠죠.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들어갑니다. 조선 후기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조선 종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주제 하나씩 별도로 보여드립니다. 전세개혁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건 인조 때 나온 영정법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은 이제 공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9단계로 나눠서 조세를 매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인조 때는 어떻게 하냐? 1결당 4두만 내라고 정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란과 호란을 연속적으로 겪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나라가 너무 미워요. 통치자들에게 원망이 쏟아지겠죠. 근데 조세개혁마저 안 해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조세개혁에서 일단 감액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전세세차가 일단 고정액이 된 거예요. 정액화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전세 부담은 낮아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도에서 완벽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영정법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좋게 평가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광해군 시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근데 이 대동법은 앞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영정법에 비해서 정말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돼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단 공납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으니까 참 내기 번거로운 제도라는 건 이미 이해가신 거죠. 그럼 그걸 광해군은 어떻게 바꿨느냐? 현물로 내지 마. 조기 안 내도 되고, 종이 안 내도 되고, 곶감 안 내도 돼. 그럼 뭘 했냐? 일결의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12, 12두씩 내. 근데 만약에 너희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 그럼 곡식 내지 말고 동전 내.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고려시대부터요, 동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전국 유통은 잘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급자족적인 경제가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는요, 그것도 가능해져요. 상평통보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곡식 대신에 동전을 내는 것도 가능하고, 배라고 하는 건 옷감이에요. 앞서 우리가 군역과 관련돼서 군포두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건데 옷감이 더 쓸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동법이에요. 외우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겠죠. 그럼 외우는 거 말고 뭐가 보이세요? 여기에는 혁신이 보이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공납이라고 하는 건각 집단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부유하건 가난한 건그 고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토지를 많이 가진 자와 그러지 않은 자의 차등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대동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전래동화 중에서 흥부놀부전 있죠. 형제였으나 놀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자였고요. 당연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흥부는 자식은 많은데 가진 땅이 없어서 항상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납이라면 부유하고 가난한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야 돼요. 이 집도 종이 10장, 이 집도 종이 10장 이렇게 냈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동법 기준에서 본다면 이 집은 땅을 많이 가졌으니 당연히 내야 될 곡식의 양이 많아져요. 근데 이 집은 면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시작은 광해군이에요. 근데 광해군 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건 상상할 수 없고요. 일단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늘려서 강원도, 충청,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이렇게 늘려갑니다. 그래서 숙종 시기가 되어지만 전국적인 실시가 가능해져요. 다른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앞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선에 모두 27분의 왕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분의 왕 같은 경우는 통치를 못하였다라고 해서 반정으로 쫓겨냈어요. 그첫 번째가 누구고? 연산군. 두 번째가 광해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쫓겨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네. 그래서 광해군을 위한 변명을 조금 좀 해드리자면, 광해군 같은 경우는 대략 15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동법은 즉위하자마자 1년 차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란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혁신적인 제도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을 이제 전공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 17세기를 설명할 때 대동법의 시대, 대동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갈때 광해군 시절에 이제 외교 정책 부분에서 북인과 서인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인들이 광해를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 부분에서 두 가지 꼭 기억한다 그러면 초창기 되었던 대동법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중립 외교라고 하는 거두 가지를 다 챙겨 두셔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1결당 12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영정법의 3배인 거니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납이라는 게참 부담이 됐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납 자체가 이제는 전세처럼 된 겁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이거 1결당 12두씩 걷어들이면 이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부터 이거를 관리 감독할 별도의 관청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해청입니다. 선해청이라고 하면 조선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양대 산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원래 가장 핵심 기구는 호조입니다. 근데 그 라이벌 정도가 될 만한 상당히 큰 재정기관이 등장하였다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공인이 있죠. 공인은 뭐냐면 상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현물을 관청에 냈었는데, 대동법으로 인해서 농민은 곡식을 관청에 내게 되죠. 그러면 관청 같은 경우는 다시 필요한 물품을 샀어야 되는데 그 대행업무를 담당해 주는 상인이 누구라고요? 네, 공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들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기, 곡감, 종이를 사러 간다고 칩시다. 주문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조기 100마리? 아니겠죠. 1000대 이상 나오겠죠. 곡감을 살 때도 몇십 개 단위가 아니잖아요. 몇천 개 단위가 나오게 됐죠. 단위가 달라져요. 단위가 달라지게 되면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조선 후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대동법이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동법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조가 만든 균역법입니다.
일단 영조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는 성격이 조금 괴팍한 측면이 있었어요. 너무 자기에게 엄격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아들에게도 투입되다 보니까 아들과의 갈등이 좀 심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영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컸다고 합니다. 그런 영조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뭐냐? 백성들의 군포부담이에요. 군대를 안 가는 건 합법이 됐지만 그러기 위해서 매년마다 군포 도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요. 한 집안에서 군역 대상자가 보통 3, 4명 됩니다. 아버지 있죠? 큰오빠 있죠? 둘째 오빠 있죠? 이렇게만 돼도 1년에 6피를 내야 됩니다. 너무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개혁 방안을 내놔라라고 했더니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럼 기준을 바꿔볼까요? 라고 하면서 모든 신분 상관없이 걷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혁신이죠? 또 누군가는 대동법처럼 토지를 기준으로 매겨봅시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생각한 것은 좀 쉬운 방법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농민들이죠? 농민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1년에 군포 한 피씩만 내. 이렇게 한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 야호! 하고 신난 거죠. 자, 그런데 농민들에게 이제 군포를 조금 걷는 대신에 국가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다른 대안책을 또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추가되는 것이 이두 번째 칸에 나오는 결작과 선무공감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균역법 같은 경우는 이 세트가 완벽하게 기억이 되셔야 돼요. 자, 결작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가진 자들에게 추가로 매긴 세금입니다. 1결당 2두씩 내려요. 여러모로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선무공감포는 뭐냐? 이 조선 후기가 되잖아요. 농민들 중에서 일부는 뭐 족보를 센다거나 공명첩을 매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만큼 이제 농민 중에서 부농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부자이지만 굳이 올라가진 않고요. 그냥 부유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한 자리는 갖고 싶은 거죠. 그 욕망을 이용해서 부유한 양인들에게 쿠폰을 그러면 당신 아들에게 한 자리 주겠소? 라고 만든 자리가 선무군관이란 자리입니다. 자, 균역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꽤 괜찮죠? 네. 근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19세기가 문제가 돼요. 19세기 때 세도 정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중앙 정치가 혼탁지대 보니까 그것이 결국 지방 관리의 약탈로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다시 또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그중에 이제 군포 관련된 건 이런 거죠. 백골 죽은 자입니다. 황구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군역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미 끝난 사람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다시 해결책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게 될 흥선대원군의 호포제입니다. 호가 뭘까요? 집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내야 될 양을 감액해주는 정도였다면 흥선대원군은 완전히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각 집마다 다 내. 그럼 집마다 다 내게 되면 누구도 내게 된다. 양반도 내게 된다. 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되고요. 대신에 그만큼 흥선대원군은 양반의 반발을 많이 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흐름을 전후기로 분류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된 걸두 가지를 갖고 낼 건데, 일단 첫 번째 사료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025년 기출 문제를 봤을 때도 하나 나타난 특징이 문제가 담백해졌다. 그래서 예전처럼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 다만 사료 문제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료를 조금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료입니다. 각 고을에서 산출되는 토산물로 나누어 책정하여 스스로 해당 관청에 납부하게 하였으니 이럽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토산물입니다. 되나요? 자, 본래 그 뜻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점점점 간사한 물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익을 독점하는 여러 군가에게서도 간혹 빼앗아 대신 납부하기도 한다 이렇게 써요. 대신 납부.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박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사료를 띄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것이고 답은 광해군의 대동법이 됩니다. 두 번째도 볼게요. 자,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해청을 두고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럼 대동법을 처음 시행한 왕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광해군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광해군 자리를 네모로 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왕과 관련된 정책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속 3개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25년입니다. 과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세종대는 토지의 비옥도 및 풍흉을 고려하여 4도에서 20도까지 차등 있게 거두는 기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종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법이 1번과 3번에서 보입니다. 2번, 니에는 각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것으로 중앙에서 필요한 곡물의 종류와 수량을 9년에 할당하면 9년에서 1월 집집마다 부과하여 거두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토산물 보이십니까? 집집마다 부과한다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공납이 됩니다. 자, 디귿은 국가에서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 의, 그랬는데 이 양인은 누구를 빼고 말하냐면 천민을 빼고 말합니다. 양반, 중인, 상민까지를 양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 안에는요, 군역, 군대 가는 거죠. 요역. 제가 강의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요역이라고 하는 건 공사 현장에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닫는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을 동원하지 않죠. 네, 조선시대 때는 그걸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챙겨보실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과전법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지 않고요. 다음 문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 갑자기 어우 진상 같다. 이 말의 진상일 것 같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공납도 종류가 또 있어요. 혐오를 갖다 바칠 때도 주기적으로 바치는 게 있고 갑자기 국가에서 내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의 형태가 아니라 임금에게 선물로 갖다 바쳐요라는 형태가 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이라고 했을 때 선해청, 쌀, 그리고 공납을 부과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대동법이 보이네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직전법 들어갑니다. 보통 경제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조선 후기 조세제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토지제도가 나와요. 근데 이 토지제도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국가와 관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관리라고 하면 지금은 공무원인 거죠. 자,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했다. 오늘날이라면 연봉으로 보상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고려든 그게 통일신라든 조선이든 토지로 보상을 합니다. 근데 그 토지라는 것은 당신 가져! 이렇게 주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직전법이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과전법까지 나옵니다. 과전법은 조선 초까지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직 관리거나 현직 관리이거나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국가가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 받아먹는 권리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전국의 땅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당시 과전법에서는요, 경기도 일대 땅에 대해서만 토지를 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토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조. 자, 세조 같은 경우는 조선 15세기를 대표하는 왕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출제가 됩니다. 요 세조 시기 때 누군가를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바로 누구냐? 은퇴자. 아,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수도권을 나눠주었다. 이게 바로 직전법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2025년. 저 이 문제 보고요. 아, 참 세련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말하기를 양역의 변통에 대한 말은 문득 상하의 한담이 되었고 일단 첫 줄부터 쉽지 않죠. 먼저 저기 나오는 양역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양인들의 역을 말합니다. 요역은 빼고 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국방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변통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많으니까 뭔가 개혁안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상하인 거니까 신분의 상층부 그리고 하층민을 말하는 거고요. 한담이라고 하는 건 심심할 때 나누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아유 언제 그 군역제도 바꿔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조 때 변통하고자 했으나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양역을 끝내 변통하지 못한다면 조선은 반드시 망할 것이요. 어찌 변통할 방도가 없겠는가라고 왕이 말하였대요. 그리고 사료 끝에 누가 나왔냐면 영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미

0: 나온 거죠. 네, 1번에 가보겠습니다. 젊은 장정 한 명에게 매년 군포를 한 피씩 내도록 하였다. 우리는 그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2번에 갑니다. 전세인데요. 풍흉. 풍흉이라고 하는 건 풍년과 흉년을 말합니다. 그런 건 상관없이 최저액으로 낮춰졌습니다. 1결당 4두를 내도록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영정법인 거고요. 3번은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했죠. 현물 대신에 1결당 12두의 곡식을 내라라고 하였으니까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자,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금 난전권이 나왔습니다. 수도 한양에서 시전만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난전도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정조 때 나왔습니다. 정조가 앞으로 난전의 상행을 허락하노라라고 발표한 것을 신해통공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 2시간에 걸쳐서 조선시대의 정치와 수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험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요. 자, 계약법이라는 파트 중에서 자, 계약법 총론, 즉 계약이 뭔지, 그리고 계약의 종류하고 자, 전체 틀을 잡는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인데요. 계약이라는 말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종류 내용 불문하고 전부 다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따지지 아니하고요. 그냥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전부 다 그냥 계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그 부척 계약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옥동자를 놔주세요. 건물을 이전해 줄게요. 어쨌든 뒤에다가 계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계약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종류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계약을 나눠보면 전형 계약이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민법전의 형태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걸 유명히 뭐 famous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있을류 이름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전에 이 계약이 이름이 나와 있다. 뭐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사용대차 계약, 뭐 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이름이 있으면 그걸 부를 때 전형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전형이라는 말은 민법전의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형계약이다, 비전형이다. 이 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는데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쌍무니까 쌍방이 채무를 부담한대요. 쌍무가 되는 거고요. 편무 그러면 일방이 채무를 부담한답니다.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아하. 채무가 양쪽에 다 있대. 한쪽만 채무를 부담한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한 실익은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말은 이건데, 자, 항변권은 잠시 보류하고 동시이행입니다. 동시이행한다는 말은 둘이 동시에 주고받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쪽에 채무가 있어야 동시이행이란 말을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이죠. 동시이행항변권은 편무계약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위헌부담이 무슨 얘기냐면, 위헌부담. 내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할수 없으니, 자,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구라고요. 둘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실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없으니, 갑오을에게 이전을 할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채무를 이해 못하니, 자, 얘한테 을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법률용어로 위헌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헌부담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의 채무가 다 있으니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이랄지 위헌부담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나온다. 자, 편무계약에서는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편무계약 이네 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증여, 무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자, 주는 거다. 상대방은 의무 없다. 그리고 현상 광고 이렇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계약인데, 여러분들 오다 가다 보셨을 것 같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뽑기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항상 보면 그걸 현상 광고라 하거든요. 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띵띵띵 아래쪽에 보면 뭐가 붙습니까? 사례금이 나오잖아요. 사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민법 강의에는 이승현을 찾습니다. 자, 보신 분 연락 주세요 하고 띵띵띵띵. 자,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자, 10,000원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은 독특하다는 게 자, 이승훈 선생 어제 강의하고 있던데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사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금이 넘어가는 일반적인 칙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편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대차가 있는데 사용대차 계약도 편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잡을 때 말이죠. 대차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가고 빌려가서 쓰는 행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는 거고요. 임대차는 그 물건을 봐보세요. 자, 빌려, 임대차니까 빌려서 사용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계약을 우리가 자,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는 쌍무거든요. 그런데 사용대차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제 강의 특징이 생활 밀접형 강의라고 하는데요. 제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집에 있는데요. 띵동. 자, 누구세요? 그랬더니, 앞집에 이사가 오나 봐요.
근데 이삿짐 그 차가 오기 전에 그 집주인이 청소를 좀 대충 하고 싶다고, 아, 참 독특했어요. 저보고 청소기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 이사 온 사람하고 얼굴 붉힐 일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기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집 청소기를 사용하겠죠. 사용. 그리고 그 청소기사한테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편무라고 하는 게 저한테 반납할 의무만 있는 거지 내가 할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무라고 합니다. 무상 임치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출제가 됐었는데 임치는 보관이거든요. 그런데 무상 임치가 있고 유상 임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유상은요, 이상은 쌍무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유상 임치부터 해볼까요? 그 지하철을 보면 사물함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돈 넣어야 되나요? 뭐 지금도 500원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상이라는 거지. 그럼 그 무상 임치는 뭐냐면요, 그 사우나 같은데 사우나 갑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귀중품 보관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보관했습니다. 제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걸 받기만 하죠. 그래서 그 사우나 주인이 저한테 줄 의무만 있는 거지. 갑자기 자, 보관 좀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상 임치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암기해야 됩니다. 자, 편무계약 네 가지 증여, 현상 광고, 사용대차, 무상 임치 계약은 뭐라고 한다? 편무계약이요. 편무계약. 시험 문제는요, 저는 얘네들을 편무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걸 쌍무계약이다 이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유상계약이 있고 무상계약이 있거든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그럼 차이점은 뭐냐? 그랬더니 자, 일단 경제적 출연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출연. 경제적 출연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자기 재산의 감소가 일어난 행위를 경제적 출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은 감소하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의 재산의 증가가 일어난 행위를 우리가 경

인간적 출연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하고라고 매매를 하세요. 자, 건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매매 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볼까요? 갑이 을하고 건물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건물, 토지, 아파트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넘어가니 부동산의 재산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얘는 이제 받아오니까 증가. 이걸 출연이라고 한다니까요. 다시 지금 매매 대금이 10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장에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 있었는데 10억을 지금 갑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20억에서 10억으로 줄었다. 얘는 현금 재산의 증가. 이걸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출연이 양쪽에 다 있는 계약. 이런 계약을 우리가 유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상은요? 무상은 이 경제적 출연이 한쪽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이걸 증여로 바꿔버리면 증여? 그러면 건물을 일방적으로 그냥 준대요. 그럼 얘는 감소고 얘는 증가인데 상대방은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연이 한쪽에만 있다. 이걸 무상계약이라 하는데 증여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자, 유상계약일 때만 지금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라는 말은 무상 계약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제 차를 가지고 와서 공짜로 줄게요. 이걸 증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하고 끝나야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선생님 계약금 거세요. 이상하죠. 그럼 빈정 상할 거 아닙니까?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금이란 말이 없다. 무상에서는. 담보 책임은 어떤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배웠으니 자, 다음 주에 와서 차를 공짜로 줄게요. 무상으로 줄게요. 자, 증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계약금 그런 말안 했어요. 차를 줬단 말이에요. 가지고 갔단 말이지. 근데 한 시간 후에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차를 준건 고마운데요. 차 뒤에 보니까 타이어가 좀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새 타이어로 교체하고 다시 주세요. 담보 책임. 이거 이상하잖아요. 또 빈정 상할 건데요. 자, 그래서 유상 계약에서는 두 가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계약금이라는 말, 담보 책임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유상 계약이 매매하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교환, 그리고 임대차 이렇습니다. 이세 가지를, 시험 범위가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매매 아니면 임대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묶어줄 때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한 덕으로 묶어가지고 얘네들을 유상계약이라 하고 유상계약이면 무조건 담보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고요. 자, 낙성계약이라는 게 있고 요물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낙성계약은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당장 뭐줄 필요 없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거기에 반해서 말이죠. 요물계약은 자 당사자 합의만 가지고 성립되지 아니하고 요물 인도입니다. 여기서 말한 요물이라는 게 이런 요물스러운 그런 뜻이 아니라 뭐가 넘어가야 성립하는 계약이란 말. 이걸 요물계약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 아까 좀 전에 현상 광고를 말씀드렸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돼 있었잖아요. 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넘어가야 돼요. 그 사례금이 넘어가야 성립되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대물 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자, 돈을 갚기로 날짜가 됐어요. 변제기가. 근데 100만 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대신 물건으로 대신 그래서 노트북으로 대신 또 받으면 안 될까요? 100만 원 현찰 없으니.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잖아요. 그러면 변제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이제는 물건 자체가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넘어가야 변제라고 하는 말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대물변제도 마찬가지. 뭐가 넘어가야 된다. 사례금이 넘어가야 된다. 물건이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말이죠. 계약금 계약이 있고 보증금 계약이 있는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갑하고라고 말이죠. 자, 매매를 할때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금이란 걸 걸잖아요. 매매할 때.
계약금. 왜 계약금을 받습니까? 계약금을 받는 이유가 입장법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갑이 매도인데, 자,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온 거예요. 이제 집을 보러. 이렇게. 그런데 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른 데도 또 보기로 약속을 했걸랑요. 보고 올 테니, 자, 내일 다시 올게요. 자, 팔지 말고 킵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착한 매도인이 그 말만 듣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돼도 안 온 겁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 그 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뭔가를 걸고 가라. 계약금을 걸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내려와서 줄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냥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론상으로 나눠보면, 자, 매매라고는 주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자, 보증금이 나왔다는 말은 둘이 임대차를 했다는 거예요. 임대차.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임대차. 차임을 주기로 하는 모든 계약을 우리가 임대차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남의 집에 월세를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증금을 받잖아요. 이거 왜 받습니까? 임차를 못 믿는 거예요. 월세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달 15일 날 내가 월세 50만씩 낼게요. 못 믿어.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계약금을 받습니다. 불안하니까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보증금을 이것도 다음 달 15일 날 줄게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증금은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넘어가면 우리는 보증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례금이 넘어가야 돼요. 물건이 넘어가야 돼요. 계약금이 넘어가야 돼요. 보증금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 그래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뽁구이만 날려서 될 일이 아니라, 자, 뭔가 실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물 계약이라 하고 현대 계보라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요물 계약은요,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개만 요물 계약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낙성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는 현상 광고 계약은 낙성 계약의 일종이다. OX. 뭐예요? 요물 계약.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중 우리 오지 산다니까 딱 네 개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 자, 요물 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계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일시적 계약이 있고 계속적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은 채권 채무가 한 번이라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회성 계약을, 자, 깨려고 그래. 매매를 깨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해제한다 하는 거고요. 해제가 되면, 자, 소급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은 것들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가 대표적인 겁니다. 임대차. 그러니까 나머지에 우리가 월세를 사면 매달 15일 날 월세 50만 원 줄 거예요. 이번 달 주고 다음 달 주고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 채무 발생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대요. 이걸 우리가, 자, 임대차가 그렇고 계속적 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을 깰 때는 해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해제는 단호하게 해제 이렇게. 제 이렇게 처음부터 없더니 되는 겁니다. 근데 해지를 읽을 때는 해지 이런다니까요. 약간 촉삭거리면서 해지 이렇게. 이걸 우리가 장래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래효이기 때문에 청산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청산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갑하고라고 임대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1년짜리 했는데, 자, 1월, 2월, 3월, 4월, 자, 그리고 5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임 좋습니다. 월세 좋습니다. 차임 좋습니다.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걸 해지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인데, 이걸 만약에 해지가 아니라 해제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던 상태가 되는 거니, 임대인은 오히려 받은 월세를 되돌려 준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제와 해제를 구별을 못하니 이걸 아우르는 말이 해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 자, 일회성이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 계약을 낄 때는 해제한다는 거고요. 그냥 매매 해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적 계약은 이제 뭐 한다? 해지한다. 이렇게. 적금을 해지할 겁니다. 보험 어떻습니까? 보험도 매달 보험을 내잖아요. 보험을. 그러면, 자, 보험을 깬다고 하잖아요. 뭐, 보험을, 아, 요즘 힘들어가지고 보험 깨려고, 보험 해약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더 고급진 언어를 쓰려면 어떻게 볼까요? 보험은 해제입니까? 해지입니까? 계속 납입을 했으니까 보험 해지하려고요. 이렇게. 좀폼 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시험 문제는 계약을,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해제를 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해지라고 했잖아요. 해지를 하게 되면 청산의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식계약, 불요식계약이 있습니다. 방식을 요한다, 요식이고, 불요식은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요.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선생님 이상한데요? 요식이 원칙 아닙니까? 아닙니다.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매매계약을 할때 주로, 자, 요식이란 말은 방식을 갖추란 소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아파트 매매할 때는 계약서를 쓰죠. 근데 그 아파트 매매만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그것도 매매입니다. 그럴 때, 알바생한테, 야, 계약서 쓰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요. 자유롭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법 체계도가 있는데요. 총론. 자, 계약법은 모든 법은 이제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총론은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이 소리인 거예요. 계약이 성립. 그래서, 자,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뭔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주관적 합치, 사람이 합치가 되어야 하고, 객관적 합치, 내용이 합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어떻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청약이란 제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청약을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 청약이라고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버리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아파트 청약도 청약인데 그렇게 한정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고요. 잠시 보류하고 상대방에게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운전하고 가는데 주유소에 이 깜빡이 걸려 있어요. 휘발유 얼마, 뭐 경유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청약인 거예요. 제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유소에서, 우리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이 금액에 팔 건데 너희들 이 금액, 금액 주고 기름 넣을 거니? 제의? 이걸 청약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매도인은 청약하고 매수인은 승낙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만 하면 다 청약이다. 제의만. 그 제의에 대해서 자, 뭘 하게 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더라 이거예요.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갑이 을에게 자, 제의를 해요. 자, 청약. 청약을 했다. 너 10억에 살래? 이랬다니까요. 자, 그런데 얘가 말이죠. 자, 승낙을 하는데 승낙을 병에게 했다니까요. 청약은 갑이었는데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하는 게 맞지. 병에게 승낙을 했다면 지금 어디가 안 맞습니까? 주관적 합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객관적 합치. 자, 얘가 얘한테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나 8억이면 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람은 일치가 됐지만 지금은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란다, 안 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둘다 맞아야 된다. 그 형태가 첫 번째가 청승인 거고요. 두 번째가 청청 그렇습니다.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둘이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갑이 청약을 해요. 너 10억에 살래라고. 앞으로 말이죠. 이 계약법 공부를 하실 때 자. 청약이라는 말이 보이면 이게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의사표시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얼마에 살래?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청약서를 보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청약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 청약서를 받기 전에 얘도 제의를 했다니까요. 제의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10억에 팔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승낙은 없지만 결론이 주관적 합체와 객관적 합체가 일어나면 계약은 성립을 한다고 했으니, 자, 승낙은 없더라도 상호간에 청약만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치가 되고 내용이 일치가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자, 청승을 떨면 되는 거고요. 청의 형태로 또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이 성립이 되면 다음으로 따라와야 될게 뭐냐면 언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보세요. 갑이 을에게 청약서를 보냈어요.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을이 갑에게 청약서를 보냈어요.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달한 때라고. 발송한 때가 아니라요. 그래서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라 되겠는데, 청도. 그 소싸움으로 유명한 데가 청도 아닙니까? 청도. 청도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 어떤 형태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그랬더니 청사라는 게 있어요. 청약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냐면요. 내용 자체가, 청약을 했는데 승낙 안 했어요. 청약에 대해서, 자, 청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승낙으로 볼수 있는 사실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야? 그랬더니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입간판에 자, 10분당 얼마, 1시간에 얼마라고 이렇게 제의한 겁니다. 그걸 청약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대. 근데 그 사이에 자, 차를 주차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승낙이란 말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청약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는 건그 주차비를 내겠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승낙으로 볼수 있는 사실행위를 했다면 그때 계약은 성립이 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언제요?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자, 사실이 있는 때다, 안 때가 아니라 주차비 계산을 언제부터 하는 게 맞아요? 주차 한 때부터 주차비를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안 때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일방이 잘못했대, 책임져라는 소리고, 계약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렸대. 그러면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책임져라 이거고요. 그리고 약관법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약관이 붙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약관이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그 약관이 우리 고객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더라, 뭐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건 성립이고요. 이제 자, 효력인데 쌍무계약 효력이라는 말은 내가 매매계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잡아가지고 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쌍무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했다면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부한 것처럼 뭐 동시이행 항변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쌍무라고 그랬으니까 양쪽에 채무가 있고 둘이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일방은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고만 요구하면 싫어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헌부담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헌부담. 자, 불가항력으로 후발적 불능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행을 못하니 상대방에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걸 위헌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하는 계약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험계약이 그렇습니다. 보험계약.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자, 둘이 매매계약을 하고 그러면 원칙은 얘들이 효력을 갖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계약을 하고 이 매매계약을 성립을 시켜놓고요. 하고 자,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애가 갖더라.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보험계약, 이거. 저도 사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험회사랑 보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죽어서 제가 어떻게 보험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으면 그 보험금은 우리 딸내미가 받기로 돼 있거든, 수익자를. 그러니까 계약을 한 자와 효력을 받는 자가 달라지는 계약이 있더라. 그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0: 보험계약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제와 해지인데 뭐100%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그랬으니 자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이것만 한다니까요. 매매하고 임대차 주로 공부할게. 그래서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매매계약을 깰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그래야 돼? 해제예요. 일시적 계약. 그리고 자 임대차를 했어요. 이 임대차를 깨고 싶어요. 그러면 뭐요? 해지. 그래서 해제와 해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계약법의 틀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정사각형의 뜻과 성질인데요. 정사각형,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정사각형이 뭐예요? 자, 보통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한다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뭐 예쁜 사각형, 아니면 반듯한 사각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사각형, 마름모, 이 친구들과 정사각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요? 아직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정사각형이라는 이 도형이 직사각형, 마름모, 또 평행사변형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이번 강의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정사각형이 무엇이냐?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수식으로 쓰면 각 A, 각 B, 각 C, 각 D가 모두 같아요. 하나당 몇 도? 90도를 이루고요. 그 다음 A, B, B, C, C, D, D, A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미지로 본다면 이런 도형이 나오겠죠. 아주 예쁘고 반듯한 사각형. 그런데 이 정사각형은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뭐의 일종이냐? 바로 직사각형의 일종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마름모의 일종이 돼요. 다시 종합하자면 결국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사각형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정사각형은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마름모이고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직사각형이다. 즉 직사각형 플러스 마름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러한 정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 대각선의 입장에서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성질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걸 성립할 거고요. 또 마름모의 성질,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바로 정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사각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성질들을 전부 만족시키는 그런 멋진 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수식으로 쓰자면 AC는 BD, AC랑 BD랑 수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언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 그 조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모자라요. 마름모의 성질이 모자르니까 직사각형이